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의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의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라디오 극장.
1: 전옥귀작 소설 귀신 로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젊은이가 급히 골목길을 따라 마을 밖으로 나아가는데 뒤에서 주수가 쫓아와 그들을 불러세웠다. 그는 자기 방에 숨어서 몸체에서 나누는 대화를 모두 엿듣게 되었다. 그는 곧장 땅딸벅에 물었다. 우리 아버지가 간다면 당신들은 돈을 얼마나 줄 겁니까? 두 젊은이는 입이 막혀 멍하니 서 있었다. 이 문제는 그들이 사전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 틀림이 없었다. 혹은 어떤 이렇다 할 대답이 없다고 말해야 맞을 것이다. 그들은 그냥 파기를 받고 사람을 모시러 왔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눈길을 주고 봤더니 역시 땅딸보가 입을 열었다. 회사에서 당신의 부친을 절대로 부대접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수는 굳은 표정을 짓고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송풍기를 고쳐주면 또 얼마를 줄 타산입니까? 에? 두 젊은이는 얼굴을 붉히며 일손 대답을 하지 못했다. 주수가 말했다. 이런 일은 사전에 약정해야지 절대로 서울에서는 안 되지요. 땅딸보가 따지듯 되물었다. 아, 당신 생각에는 얼마면 되겠습니까? 주수가 머리를 한번 흔들더니 두 식지를 내밀어 십자 모양을 지었다. 이 숫자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 땅딸보는 얼굴을 찡그렸다. 당신 아버지 뜻입니까? 주수의 야비고 길쭉한 얼굴이 금세 붉어지었다. 얼굴에 가득 찬 여드름이 반들거리고 있었다. 그가 어찌 감히 아버지를 대표할 수 있단 말인가? 골목길로 마을 사람들이 걸어오자 주수는 바삐 몸을 돌려 돌아가면서도 한마디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기억하세요. 영감쟁이대로 절대 공짜로 일하게서는 안 됩니다. 그날 오후 추추는 아버지가 침대 밑에서 먼지를 가득 뒤집어 쓴 공구함을 끌어내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공구함을 울 안으로 옮긴 후 다시 엄마들어 낡은 침대보를 가져오라고 하여 땅바닥에 펴놓았다. 마치 무슨 의식을 치르듯이 진지한 표정을 가지었다. 그는 접이 의자에 앉아 돋보기를 걸더니 걸레로 낡을대로 낡은 공구함을 깨끗이 닦아낸 후에야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마치도 상자 속에 깊이 잠든 신변 요정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말이다. 상자를 열자 위에는 검은색 유포가 덮여 있었다. 그것들을 드러내자 안에는 틈새 게이지부터 가늠자, 루기스, 졸칼, 벤치, 스패너 등 없는 것이 없었다. 아직도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는 그것들은 질서정연하게 배열이 돼 있었다.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고 몸을 옹성거리고는 넋잃은 듯 그것들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반나절 움직이지도 않고 석고상처럼 그렇게 앉아있었다. 뒤에 서 있는 양춘아가 옆에 아들한테 소곤거렸다. 저건 모두 아버지 보배들이라네. 아버지는 손을 내밀어 공구들 속에서 한자 남짓한 스테인리스로 된 가느다란 막대기 하나를 더듬어내어 손으로 슥슥 닦더니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씩 뽑아내기 시작했다. 원래 막대기는 줄였다 늘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글쎄 길이가 2m나 되었다.

나의 예의봉인 셈이지. 그는 이 복의 평범하기 그지없는 막대기를 골똘히 살펴보면서 중얼거리하다. 이건 스승 왕대룡이 임종을 앞두고 나에게 남겨준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젖어있었다. 눈하게도 눈물이 고이었다. 아버지, 보안이 정말 공장에 가시려나 보네요. 에? 아들이 빈정대는 듯한 어조로 말을 했다. 아버지는 머리를 들고 그를 쳐다보았다. 눈길에는 차가운 빛이 어려있었다. 왜? 가면 안 되는 거냐? 아버지가 가면은 보수를 얼마 주겠다는 말도 없는데요. 응? 아들은 이번에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었다. 아직 일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무슨 보수란 말이냐? 아버지는 머리를 돌리며 그를 쏘아보았다. 목소리도 따라서 변하면서 계속 말을 이었다. 오랜 동안 기계 정비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꼭 잘해낼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냐? 혹시라도 일을 그리신다면 보수가 다 뭐냐? 설령 보수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찌 그냥 눈뜨고 보면서 모르는 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일도 하지 않고 보수부터 따지다니 그게 다 무슨 일하는 태도냐? 응? 그는 6% 공구들을 하나하나 닦아서 낡은 침대포 위에 쌓아놓기 시작했다. 옛날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영도들이 임무를 맡기면 무조건 따르고 바로 일에 착수를 해왔지. 언제 족구를 묻고 보수를 따졌겠냐? 해마다 대정비 시즌이면은 왕대령 스승님이 나를 데리고 올리뛰고 내리뛰면서 정신없이 일을 했었지. 선반에서건 기계 내부에서건 일을 한다 하면은 몇 시간이고 몸을 웅크리고 부지런히 일만 했단 말이야. 어떤 때는 생산이 급하고 임무가 딸리면은 24시간이나 연속으로 작업을 해도 누구 하나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지 않았지. 우리 스승님 말을 빌면은 누가 힘들다 나앉으면은 누가 후리 자식이라고 했지. 그래, 가령 그 시절에 내가 손재주가 있었다면은 바로 그렇게 일을 해서 배운 거야. 알겠어? 응? 주수는 이런 것을 듣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그런 식의 설교 이미 질들어 있었다. 그가 아버지 말을 끊었다. 저도 이번에 기술을 배울 겸 아버지를 따라가겠어요. 어떠세요? 아버지는 어리둥절해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아들을 살펴보는데 그 눈빛에는 기쁨과 더불어서 믿기 어렵다는 뜻이 역력하였다. 인터넷 게임 안 놀아도 돼? 집안에 들어박혀 휴대폰 안 뒤져도 되고? 그가 빈정대는 옷으로 시카슬 났다. 아들이 인차 고개를 가로저었다. 양춘아가 기뻐서 주로교의 어깨를 툭 쳤다. 영감, 이번에 아들이 제자가 되겠다는데 기쁘지 않아요? 네? 아버지는 쓴 웃음을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튿날 일찍 아버지는 퇴직할 때 공장에서 마지막으로 내준 새 작업복을 바꾸어 입고 역시 그때 받은 선물인 스웨이드 신발을 신었다. 그러자 그 시절 노동자의 어엿한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싶었다. 그는 수염을 깎고 며돌이 남지 않은 머리털을 물로 정리한 후에 마누라가 쓰는 크림까지 얼굴에 발랐다.
떠나기 전에 그는 양춘아에게

0: 관리에서 주의할 점과 닭, 오리, 돼지 등 집짐승들의 사료비 등에 대해 귀찮을 정도로 구구절절 설명을 해주었다. 양천아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1: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참 영감투상도. 당신이 나한테 가르칠 게 뭐가 있다고요? 네, 마음 놓고 당신의 그 고사한 기계나 수리하러 가세요. 네, 영감.
0: 아들은 배낭을 메고 손에는 무거운 공구함을 들고 있었다. 아버지는 차를 우린 유리컵을 그에게 넘기며 엄숙하게 말을 했다.
2: 나를 따라 일을 배우려면 진짜 스승처럼 모셔야 하느니라. 예전에 내가 왕대릉 스승에게 제주를 전수받을 때 차컵 따위 들고 다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스승의 화장실에서 쓰는 종이도 내가 준비했었지. 엉덩이를 닦아주는 일 빼고는 다 했다고 할 수가 있지, 응?
0: 아들은 소태 씹은 표정을 짓고 그의 뒤를 따라 집을 나섰다. 회사에서 보낸 봉고차는 동구 밖에 늪가에 서 있었다. 그곳에는 벌써 많은 남녀노소가 모여 북적이고 있었다. 어쩌면 마을 사람 모두들 추로계가 이번에 회사 사장의 초청으로 남들이 할 수 없는 큰일을 하러 간다는 것을 아는 상 싶었다. 적잖은 세월이 흘렀어도 추로계만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오랫동안 농민으로 살아왔어도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재주를 몸에 지니고 있었다. 울 안에서 나와 어둡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걸어나가면서 추록에는 내딛는 매 걸음마다 씩씩하고 떳떳한 느낌이 들었다. 세월의 다를 대로 달아 주름이 가득한 길쭉한 얼굴에는 평생 떠올려본 적이 없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동네 사람들이 아는 체하며 악수를 청하고 지할 때 그는 겸손하게 사양을 했지만 속으로는 여간 흡족해하지 않았다. 이런 감각은 퇴직한 후에 종래로 있어본 적이 없었다. 그를 데리러 온 사람은 역시 어제 그 두 젊은이였다. 낭달보는 은강이라 불렀는데 회사 판공실 주임이었고 안경쟁이는 이름이 장명이었고 비서직을 맡고 있었다. 자유로운 추록에는 차창을 열고 동네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감사를 전했다. 전쟁터로 떠나는 장사인 듯 가슴 속에서는 삽시의 만감이 교차했다. 그는 자신의 방불이 그 격정의 세월로 되돌아간 듯하였다. 봉고차는 점차 멀어져갔다.

0: 고화로운 현대식 회사 사무청사에서 추록에는 회장 왕덕혜 등 회사 용도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왕덕혜는 중년이었는데 신체가 건장하고 얼굴이 넙대대하고 눈도 크었다. 그는 광동 조산 말투가 들어간 표준어를 했다.
1: 어르신, 직접 찾아뵈러 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0: 그는 주록의 손을 잡고 힘차게 흔들었다. 그 바람에 주록에는 감동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하기도 했다. 이런 장면은 그가 여지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여 회장은 그를 회의실로 이끌었다. 거기서 추록에는 비칠거리며 소파에서 일어서는 두 노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몸집이 비둔해진 대로리와 백발이 성사한 장이구였다.
2: 추록에! 대로리! 장이구!
0: 세 노인은 서로 마주보면서 너무 격동된 나머지 일순간 말문이 막히었다. 세상의 손이 서로 겹쳐졌고 눈에서는 눈물이 고이고 있었다.

0: 얼마 후 회의실에서 두꺼운 안경을 걸고 말을 끄끄거리는 총공정사가 송풍기 고장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한 절반쯤 얘기했을 때 졸곧 눈을 감고 잠이 든 것 같던 추로괴가 갑자기 손을 들고 총공정사의 말을 끊었다.
1: 아무래도 현장에 직접 가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0: 그 한마디에 회의실은 잠깐 술렁거리기도 했다. 그의 뒤에 앉아 여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아들은 아버지가 갑자기 이 시각부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널찍하고 조용한 작업장은 사두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아래에는 질서 정연하게 배열된 루추 송풍기가 여러 줄 있었는데 굵직한 파이프들이 지면에서 벽을 따라 사면으로 구불구불 뻗어갔다. 그와 달리 거대한 원심 송풍기는 다섯 대가 한 조를 이루어 테라스 위에 자리를 틀고 있었다. 모든 송풍기들은 마치 지령을 받은 듯 조용히 그 자리에 누워 미동도 없었는데 마치 당연 여기에 주인이 와서 살펴보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추록에는 그리운 자식을 만난 기분이었다. 아니, 순식간에 격정으로 넘쳐 흐르던 젊은 날로 되돌아간 느낌이었다. 그는 이 송풍기들이 뜻밖에도 대부분이 옛날에 자신이 직접 설치하고 테스트 및 정비했던 설비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것들이 아직도 가동이 되고 있을 줄 누가 알았으랴. 그는 그것들을 자기 자식보다 더 환히 알고 있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하였다. 아니, 그것들이 고장이 난 것은 어쩌면은 그가 보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와 헤어진 지 너무도 오래되어 고의로 자신들의 난치병으로 그대로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틀림이 없었다. 주로의 눈이 젖어드는가 싶더니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었다.

소설 귀신 로그의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이 시간 소설 낭독의 서태문, 편집 남철, 제작 정삼매, 기획 허복순, 감독 정홍매, 총감독 이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병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웅장한 기세 가슴 뜨겁고 푸른 잔디 위에 꿈이 활짝 피었네. 대를 이은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산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3: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5대 활동이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5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매주 우수요일 이 시간이겠다면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초온 청심환은 청심치명 발미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위주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담양, 광저, 자담양, 홍화, 육두구, 전추암, 복사삼 이런 8가지 발미완이라는 것은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었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 청심치명 발미완은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농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숙통되게 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걸까지 아파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을 근본에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서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중뇌에서의 기본 증상에 관한 깊은 학설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림상표는 무엇인가? 림상에서 어떤 표현이 있는 걸 말해서 심폐열이 심하다 하게 되었는가 하며 심장병 환자들은 기본으로서 심폐열이 심한 증상 가운데서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게 있습니다. 심장병 환자가 본인 혹은 가족이라면 지켜보세요. 늘 기침을 하루에 다음을 몇 마디라도 하지 않고 지나갈 때는 거의 없습니다. 가래가 생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이제처럼 입에서 냄새가 나서 힘들던 게 자기절로 정말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본 제품 드시고 나서 벌써 한두 달 그 사이에 입의 냄새가 말끔하게 제거돼서 마음대로 사회활동에 남들과 대화도 항상 마음의 거리낌이 있었는데 거리낌 없이 대화할 수도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어떤 분들이 복용하시면 그러면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미 주자를 하셨거나 주자를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또 이미 뇌졸중으로서 쓰러진 적이 있거나 뇌졸중 위험이 있거나 심장의 혈전이 내려올라가서 뇌혈전이

0: 일전을 형성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부에 물이 찼다는 진단을 받으셨거나 심근염이 있는 분들, 심근염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감기 뒤끝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깁니다. 신지라는 건, 지라는 건 근육이란 말입니다. 이랬을 때는 보통 이 제품을 쓰시게 되면 빠른 속도로 해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 심부에 물을 뺐는데도 물이 자꾸 차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 심부에 지수가 생기는 이러한 분들을 포함해서 보온 제품을 견지하며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심장병 자체는 그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는 심장병 환자가 고혈압을 동반하는 비례가 높습니다. 심장병 환자의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합니다.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늘 그 기침을 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혀끝이 빨갛게 질리거나 입술이 가맣게 질리거나, 입술이 가맣게 질리는 원인 자체는 뭐 때문인가 하면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의미합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저 저번에 그 처음 소심하도 먹었거든요. 셔통에도 해서 한 통에 대해서 먹었는데요.
0: 예.
2: 제가 지금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한 10통가량 더 좀 먹었으면 해가지고요.
0: 아, 그래요? 원래는 네,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2: 답답할 때도 있고 이렇게 벌렁벌렁 할 때가 좀 있어요.
0: 아, 실리가, 네, 실리부치. 네. 예, 예.
2: 예. 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약을 먹어도 별 효과 없더라. 그래서 예. 광고 방송 듣고 저도 전화드려 약을 먹었는데 좀 많이 좀 좋아졌어요.
0: 아, 그래요? 예.
2: 네, 예. 그래서 좀 더 먹으려고.
0: 예, 효과 좋다 해서 또 끊거나 약을 감수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료정을 따라서, 한계료정은 넉 달이니까 료정을 따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알겠습니다.
0: 네, 건강 기원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는 이 좋은 청심한 선을 환자입니다.
0: 예.
3: 나는 심장병 신에서 수십 년 동안 고사 많이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3: 예, 중일 비우고 저기 천력도 많이 했었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선생님이 강의 듣고서 지금 이거 썼는데 어떤 백날 남았었습니다.
0: 아, 그래요?
3: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아, 그렇죠.
3: 아이, 저기, 숨이 너무 올라오지 않아서 저녁이 됐는데, 도시 깨나 했는데, 지금 이거 쓴 다음에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심률도 아이, 저기, 100이 넘던 게 80을 정상이 됐어.
0: 아, 너무 리상적인 심률로 돌아왔습니다.
3: 예. 그 다음에 저기, 층계로 오른일을 지금 저기 숨 차서, 저기, 고사 많이 했는데, 지금 이거 쓴 다음에, 그런 증상이 많이 없었죠.
0: 아, 예.
3: 그래서 앞으로 이거, 예, 내 저거 꾸준히 원자에 치료할 때까지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다고 그럼.
0: 아, 그렇게 하셔.
3: 예.
0: 예. 예.
3: 예.
0: 건강 기원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맞습니다.
0: 예, 그렇죠. 말씀하세요.
4: 예. 이 날이 더우니까 이렇게 했는가 하고 소리 끊었는데도 나, 또 발작한다 말인데.
0: 아, 더우면 또 더운 상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심장 부담이 많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우면 더운 상, 많은 혈액이 심장에 못아들게 돼 있죠. 어째 그런가 하면 혈관이 그게 확장되게 돼 있으니까, 마치 그 길가에 전선줄이 겨울에는 쭉 올라갔다 여름엔 쭉 처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혈관이 확장되면서 심장을 돌아오는 피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심장 부담이 강해지니까 오히려 이때는 또 이때로서 치료를 꼭 하셔야 합니다.
4: 그러니까 이 이야기 뭔가 저 호시를 할까?
0: 호시를 합니다. 주약에 호시하는 역할은 피를 잘 수통시키죠.
4: 근데 뭐니까 전에 그거 설명서에 보고 호시한다는 말은 없는데 그 무슨 뭐 심폐열을 치고 이게 있더라 말이야.
0: 예.
4: 그러니까 나는 아이고 끊었는데 벌써 끊으니까 이튿날부터 또 증상이 나온다.
0: 얼마 동안 복용했습니까?
4: 난 이게 바쁠 때마다 먹고 아이 바쁘면 또 끊었는데.
0: 그래 많이 됩니다. 려성을 따라 견제해야 됩니다. 한겨려서의 넉달입니다. 아홉 각을 싸서 세 각을 물으러 받게 되면 넉달 동안 복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으로 이렇게 견제하는 게 기본입니다.
4: 이렇게 싸게 하는데
1: 3355번입니다.
0: 예, 그렇습니다. 혹은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다 가능합니다. 이제 전화번호
4: 여기
0: 하고.
4: 너무 힘다. 여기 선생님 여기 서천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방에.
0: 여기다 전화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알아합니다. 3355번. 도문의 언때 예. 들으니까 조금 후에 섰는지 모르겠지만 신약대학방이.
4: 도문의 신약대학방 없다고.
0: 없다고
4: 말이다.
0: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 예, 전화하면 그 무료 배달이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예.
4: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4: 예.
0: 여성을 따라 견제하세요.
4: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예, 참, 선생님, 제가 우리 언니 쓰고 있는데 허가 용서했습니다.
0: 아, 예.
5: 우리 언니는 신상이 수사를 세 개 넣었습니다.
0: 아, 예.
5: 근데 맨 여자가 떠다시 가슴이 겨우고 숨이 차는데 이 약순이 지금 가슴이 겨우지 않고 숨이 안 찹니다.
0: 그런 분들은 이 제품을 기본 복용하는 게 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 그저 주사를 했다고 나는 어제 심장병 치료 끝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큰 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막힌 부분만 열어줬지 전반 심장해를 개선해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
5: 그리고 나는 심혈이 세기 때 썼을까나 심혈이 성사할 때인데 우리 언니가 주사를 여기 전부터 이 심장 찌는 게 지퍼범 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때 늦게 뛰는 거 보지 않았는데 신상 수사를 된 다음에 지내 또 이렇게 이 신물이 뛰는 게 아예 알겠어요. 이렇게 그런 걸 해보면 1분이 늦게 뛰는 거 보면 이 58개, 57개, 56개 이렇게 뛴다. 신물이.
0: 베탈로그라는 거 심장 주자를 한 사람들한테 그거 드시게 할 겁니다. 그러게 되면 베탈로그 수를 많이 줄이고 이 제품으로 대체하는 게 좋습니다. 베탈로그가 심혈을 콱 누르는 역할을 합니다. 예.
5: 아, 근데 다른 역할을 안 쓰고 예, 혈압 나쁠까 그 음식이든가 그 김사타 쓴다. 그런데 그렇게 심혈 적게 되는 게 이 약쓴 게 지금 심혈이 올라갔는데 좀 익숙해질 때
0: 뭐. 바로 그렇죠. 예, 예.
5: 예. 선생님 이야기 좋습니다. 그리고 예, 또 잠도 잘 못 잤습니다.
0: 예.
5: 잠 잘 자고 예, 혈압이 높은 게 또 혈압도 좀 잘 됐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대단합니다. 이 제품 예. 자체가 그런 효과 있습니다.
5: 예, 그리고 계속 주신화를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0: 아, 예.
5: 예, 그리고 또 내기도 영어 없고, 예. 김기순 주신화는 아이 가지고 다닙니다.
0: 그렇죠. 예, 예. 예.
5: 그리고 예. 내기라는 게 아닙니다. 또 내기 영어 없어서, 그저 발자국대기도 그렇게 곤란하답니까? 김기순 내기 또 나옵니다.
0: 모든 순환장애가 풀려야만이 맥이 나는 건데 혈액이 발끝까지 갔다 머리끝까지 갔다가 돌아서서 다시 2차 3차로서 하루에 10만 차 자오이게 정상으로서 수축이완하는 차수를 그거 보증하게 되면 힘있게 피가 나갔다 돌아오게 되면 맥이 없는 줄 모릅니다. 혈액을 통해서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뭐 순환이 잘 되지 않으니까 전달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예, 그래 나는 가서 배달 받았습니다. 우리 언니는 또 어렸을 때 어떠이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33-5번 연락하면 됩니다.
5: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네, 저는 정수만 먹은 지 어느 한 넉 달 됩니다.
0: 예.
6: 넉 달 됐는데 주로 주문에 뭔가 계속 발이 시렸습니다.
0: 예.
6: 발이 시리고 아랫다리, 난 심장만 발달하면 이 아랫다리에 그냥 얼음땅 같은 이런 데 지금 부증세 없어졌어요.
0: 아, 예, 예. 심장 공능이 약화로 인해서 말초 신경까지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발이 시린 겁니다.
6: 예, 그런 의견과요. 이게 심장 너무 아파서 어떤 데는 의견과요. 하고 업데이 있었다 하고 누가 있었다고 약 먹어도 안 되거든. 어쨌든 무조건 병원을 급진 가야 된다만.
0: 어, 심각할 정도네요. 예.
6: 예, 근데 그게 고충성도 없어지고, 예. 주로 나는 뭐에 전감이 잠을 잘 자고 혈압이 조절 잘 됐습니다.
0: 예.
6: 혈압이 어쨌든 막 양배까지 올라갔습니다. 높은데. 근데 지금은 그것도.
0: 무슨 혈압인데요? 예, 예.
6: 예, 근데 지금보다 더 높은 게 130, 140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0: 아. 이 제품 쓰고 많은 분들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던 분들이 비례가 높습니다. 예.
6: 지금 워낙 또 어제까지 맥박이 60만 초과하면 너무 바빠서 누워야 된다. 예. 밤에 욕심을. 그래. 근데 이

0: 딱 먹고 나 지금 내가 내빠이 80에 90에 딱 이렇게 된다.
1: 그래도 지금 누워 있거나 힘든 감이 없죠. 정상이 기실 그게 정상인데 이전에 비정상을 정상으로 인정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예.
0: 그런데 지금 왜 그러고 나의 영혼 속에 이 가슴이 빙글 하면 태나 안에서 요원한 감이 난다.
1: 그렇죠. 맞습니다.
0: 예. 예, 기록에 어떤 때는 이제는 빗잔들도 키우고, 입에서 역한 냄새 생겨. 저는 입에서 너무 냄새는 우리를 어째 저는 매일 쉬었던 치솔질환 향이라 나를 잃었습니다.
1: 그렇죠.
0: 예. 아, 치솔질을 밥 먹고 하고, 먹기 전에 하고, 자기나 어떤, 어떤 때는 막 열 번씩 한다네.
1: 아, 예. 기막히죠.
0: 예. 예. 그런데 계속 피어내서 냄새나다. 나도 냄새 난다, 만다, 나절로.
1: 그렇죠.
0: 알린다. 예. 근데 이 약을 먹으면 좀 그 효과가 그게 없어졌습니다. 냄새나는
1: 입에 냄새나는 거는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런 분들의 기본입니다. 예, 심폐열이 예. 심한 증상 가운데 그게 포함됩니다.
0: 그래서 제가 지금 왜 너무 더워하실 정도가 저는 1년치를 배달 부탁드립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33에 다시 겨우 연락하세요. 예.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가족은 저 초원정신환 쓰는 가족입니다. 우리 네. 고모, 우리 큰 고모, 작은 고모, 둘째 고모 얘 다 어제 내리기다 그런지 다 그렇습니다. 더구나 특히 우리 큰 고모니 온몸이 그저기 붓기가 내리지에서 그저 바짝바짝합니다. 유리처럼 그렇게 얼룩얼룩거리고 아래 딸이는 지네 와느리에 지네 딩디 붓게 발을 걸지도 못했습니다.
1: 심장으로 인해서 부수이 생겨 콤파지 화암으로 예. 예예.
3: 그래 감기 온다 하면 그저 헐떡헐떡거리고 말도 못하였습니다.
1: 예.
3: 그리고 식사도 못하고 예. 그리고 혈압 조절이 내가 차가 완을 8,90씩 막 올라갔습니다.
1: 예.
3: 그러던 사이에 이거 차원 정지만 대접시켰더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입에서 냄새만 나던 게 오전 90이 넘었습니다.
1: 아, 예.
3: 예, 그것도 이렇고 이 몸이 아파서 그렇게 그러던 게 그것도 이렇고 예. 그리고 모자비를 못 넣던 게 모자비를 넣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거 밤잠 잘 자고 예. 식사를 잘 해놓거나 몸이 느리고 이 몸이 헷갑아진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정신환이 9가구 배달 받아서 또 쓰자고 그러고 냄비에다가 전화 왔습니다.
1: 아,
3: 예약하자고.
1: 아, 그렇게 예. 하셔. 이제 그 몇 가지 증상은 이 제품을 견제 복용하시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 그 생존하는 그 어간에는 편하게 생존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힘들면
3: 그렇죠.
1: 예, 생존의 의미가 많이 줄어들게 돼 있죠. 이 제품 드시게 되면 이제 상술한 증상들이 철저한 개선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니까 아, 건강 기원합니다.
3: 네, 오전 90도입니다.
1: 그래요? 오, 네. 장수도인이시네요. 예, 오히려 네, 그럴수록 관리를 더 잘해야 됩니다.
3: 네.
2: 예.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심환은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심장병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을 근본에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병원에 입원했다 출원할 때에 되면 팡찬이라는 심방세동이라는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걸 등한히 들으면 안 됩니다. 심방세동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그 판막이 피가 들어오는 칸에 그 판막이 열렸다 닫겠다 그게 하루에 10만 차사후 정상으로 해야 되는데 나갈 때는 열리고 들어올 때는 다시 또 닫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이게 정상으로 되지 못해서 그 판막이 보도도 떨린 팡이란 건 집이란 팡자에 찬이란 건 떨린단 말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주 주의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쓰러지고 피가 완전히 새서 공제되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팡찬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초원 청심환을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누워자기 힘들어집니다. 반드시 누워자면 누가 내 가슴을 꽝 누르고 있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심률이 고르지 않는데요. 기본으로서 우리 50, 60대 그 이상의 분들 가운데서는 1분에 60차가 부서져야 됩니다. 7, 80차 좌우 돼야 되는데 영어 범위는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를 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이 부서져서 7, 80차 좌우면 정상 심률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떨어져서 그 40몇 차 너무 빨리 떼서 100, 20, 30차 1분에 아주 위험 심률에 속합니다.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머리가 아파나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점처럼 뜸뜸 아프고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단순히 소화계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장으로 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즈다오 무치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즈라는 것은 하이즈라는 아이들을 말하는 거죠. 떠란 건 도둑질한다 말입니다. 무치라는 것은 엄마의 길을 애가 도둑질해. 애가 아프면 엄마가 많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서 심장 공능의 약화로 인해서 위 공능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에서 위동력에 충족한 양의 혈액을 보내줘야만이 위가 자기 수축이완 수축이완하는 일을 하면서 위 안에 들어간 음식을 고분자함물 같은 거 소금과 물을 내놓고는 모두 고분자함물입니다. 이거 완전히 그거 부셔야 되는 건데 그 힘이 약해진 게 되면 온 하루 위에 당겨진 게 그게 그 계속 부딪힌 감을 느끼게 돼서 이게 충분하게 끊어진 게 다시 간에 들어가야만 간이 다시 고분자를 철저하게 해리해서 다시 단분자 화합물로 해서 다시 새롭게 나의 피, 나의 살, 나의 뼈가 되게끔 합성하는 역할을 500여 가지 화학 반응이 간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공능은 바로 모두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심장 공능의 정상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은 심장병 치료했는데 소화가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꽤나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렇더라도 아직 문제가 철저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소화계통의 이런 문제를 전면 심장으로 100%로 그 돌릴 것도 안 되고 이런 증상이 개선이 아직 철저하지 못하다면 제가 이 소화계통의 아주 우수한 제품 한 가지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교대해 드립니다. 니가 허무의완이라고 있습니다. 유리하다네 니 간이라는 간 그리고 허무의 합평이라는 화 그리고 니가 허무의완이라는 것 신약대학방에 가게 되면 있습니다. 이걸 드시면서 보온제품 초원청심환을 드시게 되면 위는 끄떡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입금에서 출혈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통이 생기고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치아가 흔들면 금방 치과방에 가서 치아를 교체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켜보면서 물론 단순 치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 치아는 꼭 치과 문제라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 그 말입니다. 심장으로 인해서 치아가 흔들 수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 주자를 했는데 치아가 흔들던 게 원자국에 들어가더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자를 한 다음에 한 반년 후에 가니까 치아가 원자국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주자를 하란 말인 것이 아니라 바로 심장병으로 인해서 치아가 흔들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여러모로서 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적지 않은 분들이 하신이 부종이 잘 생깁니다. 심장 공능의 약화가 직접 건파 공능의 약화를 부르게 되어 있으면서 특히 심장병은 하신이 발등, 발목 그리고 쇼트의 여기를 해서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단순 건파 그 이상으로만 나타나는 증상이라면 상신부터 눈독이 붓기거나 얼굴이 붓기거나 여기로부터 시작하지만 해도 심장병으로서 부종이 생기는 것은 하신의 부종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놀랍니다. 어지간한 소리에 놀라는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남들이 그 문우쾅 닿는 옆집의 문소리에도 나 와달딱 놀라거나 혹은 내 전화벌소를 다 놀라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0: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선 쩍 하면 다리에 쥐가 올라옵니다. 쥐가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말이지 이것은 근육 경련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심장 공능이 약화로 인해서 발끝까지 갔다가 피가 돌아오는 이 공능이 약화를 가져오게 되었기 때문에 근육 경련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무엇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면 심장에서 고동맥에 피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경우에 고동맥이라면 여기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그 부분에 고동맥을 통해서 주자를 하는 경우가 퍼센트가 아주 높습니다. 직접 심장동맥과 관련이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분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 이제 위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일체 그 복강 검사를 다 했는데 다른 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심장 주사를 하고 나니까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복강 동맥에 심장에서 제대로 피가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배가 아픈 이런 경우가 동반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자체는 딱 단순 왼쪽 앞가슴만 아파서 내가 심장병이라 이렇게 말하기 힘듭니다. 심장으로 나타나는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기관에 속하니까 어느 구석구석 손이 닿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심장으로 인해서 엉뚱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본제품 좋은 청심원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근본에서 해결을 받는 좋은 우수한 제품이 바로 좋은 청심원에 속하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OTC 몽약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루 넣고 복용하시면 심장병 치료는 넉 다리 한 개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고 여덟 다리 두 개 료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시초에 말씀드렸지만 해도 세각에 한 각을 주게 되면 한 달 반 그리고 아홉 각의 세각이게 되면 넉 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고 열여덟 각의 여섯 각이게 되면 24각 이렇게 되면 바로 여덟 달 복용량으로 될 수 있으니까 심장병은 일조일석이 끝나는 치료가 아니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료정을 따라 견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심장병이 핵심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부정맥은 제가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분에 60자 뻗어져서 7, 80자 잡으면 된다. 협심증 신저통 말하는데 왼쪽 앞가슴 오른쪽 앞가슴 뒷잔등이까지 아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은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중도로 막힌 경우는 100분제 40 내지 70 중하게 막힌 경우는 100분제 70 내지 90을 말하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치료하기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분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보통 그 감기라고 하면 쌀쌀한 겨울에 걸린다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네, 의외로 여름에 더 자주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여름철 냉방 감기인데요. 더워서 시원한 바람을 찾다가 어느 순간 목이 따끔거리고 콧물이 나고 또 몸이 우슬우슬 주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1: 네, 예, 여름철 감기는 겨울 감기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바이러스 감염이 많고 에어컨 사용이나 온도차 그리고 탈수 등이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증상도 기침, 또 인후통, 발열 외에 복통이나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감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걸렸을 때 어떻게 빨리 회복하는지 실용적인 건강 상식을 풍부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여름 감기의 특징, 예방법, 증상 처리, 회복 식단과 안전한 약물 선택법까지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0: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의 감기 대처 비법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지금부터 여름철 감기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핵심 정보 함께 얻어볼까요?

0: 네, 그렇다면 여름철 감기와 겨울철 감기가 어떻게 다를까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여름철 감기, 겨울철 감기. 첫째가 원인 바이러스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네, 겨울 감기는 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라노 바이러스가 많지만 여름철 감기는 에코노 바이러스, 또 로타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증상이 다르다고 하네요. 여름철 감기는 기침, 인후통, 발열 외에 복통, 설사, 구역질 등 수화기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여름철 감기에 잘 걸리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평소 자주 말하는데 에어컨이 정말 그렇게 여름 감기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에어컨이 여름 감기에 걸리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의 하나인데요. 상세히 얘기 드리자면 에어컨을 켰을 때 아래와 같은 원인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첫째는 온도차입니다. 실내 에어컨 온도가 너무 낮고 예를 들어 20도 이하가 되고 실외와의 온도차가 10도 이상이 되면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고 면역력이 저하돼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됩니다. 둘째는 환기 부족입니다. 에어컨을 오래 켜고 창문을 닫으면 공기순환이 안 돼 바이러스가 쉽게 퍼지는데요. 따라서 감기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0: 네, 그리고 셋째는 탈수입니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서 수분이 부족하면서 또 몸의 대사가 느려지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기 바이러스에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여름 휴가 준비, 여행, 야외 활동 등으로 피로가 쌓이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잘 걸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차가운 음식 과다 섭취가 되겠습니다. 차가운 음료, 과일,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위장 기능이 저하되고요. 또 몸의 온도 조절 기능에 곤란이 생겨서 감기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1: 따라서 5살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천식, 폐질환, 당뇨 등을 갖고 있는 만성질환자와 면역력이 약한 사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에어컨을 켠 환경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여름철 감기에 더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분들은 특히 예방에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름철 감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에어컨 올바른 사용이 되겠습니다. 에어컨을 켰을 때 실내 온도는 25도에서 26도로 설정하고 실외와의 온도를 5도에서 17도 이내로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문은 1시간에 한 번씩 10분에서 15분 동안 열어 환기를 시키고 에어컨 필터는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에어컨 풍량은 직접 인체에 향하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그리고 둘째는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는 건데요. 하루에 물을 2-3리터씩 조금씩 마시고 차가운 음료는 적절하게 섭취하십시오. 수박, 참외, 오이 등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건강한 식단과 수면이 되겠습니다. 닭고기, 생선 등 단백질 풍부한 음식과 감귤, 오렌지, 시금치 등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 또 블루베리, 포도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적절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0: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걷기, 수영, 요가 등 가벼운 운동을 하게 되면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개인위생 관리입니다. 비누로 손을 20초 이상 자주 씻고 감기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며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지 않은 것입니다. 차가운 물에 오래 담그거나 에어컨을 켠 방에서 옷을 적게 입고 오래 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0: 여름철 감기 안 걸리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만약 감기 걸렸다면 증상에 맞는 처리법도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결경은 증상이 겨울 감기와 다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관련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발열 처리입니다. 체온이 38.5도 이상이면 해열제를 복용하세요. 하지만 어린이는 아스피린을 피해야 하고 임산부는 의사 상담 후 복용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인후통 그리고 기침 처리, 감귤차, 생강차 등 따뜻한 차를 마시고 인후통이 심하면 목도리나 스카프를 두르세요. 기침이 심하면 기침 억제제를 복용하되 가래가 있을 땐 가래 제거제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1: 그리고 의사의 권장에 따른 약 복용 외에 건강 회복하는 식단 선택도 홀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첫째는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수박, 참외, 오이, 메론 등을 먹어서 수분을 보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인데요. 닭고기, 생선구이, 두부, 달걀 등을 먹어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넷째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인데요. 감귤, 오렌지, 레몬, 시금치, 양배추 등을 먹어서 염증을 완화해줍니다. 넷째는 가벼운 탄수화물입니다. 쪽, 백미밥, 파스타 등을 먹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네, 비단 이뿐이 아니죠?
0: 그렇죠. 여름철 감기 걸렸을 경우 피해야 할 음식도 잘 가려두셔야 되겠습니다. 차가운 음료, 아이스크림,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그리고 과도한 탄식, 알코올, 카페인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음식은 몸의 회복을 방해하고 증상을 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약물 선택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 어떻게 약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0: 감기 걸리면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복용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증상인 경우 약국을 찾아 약사한테 증상을 설명하고 약을 처방받으면 되겠지만 절대로 이왕의 경험에 따라 임의로 약을 구매해 복용하지 마세요. 조건이 허락된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1: 네, 특히 어린이나 노인 임산부는 약물 사용에 특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어린이는 체중에 맞는 용량을 복용해야 하고요. 아스피린 일부 해열제는 복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네, 노인은 신장 간 기능이 저하돼서 약물 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한 후에 복용해야 됩니다. 임산부는 특정 약물이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한 후 복용해야겠습니다. 내밖에 알레르기 체질의 사람은 약물 성분 확인한 후 복용해야 합니다.

0: 우리가 여름철에 옷차림이 좀 달라지고 옷이 좀 많이 얇아지죠. 근데 옷차림에서도 주의해야 하는 것이 여름철 감기 예방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근데 여름철 뭐 옷차림 아무리 주의해도 네. 그냥 뭐 반팔.
0: 근데 문제는 아침 저녁이 네. 좀 맞아요. 다르잖아요. 낮하고 다르잖아요.
1: 예, 연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날씨 변화가 뚜렷하거든요.
0: 일교차가 큽니다.
1: 예, 완전히 뭐 아침에는 좀 쌀쌀했다가 또 중午가 되면은 좀 덥다가 저녁 때 되면은 또 쌀쌀하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좀 반복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연변 지역에 계시는 우리 분들은 특히 이런 여름철 감기 예방에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0: 왜 그러냐면 여름 감기가 겨울 감기와는 달리 여름 나지만 몸이 차갑습니다. 그리고 회복도 더 더딘 특징이 있다니까요. 특히 뭐 많은 분들 뭐 더우니까 옷을 얇게 입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무작정 뭐 반팔이라든지 또 반바지 이런 것만 있다 보니까 감기가 더 심해지고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여름철 감기에 걸렸을 때 가장 기본적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옷차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좀 옷차림 주의사항을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몸의 중심부는 절대 차갑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름 감기는 대부분 냉방 바람으로 인해서 몸의 내부 온도가 떨어지면서 생기는데요. 감기 걸렸을 때는 겉은 덥지만 속은 냉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슴과 배, 허리 부분을 따뜻하게 보호해줘야 되겠습니다. 너무 얇은 민 소매나 큰 티셔츠는 피하고 가벼운 긴팔 면옷이나 얇은 가디건, 블라우스를 입어주는 것이 좋고요. 몸의 중심 체온이 유지돼야 면역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면서 감기 회복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0: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냉방 바람이 직접 타는 옷차림은 금물입니다. 사무실, 커피숍 등 여름철 실내는 온도가 매우 낮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 팔, 어깨 이런 목이 다 드러난 옷을 입게 되면 차가운 바람이 직접 피부에 닿아서 혈관이 수축되고 또 기혈순환이 나빠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뭐 두통, 콧물, 기침 증상이 더 심해지고요. 심한 경우에는 배와 기관지까지 자극받아서 기침 참 너무 오래 하더라고요.
1: 예, 그렇죠.
0: 여름철 기침도 너무 오래 하니까 이게 또 결

0: 전설과는 다르게 뭐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나 옷을 많이 껴입고 땀 흘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1: 그래서 뭐 외출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걸칠 수 있는 가벼운 겉옷 하나를 꼭 소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어쩌면 또 이제 우리가 냉방이 강한 실내에서는 몸을 감싸주는 좋은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그리고 어떤 분들 요즘 많이 판매되는 것이 에어컨 담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데 에어컨 담요라고 실내에서 에어컨이 시원하게. 빵빵 돌아갈 때 예. 담요를 살짝 걸치게 되면요. 찬바람이 직접 닿지도 않고 또 너무 덥지도 않아서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 인기고요. 또 애가 어린 집에서 이거 에어컨 담요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1: 사실 우리는 뭐 여름철 더우면 에어컨 트는 것이 기본인데 네. 사실 에어컨이 또 사람한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0: 네. 안 좋은 경우가 네.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땀에 젖은 옷은 절대 오래 입지 말라고 합니다. 뭐 여름에 땀이 나면 그래 뭐 젖다 말겠지 마르겠지 하는데 여름은 기온이 높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쉽게 나는데요. 감기 걸렸을 때는 몸의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땀에 젖은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네, 차가운 기온이 몸에 스며들어서 감기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 자, 땀이 났다면 바로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고 가능하면 깨끗하고 통풍이 잘 되는 만화 소재, 면 소재 옷으로 갈아입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두꺼운 옷은 답답하지만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시키는 소재 옷을 선택하는 것이 회복에 매우 유리하겠습니다.
0: 네. 요즘도 땀을 빠르게 섭취하는 그런 옷들이 많이 나와 있고 속옷부터 시작해 그런 소질의 옷들이 많습니다.
1: 맞아요.
0: 근데 또 가격은 좀 평소 다른 옷보다 비싸긴 한데 그만큼 또 여름철에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다리와 발목의 보호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딱 상의만 신경 쓰고 하의는 반바지 또 슬리퍼로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발목은요. 인체 혈관이 집중된 부위로서 온도 변화에 매우 취약해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을 땐요. 발목까지 차가운 바람이 노출되면 하체가 냉해지고 또 전신 순환이 안 좋아져서 회복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집에서 생활할 때는 얇은 긴 바지나 양말을 신어서 발목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1: 뭐 제일 중요한 것이 어쩌면은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여름 감기는 더우니까 시원하게 해야 낫는다. 그런 오해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네. 여름일지라도 우리는 감기 예방에 주의를 돌려야 되겠습니다. 뭐 감기는 체온 조절 실패로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온도차를 줄여주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특히 예전에 좀 아무리 여름이라도 배만 덮어준다고 하는 부모님이 말씀 많이 들은 적이 있거든요.
1: 맞아요.
0: 아무리 덥더라도 잘 때는 막 쉽게 옷을 벗고 자지 말고 배만 가리고 자라. 중요한 부위는 가리고 자라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여름철에 감기 안 걸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1: 실제로 뭐 어떤 분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뭐 덥다고 이제 우도 상의를 훌쩍 뭐 벗어버리고 예. 뒤침하고 그러면 다음날 이제 배가 아프고 그렇죠. 설사하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는 여름철에 또 주의해야 될 점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0: 그렇죠.
1: 하나하나의 작은 습관들이 또 우리 몸을 자꾸 이제 망가뜨릴 수가 있는데 그런 작은 습관들이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뭐 살짝 배가 아프지만은 나중에 그게 또 다른 질병으로
0: 네, 예. 얼 수가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 의외로 또 소화기 계통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희가 알려드린 간단한 옷차림 관리만 잘해주셔도 여름 감기가 훨씬 빨리 낫고 또 다시 재감기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또 작은 습관이 여름철 건강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테니까요.

0: 네, 여름철 감기 대처 건강 상식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제 감기 예방을 위한 에어컨 정확한 사용법과 또 수분 보충법, 감기 걸렸을 때 식단과 약물 선택까지 다양한 정보들로 함께했습니다.
1: 네, 여름철 감기는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합니다. 배운 예방법을 잘 적용하고 감기에 걸렸을 때는 증상에 맞는 적절한 처리와 휴식을 취하는 것이 빠른 회복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0: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방송 들으면서 아, 그래 감기 걸렸을 때 이렇게 대처해야지 이런 건강 상식 바탕으로 이제 가족과 함께 여름 건강한 여름 시원하긴 하지만 또 감기가 많은 여름이기도 한데 이제 어린이로인 임산부 주변에 있다면 감기 예방과 관리도 함께 챙겨 들으시고 늘 챙겨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 자, 오늘 살롱 토크쇼 여기까지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일단 시원하지만 또 건강하셔야 됩니다.
1: 네, 그렇죠.
0: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 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 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특가인 99원으로 며칠간 판매하고 있는데요.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고 8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맹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이 두 가지 제품에 관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여러분들한테 보온 제품을 퍼센트를 높게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점 자체는 많이 사시는 분들한테는 홍남광 치료이기라는 걸 읽어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홍남광 치료이기는 우리 적등황록 청남자 가운데서 일곱 가지 색깔 가운데서 인류가 지금까지 많이 이용해온 광은 그 홍광이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여기에 이 제품 자체가 특수성이라고 놓고 말하며 남색광까지 우리 건강에 유조하게끔 특수하게 노벨상을 받은 이 제품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다가서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 이 기회를 잘 이용하시겠다면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가족 사이도 없는 우리가 오래 살게 되어 있으니까 가족 사이도 없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었는데요. 홍남광 치료이기를 사용하시겠다면 여러분들한테 생명이 새로운 기원을 펼쳐주는 이런 계기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걸 사용하신 먼저번에 홍광 치료이기를 사용하신 분들이 아주 여기에 대해서 허감이 나왔고 치료효과가 좋다고 허리 아프고 경추가 불편하고 뭐 어디에 불편하면 위가 불편하거나 하고 곰팡이 불편하거나 어디에 불편하면 어디에다 쪼이게 되면 금방 다른 자극이 없이 인류가 흡수하기 좋은 이런 그 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은 이 제품이 더 없는가 이렇게 자꾸 문의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번에는 홍광 치료이기 두 배 효과를 볼 수 있는 홍남광 치료이기가 여러분들한테 다가서게 되어 있으니까 제때 잘 파악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지 원액은 80각에 100각을 줍니다. 한 각에 원래 124원부터 지금 99원으로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 측에서 베푸는 차원이니까 거기에다 홍남강 치료이기를 드리게 되어 있고 명서방도 역시 598원이게 되면 30일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12각에 홍남강 치료이기를 주니까 여러분들 잘 파악하는 게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사지 원액을 얻으면 오래 썼습니다. 저는 한 8달 넘게 썼습니다.
1: 아, 잘하셨네요. 예.
2: 네, 네. 네, 지금 우리 집사람은 같이 씁니다.
1: 아, 그렇죠. 보통 연세가 비슷하게 부부간이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함께 쓰는 게 그게 좋은 방법입니다.
2: 예, 이거 쓰고 나에, 야, 둘 다 지금 몸이 영 좋아졌습니다. 특히 나는 항상 이 혈압이가 혈압도절, 이거 쓴다면 혈압도절 참 잘 됩니다, 지금.
1: 어, 그렇죠. 예, 예. 네, 네.
2: 그리고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머리가 희미하고, 예, 정세하에 나고, 기억력이가 미네 상실되는 게가 지금 기억력이가 영 좋아졌습니다.
1: 아, 바로 그렇습니다. 머리 맥의 신경세포에 영향이 제대로 공급되게 되었으니까 기억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기억은 세포로 조성돼요. 기억 세포로 조성되어 있는데 그게 모세혈관을 통해서 제대로 영양이 공급되어야 되는 건데 이 제품이 바로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예, 그리고 눈이라는 게 예, 많이 좋아져. 눈이 원래 예, 백내장에 있는 데다가 부어 이렇게 잘 아이 배우는 게 눈이라는 게 참 잘 배웁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이 제품이 눈을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2: 예, 그리고 이 소화 부분에 또 이런 문제에서 가지고 다 소화해야 되고, 예, 항상,
1: 예. 예.
2: 이랬는데 지금 소화도 잘 되고, 뭐 밥을 옛날에 조금 먹어도 배 트집으라며 배부르고 그런 게 지금은 뭐 밥을 아무 많이 먹어도 예, 뭐 먹은 것 같지 않고 소화 그렇게 잘 됩니다.
1: 아, 그렇죠.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화가 잘 된다고, 예.
2: 예. 그리고 뭐 또 좋아지는가 하게 되는데 이게 소변이가 예, 한순하게 몇 곳이 보는 게가 지금 한 번씩 다 봅니다. 이거 쓴다면
1: 큰 해결이죠. 그보다 예. 더 큰 해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2: 예, 이거 쓰고 예, 확실히 예, 이게 공도 여러 면에 예, 고도 다 좋아집니다.
1: 종합으로 좋아지는 제품이죠. 예.
2: 예, 그러니까 뭐 크게 예, 다른 약을 아무래도 뭐 쓸 필요 없이 이것만 꾸준히 쓰면 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예. 뭐 이거 쓰면 스스로 오래 쓰게 되면 건강해지고 예, 뭐 다른 병도 아깝지 않고 뭐 대비 젊어진 것 같은데.
1: 어, 그렇죠. 젊어진다는 게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예.
2: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활동이 좋고, 이게 또 홍남 치료기계라는 것까지 증가해. 예, 그거 이제 들어보니 그게 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1: 어, 아주 우수한 이력이기입니다. 지금, 예. 어, 많은 분들이 이걸 바라고 있습니다. 예.
2: 예. 선생님, 그래서 내가 오늘 저를 발식가게 배달 받으면 또 기계도 따라오잖아요.
1: 어, 그렇죠. 이번에 발식가게, 백가게, 홍남강 치료기계 따라갑니다.
2: 예, 그럼 내가 오늘 발식가게.
1: 예. 네, 건강하세요.
0: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그 뭔가 그 사지원에 그에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3: 예, 걔네 이거 쓴 지는 어전에 1년 어전 많이 넘었는데 이 쓰기 전에는 뭔가 하면 예, 자꾸 이렇게 기억력도 없어지지 심장하는 게 자꾸 두근거리지 아우, 나, 뭐, 간, 어쨌든, 무슨, 약을 필요해도, 어째, 뭐, 별 낫지 않으니까, 이미 또, 이 약은 또, 어쨌든, 사람 영양이 그래서, 마이 그래서, 부족해서, 그래서, 그, 자꾸 앓는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영양, 이건 많지,
1: 그만입니다. 428가지 영양 활성소라는 게, 다른 데서는 절대 취할 수 없는, 이게 대자연인에게 선물한 우수한 이런 영양 활성소가 우리한테 공급됩니다.
3: 예, 그래, 이게 약, 이거 쓰기 시작해,부터 시작한 게, 기억력도 좋아지고, 예, 얼굴 피부란 게, 아니, 미용했는가 물어도 보지.
1: 어, 모두 그러는데.
3: 한두 개입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3: 무슨, 이렇게 미용했는가, 얼굴 어째, 허리 머릿속에 간, 그래.
1: 아, 아니, 그렇죠.
3: 아, 어떻게, 예, 사람들과 이 얘기를 할까나, 사지원에게 그렇게 좋다 하더란, 그랬지다.
1: 아, 그렇죠.
3: 쓰고, 예, 동생 남편을 예. 쓰고, 이래 말았지다.
1: 예.
3: 그런 게 이 약을 써볼까? 정말 확실히 용도 없습니다. 맥도나지에.
1: 그럼요.
3: 예. 이 약의 영양 보태 그런지, 갈증이라 우리 먹으면 위 아프지 않습니까?
1: 그렇죠.
3: 선생님.
1: 예.
3: 이거 보통은 빼대도 아예 아프대다.
1: 아, 바로 그렇습니다. 영양 활성소가 예. 골고루 포함되게 되어 있으니까, 콤팥이 좋아지면서 따라서 또, 골격도 따라서 좋아지게 되어 있고, 그렇죠. 활성소가
3: 그렇고. 예, 맥도미, 소변이 예. 좀 이렇게 힘들어 나가던 게 지들고, 속도 이렇게 나가거나, 아, 이게 여전히 콩팥집에 이게 정말 치료된다는 감각한 느낌이 맥이 납니다, 허리 다.
1: 아, 잘 이해하고 계세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다리도 맥이나, 걷기도 용도 없으나 다리 맥이, 그냥 다리 맥이 없지, 뭐다. 나리, 허리, 나름이, 그 허리 아프면 이리, 예, 더 맥이 없다, 마음다, 다리.
1: 아, 그렇죠.
3: 다리 용맥이 난다. 결국 심장 두근거리, 그건, 예, 언니 났을 때다. 걔가 이렇게 신비해간 저비는 이야기 정말, 예, 걔가 좋다는 걸 설명해야 될 것
1: 같아요. 아, 그렇죠. 삼거에 좋습니다.
3: 머리 어지럼 지난 예. 것도 낫지, 그게, 머리 어지럽게 눈도 지금 막 느낌이 돌아가는 것 같은 게 뭐지 머리 어지럽게 났을까 얘눈막 돌아가는 것도

0: 별 얼음 때나 걷어놨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냉기였죠. 그런 도리가 예. 아주 잘 통합니다.
0: 예. 예, 결국 이 쥐들의 별이 뱅 덩아미 별이 안에서 울린 자에서 닦아져서 울린 자에서 별이 울리는 것처럼 그렇게 듣기 때문에 그 둘이 없어지가 어, 이 귀에 편안하게 신기에 앉아야 되는지 어쩐지 요 편안하게 용서하는 이야기. 예,
1: 컴파츠 좋아지니까 예. 다각도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0: 예, 근질량이 예. 올라지게 내 물어볼 거니 이제 그 홍강기계 났 홍남강기계 났으니까 홍강기계보다
1: 두 배의 효과라고 나왔습니다. 홍강치료이기 두 배의 효과라고 소염 효과 그리고 면역력 제고 예. 그리고 네. 다각도로서 어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모자라는 부분은 충분하게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0: 어, 그게
1: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예, 예.
0: 면역력이 올라간가?
1: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여기 명확하게 제기됐습니다. 인체 면역력이 그렇군요. 낮은 사람들한테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까지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0: 예, 저 짝이 그 홍관기계에 우리 옆집에서 어머니 그래. 우리 하자대 가져왔는데 용서탄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두 배 이상은
1: 그렇습니다.
0: 이 홍남강 기계 많이 들었습니다. 걔가.
1: 많이 들었습니다. 예. 어, 노벨상까지 없습니다. 받았습니다.
0: 예, 예, 예. 그래, 아이, 우리의 지금, 아, 어, 이, 저, 우리 하도 어느, 어느 날까지 할까?
1: 요 며칠밖에 하지 않는다 했는데, 기끈하면 예. 내비주 어느 날까지 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0: 아, 예, 그래, 예. 인차 돈 준비. 예. 예, 돈이 조금 모자라. 그러니까 예. 80각 싸면 줍니까?
1: 80각 싸면 100각 주고, 홍남강 치료이길 줍니다.
0: 예. 한 가게 값은 얼마입니까?
1: 한 가게 99원인데 이 정도로 하게 되면 평균 가격이 44원을 됩니다.
0: 아, 예. 대단하셨군요. 예. 수고하셔.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아,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언니가 예, 명소방 쓰고서예 이전에 뭔가 백내장으로서의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앞 앞에 그나 물이 떠댕기는 이런 감각이 난답니다.
1: 예.
3: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피로하거나 좀 이렇게 되면 눈이 막 이렇게 뭡니까 그 피가 지면서 눈이 깔깔하면 눈 아팠답니다. 그래서 예. 병원에 갈까 아 자꾸 들어오는 약이었지 또 백내장은 또 수술하라 하지 그러면 어제 연세 좀 있고 이러니까 겁이 털컥 나가지고 수술 안 하고서 그 다음 제가 말했죠 이 명소방 논에 들어서 늘러를 계속 쓰라고 아주 효과가 잘 난다고 예, 아주 안전하고 이러니까 써보라고 그래 쓴 게 좀 많이 낫습니다 이전보다
1: 많은 분들이 제하고 개별적으로 연락 있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와 이 제품을 쓰니까 아주 눈이 점차 밝아지는 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밝아지는 과정이 바로 병을 눈병을 이기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 예. 그래 그다음에 이 약을 쓰니까 어제는 한 다섯 달 그걸 썼는데 아주 지금 눈도 좋아지고요. 아 그다음에 또 뭔가 이전에 담낭도 좀 아팠고 간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간도 아프고 바로 소화도 안 되고 이런 게 지금 간이랑 좋아지던가
1: 당연히. 아, 그렇죠. 눈병 치료했는데 간이 좋아. 간이 좋아야 눈이 좋아지게 돼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간이 아.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은 그분 예, 예. 아주 잘 내라고 계세요.
3: 예, 그래 계속 쓰면서요. 그 다음에 뭐니까 그 사시원액도 쓰면 같이 씁니다. 그 같이 쓰니까 효과 더 잘 납니다.
1: 너무 우수한 막, 선택입니다. 예.
3: 그렇죠. 그리고 막 그저 피부가 거칠고, 예. 뭔가 혈압이도 파동이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되는 혈압, 뭔가 혈압 조절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심장도 좋아지고, 예. 어쨌든
1: 소화가 잘 되고, 예, 예. 예.
3: 소화가 잘 되고, 위장 계통도 좋아지고 이렇게
1: 그렇죠.
3: 합니다.
1: 예.
3: 제가 이번에 이렇게 활동이 좋을 때 그 기계가 예, 아주 좋아서 예, 진에 욕심 나서 우리가 지금 그 뭡니까 이 활동에 참여해서 예, 그 기계를 지금 뭐지 우리 언니가 욕심을 싸겠답니다. 결국 80각 싸겠답니다. 40원에.
1: 예. 예. 80각에 100각에 홍남강 치료이기 따라갑니다. 예.
3: 예.
1: 기회입니다.
3: 그래서, 예. 그래,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하겠습니다. 예. 그래, 전화 드렸습니다.
1: 아, 예. 우선 선택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4: 나도 이거는 사실 원약을 한 반년 먹었습니다.
1: 아, 잘하셨네요. 예, 어떠세요? 예,
4: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예, 항상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예, 이랬습니다. 그리고 골이 싱한 게 벌써 정시아이 나고, 그랬던 게, 예, 이거는 한 반년 먹으니까, 예, 그런 증상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1: 그렇죠.

0: 원래 좀 노공이 있어댔습니다.
1: 노공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말하면 필수 제품입니다. 이게 불포화 지방산이 예. 포함되어 있어서, 예.
0: 예, 용서습니다, 예. 그리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고, 기억력도 돌아오는 것 같고, 모든 면에서 용서습니다. 예, 그리고 심장이 너무 아파서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고, 초조하고 이랬댔습니다. 그런 게 고증상에 있어서는 깜짝같이 많이 없어서 됩니까?
1: 예, 그렇죠.
0: 어, 그러니까, 숨을 제대로 쉬고 이러니까, 예, 밤에 자도 예, 예, 잠을 편안하게 예,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예, 뭐 먹으면 예, 딱 먹힌 것 같은 미소리 내려가서, 예, 그리고 예, 배부기 미소리 예, 수림이 자꾸만 올라오면 이랬댔습니다. 그런 게 이게 해결됐습니다.
1: 그렇죠.
0: 소화가 용살됩니다.
1: 어,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합으로 소화됩니다.
0: 예. 예. 예, 이거 먹으니까 나이 소화가 잘 되니까 밥을 잘 먹으니까 나이 맥이 납니다. 그리고 심장도 두근거리던 게 나사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눈도 원래 백내장이 있어서 예, 수술하라 했댔습니다. 그랬는데 예, 예, 이 따지 원액을 먹었는데 그 뭡니까 예, 민서방 아이 먹은 것도 예, 해명이 눈약 안 먹은 것도 이거 먹은 것도 영효과 좋습니다.
1: 이 눈에 좋습니다. 예,
0: 예, 영 좋습니다. 눈이 예. 깔깔하고 아프던 것도 많이 좋습니다. 그래 예,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 좋은데 이번 할도 좋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홍광 그게 남광
1: 홍남광 치료기 예,
0: 예, 먼저 기계보다도 그렇게 썩 좋다니까 드나 이. 이 기계가 욕심나서 이 80가구 사려고 합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예,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예. 아, 예. 건강기원합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그리고 눈병치료약품 명서방 식전에 사지원액을 드시고 사지원액은 양천공 8년 4월에 국제사지대회가 열렸는데 이 제품 자체는 거기에 포함된 우수 성분들이 인류가 수여하는 그런 성분들 비례하고 딱 맞는 이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지원액은 불폐 위치에서 여러분들을 건강장수로 이끄는 우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eong-mi's tour guide. It will for a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조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eong-mi'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고 새로운 풍경과 문화를 만나는 즐거운 일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예상치 못한 풍경이 눈에 들어오곤 하는데요.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석양 같은 풍경이지만 마음은 다른 기분, 여행은 그 자체로 배우미로 위로입니다. 자연이 선물해준 풍경부터 현지인의 소소한 일상까지 여행이 주는 즐거움은 바로 이런 것에 담겨 있겠죠. 길 위에서 만난 순간들이 모여 오래도록 기억 속에 남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유행의 진짜 의미는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카메라에 담긴 사진들은 결국 풍경이 아니라 그때의 자신을 기록한 추억입니다. 추억은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존재죠. 먼 훗날 그 사진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면서 또 다른 행복감을 느끼곤 하는데요. 삶의 소소한 순간들을 기록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인데요.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행의 즐거움을 전하는 시간. 오늘은 중국 호북성의 중심도시죠. 무한으로 떠나는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역사와 문학, 고적과 자연 풍경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 무한 대표 명소 황학루를 시작으로 박물관의 진귀한 무형문화유산, 사계절 각기 다른 풍경을 선사하는 청량체까지 차례로 둘러보겠습니다. 잠시 후 무한 여행을 함께 출발해 보시죠.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럼 계속해 무한 여행에 대해서 함께 해보죠. 먼저 무한의 상징이죠. 황학루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황학루가 자리한 황학루 공원은 총 면적이 40만 평방미터에 달하고 공원 안에만 80여 곳의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1985년에 재건된 건축물로서 전통 곳 건축 양식과 현대공사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대표 걸작이라고 합니다. 1985년 재건 공사 당시 건축팀은 청나라 시대의 동치루를 본따서 설계했고 현대의 건축 공법으로 중국 고전 건축의 진수를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광학루는 높이 61.7m의 사산 정상에 자리 잡고 장강을 마주하고 서서 웅장한 위용을 뽐내는데요. 광학루 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 바로 사면팔방 양식입니다. 사면팔방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기하학적인 상징입니다. 정사각형 안에 팔각형을 겹쳐 설계해 천지의 조화를 표현한 거죠. 실용적인 기능 면에서도 차별점이 뚜렷한데요. 1층부터 3층까지는 사각형 구조로 건물 전체의 안정감을 더하고 4층과 5층은 팔각형으로 제작해 어느 방향에서든지 360도 전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숫자 자체의 미학과 길조 의미도 담겨 있는데요. 숫자 4는 사계절을 8, 은풍요와 만사 형통을 상징해 예로부터 기란수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광학루 공원 전체는 크게 동서남북 네 구역으로 나뉘어 각자의 독특한 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구역은 삼국시대 유적과 옛 성벽이 남아있는 역사의 길로 유명하고 북구역은 장강 물길과 어우러진 자연 풍경, 사계절 꽃이 피는 화초 정원이 펼쳐집니다. 남구역은 역대 시인들의 목적과 서예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관이 줄을 이루며 서구역은 황학루 본관과 각종 문화체험 시설이 모인 공원 핵심 구역입니다.

그중 동구역의 대표 명소는 단연 악비정이겠죠. 악비정은 1983년 무한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정자로서 악비 청동동상 바로 앞에 위치했습니다. 정자 안에는 악비의 유품과 초상화가 전시되어 있고 그의 일생을 기록한 비문도 새겨져 있답니다.

지리산으로 황학루로부터 574m, 백운각으로부터 302m 떨어진 산책로 중간에 자리하여 관광객들이 편하게 들르기 좋은 곳입니다.

단지 관광 추천 동선은 압비정, 동상, 공덕방 순서로 역사의 흐름 따라 둘러보는 것이 좋은데요. 현지 가이드의 설명을 함께 들으면서 비석에 새겨진 옛 이야기를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고 인근 폐곤각에 올라 장강 풍경을 바라보며 압비의 대표시 만강홍을 읽어보는 것도 특별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네, 잠시 여행의 여유를 느끼며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네, 황학루 공원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황학루 공원은 단순한 경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당조 시인 최호의 시부터 모태동의 시까지 다양한 시대의 문학과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빛나는 명작이기죠. 가로 12m, 세로 8.2m의 거대한 석조 부조로 최호가 구름가에서 시를 지는 모습을 형상화했고, 부조 주황에는 황학루시 전문이 정교하게 새겨져 시와 조형 예술이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1990년 완공되었고 황학루로부터 118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명소 곡필정은 전설에 따르면 리백이 최후의 황학루시를 읽고 감탄한 나머지 붓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정자 내부에는 속조 책상과 문방사우가 전시되어 당조 시인들의 풍류문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고 12개의 구리기둥이 정자 전체의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해 준다고 합니다.

기석관은 실내외 전시장에 기한 형태의 돌 총 297점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자연이 빚은 산수화 모양의 돌들이 관람객의 잔탄, 감탄을 자아냅니다. 1998년 개관한 뒤에 전국 지질학 애호가들의 필수 방문지로 알려졌고요. 자주원은 흑백 콘트라스트의 명 청 양식 건축으로 부지 면적이 141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종원 곳곳에 자주색 대나무가 심겨 고상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12공랑과 연결되어서 천천히 산책하기 좋은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모태똥의 시가 새겨진 정자가 있는데요. 3.2m 높이의 청석비석에 보살만 황학루와 장강대교를 소재로 한 명시죠. 수조가두 유형이 새겨져 있고 정자 자체는 높이 9.5m로 웅장한 대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박물관도 여행지에서 빼놓지 말고 둘러보면 좋은 곳인데요. 호북성 박물관은 동호 근처에 자리했고 이 박물관은 11.5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24만 2,757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답니다. 그중 국가 1급 무형문화유산 1,000점이 넘지요. 특히 청동기, 칠기, 간독, 금옥공예 우리나라 최고의 컬렉션을 자랑합니다. 다음은 무한신에서 차로 1시간 30분 이동하면 도착하는 화북의 소나무 계곡 청량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발 800m 고지에 자리한 여름 피서 명소로 2006년 개장했고 국가 4A급 관광지인데요. 도심보다 기온이 6, 8도 낮아서 무안에서 가장 서늘한 곳으로 유명하고 사계절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4월 봄에는 10만 그루 야생 벚꽃이 계속 계곡 전체를 뒤덮어 화중의 벚꽃 명소로 불리우고 있으며 천묘 규모의 자몽련과 진달래가 함께하여 분홍 보라 붉은 삼색꽃 축제를 연출합니다. 반딧불이 소식하는 영롱곡은 야간 개장 시 마법 같은 불빛 정원이 되는데요. 무더운 여름에는 다양한 야외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m 높이 등반 폭포에서는 암벽계단을 따라 폭포를 오르는 스릴 넘치는 활동을 즐기고 통천호에서는 맑은 에메랄드빛 물에서 수상 레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수렴동은 서늘한 동굴 안에서 15m의 높이의 동굴 폭포를 감상할 수 있는 명소고요. 10월부터 11월 가을은 200헥타르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며 주홍협곡 코스가 인기를 끌고 고산 계단식 차밭에서 직접 차 수확 체험도 가능하답니다.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겨울에는 수정 같은 안개

소리가 소나무를 장식하고 오름폭포 관람과 온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1박 2일 여행 일정으로 방문한다면 구름바다를 조망하는 운해각, 유리천장으로 밤하늘 별을 감상하는 반야원에서 숙박을 하고 현지 특산 음식인 산나물찜이나 야생벚꽃 꿀차를 맛보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0: 여행의 시작은 연영미의 여행 가이드에서.
1: 네, 현지 음식도 빼놓을 수 없겠죠. 미식이 주는 행복, 모한 음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모하는 중국 중부 대표 미식 도시로 맵고 진한 국물 요리와 간식이 투수두룩하여 미식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모하는 아침 식사 문화가 유명하고 유명한 미식의 도시로 서민 음식부터 전통 요리, 야식 간식까지 다채로운 맛을 만끽할 수 있어 미식 여행객의 필수 방문지라고 합니다. 먼저 무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침 메뉴를 살펴볼 텐데요. 또한 무한의 상징 음식이죠. 무한 음식의 대표 주자는 단연 우장면입니다. 쫄깃한 면에 참깨장, 다진 파, 절인 무를 넣고 비벼 먹는 건비빔면으로 고소한 참깨 향이 입안 가득 퍼지며 현지인의 아침 단골 메뉴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장면과 환상의 짝꿍은 열사탕인데요. 민물고기를 오랫동안 푹 끓여 하얗고 진한 국물에 간은 쌀국수를 말고 후추로 얼큰한 맛을 더했으며 요가를 찍어 먹으면 더욱 별미라고 합니다.

삼선두피도 대표적인 음식이죠. 쌀과 녹두 반죽을 바삭하게 부쳐 껍질을 만들고 안에 찹쌀이나 돼지고기, 표고버섯, 죽순을 채워넣은 겉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찹쌀의 부드러운 식감이 매력적입니다.

아침이나 저녁 정식으로 즐기는 요리 대표 메뉴로는 갈비 연근탕과 창어 요리가 있습니다. 갈비와 무한 연근을 항아리에 넣고 천천히 푹 끓여서 연근은 부드럽고 국물은 달콤 진하며 무한 가정의 대표 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창어는 장강에서 나는 오류로 통째로 쪄서 담백하고 살이 부드러워 옛날부터 명성 높은 요리입니다.

해가 지고 야식 시간이 되면 무한거리는 또 다른 맛의 세계로 변하죠. 여름 최고 인기 메뉴는 기름볶음 새우로 각종 양념에 푹 졸여서 껍질까지 양념 맛이 배어 쫄깃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그리고 단 매콤한 맛의 오리묵 조림은 무한 특산으로 요행기념 간식으로 많이 구매를 하고 있답니다.

튀긴 륜근 샌드나 찹쌀떡 등 길거리 음식도 야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데요. 그리고 무화는 가재산업이 도시 전체 야식 문화를 이끌어서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머리를 자르고 내장을 꺼낸 뒤 흑설탕, 된장, 붉은 고추, 산초, 팔각, 맥주를 많이 넣고 오래 조여줍니다. 국물은 붉고 진하며 달콤하고 매콤한 맛이 어우러지고 남은 국물에 국수를 비벼 먹으면 최고라고 하네요.

다른 맛으로는 물에 소금과 생강만 넣고 찐 뒤에 마늘 초장에 찍어 먹습니다. 가재 살포 년에 달콤한 맛이 살아나서 기름지지 않고 담백한데요. 사람들이 길가 포장마차에 둘러앉아 가재를 먹는 풍경은 무한 여름밤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네, 무한 미식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현지 골목을 돌며 진정한 서민의 맛을 꼭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황항로부터 무한의 매력적인 여행지를 둘러보았는데요. 역사와 자연, 맛있는 음식까지 갖춘 매력의 도시 무한.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발걸음을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여행은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세상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낯선 거리를 걷고 현지 음식을 맛보며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좁았던 시선이 넓혀지는 것이죠. 길에서 만나는 푸른 산, 잔잔한 바다, 정겨운 마을 풍경은 마음속 스트레스를 모두 씻어줍니다. 여행을 꼭 멀리 갈 필요는 없고요. 가까운 도시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둘러본다면 발견할 즐거움이 많습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우연과 추억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데요. 여행을 통해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매일의 삶의 활기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틈틈이 짐을 꾸리고 떠나보는 것, 그것이 삶을 채워주는 가장 선물이 아닐까요? 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최료영,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사랑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화려한 말보다는 때로는 조용한 마음의 울림으로 전해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우리 사랑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 고향이란 무엇일까요? 태어나서 자란 그 땅, 가족과 함께한 그 시간, 그리고 가슴 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은 그리움일 것입니다. 최선숙 작사, 황영하 작곡의 김은연 가수가 부른 고향은 전해드립니다.

백신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면서 김동진 작사 최명철 작곡의 리영군 가수가 부른 백신생을 전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행자,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그분, 바로 부부입니다. 김광룡 작사, 문윤자 작곡의 최승화, 방혜란 가수가 부른 부부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한평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인연과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중경의 건센고는 밀방과 보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신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하는 것입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네, 먼저 국약 건신고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6곽 사는 분들 3곽 더 드립니다. 10곽 사면 8곽을 더 드리면서 10곽 사는 분들부터는 우리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또 응답분 특급 웅담분입니다. 운남에서 나온 긴데 황금색 웅담분 한 곽에 30병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 1680원짜리 증송해 드립니다. 공장 측에서 15곽 사는 분들은 15곽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거에도 웅담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또 정확한 이런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문의 전화 역시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신고는 농축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잡수는 방법을 잘 몰라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한 숟갈 떠서 따가운 물에 풀어서 제가 말한 건 따가운 물입니다. 불렁불렁 끓는 물. 그래서 환자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첨약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꼭 덮여서 먹어야 되죠. 불렁불렁 끓는 물을 한 반 공기 먼저 떠놓고 거기다 한 숟갈 내지 두 숟갈 그것이 다 됩니다. 많이 잡술수록 좋습니다. 거기다 이래 부숴서 커피 마시는 것처럼 풀어가지고서 쑥 마시면 됩니다. 공복이 잡술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잡사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잡사되고 두 번 잡사되고 그래서 우리 이 약은 우리 중약재를 가공하는 방식 열 가지 됩니다. 뭐 편지도 있고 왈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꺼우팡이라는 거는 하기 제일 바쁩니다. 오래 끓여야 되고 첨약의 기초상에서 더 오래 끓이죠. 그러다 나거나 약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매 약재마다 대부분 약들은 몇 그램 몇 그램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꺼우팡만은 근들이 들어갑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황게 몇 근 뭐 전피 몇 근 반샤 몇 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나거나 오래 달해서 그 달일수록 약 속에 유효 성분이 다 나옵니다. 깨끗하게 나올 수 있죠. 그래가지고 우설이 이런 농축에서 나온 약이기 때문에 하루 잡수는 양이면 다른 약들을 한 달 동안 잡수는 양과 같습니다. 그리고 약 처방 본다 할 때 네 가지 처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우리 고대로부터 유명한 반샤시신탕이라는 겁니다. 기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음식을 하면 잡숫게 되면 잘 내려야 간다 이런 분들 대부분 적이 있습니다. 이걸 풀어주는 제일 중요한 처방이가 반샤시신탕입니다. 이름 딱 들어보게 되면 시신 뭐 심장을 어떻게 시해한다 이런 말이 나온 건데 기실은 우리 그 신농분조증에서도 그렇고 진구야우리 말하는 거는 신이란 건 이건 심장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심장 밑에 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가 위에 그 뚱뚱한 게 그러니까 안에 이런 위 아래가 이렇게 막혔기 때문에 위 안에 내용물이 인찬찬 내려 못 갑니다. 그래서 먹기 싶어도 제대로 식사를 제대로 못하죠. 예, 백덕 불운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 안에 그 음식을 빨리 내려갈 수 있게끔 한다고 소리 반샤 들어갔다 해서 반샤 세신탕입니다. 반샤가 주요 성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준천 조술을 한다 할 때 준여에 속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 반샤가 들어감으로써 이런 그 장도 위장도를 잘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나쁜 물들을 없애주고 그러면 아래를 내려와보내는 이런 작용 반샤세신탕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의학에서는 또 반샤세신탕 주약의 간경화 이런 처방으로 속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병 볼 때 제가 항상 말합니다. 우리 이 위 여러분들은 뭐 위축성 위염, 전폐성 위염, 뭐 위궤양 여러 가지 이런 많이 이런 진단 받죠. 그거는 제가 자꾸 말하지만 이거는 병이 생긴 마지막 결과를 말하는 게지 원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위축성 위염이란 게 어디서 왔는가? 전폐성 위염이란 게 어디서 왔는가?

0: 어째서 왔는가? 원인을 따지지 않고 그것을 대고 가서 수술하겠다. 개체하면 소염제를 먹어야 되겠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의학은 항상 원인을 따져서 장기 공능을 회복해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저기람이 딴 분들 거기에 안에 음식이가 제대로 내려 못 가는 거 빨리 내려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거 원인 따지는 겁니다. 그럼 위축성 위염 말 그대로 위축성 위축이란 건 뇌 위축도 위축이죠. 위가 위축됐다는 걸 말하죠. 어째서 위축됐는가? 네, 이게 영 중요하죠. 그러면 위라는 게 자꾸 움직이지 않을까나 위축된 게죠. 사람이 그 근육 조직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꾸 운동해야 특히 이런 관절이라면 굽혔다 폈다 하는 이런 운동 잘해야 어떻습니까? 이 유연성이 있고 그리고 또 운동할 때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까? 우리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당화에 대한 사람들 그거 말하지 말고 어느 사람들이 뼈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하는 말에 쌍진동구 이바이텐 100일 동안 거기를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석고를 해놓고서 또 고정시켜놨습니다. 그다음 100일 후에 그거 우선은 사진 찍어본 게 뼈가 있겠습니다. 우선 석고를 뜯을 때 됐습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그거 관절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뼈를 다리랑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힘줄이 다 쫄아들었죠. 그래서 100일 후에 그 석고를 떼고서 또 걸자거나 잘 안 되죠. 예, 저도 그 경험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힘줄을 자꾸 늙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됩니다. 위도 오래 움직이지 않게 되면 위도 다 위축이 옵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긴 게인데 그걸 거기서 염증 치료만 해서 위가 원래 모양으로 자기 공능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반샤세신탕 주요하게 간 경락이 막히게 되면 위하고 비장이가 협조가 끊어집니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장도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건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평상시 집에 뭐 마라 해도 꼬이래가지고 막 신경질 썼죠. 신경질 쓴다면은 어찌는가 밥 먹자면 밥맛이 없습니다. 어제 그런가 치도 치바오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런가 신경질 쓴 동시에 간 경락이 막혀버립니다. 간 경락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 간 경락은 무슨 작용하는가? 비위, 장도, 여기미를 잘 움직이게 한 작용합니다. 그런데 간 경락이 떡 서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 안에 내용물이가 인찬찬 내려 못 갈까나 배고픈 줄 모르죠. 배부른 같죠. 예, 그러니까 치도 치바오라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점은 어디다 둬야 되는가? 이 간 담낭 경락을 빨리 열어줘야 되죠. 거기에 제일 좋은 게 반샤세신탕이라는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두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네, 나도 지금 이 건신고 가서 오니까 일배강도 먹고 그러고 지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네.
2: 네, 나는 이미 전에 6년 전에 차 사고를 피는 많이 흘렸습니다.
0: 네.
2: 예, 사고로 피는 많이 흘렸는데, 그래 그런지 가슴에 닿다고 숨이 차고, 머리가 막 어지럽단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러고 눈앞이 새까매 나면서, 그 다음에 해렸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언제 간다 병원에 또 실려갈 때도 있고, 그러고 이제 눈앞이 캄캄해, 입술이 막 파랗게 되고, 예.
0: 네.
2: 예, 온몸에 힘이 없으면 불명 쫓겨져 왔습니다. 막. 보면 예, 불면 뜨거워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지 기억력도 아이 되고 지방간도 있고 담낭도 이렇게 닿지 않아서 달걀을 못 먹었댔습니다.
0: 네.
2: 그 흔한 달걀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선생님 친구와 이 건신고를 먹고 나의 건강은 상상할 수 없이 기적같은 효과를 보고 지금 많이 회복됐습니다.
0: 네.
2: 예, 그러니까 지금도 가슴이 또 아이 답답하지 어지럼증 또 아이 나고 혈압도 온전되니까요. 특히 혈압이 온전되니까요. 정말 사는 세상 같더랍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병원 오른다 하니까요.
0: 네.
2: 그러니까 입술이 좀 파랗던 곳이 지금 나도 모르게 붉은색으로 돌아왔다니까 지금.
0: 맞습니다. 네.
2: 예. 그리고 달걀도 지금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못 먹었댔는데.
0: 네.
2: 예, 건신고를 먹고 난부터 지금 이렇게 달걀도 마음대로 먹고, 이렇게. 그리고 불면증도 밤에 잠도 못 자고, 허생하고 많이 하고, 막 무섭고 이러더니, 지금 불면증도 언제 간데 없지 않을까, 지금.
0: 예.
2: 그러니까 밤잠도 마음대로 잘 쓰고, 이렇게 편안하게 잘 잔다.

0: 말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다 뭐 이렇게 내 잘 사니까 내가 필요한 감도 없어지고 얼굴 색깔도 벌써 맑아지더라 말입니다.
1: 피가 중석하면 얼굴 색깔이 좋아집니다. 얼굴 색깔이 네. 노란노랗은 분들 이게 다 예, 피 모자라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건신과 본신이가 공능수치에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잠 못 자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 이걸 해결해준다고 딱 썼습니다. 예.
0: 예, 그러니까 예. 얼굴 색깔도 맑아지고 예. 네. 몸이 이렇게 내 몸 자세가 벌써 나날이 이렇게 좋아질 거야. 몸이 벌써 거뿐하다 말입니다.
1: 네. 이게 보혈 네. 처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피를 보충해준 네. 처방이. 예.
0: 그러니까 나 자신이 이렇게 오야 이게 또 뭐 선생 엠바를 만났고 약을 엠바를 만났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면서
1: 네.
0: 갈수록 힘이 나고 예. 마음이 기쁘다 말입니다.
1: 지금 잠 잘 자지요? 예.
0: 싶은 게.
1: 지금 잠 잘 자지요? 예.
0: 예, 밤 잠 자까 벌써 이 마음 이렇게 마음이 뭐 나고 예, 그다음 얼굴 색깔 좀 힘이 난단 말입니다. 벌써
1: 네.
0: 밤 자니까
1: 기운력도 좋아.
0: 충분한 모습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건신고가 정말 좋은 이야기고 특별한 이야기니까 내가 선생님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약도 선생님 안배도 잘해주고 계속 침도 이렇게 놔주고 하니까 선생님 저는 침 놔준 선생 어디 있을까? 야, 좀
1: 잘로 다 모셔드리고 예.
0: 예, 야 정말 선생님 고맙습니다.
1: 네.
0: 계속 이 건신고 지금 먹으려고 합니다.
1: 네.
0: 계속 먹겠습니다.
1: 네.
0: 오빠가 좋으니까.
1: 예.
0: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저도 예, 지금 건신고를 먹으면서 예, 그 먹기 전에는 이 약 줘야 수태서도 예, 낫지 않았댔습니다. 근데 건신고로 선생님 강의에서 들으니까 확실히 돌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약을 바꿨습니다.
1: 네.
3: 건신고를 먹기 시작했는데 이 약을 먹어서 얼마 안 되니까 봤어요. 아이 저기 그 저기 혈압이 그렇게 도달하게 되는 게 혈압이 도달되고
1: 네.
3: 저기 그런 머리가 그리 흐리 터분한 게 정신이 아니라던 게 혈압이 언저리 되니까 골도 덜 아프고 예.
1: 네.
3: 그리고 아바이는 중풍 맞아서 말이 얼굴 무림이 하나도 잘 몰랐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 건신고를 먹으면서 아바의 이 증상들이 다 좋아진가 얼굴이 노래나 다 한다.
1: 네.
3: 예,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1: 그 아버님 파킨슨 증상이 엄청하셨죠 지금 예. 손 떠는 예. 증상. 예.
3: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그 아바이 좋아지니까 예. 나도 좋아집니다.
1: 네.
3: 그래서 이 건신거를 우리 둘이 같이 사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1: 두 분은 네. 지금 혈배강하고 건신거 같이 쓰지 않습니까? 예.
3: 네.
1: 예, 봉수빵까지.
3: 네. 또 그 둘이 같이 먹기로 해서 약을 또 많이 주문해.
1: 네. 이번에 우대 활동 크게 합니다. 15곽 사면 15곽 더 드리고 침은 또 12번 놔드리고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는 분들도 공장 측에서 특급 응답분 또 1680원짜리 드립니다. 그래서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3: 예, 저 선생님 정말 수고하십니다.
1: 예. 네.
3: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1: 네, 예, 말씀 주세요. 네.
4: 저는 건신고를 한 5개월가량 썼습니다.
1: 네, 예.
4: 예. 건신고를 쓰기 전에는 예, 허리 다리 아픈 데다가 아래 다리 씩이 붓기고 예.
1: 붓기고 예.
4: 예.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 아프고
1: 예.
4: 기억력이 떨어져서 손에 휴대폰을 쥐고도 휴대폰을 찾느라 온 집안을 헤매면서 뒤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예. 심해옵니다, 거기다.
4: 예. 거기다가 귀도 어두워가지고, 사람이 하는 말소리들이
1: 네.
4: 듣기는지 뭘 하는지 똑똑히 들리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예.
4: 이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간이 안 좋아가지고, 직접 눈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눈앞이 늘
1: 뿌옇고, 예.
4: 예. 음식을 먹은 다음에는 위에서 시큼물이 올라와가지고.
1: 네, 잘 내려가지고.
4: 처했습니다.
1: 네.
4: 그래서 거기다가 방구도 쉴 새 없이 나가고.
1: 아, 가히 나쁜 네. 사람들 그렇습니다.
4: 네. 네. 그러던 다음에,

0: 선생님 강의를 듣고 관심고를 썼는데,
1: 네.
0: 지금 가슴도 편안하고 다리 영 헷갈아서, 예.
1: 네.
0: 숨겨 오르는 것도 맥이 납니다.
1: 네.
0: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1: 네.
0: 예, 이 건신거가, 예, 오장육부 공사하는 시간에 따라서 지정된 약을 보충해 그런지 다른 약에 비해서 효과 빠릅니다.
1: 빠르죠, 예.
0: 예. 간도 회복이 됐는지 지금은 방구도 별로 안 나가고, 예.
1: 네.
0: 귀도 이전보다 많이 밝아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말소리가 꽤나 잘 듣깁니다.
1: 네.
0: 그리고 식품을 토하던 것도 이제는 안 토합니다.
1: 네.
0: 예. 이 건신건이 저한테 기적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 네.
0: 예. 나도 이번 우대 홀당에 참가해서 한 10세트쯤 살려고 그랬는다.
1: 아, 지금 15곽이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0: 아,
1: 15곽 사면 15곽 더 드리고, 또 침대 네. 12번 놔드리고,
0: 예.
1: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0: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귀양 봅시다. 귀양이란 게 또 어째서 왔는가? 기실은 음식이 들어온 다음에 위 안에서 오래 남아있으면 아예 됩니다. 위 안에서 꿈쩍꿈쩍 해가지고서리 음식을 몽땅 위산 통해서 그거 몽땅 분해를 해가지고서리 작은 분자를 내서 아래로 내려와 보내줘야 되죠. 그런데 아래가 막혀가지고서리 내려 못 갑니다. 그럼 위 안에 오래 남아있게 되면 그 음식이가 수안으로 변합니다. 산성 이런 성질 띈 음식으로 변하죠. 그럼 식독이죠. 거기에다 위산은 때리게 되면 자꾸 분비합니다. 위산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위점막을 태워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위궤양이라는 게 자꾸 생기죠.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나도 이 건신거를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3: 예, 나 어제 이 약을 선택했는가 하면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나 피를 많이 도와준다 합니다. 예.
1: 네.
3: 예, 그래서 내 이거 선택했습니다. 나는 예, 여러 번 수술을, 큰 수술을 받다니까 나 엄청 쇠약한 사람입니다.
2: 네.
3: 여보세요?
2: 네.
3: 예, 예, 나는 수술을 여러 번 받다니까 나 예, 영몸이 허약한 사람입니다.
1: 피를 많이 흘렸죠. 예.
3: 예, 그래서 항상 그저, 그저 누굴 자리만 차지를 했습니다. 거기다 대고 또 더 혈압이지, 올라서 혈압이 된 데다가 수술도 많이 받고 이랬거나, 빈혈이도 있다 하지.
1: 네.
3: 예. 그리고 머리 아프고, 그래서 소화가 돼서, 그래서 땅 한 담 얼리 밀고 12주, 위궤양이도 있다 합니다.
1: 네.
3: 예, 그 다음에 담낭염도 있고, 예. 무슨 폐에 결절도 있다, 이제 심장도 아주 나빠진다. 그런 게, 피도 많이 보충돼 그런지, 예. 이게 영 빨리 소실이 했대다, 이야기가, 예.
1: 네.
3: 예. 어지러운 것도 없고, 예, 난 선생님 친구가 같이 말씀해서리, 그런 게, 예, 어지러운 증상도 없고, 미술고분 증상도 없어지고, 예. 그리고 잠은 못 자던게 잠 잘 잡대다.
1: 잠 잘 잡니다. 우리에게, 그, 공론수치에 또 썼습니다. 불면증을 예. 해결한다고 썼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예, 그 선생님이 그, 뭐, 고대 밀방약이 있지 않을까, 중약이를
1: 만들었으니. 예, 예.
3: 그거 먹은 게, 그게 용, 보건 효과가 나타났다.
1: 아, 예.
3: 예, 그래서, 예, 뭐, 온몸이다 편안해지면서 있지 않을까, 예.
1: 네.
3: 예, 막 쭉쭉 깨 내려가는 것 같은 게, 예.
1: 네.
3: 용, 좋더라 말입니다.
1: 그렇지.
3: 예, 그러니까 밥을 잘 먹으니까, 나, 예.
1: 네.
3: 내기도 나고, 맥이 날까, 나, 그래서 정말 어지러운 것도 없어지고, 난 친구도 하니까, 나, 덜이 어지러운 건 없을 때가 올라.
1: 네.
3: 효과, 예, 그 친구가 용 그렇게 보게가 다릅대다.
1: 맞습니다.
3: 예. 예, 나는 뭐, 친구 옛날에도 맞아봤지만, 다 똑같은가 하고 생각했는데, 아이, 선생님 여법은 다릅대다.
1: 예.
3: 예, 그리고 선생님은 온몸에 전신이 다 놔주는 선생님 난 또 처음 봤어.
1: 예. 전신이 경락을 다 열어주죠. 예.
3: 예.
1: 그래 효과 빨리 봅니다. 예.
3: 아, 그래서 나는 정말 약 쓰다 못해 효과 못 보던 게 선생님 맨발 만났습니다, 나는.
1: 예.
3: 예, 용한 선생님을 만나서리 맨발 치료를 했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도 있지. 무지마다 생명 더 대비 더 찾았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예. 나 우울증도 또 얼마나 심했을까.
1: 예, 예. 말하기도 싫어하고. 예.
3: 예, 그런데

0: 그 다음에는 그것도 점차적으로 없어지니, 아, 선생님이 영 소통 잘해주고, 아, 정말 친절하게 대하고 할까, 거기면서 벌써 절반 병이 났는가 싶대다.
1: 네.
0: 예, 나 영 말하기 싫어하던 게 그 다음에부터는 자꾸 말하기 되더라 말입니다. 틀리게 되더라 말 뭐해.
1: 네.
0: 예, 그래서 그런 효과를 닮아오더니, 그리고 이 숨이 차서 그래도 모두 이 숨이 알찬다. 큰 게 올라온 것은 다 올라옵니다.
1: 네.
0: 예, 물건도 한 야람 것이 지구는 예, 같은 것도 올라와도 높진 않아도 같은 것도.
1: 대단한 효과 맞죠. 예.
0: 예. 그래서 그런 숨이 차서, 그저 빈 몸에 두고서 올라오는 게 근심이 용카 태산 같았습니다. 막 올라오는 네. 게 벌벌 뒤에 올라다시피 하다 말입니다.
1: 그렇지.
0: 예, 그리고 집에 올라와 들어와서 있구나, 뭐. 그 소음 돌리는 게 숨이 찬 게 그게 어느새 오래 갔댔습니다. 용바붓게다.
1: 예.
0: 예, 그것도 다 소실됐지. 머리에서 땀이 쓰이 나던 게 그것도 은영 선생님 친구로 맞으면서 선생님 하란 대로 그 고대법이요, 뭐, 이 그런 근신거요, 실제감이요, 다 쓴 사람입니다.
1: 예.
0: 예, 그러니까 효과 아주 빠릅대다. 그래, 난 친구도 맞고 그런 게, 그, 경락이 그 무슨 게니까 그 위 경련이 일어나는 게
1: 네.
0: 저기라는가?
1: 네, 저기. 예,
0: 예 그게 나는 예, 싹 풀렸습니다.
1: 예,
0: 웃습니다. 그러니까 예. 계속 단독이 와서 소화에 대해서 얼리버치고 어찌고 하던 게 아,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을까나 아, 이런 날도 있는가 싶은 게 영 살 것 같습니다.
1: 그렇지.
0: 예. 예. 그리고는 그 뇌실금도 있지 않가? 예.
1: 네.
0: 그게 아이 떨어질 때다.
1: 네.
0: 그래서 난 선생님 강의도 여러 번 들어봤지만 해도 노공사에 온 사람들 이 뇌실금이 그렇게 치료하면 아이 된다는 거 들어볼 아 이래서 내 선생님께서 친구 맞을까는 이게 해결됐구나 이랬습니다.
1: 맞습니다. 뇌실금 저한테 그 친구라법이 고대로부터 네. 내려온 친구라법 독특한 조법이 있습니다. 예. 한쪽으로 네. 우리 근신고를 쓰면서 한쪽으로 우리 그 친구라법 뭐라는가 카이산황 카이스관이랍니다. 예, 이 두 가지를 결합하게 되면 예, 모든 이런 체내세라미 있거나 소비 잘 나가지 않거나 뇌실금이라미 있거나 예, 이 붓기거나 예, 이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예.
0: 예, 그래 그런지 뭐 선생님 친구로 맞으면 서리부터 이 수도꼭지 틀어놔도 찬물 들어도 벌써
1: 네.
0: 한다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래 나도 예, 그 무슨 손에 좋다는 약이 좋다 하는 건 다 먹어봐도 아이 됐대라.
1: 네.
0: 예, 그런 게 내 이 선생님 약을 쓰면서리 친구를 하면서리 이게 어느 까마지 없어졌는지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그리고는 쥐 짜여 이 내 수술하다나 허약하다나 그 짜게 받아 그 뭐 그 쥐 계속 올라와서
1: 네.
0: 그것도 예, 선생님 친구를 한 번에 맞을 때 벌써 없었대다.
1: 네.
0: 그게 어째 그렇게 효과 빠릅대다.
1: 빠릅니다. 예.
0: 예. 나는 예,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내 예, 말하다 뭐 끝이 없습니다.
1: 아, 예. 효과 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소리.
0: 예. 내 얼마나 엄중했습니까?
1: 예.
0: 다른 사람보다 심해서 그랬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니까 말하다 보면 나쓴 게 너무 많아졌잖아. 너는 막 이거 먹고 이랬다.
1: 아, 예.
0: 라고 이랬다. 난 그래 항상 선생님께 용 고맙고 그렇습니다.
1: 예.
0: 그래서 내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처음 아이 용한 선생님 만났기 때문에 내 이렇게 엉뚱한 사람들 이렇게 해탈될 줄은 생각 못했습니다.
1: 예.
0: 예. 우리 선생 모든 환자들이 아픈 환자들이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예, 뭐, 진단 정확하게 해줄 수 있죠. 예.
0: 아 선생님들과 뭐 무슨 뭐 진찰기를 봤은가 뭐 봤은가.
1: 그렇죠. 예예. 예.
0: 예? 아이, 그렇게 친절하게 아이 상냥하게 정말 이렇게 상담해 주는 거 나 처음 선생님 처음 봤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병도 그렇게 치료 잘 되는 모양이다. 나도 그래 봐볼까나.
1: 네. 예.
0: 예, 그래, 어찌 좋은지, 예, 난 선생님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유쾌하게 좀 잘 살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 이번에도 활동이 또 좋았을 때다. 그래, 또, 더 싸먹으려고 한다.
1: 네, 그렇게 하세요. 예, 2880018번 전화 치지.
0: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남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예, 말씀하세요.
3: 저는 예, 그 친구로 지금 예, 계속 목숨, 어쩌면, 이전에는 이 위가 그렇게 소화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아프기도 하고, 예, 겨우엔, 이, 정말 그렇게 어째 자꾸만 붓기더란 말입니다.
1: 아, 붓기고, 예.
3: 예. 예,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

0: 허리도 있으면 무슨 뭐랄까 허리 아프지 그다음에 이 전조염도 없는데 그다음에 발 두기도 아프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걸로 이래서 뭐랄까 고통 받았습니다. 그래 약도 뭐 이것저것 이렇게 좀 많이 먹고 특히나 이 구조 안경약 이약저약도 이렇게 뭐랄까 안경 배열해놓은 구슬에 먹어도 잘 나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 거기 또 좀 옆이 뇨지 이런 증상도 있고.
1: 네, 사회자.
0: 예, 예. 그래야 구슬에는 이렇게 약을 먹어도 잘 안 되는 선생님들 가서 친구를 하고 네. 그리고 이 저 뭔가 약을 싸다 먹고 한 게
1: 근신고를 싸다 먹고 예.
0: 예, 그리고 또 예, 그 다슬이 그 해배양도 같이 좀 먹습니다.
1: 예.
0: 해배양도 이번에 정말 그렇게 가격이 또 오른다지 조금 약이 있어도 또 이렇게 또 싸서 이래 먹자고 이미 싸다 말입니다. 하여튼 예, 여러 가지로 혜택 보니까 예, 좀 안결한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리시고 그 좀 전화를 했습니다.
1: 예.
0: 예.
1: 예.
0: 하여튼, 예. 후에도, 예. 계속 선생님 약 쓰고 친구도 하겠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먼저 말씀 주시죠.
1: 거의 소화를 잘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쓰우탕. 쓰우탕이라는 건 고대로부터 유명한 경전방. 전 부우주의방입니다. 피를 보충해준 처방이죠. 딱 네 가지 약재입니다. 숙지, 당귀, 빨설하고 천숑 이 네 가지 약재가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되면 이 부쉐팡 들어가면 예, 손발이 자꾸 시려나거나 얼굴이 창백해나거나 예, 피곤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좋죠.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박경만 작사 작곡의 오연길로 시작해봅니다.

이어서 최미화 작사 박연춘 작곡의 백세 인생 일일이 보내드립니다. 행복한 백세 인생을 바라는 마음을 담은 가요입니다.

이어서 김광룡 작사, 남희성 작곡의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보내드립니다. 세월의 흐름을 따라 우리 마음도 노래에 실어 흘러가곤 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추억하며 마음속 감정을 노래한 가요 김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길에서 소중한 사람과 곁을 지키며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서로 곁에 머물면서 아름다운 세상 함께 걸어가길 바라면서 김철수 작사 백희남 작곡의 부부아리랑 보내드립니다. 한철호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정겨운 고향 연기를 노래한 가요.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정이 깃든 가요. 리성비 작사 림의 작곡의 연길 찬가 보내드립니다. 남성 황매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에서 소중한 정 중 하나가 바로 친구 사이의 우정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곁을 지켜주는 친구를 위한 가요.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친구의 노래. 변영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음 깊은 곳 상대방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담은 부드러운 멜로디의 가요, 사랑이 머문 자리 보내드립니다.

옛된 노래가 저와 함께한 이 시간, 오늘도 행복하셨나요? 멜로디에 취한 행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역,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에 즈음해 6월 26일 연변조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회가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당의 빛나는 로정과 위대한 공적을 되새기고 전조 우수 공산당원, 우수 당 사무일꾼과 선진 기층 당 조직을 표창했으며 전조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본보기 역량을 섭취하며 시대 사명을 과감히 짊어져 연변 도약 조화를 다그쳐 추진하는 가운데서 새 공을 세우고 새 성과를 내도록 동원 경례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석인 호가복이 회의에 출석해 연설하고 조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조정엽 조석 주검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휘가 표창 결정을 대독했습니다. 회의에 참관 지도일꾼들은 표창받은 조우수공산당원, 조우수당사무일꾼과 조선진기층당조직 대표들에게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표창받은 인물과 집단대표 6명이 교류 발언했습니다. 호가복은 조당위를 대표해 표창받은 선진 집단과 인물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표하고 각 업종 전선에서 근면하게 사업하고 있는 광범한 당원 간부와 당 사무일꾼들에게 진심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05년간의 위대한 로정을 돌이켜보면 중국 공산당은 억만중화 아들 딸들을 단합인솔에 뜻을 굽히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면서 천지개벽의 장엄한 서사시를 써냈고 중국이 수천년 봉건전제 정치에서 인민민주로 나아가는 위대한 도약을 실현했으며 가난하고 인구가 많은 동방대국이 사회주의 사회로 매진하는 위대한 도약을 실현했으며 중화민족이 일도서고 부유해지며 강대해지는 위대한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특히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기치를 높이 축혀들고 전반 국면을 통솔하면서 두 가지 대국에 립각해 웅대한 구도로 개혁, 발전, 안정을 통과하고 비범한 계획으로 당과 나라, 군대를 다스리는 사업을 깊이 추진했으며 심원한 전략으로 내정, 외교, 국방을 운영해 중화민족 발전사, 세계 사회주의사, 인류 사회 발전사에서 위대한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당의 역사는 가장 생동하고 설득력 있는 교과서입니다. 이는 철과 같은 사실로 세인들에게 중국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이 없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없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도 없다는 위대한 진리를 똑똑히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중국 공산당의 용도를 득팀없이 견지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어간다면 기필코 국가의 부강, 민족의 진흥, 인민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한 시대에는 그 시대의 정신적 바탕색이 있고 한 세대는 그 세대의 사명 담당이 있습니다. 근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좌과 중공 길림 성위의 견강한 영도하에 연변 각급 당위는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광범한 간부 대중이 실속 있게 일하고 과감히 앞장서도록 단합 인솔해 연변 도약 추월이 새로운 중대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동했습니다. 전주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평범한 일터에서 실속 있게 일하면서 간과한 노력을 기울이고 두드러진 기여를 했는 바 실제 행동으로 신념이 굳건하고 당에 충성하는 정치 품격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인민지상의 공복정감을 힘있게 해석했으며 직책을 다하고 과감히 난관을 공략하는 담당 정신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15 전망 계획이 시작돼 기세를 올리고 난제를 풀며 첫 장을 여는 해이자 연변이 기회를 다잡고 기세를 몰아 발전하는 관건적인 해입니다. 전주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습근평 신실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 고찰, 연변 고찰 시한 중요 지시 정신과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 시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위대한 창당 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고 정확한 실적관을 확고히 수립 실천해야 합니다. 1극 2지 3구 구축 목표를 정조준하고 발전, 확고 수립, 민생, 생태, 안전 다섯 가지 대사에 초점을 맞추며 선진을 숭상하고 선진을 따라 배우며 선진이 되기 위해 노력해 매 하나의 사업을 최선을 다해 훌륭하게 완수함으로써 연변 도약 추월을 추진하는 노정에서 새 역할을 보여주고 새 업적을 창조하며 새 휘황을 이룩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앞장서 신앙과 신념을 확고해 당에 대한 절대 충성을 실천하는 데서 지행 합의를 이루고 본보기가 돼야 합니다. 리론 무장이라는 이 근본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습근평 신실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꾸준히 견지하면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연설, 중요 지시 정신을 제때에 따라 학습하고 습근평 경제 사상, 당 건설 사상, 민족 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중요 사상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변강 체리 강화에 관한 습근평 총석이 중요 론述을 깊이 터득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적 리론에 대한 정치적, 사상적, 리론적, 정감적 동질감을 부단히 증진하고 시종 습근평 총서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분발 정진해야 합니다. 당성 수양이라는 이 관건을 단단히 틀어주어야 합니다. 견강한 당성을 단련하고 사상 각오를 제고하는 것을 평생 과제로 삼는 것을 견지하면서 공산당원이라는 제1신분과 당을 위해 사업하는 제1직책을 시종 명계해야 합니다. 당규약, 당규정, 당규례를 엄격히 집행하고 신청보고제도를 엄격히 실시하며 당장이 제창하는 것은 견결히 호응하고 당장이 결정한 것은 견결히 집행하며 당장이 금지한 것은 견결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 능력이라는 이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치 판단력, 정치 더동력, 정치 집행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면서 확고한 정치 입장, 정확한 정책 책략과 과학적인 방법 수단을 결부시켜 형세를 관찰 분석할 때 정치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중대 조치를 내올 때 정치적 역량에 깊은 중시를 돌리며 사업을 포치 추진할 때 정치적 요구를 통괄적으로 파악하고 민감한 사건을 처리할 때 정치적 위험을 견결히 경계해야 합니다. 큰 시비 문제와 관건적 시각 앞에서 태도를 견결히 하고 기치를 선명히 하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발전 합력을 응집해야 합니다. 모범 인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앞장서 직책을 이행하고 난관을 공략하며 앞장서 대중에게 봉사하고 단계를 수호해야 합니다. 우량한 작품으로 대중을 감화하고 훌륭한 실적으로 대중을 이끌며 당과 군중이 한마음이 되고 상하가 한뜻이 되는 사업 토대를 두텁게 다져 발전에 힘쓰고 추월을 다그치는 강대한 역량을 응집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인민을 위한 취지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 여러 민족 대중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서 꾸준히 실천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대중의 목소리를 제일 신호로 삼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발걸음으로 민정을 가늠하며 진심으로 민의를 경청하면서 어려움이 많고 정황이 복잡하며 모순이 첨예한 곳에 깊이 들어가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민생의 아픈 점과 막힌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따뜻하게 안부를 묻는 가운데서 주민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를 살피며 집집에 크고 작은 일을 나누는 가운데서 사업의 노력 방향을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이로써 결책 포치가 더 실제 부합되고 더 온정이 있으며

치료가 있게 해 인민이 부르면 응답하고 인민이 수요가 있으면 행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중의 수요를 제일 선택으로 삼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취업, 교육, 의료, 양로, 다가, 주택 등 중점 분야를 주시하면서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특수곤란인원 등 중점 대상에 초점을 맞춰 대중이 체감할 수 있고 손꼽아 기다리는 좋은 일과 실제적인 일을 알심들여 잘해 민생보장이 더 강도가 있고 공공봉사가 더 온전히 있으며 사회적 관심이 더 두터워지게 해야 합니다. 대중의 만족도를 제일 표준으로 삼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대중의 의견을 정책 제정, 대상 실시, 사업 추진의 중요한 의거로 삼아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 미니 표달 경로를 원활히 하고 대중의 진실한 평가와 의견, 건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대중들의 반응이 강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동적으로 접수하고 기한 내에 처리하며 대중이 제기한 비판 의견에 대해서는 허심히 접수하고 제때 정돈 시정해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대중의 기대에 응답하고 대중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실무 작품을 고양하는 데 앞장서 사업의 락착, 실시를 힘써 틀어지는 데서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실속있게 일해야 합니다. 정확한 실적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면서 실제로부터 출발하고 법칙에 따라 일하는 것을 견제하며 자각적으로 인민을 위해 실적을 내고 실무로 실적을 내야 합니다. 연변의 자원 천품,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이 맡은 분야의 발전 역정, 현실 상황과 전진 방향을 철저히 파악하며 실제 립각해 발전 구상을 계획하고 실무적이고 유용한 조치를 제정해 재반 조치가 락착돼 효과를 내고 재반 난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며 재반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일은 밤을 넘기지 않고 사안은 쌓아두지 않는 우량한 작품을 대대적으로 발행하고 정해진 일에 대해서는 명령을 듣는 즉시 움직이고 즉시 처리하며 포취한 사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들어줘야 합니다. 이를 성사시킬 방법을 더 많이 생각하고 성사시키지 못할 이유를 적게 찾으며 모든 일에서 앞당겨 추진하고 실제적으로 해내야 합니다. 일찍 할 수 있으면 일찍 하고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해 고효를 집행이 사업의 일상이 되고 선진 창조와 우수 쟁취가 행동 자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래도록 공을 들이고 잘 해내야 합니다. 10년 동안 검 하나를 가는 강인함을 함양하고 룡두삼이식 조급한 마음을 경계하며 산업 육성, 생태보호, 향촌지능, 변경 안정 공고 등 장원한 발전과 관계되는 사업을 꾸준히 틀어주고 토대를 다지고 장원한 이익이 되며 후속 동력을 증강하는 좋은 일과 실제적인 일을 착실히 잘해내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결심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좌절에 봉착했다고 해서 물러나면 안 되며 정해진 전략 목표와 사업 청사진을 아름다운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규율과 규칙을 엄수하는 데 앞장서 청렴한 정치 본색을 영문이 간직하는 데서 엄하게 자신을 요구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중화 우수 전통 문화에서 덕을 숭상하고 선을 지향하는 힘을 섭취하는 것을 견제하고 혁명 문화에서 청렴 결백한 기계를 함양하는 데 능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 수양을 강화하고 일상에서 자아를 완산하며 사치 추구, 감각 자극, 향락 탐닉의 저급한 취미를 자각적으로 배격하고 도덕과 규범을 잃고 규율과 법률을 어기는 일을 견결히 하지 말며 훌륭한 도덕 품행으로 공산당원의 정치 본색을 빛내야 합니다. 규율과 규칙에 대한 경외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상적으로 한계선을 긋고 행동 경계를 명확해야 합니다. 나는 조사받지 않을 것이라는 요행심비, 점진적인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마비사상, 내 말이 곧 법이라는 제멋대로의 태도를 견결히 버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말에 경계가 있으며 행동에 한계가 있게 해 시종 규율과 법률의 궤도에서 일하고 창업하며 깨끗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당내 감독, 사회 감독, 민주 감독과 군중 감독을 주동적으로 접수하고 조명 등 아래에서 권력을 행사하며 확대경 아래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제약 있는 환경 속에서 일하고 창업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어느 때든 각종 검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확보해 조직이 안심하고 대중이 만족하는 마음 떳떳한 공산당원이 되어야 합니다. 회의 앞서 회의 참가 지도 일꾼들은 표창받은 인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조당위 부석이며 훈춘시 당위석인 림소림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은, 조중급 인민법원 원장과 기타 주급 현직 지도 일꾼, 주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조직속,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표창받은 선진 집단과 인물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0: 오늘 연견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 첫 인민정권 화룡현 약수동 소베트 정부 설립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0년 5월 25일 중공 연변특별지부는 농민투쟁을 영도해 초보적 승리를 거둔 토대에서 화룡현 약수동의 동북 첫 농촌 소베트 정권인 약수동 소베트 정부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월 26일 현지 수백 명의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설립대회를 열고 약수동 소베트 정부를 정식으로 내온 뒤 관리 인원을 선출했습니다. 대회 현장에서는 지주들의 소작 계약과 고리대금 빈 문서를 소각하고 반동 세력의 재산을 몰수해 빈곤농들에게 나눠졌으며 친일 주고 5명을 처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지의 로농 무장을 통합해 약수동 농민 저기대를 조직했는데 저기대를 11개 분대로 나뉘어 마을에 주둔시키며 부대를 확충하는 한편 5.3형 폭동을 위한 무장 역량을 축적했습니다. 약수동 소베트 정부는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제국주의와 반동 봉건 군벌의 탄압과 파괴로 인해 강제 해산됐습니다. 약수동 소베트 정부는 중국 공산당 영도하에 동북지역 첫 노농혁명 정권이고 연변 여러 민족 근로대중이 혁명투쟁을 통해 해방을 쟁취한 위대한 실천으로 연변 인민의 혁명투쟁 역사에 빛나는 장을 엮어낸 바 중대하고 심오한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개를 해독. 오늘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의의 2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은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사상과 당정의 결체포체를 깊이 관철 실시하는 중대조치이자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절박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마음과 힘을 합쳐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고 여러 민족 공동 번영 발전을 주도하는 현실적 수요이자 전면 의법 치국 방략을 관철하고 법치 궤도에서 민족 사무 치리 체계와 치리 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객관적 요구이며 100년 미중유해 대변국에 대응해 중화민족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0: 고중입시에 대비해 우리 수에서는 미리 포치하고 조치를 세분화하면서 고중입시 관련 재반 준비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잡아 표준화 일체화 시험 운영 모식으로 순조로운 고중입시를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에서는 전역 포함 시험 운영 사업 구도를 구축하고 고중입시 안전 방어망을 촘촘히 짜 시험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튼튼한 안전 토대를 다졌습니다. 시험 사무 전과정 관리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시험 사무 인원 선발 관문을 엄격히 통제해 정치적 자질과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규율 이식이 엄격한 인원 1,176명을 전주에서 선발해 시험 사무에 투입했습니다. 시험 기간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는 경찰력 500여 명을 배치해 시험 장소 주변 수험생 녹색 통로를 개통합니다. 위생건강부문에서는 의무일꾼 70명을 통합 배치해 돌발 의료 상황에 대처하며 소방구조대 8개 팀이 전 과정 대기합니다.
1: 동북축구연맹전 할빈 대표팀 일행이 25일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연변 각계 축구팬들은 열정적인 환영식을 열어 할빈 대표팀을 뜨겁게 맞았습니다. 25일 오후 동북축구연맹전 할빈 대표팀이 연길 서역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서는 할빈 대표팀을 위해 조선족 특색 막걸리와 명태를 준비해 가장 순박하고 열정적인 방식으로 환영을 표했습니다. 기념 촬영 시간 할빈 대표팀 감독진과 선수들은 이번 연변 방문에 흥분된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환영식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6월 27일 연변 대표팀은 할빈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할빈 대표팀 감독 정빙입니다. 연변 대표팀과 할빈 대표팀은 아주 좋은 형제 팀 관계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을 계기로 연변에 와서 연변 대표팀과 교류하게 되는데 팀의 상태가 매우 좋고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두 지역 팬들에게 멋진 경기를 선사하렵니다. 할빈 쪽 축구팬 무계량입니다. 할빈 대표팀의 연변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는 연결해서 20여 년간 살고 있는데 이번에 동북축구연맹전 경기가 있어 정말 기쁩니다. 연변 대표팀도 응원하고 할빈 대표팀도 응원합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윤일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0: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계.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두골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0: 골절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셨습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단오명절 우대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현금 200원을 직접 감해드리며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현금 3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현금 500원을 직접 감해드리며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현금 10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이외에도 활동 기간에 매일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청취자 중 선착순위 10분에게는 산풍

0: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네. 중화초 발효균분 우리 이번에 우대 활동의 특징이라 하게 되면 그냥 이야기 들었지만은 현금을 직접 감해 드리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약을 섞게 사도 우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대 활동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며칠 사이에 2830666번에 다 연결하시고 우리 약을 산다게 되면 우리 원약 동승화초 발효균분을 더 드리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 어느 활동에 참여하든지 간에 우리 동승화초 발효균분 원약을 또 우대 바로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실 것도 알려드리지만은 예, 지금 우리 동승화초 발효균분 여러 가지 약에서 효과를 보지 못해가지고 새롭게 예, 우리 약을 바꿔보시는 분들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 약 가격이 절반 가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좀 더 싸게 된다면 3분의 1, 4분의 1, 4분의 1까지 하면 양병원도 되지 않은 이런 무대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내가 좀 약을 먹어보고 맞게 되면 더 싸시려 하는 분들이 하게 되면 이번 우대 활동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의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약품 중이 연한 황금으로 불리고 있고 장약 중이 극품으로 불리고 있으면서 처음으로 세일대 발효 중약이 과학기술 성과로 국내외 특히는 국제의학계 권위교육에서 1차게 공인하고 있고 4,500m 이상이 고온이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아주 강하게 되고 본초 강목 1,892종 가운데 동충하초만이 요일하게 동식물이 동일체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을 잘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은 분들 제일 먼저 해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치료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여러 가지 약복용에서 신심을 잃고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동충화 있어서 좋은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나머지 우대 활동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 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네,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예. 예, 저도 동충하초를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정말 예, 이렇게 저는 좀 나이도 너무 많진 않지만 그래도 나이도 좀 먹을 만큼 먹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몸에서 많이 아프고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아픈 게 늘어나지 줄어앉을 때가 좋다는 약도 많이 쓰고 광고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1: 그랬겠죠.
3: 광고약, 예, 좋다는 광고약도 많이 먹었는데 전체로 낫지를 않을 때가 처음에 먹을 땐 좀 낯선 것 같으러 하기도 하고 한참 지나면 또 제 자리로 돌아오고 이래서 예, 정말 약에 대해서 신심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많은 것 생각해봤습니다. 이 동충하초는 여름에는 풀로 되고 겨울에는 벌레로 되면서 이렇게 해발 4,500m 고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뿌리라 하니까 좀 먹어보자 해서 먹어봤는데 다른 약에 비할 수 없이 좋습니다. 예,
1: 맞죠.
3: 정말 예. 예, 저는 정말 예, 이 너무 아픈 데가 많아가지고 좀 약을 써서 좀 낫게 하려고 좋다는 약은 다 쓰고 그랬는데 원래 병이 또 뿌리도 깊었습니다. 저는 녹공에 걸린 지도 거의 15년 되고 하니까 그래가 나 선도 나빠지고 위도 나빠지고 관절도 나빠지고 다 나빠지더라 말입니다. 심지어 엄지손가락도 예, 이렇게 밤에 자자면 예, 이렇게 있고 쨍하면 졸이면 아파서 예, 자다가도 깨무 그거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예, 소변 자주 보고 심장이 떨리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로 병이 겹치면서 사람이 예, 이렇게 마음이 안전하지 못하고 심장이 그러니까 마음이 안전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떨리고 예.
1: 그렇겠죠.
3: 눈이 나를 떨구는 것처럼 예,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예, 머리가 그냥 아프고 몸이 소화해지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사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1: 그랬겠죠.
3: 지금 어제는 한 1년 반 정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예, 그렇게 아픈데요. 정신합니다. 원래 저는 계속 이렇게

0: 지금 머리가 아팠습니다.
1: 네.
0: 머리가 아프고,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머리도 지금 이전처럼 아예 아프고, 맥이 납니다.
1: 맞죠.
0: 예.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예, 정말 남들은 그렇게 운동도 하고, 그랬다 운동도 못하고, 집에 있었대는데, 지금 운동도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1: 맞죠.
0: 정말
1: 예.
0: 오늘 이야기 피할 수 없이 좋습니다. 예.
1: 선택 잘했습니다. 예.
0: 예. 이번에 또 활동이 며칠 안에 남았습니다. 예.
1: 맞습니다. 예.
0: 예.
1: 다그쳐 사는 게 좋습니다.
0: 예, 이야기 좀 있긴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렇게 먹방에 계속 먹으려고, 예. 아홉 곡도 주문합니다. 계속 먹겠습니다. 예.
1: 그러십시오. 2832-0666번에다에 연결한다게 되면, 또 우리 지금 동청아처 발행이면, 문약을 더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에 가는 게 좋습니다.
0: 예. 돈도 빼주고 하니까, 이런
1: 데서. 맞죠. 예.
0: 가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3: 우리 부부는 예, 선생님이 강의를 예, 귀담아 듣고 이 약을 선택해서 예, 3년 동안 오래도록 먹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하도 좋으니까 예, 이 약을 이렇게 오래도록 먹고 있습니다.
1: 맞죠.
3: 예, 이 약을 예, 먹어보니까 예, 5당6부를 예, 조절해가지고서를 예, 사람들이 몸을 예, 든든하게 해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그런 효능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그래서 예, 이 약은 먹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예, 옛날에는 황제들이나 잡쌌다는데, 예, 지금은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 약을 먹으니,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죠, 예.
3: 예. 저는, 예, 원래 저 면역력이 약해서, 예, 아유, 그저 맥이 없고, 그저, 예, 정말, 피곤하고, 눈이 흐리고, 계속 소리 나고, 그냥 봄과 가을이 되면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3년 어간에 예, 이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1: 맞죠, 예.
3: 예, 치료됐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습니다.
3: 그리고 예, 신장 예약하고 예, 손도 예약합니다. 그래서 예, 신장 예약해가지고 옛날에는 예, 자전거를 타고 예, 출근할 때면 예, 길로 가다도 예, 쉬지 않으면 예, 또 저, 단에 못 가고 이랬습니다. 그래, 앉아 쉬다는 또 일어나 가고 가고 이랬는데, 예, 이전에야 뭐 약이 있어봤자 무슨, 뭐 특별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임실로 그런 먹는 약이나 있었지. 그래, 먹고 나면 예, 후에 안 먹으면 또 그 발작하고 발작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은 후로 예, 이 병이 다 해결됐습니다.
1: 맞지요.
3: 예, 그리고 예, 위자이 나빠가지고 예, 변비를 20년 넘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예, 한 달,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으니까 밥맛이 없대다, 예. 그래가지고 예, 밥을 예, 조절해서 예, 잘 먹으니까 예, 두 달 되니까 예, 변비 해결이 됐대다.
1: 맞습니다.
3: 예, 20년을 변비를 한다는 게 그게 정말, 안 하기보다도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1: 예.
3: 야, 그렇게 알아본 사람은 압니다.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 병을 해결하니까 예,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1: 맞지요.
3: 그리고 예, 동맥경 하루에 귀에서 전부 떼소리 나고 예, 머리가 항상 아파가지고 예, 땅도 내리다 뭐 보지 못하고 이랬는데 예, 이 엄중한 병도 예, 해결했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그리고 예, 관절이 나쁜 데다 요전판 투출로 예, 발이 시리고 예, 이랬는데 예, 이 병도 지금 예, 3년은 먹었대만 예, 오직 한 대 온 데 없습니다.
1: 맞지요.
3: 예, 야, 이렇게 좋은 약이 없습니다. 이 약은 예, 오래 먹을수록 예, 병에 예, 효과가 있고 예, 점점 몸이 더 좋아지고 정신이 나는 약입니다.
1: 맞습니다.
3: 예, 그래서 예, 우리 같이 예, 70대 넘은 노인들은 예, 이 약을 꼭 먹어야 된다고 난 봅니다. 내 정화 봐서는 예, 이렇게 좋은 약이 노인들께는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1: 맞죠.
3: 앞으로 예, 우리는 계속 이 약을 예, 먹고 죽을 때까지 예, 먹을 예사입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그래서 예, 전번에 예, 아홉 가구 쌌지만 예, 이번 이 특별 우대에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 아홉 가구 대에 더 싸려 합니다.
1: 지금은 예, 어느 우대 활동에 참여하던 시간에 2836666번에다 연결한다기 때문에 동청아 저 발음이 뭔 원약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상에도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4: 그렇군요.
1: 예, 맞죠. 이런 길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0: 선생님 정말 좋은 약을 알선해도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수고하신다. 저도 동수 나서 바로 정주는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년 넘어 먹었습니다.
1: 아, 예.
3: 제가 걷는 감에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예, 항상 머리가 혈압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래면서 머리가 어지럽고 골이 희미하면서 골이 아프고 이랬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녹음이 있었나 계속 동시 흐리멍텅한 게 이랬댔습니다. 그랬는데 예, 지금 이 약을 먹은 게 그게 지금 많이 해결돼서 예, 혈압이 온정되고 예, 혈압 약 하루에 두 번씩 먹었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혈압약 후에 하루에 한 번 아이 먹으면 이틀에 한 번씩 먹어도 괜찮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예, 항상 두근두근하고 심장이 쫓긴 것처럼 속이 쫓긴 것처럼 예, 거리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예, 숨이 차고 이랬댔습니다. 그런 게 지금은 그게 없어지니까 나의 마음이 편안한 게 영, 마음이 불안한 게 영 좋습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예, 귀에서 소리 나는지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자꾸 소리 나면서 예, 밤이면 잘 수 없었댔습니다. 그러던 게 예, 지금은 예, 그 소리 나는 게 없어지니까 나의 밤이면 예, 잠을 잘 잔다.
1: 맞죠.
3: 잠을 잘 자니까 나의 아침에 깨나면 예, 정신하고 맥이 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1: 맞습니다.
3: 그리고 예, 관절이 좋았을 때다 이야기가 예, 특히에 이게 정말 고산지구에서 자란 아니라는 환경에서 자란 약이고 그리고 예, 발열한 약이 30배에 다른 약에 비해서 30배라 해야 돼 그런지 관절이 어디에 돌면 예, 약이 효과를 봅니까? 위를 다 없으면서 예, 그랬는데 이 관절약이 이게 그렇게 효과 좋지 않습니까?
1: 맞죠.
3: 다리 내리 저리면서 예, 골싸면 예, 걸기 힘들 다음에 발바닥이 뭐 디딘 것 같으면서 예, 아파서 그랬댔는데 그리고 등계를 오르내리자 뭐 예, 다리 저 꾸둑꾸둑 소리 나면 이러던 게 이런 증상이 있어서 없어서 됩니까?
1: 등계를
3: 마음대로 오르내릴 수 있고
1: 맞습니다.
3: 특히 관절약이 이 뼈에 가난 약이 약이 치료 잘 안 되는데 그렇게 약이 예, 말 잘 됐습니까?
1: 맞습니다.
3: 영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안 됩니다. 안 됐습니다. 위축성 위염이 있어가지고 예, 밥 먹기 싫고 밥 먹으면 예, 속이 더부룩하면서 예, 예, 딱 내리깨지 못하면서 예, 이래 됐습니다. 그랬는데 예, 이 약을 먹은 다음부터 예, 소화가 잘 됩니다.
1: 맞습니다.
3: 예. 뭐 속이 시원한 게 이거 먹고 나무에 한참 있으면 속이 굴하고 내려가는 감이 나면서 영 좋습니다. 이래가더나 예, 면역력이 올라가고 밥 잘 먹으니까더나 면역력이 올라가고 예, 맥이 나고 힘입니다.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예, 오고 가고 하는 감기는 내놓지 않고 했댔습니다.
1: 그래서
3: 감기 소리만 해도 감기를 하던 게 지금은 이거는 한 몇 달 째는 감기도 안 하고 영 건강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1: 맞아요.
3: 예,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더나 예, 이번 활동이 영 좋지 않습니까? 그래 원래 나는 약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할때 이렇게 좋고 이거는 연연히 약을 들고면 안 되니까 되나. 그리고 이 약이 하루에 한번 발열한 약이고 하루에 한번 먹으니까 영 편리합니다.
1: 맞죠.
3: 예. 어떤 때는 올바네 가서 약을 먹었던지 아이 먹었던지 이랬댔는데 이건 한 번만 먹으니까 영 편리하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3: 예. 그러니까 내가 이럴 때 오늘이 배달받으려고 합니다.
1: 그러십시오. 283-0666 보내달이 연결한다기 때문에 어느 활동에 참여하든지 간에 약을 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길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3: 예, 네, 안녕.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도 동치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순풍이 와서 예,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알아듣지 못했는데 아 지금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알아들 수는 있습니다.
1: 맞죠. 예.
4: 네. 언제 발사 언제 다를 다 쓰지 못하더니 이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1: 예.
4: 이 아파서 바로 잘 못

0: 이모들한테 밥도 안 먹고 있고요. 변비가 심했는데 오랜 변비하게 됐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그래서 점수비대에서 예, 소변 다섯 번에 지금 다섯 번 오지 않고 소변형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1: 그렇지요.
0: 선생님 등불이 좋다는 약을 예, 많이 써봤지만 효과 없었는데 이야기에서 예, 이렇게 효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예, 저는 이렇게 좋은 약을 열나다가 예, 변해버렸다 써버립니다.
1: 그러십시오. 우리 내시에 계신 분들, 예, 여러 가지 약을 썼던 분들, 또 우리 풍이랑 오면 2년 내지 5년 사이 재풍이라는 게 자꾸 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험가로 되게 되면 뭐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예, 우성 점적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면 그럴 필요가 없이 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다 예방해 주기 때문에 우리 재풍이 오지 않게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약을 계속해 쓰는 게 좋습니다. 지금도 우리 우대 활동은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283-0666번 다 연결한다면 어느 활동에 참여하든지 간에 동충하초 발효균을 더 드리기 때문에 이런 길을 잘 이용하십시오. 예.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3: 예, 저도 이 동충하초를 먹는 환자입니다.
2: 예.
3: 이 그는 30년 넘는 동맥경화로서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내서겁고 이래서 저녁에 이 화장실 가도 그냥 이렇게 개가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동충하초로 저는 1년 남아 먹으니까 지금 머리가 일단 맑아졌고 혈압 조절이 영 잘 됩니다. 지금은 혈압이 약 반할씩 먹습니다.
1: 아, 그래도 됩니다. 예.
3: 예. 자,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지 이 방광염이 있어 이런지 그냥 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이 소변에 피 자호가 한 개 나오고 그다음에 단백이 두 개 나온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일단은 일주일만 전적 주사를 맞으면 일 없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서 또 불안해서 가서 검사를 하면 또 나온다. 이렇게 그냥 반복하던 게 지금 이 동충하초를 먹고 어떤 이게 영 오랜 시간을 가는데 어떤 말끔이 없어졌습니다.
1: 원인이 해결됐죠. 그러니까. 예.
3: 예. 이 2008년도에 이 지금 손에 랑두에 주대할 우 있어서 이거가 수술했는데 아, 그 뒤로 그 다음에 오른쪽 손에 열이 간에 다 랑두이 생겼다 말입니다. 정말 영 불안하지니예. 그런데 이 동충하초를 지금 1년 남아 먹은 결과에 지금 어제는 암만 가서 검사 여러 번 가 검사를 해봤는데 일 없습니다.
1: 전혀까지요. 예.
3: 예, 동충하초가 이렇게 신기합니다. 겨우 예, 이 관절에도 영 좋습니다.
1: 맞죠.
3: 예, 그 이렇게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예, 이 효과 본 거 다 말하자면 이러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시간상 관계를 이만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하겠는데 이 동충하초를 이제 약은 아주 있으나 아홉 과가 더 배달받겠습니다.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1: 그러십시오. 며칠밖에 남지 않은 우대 활동인데 예. 283-0666번에 연결하면 어느 활동에 참여하든지 간에 약을 더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십니까? 저 네. 동충하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동충하초 먹기 전에는 등막 면역이 약해서 어디나 수술도 여러 번 받았지 정말 포기를 했습니다. 병원에 치료는 그저 이랬다가도 난 죽겠고 했는데 여러 번에 병이 그것도 이유다 말할 수 없이 그것도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도 발을 못하던 사람에게도 예, 이렇게 그런 동충하초 먹고 많이 좋아질까 예. 아무래도 나는 아무래도 이거 어서 70대에 그러니까 저는 이 약을 누구지 못하겠습니다. 뭔가 잼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기회 활동에도 또 좋다지 아까에 전에서 말한 것 같이 정말 다 좋습니다. 정말 난 빙갈도 있지. 그러니까 먹여서 어찌지 못했는데 지금 밥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고 모든 배에 다 사라질까에 아무래도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을 더 싸다고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1: 맞습니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이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수술도 했고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모두가 예? 좋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도 약을 사는 게 맞습니다.
4: 예, 고맙습니다.
1: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그리고 지금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쓰시는 분 가운데 특히 남성분들이 전립선 비대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라는 것이 하나는 노도를 악화해가지고 소변이 빈번하거나 소변이 급하고 특히 우리 야간에 밤중에 소변 차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밤잠도 잘 못 자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소변 줄기가 약하고 방광이 수축작용이 잘 되지 않으면서 방광에 항상 소변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른가 하면서 또 우리 화장실을 가게 됐다면 소변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게 되고 또 다 눈 것 같은데 똑똑 떨어지는 등 배뇨곤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비대가 오게 되면 뇌약이 출구를 그러니까 우리 그 소변이 흐르는 이런 출구를 막아놓기 때문에 뇌저루 증상도 초래할 수가 있고 신장에 물이 생기면서 우리 심혈관도 초래하게 되고 노독증도 초래할 수가 있게 되고 생명의 위험을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러닝기 전립선은 세포가 돌변으로 인해 가지고 암세포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위, 비장, 소장, 대장, 폐간 등이 이런 기화를 전면적으로 완화시켜주면서 술열 인해서 방광이 기가 불리해가지면서 소변차수가 빈번한 증상, 배뇨곤란, 소변줄기가 약하고 맥이 없어서 우리 소변이 흐르던 이런 증상이라든가 혈부의 통통을 해결해 줄 수가 있고 피모 포자균이 작용해서 뇌도 결석이라든가 뇌조로 전립선 암이 나타나지 않게 미연에 막아주면서 비대 문제를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동충하초로 지금 우대 활동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 우리 283-0666번에다 의대를 한다게 되면 내가 어떤 활동에 참여하든지 간에 동충하초 발효균 원약을 더 드리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쁨 충전, 긍정 에너지 충전, 행복 충전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의 당신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인데요. 혹시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있다면 오늘만큼은 자신의 소중함을 다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여러분은 자동차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누군가는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생활의 동반자를 떠올릴 것이고 또 누군가는 자유로운 여행과 낭만을 떠올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동차는 기술과 예술 그리고 인간의 도전정신이 집약된 결정체이기도 합니다. 인류는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 단순히 더 편리한 이동수단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더 멀리 이동하기 위해서, 또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전은 때때론 상상을 뛰어넘는 기록을 만들어내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속도는 오래전부터 인간의 꿈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던 시절에는 사람들은 더 빠른 말을 원했고 증기기관차가 등장했을 때는 세상이 놀랐습니다. 자동차가 등장한 이후에도 사람들의 관심은 늘 속도에 집중됐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가?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술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 기록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차량이 바로 부가티 시론 슈퍼스포츠 300 플러스입니다. 이 차량은 독일의 시험 주행장에서 시속 490km를 넘는 속도를 기록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시속 490km라는 수치는 쉽게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속도로도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 정도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무려 5배 가까운 속도인 셈인데요. 이 자동차에는 8리터 W16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엔진 하나에 터보차저가 무려 4개나 들어있으며 1600마력에 가까운 힘을 발휘합니다. 보통 승용차가 100마력에서 200마력 수준인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출력입니다.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자동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는 보통 길어야 5m 정도입니다. 대형 세단이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도 대부분 비슷한 수준인데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린 자동차가 존재합니다. 그 이름은 더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처음 제작됐을 당시에는 엄청난 크기로 화제가 됐지만 이후 복원을 거쳐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 자동차의 길이는 무려 30m를 훌쩍 넘겼습니다. 일반 승용차 여러 대를 일렬로 세워놓은 길이와 비슷한데요. 이 정도 길이라면 당연히 운전 자체가 불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일반 자동차와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중앙 부분이 관절처럼 움직이도록 설계돼서 긴 차체가 회전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퀴수인데요. 무려 수십 개의 바퀴가 차량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라기보다 작은 열차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차량 안에는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작은 수영장, 침대, 휴식 공간은 물론이고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는 공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동식 초호화 건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자동차는 처음부터 실용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였죠. 영화 촬영과 전시 행사 등이 활용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자동차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동차를 크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더 넓은 공간, 더 많은 짐, 더 편안한 승차감을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반대의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자동차를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탄생한 것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자동차 기록입니다. 필P50, 이 자동차는 마치 어린이 장난감처럼 보입니다. 성인 한 명이 겨우 탑승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이며 멀리서 보면 전동 장난감 자동차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차량은 실제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엔진과 조향장치, 브레이크, 전조 등까지 자동차에 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들이 극도로 작은 공간에 압축되어 있을 뿐입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설계 과정이었습니다. 자동차에는 생각보다 많은 부품이 들어가죠. 엔진, 변속기, 연료장치, 전기배선, 브레이크 시스템 등 수많은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차체 안에 이러한 장치들을 모두 넣기 위해서는 매우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제작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합니다. 부품이 들어갈 공간이 부족해 다시 설계하고 무게 중심이 맞지 않아 구조를 변경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기록적인 자동차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오늘 기상천의 이색 기네스 코너에서는 자동차에 관한 수많은 기네스 기록들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오래된 가구들 오래됐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조금만 손질하면 그 가구는 다시 살아나는데요. 추억과 오늘을 함께 품은 멋진 인테리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꿀팁 시간에는 오래된 가구를 되살리는 리폼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리폼을 하다 보면 벗겨내는 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샌딩은 단순히 닦아내는 작업이 아니라 시간의 껍질을 벗기고 새로운 얼굴을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오래된 물건의 그 표면을 조심스럽게 사포질 해보면 과거의 얼룩도 긁힌 자국도 하나씩 사라지고 매끄러운 나뭇결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손이 좀 아프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 페인트도 곱게 먹고 전체 분위기도 깨끗하게 살아납니다.

두 번째, 깨끗이 닦인 가구에 새를 입혀볼 시간입니다. 흔히 색이라는 건 분위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죠. 색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공간의 온도가 달라지고 가구의 존재감도 확 바뀝니다. 하얀색을 칠하면 북유럽 느낌, 진한 회색이나 네이비는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 파스텔톤은 귀엽고 따뜻하게, 그리고 고동색 우드톤은 클래식하게 표현됩니다. 요즘은 초보자도 쉽게 쓸 수 있는 수성 페인트가 많아서 냄새 걱정 없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붓보다는 스펀지 롤러를 쓰면 더 부드럽고 깔끔한 마감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한 번에 두껍게 칠하지 마시고요. 얇게 여러 번 덧발라야 자국이 안 남고 색도 더 고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꼭 마르기 전에 다시 칠하지 마시고요. 기다림도 리폼의 일부입니다.

계속해서 오래된 가구를 되살리는 리폼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페인트 칠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시트지와 벽지가 좋은 대안입니다. 특히 요즘 나오는 시트지는 품질도 좋아지고 디자인도 다양해서 눈에 띄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대리석 느낌, 내추럴한 우드 질감, 혹은 텍스타일 무늬까지 붙이기만 하면 단조롭던 가구가 포인트 아이템으로 변신합니다. 책장 뒷면, 서랍 안쪽, 식탁 상판 등 눈에 잘 띄지 않던 부분에도 포인트를 줄 수 있죠. 붙이기 전에는 먼지를 꼼꼼히 닦아내고 공기 방울이 들어가지 않도록 천천히 밀어가며 작업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손재주가 조금만 있어도 그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마지막 팁,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건 바로 조명입니다. 가구, 그 자체는 가만히 있지만 빛이 나면 그 분위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책장 안쪽, 화장대, 거울, 테두리, 혹은 테이블 하단,

은은한 조명을 달아주면 그 공간이 한층 더 따뜻하고 아늑해집니다. 요즘은 무선 LED 조명도 많아서 드릴 없이도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그 조명 덕분에 가구가 또 하나의 감상 오브제로 탈바꿈합니다. 조금의 빛이 많은 변화를 만들어주는 순간이죠.

네, 오늘 꿀팁 시간에는 오래된 가구를 되살리는 리폼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리폼은 단지 물건을 고치는 게 아니라 기억을 다듬고 시간을 손질하는 일입니다. 그 안에 나의 취향과 감성이 더해지면 세상에 하나뿐인 가구로 다시 태어나죠. 가구에도 인생이 있다면 두 번째 인생은 바로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될 겁니다.

오늘에는 자동차에 관한 기네스 기록들 그리고 오래된 가구를 되살리는 리폼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자신의 빛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피어나는 때가 다르듯 당신만의 순간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도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0: 전옥귀작 소설 귀신 로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젊은이가 급히 골목길을 따라 마을 밖으로 나아가는데 뒤에서 주수가 쫓아와 그들을 불러세웠다. 그는 자기 방에 숨어서 몸체에서 나누는 대화를 모두 엿듣게 됐다. 그는 곧장 땅딸벅에 물었다. 우리 아버지가 간다면 당신들은 돈을 얼마나 줄 겁니까? 두 젊은이는 입이 막혀 멍하니 서 있었다. 이 문제는 그들이 사전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 틀림이 없었다. 혹은 어떤 이렇다 할 대답이 없다고 말해야 맞을 것이다. 그들은 그냥 파기를 받고 사람을 모시러 왔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눈길을 주고 봤더니 역시 땅딸보가 입을 열었다. 회사에서 당신의 부친을 절대로 푸대접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수는 굳은 표정을 짓고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송풍기를 고쳐주면 또 얼마를 줄 타산입니까? 에? 두 젊은이는 얼굴을 붉히며 일손 대답을 하지 못했다. 추수가 말했다. 이런 일은 사전에 약정해야지 절대로 서울에서는 안 되지요. 땅딸보가 따지듯 되물었다. 아, 당신 생각에는 얼마면 되겠습니까? 추수가 머리를 한번 흔들더니 두 식지를 내밀어 십자 모양을 지었다. 이 숫자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 땅딸보는 얼굴을 찡그렸다. 당신 아버지 뜻입니까? 추수의 야비고 길쭉한 얼굴이 금세 붉어지었다. 얼굴에 가득 찬 여드름이 반들거리고 있었다. 그가 어찌 감히 아버지를 대표할 수 있단 말인가? 골목길로 마을 사람들이 걸어오자 추수는 바삐 몸을 돌려 돌아가면서도 한마디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기억하세요. 영감쟁이도로 절대 공짜로 일하게서는 안 됩니다. 그날 오후 추수는 아버지가 침대 밑에서 먼지를 가득 뒤집어 쓴 공구함을 끌어내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공구함을 울 안으로 옮긴 후 다시 엄마들어 낡은 침대보를 가져오라고 하여 땅바닥에 펴놓았다. 마치 무슨 의식을 치르듯이 진지한 표정을 가지었다. 그는 접이 의자에 앉아 돋보기를 걸더니 걸레로 낡을 대로 낡은 공구함을 깨끗이 닦아낸 후에야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마치도 상자 속에 깊이 잠든 신비한 요정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말이다. 상자를 열자 위에는 검은색 유포가 덮여 있었다. 그것들을 드러내자 안에는 틈새 게이지부터 가늠자, 루기스, 졸칼, 벤치, 스패너 등 없는 것이 없었다. 아직도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는 그것들은 질서정연하게 배열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고 몸을 옹성거리고는 넋잃은 듯 그것들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반나절 움직이지도 않고 석고상처럼 그렇게 앉아 있었다. 뒤에 서 있는 양춘아가 옆에 아들한테 소곤거렸다. 저건 모두 아버지 보배들이라네. 아버지는 손을 내밀어 공구들 속에서 한자 남짓한 스테인리스로 된 가느다란 막대기 하나를 더듬어내어 손으로 슥슥 닦더니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씩 뽑아내기 시작했다. 원래 막대기는 줄였다 늘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글쎄 길이가 2m나 되었다. 이게 나의 예의봉인 셈이지. 그는 이 보기에 평범하기 그지없는 막대기를 골똘히 살펴보면서 중얼거리었다. 이건 스승 왕대룡이 임종을 앞두고 나에게 남겨준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눈에도 눈물이 고이한다. 아버지, 보안이 정말 공장에 가시려나 보네요. 에? 아들이 빈정대는 듯한 어조로 말을 했다. 아버지는 머리를 들고 그를 쳐다보았다. 눈길에는 차가운 빛이 어려있었다. 왜? 가면 안 되는 거냐? 아버지가 가면은 보수를 얼마 주겠다는 말도 없는데요. 응? 아들은 이번에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었다. 아직 일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무슨 보수란 말이냐? 아버지는 머리를 돌리며 그를 쏘아보았다. 목소리도 따라서 변하면서 계속 말을 이었다. 오랜 동안 기계 정비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꼭 잘해낼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냐? 혹시라도 일을 그리신다면 보수가 다 뭐냐? 설령 보수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찌 그냥 눈뜨고 보면서 모르는 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일도 하지 않고 보수부터 따지다니 그게 다 무슨 일하는 태도냐? 응? 그는 유프로 공구들을 하나하나 닦아서 낡은 침대포 위에 쌓아놓기 시작했다. 옛날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영도들이 임무를 맡기면 무조건 따르고 바로 일에 착수를 해왔지. 언제 조건을 묻고 보수를 따졌겠냐? 해마다 대정비 시즌이면은 왕대령 스승님이 나를 데리고 올리뛰고 내리뛰면서 정신없이 일을 했었지. 선반에서건 기계 내부에서건 일을 한다 하면은 몇 시간이고 몸을 웅크리고 부지런히 일만 했단 말이야. 어떤 때는 생산이 급하고 임무가 딸리면은 24시간이나 연속으로 작업을 해도 누구 하나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지 않았지. 우리 스승님 말을 빌면은 누가 힘들다 나 앉으면은 누가 후리 자식이라고 했지. 그래, 가령 그 시절에 내가 손재주가 있었다면은 바로 그렇게 일을 해서 배운 거야. 알겠어? 응? 추수는 이런 것을 듣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그런 식의 설교 이미 질들여 있었다. 그가 아버지 말을 끊었다. 저도 이번에 기술을 배울 겸 아버지를 따라가겠어요. 어떠세요? 아버지는 어리둥절해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아들을 살펴보는데 그 눈빛에는 기쁨과 더불어서 믿기 어렵다는 뜻이 역력하였다. 인터넷 게임 안 놀아도 돼? 집안에 들어박혀 휴대폰 안 뒤져도 되고? 그가 빈정대는 옷으로 시카스를 났다. 아들이 인차 고개를 가로저었다. 양춘아가 기뻐서 주로교의 어깨를 툭 쳤다. 영감, 이번에 아들이 제자가 되겠다는데 기쁘지 않아요? 네? 아버지는 쓴 웃음을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튿날 일찍 아버지는 퇴직할 때 공장에서 마지막으로 내준 새 작업복을 바꾸어 입고 역시 그때 받은 선물인 스웨이드 신발을 신었다. 그러자 그 시절 노동자의 어엿한 모습으로 되돌아간 듯 싶었다. 그는 수염을 깎고 며돌이 남지 않은 머리털을 물로 정리한 후에 마누라가 쓰는 크림까지 얼굴에 발랐다. 떠나기 전에 그는 양춘아에게 밭일에서 주의할 점과 닭, 오리, 돼지 등 집짐승들의 사료비 등에 대해 귀찮을 정도로 구구절절 설명을 해주었다. 양춘아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참 영감 두상도 당신이 나한테 가르칠 게 뭐가 있다고요? 네, 마음 놓고 당신의 그 고사한 기계나 수리하러 가세요. 네, 영감. 아들은 배낭을 메고 손에는 무거운 공구함을 들고 있었다. 아버지는 차를 우린 유리컵을 그에게 넘기며 엄숙하게 말을 했다.
1: 나를 따라 일을 배우려면은 진짜 스승처럼 모셔야 하느니라. 예전에 내가 왕대령 스승에게 제주를 전수받을 때 차컵 따위 들고 다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스승이 화장실에서 쓰는 종이도 내가 준비했었지. 엉덩이를 닦아주는 일 빼고는 다 했다고 할 수가 있지, 응?
0: 아들은 소태 씹은 표정을 짓고 그의 뒤를 따라 집을 나섰다. 회사에서 보낸 봉고차는 동그밖에 늪가에 서 있었다. 그곳에는 벌써 많은 남녀노소가 모여 북적이고 있었다. 어쩌면은 마을 사람 모두들 추록회가 이번에 회사 사장의 초청으로 남들이 할 수 없는 큰일을 하러 간다는 것을 아는상 싶었다. 적잖은 세월이 흘렀어도 추록회만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오랫동안 농민으로 살아왔어도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재주를 몸에 지니고 있었다. 울 안에서 나와 어둡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걸어나가면서 추록에는 내딛는 매 걸음마다 씩씩하고 떳떳한 느낌이 들었다. 세월의 다를 대로 달아 주름이 가득한 길쭉한 얼굴에는 평생 떠올려본 적이 없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동네 사람들이 아는 체하며 악수를 청하고 지할 때 그는 겸손하게 사양을 했지만 속으로는 여간 흡족해하지 않았다. 이런 감각은 퇴직한 후에 종래로 있어본 적이 없었다. 그를 데리러 온 사람은 역시 어제 그 두 젊은이였다. 땅딸보는 은강이라 불렀는데 회사 판공실 주임이었고 안경쟁이는 이름이 장명이었고 비서직을 맡고 있었다. 자유로운 추록에는 차창을 열고 동네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감사를 전했다. 전쟁터로 떠나는 장사인 듯 가슴 속에서는 삽시의 만감이 교차했다. 그는 자신의 방불이 그 격정의 세월로 되돌아간 듯하였다. 봉고차는 점차 멀어져 간다.

0: 번화로운 현대식 회사 사무청사에서 추록에는 회장 왕덕혜 등 회사 용도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왕덕혜는 중년이었는데 신체가 건장하고 얼굴이 넙대대하고 눈도 컸다. 그는 광동 조산 말투가 들어간 표준어를 했다.
1: 어르신, 직접 찾아뵈러 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0: 그는 주로계의 손을 잡고 힘차게 흔들었다. 그 바람에 주로계는 감동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하기도 했다. 이런 장면은 그가 여지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여 회장은 그를 회의실로 이끌었다. 거기서 추록에는 비칠거리며 소파에서 일어서는 두 노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몸집이 비둔해진 대로리와 백발이 성사한 장이구였다.
2: 추록에! 대로리! 장이구!
0: 세 노인은 서로 마주보면서 너무 격동된 나머지 일순간 말문이 막히었다. 세상에 손이 서로 겹쳐졌고 눈에서는 눈물이 고이고 있었다. 얼마 후 회의실에서 두꺼운 안경을 걸고 말을 끄끄거리는 총공정사가 송풍기 고장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한 절반쯤 얘기했을 때 졸곧 눈을 감고 잠이 든 것 같던 추로괴가 갑자기 손을 들고 총공정사의 말을 끊었다.
3: 아무래도 현장에 직접 가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0: 그 한마디에 회의실은 잠깐 술렁거리기도 했다. 그의 뒤에 앉아 여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아들은 아버지가 갑자기 이 시각부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널찍하고 조용한 작업장은 사두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아래에는 질서 정연하게 배열된 루추 송풍기가 여러 줄 있었는데 굵직한 파이프들이 지면에서 벽을 따라 사면으로 구불구불 뻗어갔다. 그와 달리 거대한 원심 송풍기는 다섯 대가 한 조를 이루어 테라스 위에 자리를 틀고 있었다. 모든 송풍기들은 마치 지령을 받은 듯 조용히 그 자리에 누워 미동도 없었는데 마치 당연 여기에 주인이 와서 살펴보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추록에는 그리운 자식을 만난 기분이었다. 아니, 순식간에 격정으로 넘쳐 흐르던 젊은 날로 되돌아간 느낌이었다. 그는 이 송풍기들이 뜻밖에도 대부분이 옛날에 자신이 직접 설치하고 테스트 및 정비했던 설비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것들이 아직도 가동이 되고 있을 줄 누가 알았으랴. 그는 그것들을 자기 자식보다 더 환히 알고 있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하였다. 아니, 그것들이 고장이 난 것은 어쩌면은 그가 보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와 헤어진 지 너무도 오래되어 고의로 자신들의 난치병으로 그대로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틀림이 없었다. 주로의 눈이 젖어드는가 싶더니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었다.

소설 귀신 로괴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이 시간 소설 낭독의 서태문, 편집 남철, 제작 정삼매, 기획 허복순, 감독 정홍매, 총감독 이용민이었습니다.

0: 노래가라 큰 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이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보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미란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0: 아, 소녀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지난 시간에 수금 가중 예. 아내 이별
1: 그렇죠
0: 대표 제목 예. 어려웠나요 여러분은
1: 어떠셨어요
2: 복습하기는 그래서
0: 하셨어요
2: 했는데 네. 그냥 별로 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첫 시간에 그렇게 그렇죠. 다 쉽게 될 수는 없죠
1: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네. 대목입니다
0: 그렇죠
1: 짧지만 굉장히 안 저 안에 네. 좀 굉장히 많은 식임새 네. 그런 기교들이 많이 들어가서 정말 어려운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지만 네. 그 뜻을 좀 잘 또 더 잘 좀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아, 생각을 합니다.
0: 그럼요. 예. 네. 별 주고
1: 네. 그렇죠.
0: 참 이 또 판소리를 네. 배우기 위해서는
1: 예.
0: 그 예전에 배우셨던 우리가 새로 오신 분들은 좀 에이. 이해를 좀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1: 그렇죠.
0: 차츰차츰 아 안일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 안일이도 톤이 있거든요.
1: 오, 그렇죠. 에이. 에이.
0: 그래서 그걸 열심히 그냥 따라 듣다 보면은 예. 됩니다. 다 돼요.
1: 네. 예, 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0: 네.
1: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럼요.
1: 예. 예. 나 그러면 아니리부터 한번 좀 지나가 보실까요?
0: 예. 그럼요.
1: 네. 예.
0: 자,
1: 별주부라는 그 별은 자라라는 뜻이고,
0: 네.
1: 주부는 벼슬 관직이라는 뜻입니다.
0: 영궁에서도 그렇죠. 영궁에 있잖아. 네. 옛날에 우리가 네. 이야기 들었잖아요. 예전에. 네.
1: 그렇죠.
0: 예. 네.
1: 영왕이 묘연이 입병을 한 거예요. 네.
0: 그래서 그 네. 영왕 나라에도
1: 네.
0: 그 관직이 다 있단 말이죠.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아주 여기 사람 사는 인간 세상 갖고 보면
0: 네.
1: 그 좀 보기가 좋겠지만 관직들을 불러서 들어왔는데 아이고 오징어며 조개며
0: 그렇죠. 네, 다
1: 있죠.
0: 네.
1: 잘하며 이렇게 다 들어온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내 병을 고칠 신하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0: 네.
1: 내가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내가 나가고 조개가 나고 방개가 나와서 내가 또 살리겠다 했는데 그 방개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방개가 너가 어떻게 구할 거냐 그래서 내가 가서 요 집게로 가서 토끼 배를 착 갈라서
0: 네.
1: 가져오겠다.
0: 토끼 간을
1: 그렇게
0: 꺼내야 되는데
1: 없죠. 그렇죠. 방개가 네. 제일 찾기로 유명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아예 바로 이렇게 안 된다고 그렇게 꾸중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네.
1: 그래서 그 나라에 이제 환우가 귀엽다는 거는 용왕이 병이 들어서 이제 병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나 그랬더니 도사가 내려와서 토끼 간을 먹으면 병이 날 듯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토끼는 육지에서 사는 동물인데 누가 가서 구해오겠냐 그랬더니 다들 나와서 내가 구해오겠다 했지만
0: 네.
1: 별주부를 굳이 선택한 이유는 별주부는 우리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귀한 손이에요
0: 네.
1: 공신 4대 손이거든요
0: 어.
1: 그래서 굉장히 집안이 뼈대가 있고 그렇게 교양이 있는 집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신임을 얻어서 그러면 너가 가라 해서 별주부가 가는데 별주부 어머니께서 듣고 보니 별주부 아버지께서도 예전에 세상을 나갔다가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육지거든요.
0: 육지요.
1: 육지에 나가셨다가 못 돌아오셨다. 그래서 나는 아들까지 보낼 수는 없다라고 극구 만류하고 근데 계속 또 잘 또 이렇게 또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구하러 가는데 무슨 봉태 싸우리까. 그래서 별주부 모친 하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네 이미 알았거니와 이거는 우리 집안은 좀 괜찮은 집안이다라는 예, 드러내는 거죠.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직위를 보기하여는 네가 그만한 다짐이 있느냐 정말 갈 거냐 그거죠. 그만큼 정말 충심이 있느냐를 한 번 더 예, 다짐을 받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네 직위를 보기하여 잠깐 내가 만류하였구나.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하고 이제 어머니랑은 이제 얘기가 끝났습니다. 네. 그런데 또 아내한테 또 어떻게 또 얘기를 잘 해야 될 거잖아요.
3: 그럼요.
1: 아내랑 또 굉장히 정이 좋으세요. 네. 그래서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 그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부인에게 매우소. 그렇죠. 어머니를 좀 잘 부탁하오라는 네. 그거죠. 네. 거북이들이 참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3: 그럼요.
1: 그렇죠. 그러면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잘 맡기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별주부 마누라는 좀 뭔가 아쉬움이 많나 봐요. 그래서 그 장면을 아쉬워하고 둘이 좀 애틋한 그때의 그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3: 그럼요. 예. 자, 이야기가 그 예전에 그 뭐 그렇죠. 수군가 예. 이야기거나 뭐 춘향가거나 흥부가 예.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또 우리 할머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1: 그렇죠.
3: 윤수봉 학생도 들었죠.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1: 들었던가요?
3: 들어왔죠. 예. 예. 다시 세 세대대로 이렇게 전해온 예. 이야기잖아요. 예. 예. 설화.
1: 맞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안일이부터 네. 한 번 더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환우가 귀없어. 자, 나라의 환우가 귀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 니.
2: 약을 구하러 가는 니.
1: 무슨 봉태이 싸우리까.
2: 무슨 봉태이 싸우리까.
1: 그렇죠. 또 여기 안일이지만은 또 뭔가 어조가 있죠. 네. 무슨 봉태이 싸우리까.
2: 무슨 봉태이 싸우리까.
1: 그렇죠.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2: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1: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2: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1: 그러헌 줄은.
2: 그러헌 줄은.
1: 그렇죠.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2: 내 자식 중심이 그러헌 줄은.
1: 내 이미 알았거니와.
2: 내 이미 알았거니와.
1: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2: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1: 네 직위를 보기 위하여
2: 네 직위를 보기 위하여
1: 잠깐
2: 잠깐
1: 잠깐
2: 잠깐
1: 만류하였구나
2: 만류하였구나
1: 만류하였구나
2: 만류하였구나
1: 그렇죠 그렇죠 만류하였구나
2: 만류하였구나
1: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2: 수로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1: 수로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2: 수로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1: 그렇죠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2: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1: 침실로 돌아와
2: 침실로 돌아와
1: 부인의 손길 잡고
2: 부인의 손길 잡고
1: 당상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2: 당장은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1: 편안하시기는
2: 편안하시기는
1: 그렇죠 편안하시기는
2: 편안하시기는까지는
1: 받침으로 읽지 마시고 편안하시기는
2: 편안하시기는
1: 그렇죠 부인에게 매였어
2: 부인에게 매였어
1: 그렇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이제 떠납니다 창조죠 네. 별주부 마누라가 아장거리고 나오는데 굉장히 몇 글자가 안 되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별주부 마누라가 자
2: 별주부 마누라가
1: 주세요 별주부

네. 굉장히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박자가 딱히 정해진 것이었기 때문에 자유박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혈주부야 혈주부야.

포인트는 여보 나리 여보 나리 여보 나리 이 이를 잘 밟고 가셔야 된 소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보 나리 여가 아니라 나

0: 음정이 떨어지죠. 나리 음정은 떨어지죠. 그런데 저희는 나리 하고 또 한 번 더 올려서 올려줘야 돼요. 나리 나리 그렇죠. 세상 간단 말이 자
1: 세상 간단 말이
0: 웬 말이요 자
1: 웬 말이요
0: 그렇죠. 여기도 웬 말이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웬 말이요 웬 말이요 올려주세요.
1: 웬 말이요
0: 그렇죠.

좋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마주 또 주에 주에 뒷받침을 붙여주세요. 마주 떠자 마주, 마주 떠 그렇죠. 맛좋은 맛좋은 맛좋은 까지 듣고 온몸으로 님 받침을 쳐주세요. 맛좋은 아니고 맛좋은 자 맛좋은 들으세요. 정도는 들으세요. 맛좋은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그렇죠. 이제는 이제는 다 버리고 빨리 청산 가신다니 이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잊고 가는 것이네. 자,

0: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야, 쉬운 소리가 아닌데?
2: 그럼요.
1: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쭉 지나가 봤습니다. 네. 그런데 안 되는 소리가 지금 없으세요? 살짝 어색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지금 포인트를 다 잡고 가시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신가요? 혹시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0: 예, 다 되는 걸로 다 되는 걸 알고.
1: 아, 그러세요? 야, 아니, 그, 세상에.
0: 대답 질문이 없으면 대
1: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0: 예, 이어가죠.
1: 예.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인제가 하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것인데. 그리고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그러면 뭘 못 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무엇을 그다지자?

0: 하세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팁을 드리자면 무어의 어의 어가 길죠. 무어의 끝소리 꼬리를 밀면서 가겠습니다. 지금 자꾸 버리시거든요. 무엇을 슬이 중요하시니까 지금 네. 감각적으로는 그런데 슬이 안 중요합니다. 슬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어요 끝을 잡으셔야 꼬리를 코꼬리를 갖고 가실 거예요. 무엇을 그다지 못디에서도 이의 끝소리가 중요합니다. 못디져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못디져요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보실까요? 무엇을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거죠. 무어의 어끝 꼬리를 무엇을 그렇죠. 슬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표면에 우리가 좀 사기당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자
1: 무엇을 그다지
0: 꼬리 못 잊어요. 그렇죠.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건너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쟁반 위에서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듯이 가셔야 돼요.

0: 요 하셨죠? 요 그대로 당상학발. 자,
1: 당상학발.
0: 저세요? 지금은 당상학발 이렇게 되거든요. 입이 다 열려 있죠. 당상학발 듣고 가실게요.
1: 당상학발
0: 정도가 아니라 상 듣고 가겠습니다.
1: 당상학발
0: 학발
1: 학발
0: 학발 아니고 혀가 올라가서 입천장을 맞이할게요. 학발
1: 학발
0: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잘하십니다.

0: 친. 그렇죠? 뭐 친해도 친은 안 중요함. 친은 나오게 됐어요. 뭐의 끝꼬리를 딱 가지고 뭐친 뭐친 멋지고 저석 자
1: 저석
0: 어, 그렇죠 저석
1: 저석
0: 저석 저석 두 글자로 가겠습니다. 저석
1: 저석
0: 저석 건너가세요. 저석
1: 저석
0: 공대를
1: 공대를
0: 또 있죠? 공대를
1: 공대를
0: 대에서도 룰이 안 중요합니다. 공대 뜨지 마시고 공대에 L을 딱 치시고

0: 뭔 아니고 못 나서 효끈치 입천장을 찾아가세요. 못 잊어요. 못 잊어요. 그렇죠. 잘하십니다. 이렇게 잘하세요.
1: 그니까요.
0: 박수를 보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괜찮으실까요? 여기까지는?
1: 괜찮으시죠? 가사가
0: 답이 없으시면은 이제 괜찮으신 걸 알고
1: 있죠, 여러분.
0: 괜찮으시죠?
2: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선생님 옆에서 그 제가 다 알아들어 그렇지.
0: 예, 연습하시면 바로 됩니다. 괜찮으세요?
1: 여러분 사설 있죠?
0: 예,
1: 있어요.
0: 있으신가요? 예.
1: 가사 말이 있습니까?
0: 사설
1: 가사 말이 있습니까?
0: 있으실까요?
2: 있다.
1: 있습니까?
2: 아, 있지.
1: 아, 있어요.
0: 아까 그 얘기를 해주시고 가야 네네네. 되는데 제가
1: 네. 네네. 그 뒤에는 못 잊고 가는 것이 있네. 네. 그 다음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못 잊고 가는 것이 있네.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반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당상 학발 늙은 모친. 당상 학발 늙은 모친. 조석공대를 못 잊어요. 뒷부분이 네. 딱 두 구절 있어요. 근신유의 장한 충성 조정사직을 못 잊어요. 못 잊을 게 너무 많네요. 네. 그리고 규중의 젊은 아내 그렇죠. 절행지사를 못 잊어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0: 예. 네. 그렇습니다.
1: 아유 판소리가 이제는 진도가 빨라지고
0: 저희들이 아주 아, 예. 예. 잘만 잘만 가십니다. 되시니까 네. 또 그대로 네.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 방금 당상학발 늙은 모친 조석 공대를 못 잊어요 까지 했죠. 군신자 군신 신 들어가지 마시고 신 지금 막 앞으로 가고 싶죠. 근데 안 가시죠. 혀가 이렇게 있다 그러시면은 근혀가 혀를 잡고 뒤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지 마시고 군신 이렇게 앞으로 내서 앞으로 보내주세요. 혀를 자
3: 군신
0: 얼씨구

0: 아시죠? 중성. 그렇죠. 혀를 앞으로 보내주세요. 저는 꼭 그 표현을 할 때 혀를 앞으로 주차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주차하듯이 중성, 중성, 장한 중성, 자,
1: 장한 중성,
0: 조정.

0: 좋은데 지금 못 있는 게 아니라 뭐 빨리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가자마자 이제 생각이 안 날 것처럼 뭔디 저요. 하나도 그렇게 아쉽지 않은데요. 뭔디 저요. 뭔디 저요. 그렇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빨리 갔으면 하는 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효중 젊은 아내죠. 네. 효중이라 그러면 집안에 젊은 아내가 생각이 나서 어쩔까. 거기 가면 그 뜻이에요. 교조자.
1: 교조.
0: 저 오세요. 첫 소리만. 교에만 힘을 주시고 바로 풀어주시면 교조.
1: 교조.
0: 지금은 힘을 탁 갖고 가시죠. 교조. 이렇게 가시죠. 그게 아니고 첫 소리만 탁 해서 그냥 오는 힘으로. 교조.
1: 교조.
0: 그렇죠. 교주까지만. 응을 아직 안 부르겠습니다. 교조.
1: 교조.
0: 교중, 교중, 밀어주세요. 그렇죠. 소리 오가 여기 있어요. 여기 소리.

0: 소리가 여기 있어요. 내가 공기로 걔를 밀어서 내가 갈 겁니다. 어! 어! 그렇죠. 을을 거기다 붙인
1: 규중인데 지금
0: 그렇습니다. 규중 두 글자를 갖고 지금 세 글자고요. 네. 규중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정말 아. 그래야지만 내가 규중에 있는 아내를 못 잊는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너무 쉽게 잊으시면
0: 그렇죠. 아니죠? 너무 쉽게 잊으시면 안 되죠. 규어줘야 규어줘. 그렇죠. 그런데 이걸 내가 위에서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래에서 깔아주는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가 아니라 교죠. 그 젊은 아내 철행지사를 이렇게 나와야 돼요.
1: 아유, 애처롭네요.
0: 그렇죠. 애처로워야 네, 돼요. 그럼 조금 시원하게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네. 언제 가시나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 다시 할게요. 교조 싸가야 돼요. 교조 어 밀어주세요. 어 응응 거세서야 응으로 가는 거예요. 응응 그렇죠. 젊은
2: 젊은
0: 아까 은을 닌 받침을 아래 혀가 올라가서 입천장을 마중해 주세요. 젊은
2: 젊은
0: 놓지 마시고 아내 그 선에서
2: 아내
0: 또 혀를 놓지 마시고 절행
2: 절행
0: 지사를
2: 지사를
0: 사가 강해 보이죠. 차가 안 중요합니다. 지의 이를 꼬리를 물고 가세요. 지나를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사를
2: 지사를
0: 얼씨구 아 선생님 너무 소리가 좋으신데요. 너무 잘하셨어요. 사는 안 중요합니다. 지의 이 끝꼬리가 중요합니다. 지사를
2: 지사를
0: 못 잊어요.
2: 못 잊어요.
0: 잊을 것 같은데요.
2: 못 잊어요. 못 잊어요.
0: 아이고.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1: 미치네요.
0: 예. 와, 오늘도 지금. 어떻게 너무 빨리
1: 갔죠?
0: 잘하시니까.
1: 놀라워요.
0: 잘하시니까.
1: 네네.
0: 예, 예.
1: 여러분 질문 안 하시면은
3: 언니 모르겠는데 또 세상을 어느 정도 아 이제 미나 모르겠는데 무슨
0: 잘만 따라하겠습니다.
3: 아니 미나 모르겠는데 자꾸 아는 짓 하고 이건 집에 가서 하니까 나 이게 대수가 안 따라가는데 요 이제 두 번 따라하고 또 지나가겠다고 저도 어제 오늘 그리 급해 안 가 막 땀이 바지바지 나
1: 아니 어렵다 말은 얘기 안 하시니까
3: 아니 너무 어렵지 그래니까 이 지금 배우는 게
0: 너무 어려워서 얘기를 못 하셨는데 저희도
3: 이 어느 게나 다 어렵은데 어느 거 물어봐 어느 거 안 물어보겠습니까 그래 뭐 물어보겠습니까
0: 저희들이 천천히 풀어가시면
1: 되시게 돼 박선영 선생님이 네. 급하시거든요
0: 예
1: 네.
0: 네. 저는 정말 막 고이 막 저는
3: 죄송해요. 정말 아니 그시 어제 거는 하니까나 이렇게 조금 그 괜찮은데
0: 그렇죠.
3: 오늘 건 이제 두 번 예. 배우고 자꾸 급해한가?
0: 예. 좀 급하신 거는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지금 막 다 너무 잘하시니까
3: 어떻게 할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0: 이거 너무 진지하시게 막
1: 따라보시기 예. 가능하시니까 지금
0: 그렇죠.
1: 아유, 이제는 다음 시간에 다른 거 배워야지.
3: 오. 아이, 전번 노래는 기실은 선생님 4월 16일부터 배웠습니다.
0: 아, 그러셨어요?
3: 예, 그게 얼마나 오래 배웠습니까? 이거, 요거는 어제가 오늘인데 무슨, 이거 또 마지막 거 못 듣겠습니다. 이거.
0: 그 너무 좋은데, 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오미란 사장님이 좀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것이 좀 어려우실까요? 들어보셨습니까?
1: 네. 그, 처음에는,
0: 네.
1: 그, 우리가, 다 그, 배웠던 부분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 등이 그렇죠. 넓어진 소리. 그 창조에서, 아장.
0: 아장.

0: 이 부분이랑 괜찮잖아요.
1: 괜찮아요. 이거 집에서 한 거는 얘 말하자가 연습했는데 이거 예. 오늘 거는 이게 깜깜하다고.
0: 아, 오늘 건 오늘 건 아니고요.
2: 오늘 건 당연히 예. 그렇죠. 예.
0: 그리고 뒷부분이 예. 사실 예. 앞부분보다 예. 쉬워요.
1: 그러니까.
0: 네, 뒷부분은
1: 들어와야 한단 말이에요.
2: 선율이 그러신가요?
0: 네, 뒷부분이 어. 규중에 예. 규중이 좀 어렵고요.
2: 어, 예. 예. 예. 예,
0: 규중은 우리가 그 예. 지금 선생님이 이걸 우리가 토막토막 내서
2: 예.
0: 어, 한꺼번에 가면 너무 알아 못 들으니까 끊어서 그렇죠. 가서 그걸 또 그렇죠. 다시 이어서 하나를 하면은 예. 예, 그게 또 어려운 건데
2: 어렵죠.
0: 예. 근데 한 토막 냈을 때는 괜찮잖아요.
2: 네.
0: 예. 근데 예. 총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예. 앞부분이 좀 더 어려워요. 뒷부분은 아, 괜찮아요. 그러세요? 뒷부분은 우리가 판소리를 예. 배우는 부분에서 끊는 뭐 예. 지금 예. 여기는 그런 목이 없잖아요.
2: 그렇죠. 이어가면 되니까.
0: 예, 여기는 예. 그 양주 양주 마주 떠 이 부분이랑은 예. 사실은 예. 예전에 배웠던 판소리에서
2: 예.
0: 그 부분이잖아요.
2: 그렇죠. 있죠? 그렇죠.
0: 예. 예. 그 부분이랑 다 어렵지 뒷부분에는 사실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조심만 하면은 뒷부분도 어렵지 않다는
2: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이라서 아마 약간 네. 조금 그렇게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네. 반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네. 아까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진 것이 있네. 그리고
0: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2: 그렇죠.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0: 문 안에 출렌지 살을 못 잊어요.
1: 그렇죠.
2: 미련이 아주 뺐어요. 미련이 너무 떼 먹고 했어요.
1: 아, 그러셨어요?
2: 못 잊고 가는 것이 있네.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1: 예.
2: 또 있잖아요. 아니에요?
1: 당상악발.
2: 아, 그리고 바로 그거예요?
1: 아, 잠깐만요. 지금 혹시 놓친 게 있으실까요?
2: 아, 맞네, 맞네요, 맞네요, 맞네요.
1: 아, 맞는가요?
2: 네, 맞아요. 예, 예, 예. 이걸 두 뒷부분에만. 아, 예, 여기 예. 있어요.
1: 있어요. 저는 연습을 할 때, 예. 심청가를 하다가 춘향이가 나오거든요, 자꾸. 그래서.
2: 헷갈리시겠어요?
1: 그렇습니다. 지금 추궁가도 예. 지금 하면서 지금 별주부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또 신봉사가 나오고. 계속 너무 기니까 네. 하다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집중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또 다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제 네. 별주부를 아니, 하다가 심청이 나왔나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2: 맞아. 지금 가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예. 제가 지금 헷갈렸어요.
1: 미련이 가득 남으셔야 돼요. 네. 정말 못 보내는 그런 나는 못 보내는 정말 그런 마음이 간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면이라 그래서 계속 그 슬픔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자꾸 너무 씩씩하게 하시는 것이 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상악발 고기를 다시 한번 쭉 네. 한 번만 지나갈게요. 네.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자
3: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1: 늙은 모친 조작 공.

가시고 글못 잊어요 교조 어느 젊은 자 교조 어느 젊은 아내 절행

0: 지사를 지사를 이가 중요해요. 지만 꼬리를 물고 가세요. 지사를 생각하지 마세요. 지사를
1: 지사를

0: 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1: 오늘 너무 급하게 왔어요.
0: 그렇죠. 예. 잘하시기 바랍니다.
2: 가서. 아이, 조성 사직을 뭐 있어요. 그 다음 규중이 요거 한번 맡아주세요.
0: 아, 조정 사직을 못 잊어요. 규정 내 젊은 아내 철행지 살을 못 잊어요. 이렇게 하시면
3: 끈적끈적 쫀득쫀득.
0: 오,
3: 아유 이걸 예.
0: 예.
3: 그리고 반소리의 매력이죠.
0: 그렇습니다.
3: 자, 오늘 시간에는 학생들 부담되게 좀 많이 좀 많이 배웠습니다. 시간에 그래도 이제 마무리 또 예.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0: 그렇죠.
3: 급해 마시고요.
0: 예. 네.
3: 자,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3: 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생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 수군가 중에 아내 이별 대목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미련이었습니다.
4: 소련님은 어찌 불기러게 사고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우리 정당 오고 우리 옥부도 한번 놀아보자. 도련님이 춘향을 옥부 한번 놀아보는디.

0: 강하자.
1: 인생의 황금 시간을 건강하게 따뜻한 정보와 공감을 담아 전합니다. 건강한 황금 시절

서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귀한 충약재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 진행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결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0: 네, 아래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매일 오후 이 시간대에 다면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매일 오후 2시 40분부터 3시 사이에 다면 영락없이 보험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험제품 초원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겠습니다. 치명을 위주로 한 여러 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공동주치로 놓고 말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꼬지 아프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우리 심장병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위에서 공능주치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항상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중에서의 심각한 증상에 관한 이중 일종 학설에 속합니다. 그러면 림상표현은 무엇인가? 심폐열이 심한 림상표현 잘 들어보셔. 집에 심장병 환자가 있거나 본인이 심장병 환자라 하게 되면 많이 참고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주의한 림상표현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깃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지켜보세요. 가래가 성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돼 있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1: 예, 네,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전 초원청심환 어제는 반년 이상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2: 예, 쓰고 지금 예, 많은 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아, 예.
2: 특히, 예, 원래, 손이 어떻게 숨이, 예, 가끔 가다가 어떻게 숨이 예, 잘 올라오지 않고 제게 올라왔으니, 예. 그리고, 예, 미네 조금 지내도 활동도 못하였습니다. 활동 조금만 해도 그래도 숨이 차고, 그 다음에 식은땀 받아왔다가 남이 있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 뭐, 일단, 밤에 미녀보다, 밤.
1: 아, 심장병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 모두 그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밤에 그것도 반듯하게 넣어도 안 되고, 옆을 넣어도, 예, 이렇게 답답하고, 손 잘 넣어. 이런 바람에 밤잠이 애 못하고 이러고. 그리고, 예, 또 무슨 증상, 이빨이, 예, 건강 두근, 그다 난 이빨 통해 나오고, 쨈피야, 예. 그래, 가, 검사하면 이빨은 안에 뭐, 치아는 무슨 이런 벌기 뭘까, 이런 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에 뭔가 심장을 내서 있잖아요.

0: 예예 그럼요. 예예.
1: 그래 예. 요즘 내년에 이거 아주 그리고 혈압이라는 게 예, 가장 엄청나게 되고 있는 게 지금 혈압을 이 약 쓴 다음에 내 예, 혈압 약을 지금 어제는 두 달째 뗐습니다.
0: 아 예. 심장병이 100분지에 92가 고혈압을 동반하는데 심장병 치료한다고 고혈압이 해결 받으셨던 분들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예, 지금 이것은 나와 완전히 혈압약 한도 아예 먹습니다.
0: 예,
1: 예 이렇습니다. 지금 혈압 아예 먹어도. 예, 근데 이거 수술에 지금 심장 원래 옛날에 나가 댕기고 이러게 되면 혹시나 자꾸 예, 미신 겁이 나가지고 이 저기 뭐입니까 이 주시원에 역구댕했습니다.
0: 아, 예, 예.
1: 한번에도 역구댕했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완전히 뭐 아무 근심도 안 하고 나가 돌고 놀고 와도 예 한 번도 이어가는 발자국 아니었습니다. 이거 쓴다.
0: 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예,
1: 예 확실히 약은 예, 효과도 높고 예, 약이 또 이 효과도 빠르고 이래서 이런 좋은 약은 예, 만날 수 있게 여섯 대 좀 한번 꾸준히 오래 쓰려고요. 오늘 아홉 가지 더 배달 받았습니다.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게 되면 처방 자체가 우수 처방에 속합니다. 이 처방 자체는 당대 중약 명 처방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몽약 100대 명 처방집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실은 얻고 쓰시면 되는데요. 배달 전화번호는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고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모두 가능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정신만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저는 예, 심근경색도 있고 그 다음에 관심병도 있고 두 가지 있어가지고 예, 어떤 때는 가끔가다 정신이 쓰러지면 눈도 보면 빙의고 이런 차수가 예, 몇 번 예. 됐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랬던 게 예, 나중에 병원에서 일어나야 된다며 그랬더라. 그래서 나와서 예, 선생님이 좋은 정신만 강의라는 거 열심히 듣고서 이거 내 좀 마지막으로 써보다고 그랬었는데 저는 정신만 써서 지금 병원을 한 번 다해 갔습니다.
0: 어제 얼마 동안 복용하신 시간 지나갔습니까?
3: 어제는 예, 거의 그래도 이제 한 일주일쯤은 일년이 됩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주 큰 해결을 보신 겁니다. 예, 예.
3: 예, 그래도 예, 병원을 아이가 살 것 같고.
0: 아, 그렇죠. 예, 예.
3: 예 돈도 절약이.
0: 돈도 절약이고, 예. 그렇죠.
3: 예. 돈도 절약이 많이 되고, 사람도 힘이 많이 되고. 예.
0: 그렇죠.
3: 야, 이 심장뼈를 앓는다는 게 정말 저녁에 잠은 못 자지, 방송에 눕지 못하지. 그래서 이 짝으로 누워도 아이 되고, 저 짝으로 누워도 아이 되고, 이래던 게 지금 까딱 일 없이 팬듯이 누워서도 잘 수 있고, 용이 잠도 잘 오고, 예. 혈압 조절도 잘 되고.
0: 그렇죠. 큰 해결이지요, 모두.
3: 예. 큰 해결 받습니다.
0: 예.
3: 이 좋은 통신만 이렇게 써보고, 내 영 좋으니까, 예. 지금 우리 동생도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와서, 심장이 나빠가지고서 지금 쓰는데 거기도 예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단다.
0: 그렇죠. 좋아지지 예.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3: 예. 예. 그래 오늘이 아홉 가구 배달 받자고 그런다.
0: 그렇게 하세요. 33-5번 연락하세요.
3: 예. 예. 네, 감사합니다.
0: 예.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좋은 정신만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4: 어제는 두 개로 좀 거의 먹습니다.
0: 예.
4: 주문가 어제 썼는가 하면 그, 심장이 계속 답답하고, 예. 올리숨이 아예 올라오고, 그 다음에 눈꼴 부위가 계속 아프고, 기침 계속 했댔습니다.
0: 예.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입니다. 예.
4: 예. 그래서, 그, 좋은 정신만 쓰기 시작했는데, 효과가 어쩌면 다른 증상보다 빨리 나타난다 이게.
0: 그렇죠. 예.
4: 예. 그래서 지금은 오전은 뭐 기침이 미냐이라고 목 안에 가려 있던 것도 싹 떨어지고 예. 골골도 아예 아픈다 그래. 아예 아프니까 다음 장도 잘 자고 이건 좋습니다.
0: 그렇죠. 예예.
4: 예. 예. 그래서 전문가 이 정신만 이것도 뭐 고요진주호지 그래서 예. 먹기도 좋고 뭐 부작용도 없을지다.
0: 그렇죠. 그래. 부작의 기본상 없는 걸로 많은 분들이 복용 과제에서 충분하게 인정합니다. 예.
4: 예, 값이도 저렴하고 그래서 네 앞으로도 뭐 한 여러 번 쓸 예상입니다.

0: 나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뭐 이래 그 알수로 하루
1: 알수는
0: 정도냐?
1: 그대로 수만 이러지 말고 차수만 조절하면 됩니다. 예.
0: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 대단 급분한다 뭐.
1: 아, 예.
0: 그래서 오늘도 아까워 저 배달 받아서 그랬나.
1: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수고하셔.
1: 예,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전신만을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가슴이 침침하면서 두근거리던 게 침침하지 않고 두근거리지 않습니다.
1: 아, 예.
3: 그리고 예, 그렇게 약간만 어쩌든 놀랍니다.
1: 아,
3: 그래서 이게
1: 심장병 전행증 증상이죠. 예.
3: 예, 기댄 게 놀라지 않습니다. 지금 밤이면 예, 무슨 소리, 밖에서 자꾸 무슨 예, 문을 잡아당기는 것 같고, 예, 무슨 소리 나는 것 같고, 참 무섭습니다. 그래던 게 약순에 그 무서운 감이 없습니다.
1: 아, 누구
3: 이렇습니다. 예.
1: 맞다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담대해서 땅이 심장이 좋아져야 담대해지는 겁니다. 예,
3: 예,
1: 맞습니다.
3: 그래서 예, 문을 자꾸 예, 숨집은 것도 예, 두 번째 하고, 그 다음 또, 이 뭘, 그 밀어보고 이러면 또 잠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불편감이 들었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예.
3: 예, 선생님, 이 약을 써볼까? 십상병에는 정말 좋은 약입니다.
1: 이 제품 자체는 처방 자체가 명처방이라고 여기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예.
3: 예, 그리고 예, 기침을 쭉그리 세게 하는도,
1: 아,
3: 그리고 목에 가래 많고, 예,
1: 심폐혈이 심해서. 예.
3: 예, 기침 닦고 목에 가래도 싹 없어졌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주시안을 계속 걸어만해요. 그당기 주시안 이전 가지고 아이 댕겨도 됩니다.
1: 아, 예.
3: 예, 저녁에도 예, 자자면 어떤 데는 숨이 뚝 막는 것 같아서 그것도 계속 키우고 이래서 주시안 물 때만 했는데 한 번도 이전 주시안 안 물어도 됩니다.
1: 큰 해결이죠. 예.
3: 예, 선생님 이렇게 효과적과 나는 같이 쌌는데 내 한국으로 또 같이 싸 보냈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예, 또그 집에서 또 싸다 보내달라서 한국인이라 동생했습니다.
1: 예.
3: 그리고 있는데 그 집에서 또 싸달래서 또 오늘 붙여달라 저희 아침에 보내주자고요.
1: 그렇게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심장병 치료는 근본에서 치료해주는 제품이 바로 본 제품이니까 열심히 도와주는 차원에서 아주 추천 잘했습니다. 예.
3: 이거는 욕도 안 먹자고만 좋은
1: 약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약. 돈만 팔고 헛짓을 했다 이러면 욕먹는 게인데 오히려 이 제품 드셔서 좋은 효과를 보셨으니까 처방 자체가 명처방이니까 시름 넣고 추천해 댑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아,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요즘 좋은 청심환 지금 선택해 쓰고 있습니다. 주약이 관심되시면서 신경도 골제고, 특히 신경통도 생깁니다. 그 반사통을 짠들다고 키워가지고.
1: 예.
4: 이랬는데 썼는데 써보니까, 지금 많이 좋아지는 게 알깁니다, 지금.
1: 아, 예.
4: 균열, 고르쇠 같은 것도 많이 낫고, 지금, 주약이 그, 반사통이 생기던 게 그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1: 아, 예. 그렇죠. 예.
4: 심장통도 자꾸 생기던 거를 그 통증들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이거 쓴 게.
1: 그렇죠.
4: 이게 이번에 9개월 배달 받겠습니다, 이거.
1: 예. 열심히 견제 복용하시면 심장병 때문에 건강 이상은 완전히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5: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전속심화를, 내 이전에 먹고 나서니까 우리 공고에서 우리 집 아빠도 심장병이 영 나쁘다 말인데, 심장이, 심장병도 관심병도 있지, 그런, 순천적 심장병도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중시해야 됩니다.
5: 예, 제가 하면 하려고 어딘가나 예, 무슨 나쁜 일이 있으면 인차가서 쇼크 할 때도 있습니다.
1: 그럴 수 있습니다.
5: 그래서 부습성 심장병이 있으니 어째 발대에 자꾸만 붓습니다.
1: 붓습니다. 바로 그래. 풍습신자이라면 하시는 부종이 생깁니다. 예.
5: 예, 하시는 부종은, 어떤 잔뜩도 붓고, 잔뜩 붓는 것도 그저 그렇지만, 다리, 이, 무릎 아래하고 발등이 땅땅 붙은 게, 그래서, 야, 여러 방면을, 어떤 이번도 몇 번, 한 1년이고, 심장병 때문에 1번, 몇 번, 몇 번씩, 여행에 알려, 또, 여행에 불려서 이번도 하고 이랬는데, 이, 손정심화를 잡신 다음부터는, 지금 이번을 아예 합니다. 야, 이 손정심화를, 우리 아빠 작사보기는, 야, 이렇게 좋냐, 우리 언니 뭐, 이거 뭔가 속이 편안한 감이 난다.
1: 그렇죠, 편안하죠. 다르게 뭐,
5: 편안하고,
1: 예, 부담 가는 일이 없죠.
5: 그렇게야. 예. 기침을 줄기침하고 과래가 가득하더니 과래는 지금 어디 간지 없습니다.
1: 그렇죠.

0: 심폐열이 심한 증상이겠어요.
1: 예, 한 두 달 먹을까부터 가래 나는 건 집에서 없어지고.
0: 그건 문제 해결이죠.
1: 발등이, 예. 예, 요즘에는 어디 발등이 부신 게 많이 내렸습니다.
0: 지금. 예.
1: 발등 내리고. 그리고 예, 심혈이 그냥 어째, 어, 그냥 해서 보통부터 90부터 1대 20까지 올라가고 그럴 때 뭐 숨이 차서, 야, 헐떡거리며 걸을 때, 마트에 버텨나고 운동하기도 한데 요즘엔 운동하려도 못 나갔습니다. 그러는 게 이하삼 쓰고 요즘엔, 어, 좋다면서 심율이 요즘에는 90 아래 내려가서 영성세 숨이 아예 사지. 부뚝부뚝 놀라던 그 증상도 없어졌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 여러 배는 좋아서 자꾸 운동하려도 약간 나가고. 태권도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0: 어, 어, 태권도는 됩니다. 그거는 예, 운동이 너무 격렬하게 하는 운동이 아니고 좋죠. 정신 예, 집중하면서.
1: 아파트 뭐 같은 요즘에 이양삼수 소리에 어서 약 한 두 달 작 샀습니다.
0: 예.
1: 이러고 여러 모로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아, 그렇죠. 예. 그런 어른한테 너무 잘 어울립니다.
1: 예, 예 저녁에 밤에 자기 너무 뭐 떠든 게 저녁에 잠을 왜냐면 떠든 게 저녁에는 그 다 일어나서 그 잠을 애우니까 그런 댄스를 자꾸는 다른 사람들 못 자게 하고
0: 그러게
1: 요즘에는 밤을 잘 자고 밤을 잘 잡수지 위도 나쁘던 게 위도 좋아지지 그런 혈압조절이 아니다든지 혈압조절병 잘 된다 이야기
0: 그렇죠 예 백분지 어, 92 심장병이 고혈압을 동반합니다
1: 예. 이번에 고혈압 한답니다. 혈압 떨어져서 예. 이학쫙 바꿔먹던 게 요즘에는 좀 어떨 혈압이냐고 알잡서 이렇답니다.
0: 아, 심장병 치료했는데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단 분들이 기본입니다.
1: 예, 해결받았습니다.
0: 그렇죠.
1: 어.
0: 예, 예.
1: 그래서 우리 아빠는 너무 좋아서 어선에 이번에 저번에 9동 싸다 잡수고 어선 저번에 3동 9동 두번 먹고 요, 오늘 또 9동 달아받아 계속 잡수겠다.
0: 그렇게 하세요. 예, 집에 거르는 예. 이 제품이 너무 필요한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실은 놓고 쓰라 하세요. 예.
1: 예, 예. 부작용이네 없어요.
0: 아, 그렇죠. 예, 예.
1: 예.
0: 예.
1: 먹기도 다 이제 값도 뭐 저렴하게 비싸지도 않죠. 얼마죠.
0: 그렇죠. 예.
1: 예. 예. 오늘 또 9동 배달 받기시오.
0: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3-5입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예.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심한 제품 자체는 이 제품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처방 자체가 당대 중약 명처방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몽약 100대 명처방집에도 본처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없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 자체가 바로 초원 청심환 다시 말하자면 청심치명 발매 안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실은 없고 쓰시겠다면 어지간한 심장병 때문에 늘 요일링이 불려야되거나 심장병 때문에 자주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런 것은 피해갈 수 있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이래서 지금 여러 번으로 나타나는 심장병 자체는 일단 이 제품을 견지해서 복용하시되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알수는 절대 내려오면 안 된다. 제일 낮아서 20알, 격렬할 때는 25알, 그리고 잣수는 하루에 두 번 내지 한 번 가운데서 처음에 두 개로 정 자우는 하루에 두 번 견제하는 걸 제가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 그 괜찮다 하게 되면 하루에 한 번 여덟 달 이상 견제한 분들 가운데서는 가에 한 번 견제해도 되겠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위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에 즈음해 6월 26일 연변조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회가 연결해서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당의 빛나는 로종과 위대한 공적을 되새기고

전조 우수 공산당원, 우수 당 사무 일꾼과 선진 기층 당 조직을 표창했으며 전조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본보기 역량을 섭취하며 시대 사명을 과감히 짊어져 연변 도약 초월을 다그쳐 추진하는 가운데서 새 공을 세우고 새 성과를 내도록 동원 경례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석인 호가복이 회의에 출석해 연설하고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조정엽 조석 조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휘가 표창 결정을 대독했습니다. 회의의 참관 지도 일꾼들은 표창받은 조우수 공산당원, 조우수 당 사무 일꾼과 조선진 기층 당 조직 대표들에게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표창받은 인물과 집단대표 6명이 교류 발언했습니다. 호가복은 조당위를 대표해 표창받은 선진 집단과 인물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표하고 각 업종 전선에서 근면하게 사업하고 있는 광범한 당원 간부와 당 사무일꾼들에게 진심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05년간의 위대한 로정을 돌이켜보면 중국 공산당은 억만 종과 아들 딸들을 단합인솔에 뜻을 굽히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면서 천지개벽의 장엄한 서사시를 써냈고 중국이 수천년 봉건전제 정치에서 인민민주로 나아가는 위대한 도약을 실현했으며 가난하고 인구가 많은 동방대국이 사회주의 사회로 매진하는 위대한 도약을 실현했으며 중화민족이 일도서고 부유해지며 강대해지는 위대한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특히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좌은 기치를 높이 축혀들고 전반 국면을 통솔하면서 두 가지 대국에 립각해 웅대한 구도로 개혁, 발전, 안정을 통과하고 비범한 기백으로 당과 나라, 군대를 다스리는 사업을 깊이 추진했으며 심원한 전략으로 내정, 외교, 국방을 운영해 중화민족 발전사, 세계 사회주의사, 인류 사회 발전사에서 위대한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당의 역사는 가장 생동하고 설득력 있는 교과서입니다. 이는 철과 같은 사실로 세인들에게 중국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이 없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없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도 없다는 위대한 진리를 똑똑히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중국 공산당의 용도를 득팀없이 견제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어간다면 기필코 국가의 부강, 민족의 진흥, 인민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한 시대에는 그 시대의 정신적 바탕색이 있고 한 세대는 그 세대의 사명 담당이 있습니다. 근절내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좌과 중공 길림 성위의 견강한 영도하에 연변 각급 당위는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광범한 간부 대중이 실속있게 일하고 과감히 앞장서도록 단합 인솔해 연변 도약 추월이 새로운 중대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동했습니다. 전주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평범한 일터에서 실속 있게 일하면서 간과한 노력을 기울이고 두드러진 기여를 했는 바 실제 행동으로 신념이 굳건하고 당에 충성하는 정치 품격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인민지상의 공복정감을 힘있게 해석했으며 직책을 다하고 과감히 난관을 공략하는 담당 정신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15 전망 계획이 시작돼 기세를 올리고 난제를 풀며 첫 장을 여는 해이자 연변이 기회를 다잡고 기세를 몰아 발전하는 관건적인 해입니다. 전주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습근평 신실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고찰, 연변고찰 시한 중요 지시 정신과 길림성 당위 정보사업회보 청취 시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위대한 창당 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고 정확한 실적권을 확고히 수립 실천해야 합니다. 1극 2지 3구 구축 목표를 정조준하고 발전 확고 수립 민생 생태 안전 다섯 가지 대사에 초점을 맞추며 선진을 숭상하고 선진을 따라 배우며 선진이 되기 위해 노력해 매 하나의 사업을 최선을 다해 훌륭하게 완수함으로써 연변 도약 초월을 추진하는 노정에서 새 역할을 보여주고 새 업적을 창조하며 새 휘황을 이룩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앞장서 신앙과 신념을 확고히 해 당에 대한 절대 충성을 실천하는 데서 지행 합의를 이루고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리론 무장이라는 이 근본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습근평 신실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꾸준히 견제하면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연설, 중요 지시 정신을 제때에 따라 학습하고 습근평 경제 사상, 당 건설 사상, 민족 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중요 사상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변강 체리 강화

0: 운영에 관한 습근평 총석이 종교 론述를 깊이 터득해 합니다. 당의 혁신적 이론에 대한 정치적, 사상적, 이론적, 정감적 동질감을 부단히 증진하고 시종 습근평 총서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분발 정진해야 합니다. 당성 수양이라는 이 관건을 단단히 틀어주어야 합니다. 견강한 당성을 단련하고 사상 각오를 제고하는 것을 평생 과제로 삼는 것을 견제하면서 공산당원이라는 제1신분과 당을 위해 사업하는 제1직책을 시종 명계해야 합니다. 당규약, 당규정, 당규례를 엄격히 집행하고 신청보고제도를 엄격히 실시하며 당장이 제창하는 것은 견결히 호응하고 당장이 결정한 것은 견결히 집행하며 당장이 금지한 것은 견결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 능력이라는 이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치 판단력, 정치 터득력, 정치 집행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면서 확고한 정치 입장, 정확한 정책 책략과 과학적인 방법 수단을 결부시켜 형세를 관찰 분석할 때 정치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중대 조치를 내올 때 정치적 역량에 깊은 중시를 돌리며 사업을 포치 추진할 때 정치적 요구를 통괄적으로 파악하고 민감한 사건을 처리할 때 정치적 위험을 견결히 경계해야 합니다. 큰 시비 문제와 관건적 시각 앞에서 태도를 견결히 하고 기치를 선명히 하며 당과 인민이 부여한 직책 사명을 확실히 잘 이행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앞장서 중심 대국을 가슴에 품고 연변 도약 추월을 추진하는 가운데서 난관을 공략하고 선봉이 되어야 합니다. 발전 대국에 봉사해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사업을 전주 발전 대국 속에 놓고 사고하고 계획하면서 대상 건설, 투자 유치, 대외 개방에서 능력을 크게 발휘하고 향촌 진흥, 생태 건설, 민족 단결에서 각자 재능을 펼치며 민생 개선, 사회 치리, 안정 수호에서 담당 자기를 보여줘 더 많은 실적과 실효로 한 지역에 빛을 더하고 전반 국면에 색채를 보태야 합니다. 발전 중임을 과감히 짊어져야 합니다. 매개를 능력을 단련하고 공을 세우며 업적을 이루는 분투 무대로 삼으며 매개 사업을 직책을 이행하고 책임을 다하며 발전을 추진하는 실천 담처로 삼아 혁신 사유와 실무적 조치로 발전을 가로막는 막힌 부분과 병목 제약을 제거하고 더 많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발전 합력을 응집해야 합니다. 모범 인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앞장서 직책을 이행하고 난관을 공략하며 앞장서 대중에게 봉사하고 단계를 소화해야 합니다. 우량한 작품으로 대중을 감화하고 훌륭한 실적으로 대중을 이끌며 당과 군중이 한마음이 되고 상하가 한뜻이 되는 사업 토대를 두텁게 다져 발전에 힘쓰고 추월을 다그치는 강대한 역량을 응집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인민을 위한 취지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 여러 민족 대중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서 꾸준히 실천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대중의 목소리를 제일 신호로 삼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발걸음으로 민정을 가늠하며 진심으로 민의를 경청하면서 어려움이 많고 정황이 복잡하며 모순이 첨예한 곳에 깊이 들어가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민생의 아픈 점과 막힌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따뜻하게 안부를 묻는 가운데서 주민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를 살피며 집집에 크고 작은 일을 나누는 가운데서 사업의 노력 방향을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이로써 결책 포치가 더 실제 부합되고 더 온정이 있으며 실효가 있게 해 인민이 부르면 응답하고 인민이 수요가 있으면 행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중의 수요를 제일 선택으로 삼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취업, 교육, 의료, 양로, 타가, 주택 등 중점 분야를 주시하면서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특수곤란인원 등 중점 대상에 초점을 맞춰 대중이 체감할 수 있고 손꼽아 기다리는 좋은 일과 실제적인 일을 알심들여 잘해 민생 보장이 더 강도가 있고 공공봉사가 더 온종이 있으며 사회적 관심이 더 두터워지게 해야 합니다. 대중의 만족도를 제일 표준으로 삼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대중의 의견을 정책 제정, 대상 실시, 사업 추진의 중요한 의거로 삼아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 미니 표달 경로를 원활히 하고 대중의 진실한 평가와 의견, 건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대중들의 반응이 강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동적으로 접수하고 기한 내에 처리하며 대중이 제기한 비판 의견에 대해서는 허심히 접수하고 제때 정돈 시정해 실제적인 사업 성과로 대중의 기대에 응답하고 대중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실무 작품을 고양하는 데 앞장서 사업의 락착, 실시를 힘써 틀어지는 데서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실속 있게 일해야 합니다. 정확한 실적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면서 실제로부터 출발하고 법칙에 따라 일하는 것을 견제하며 자각적으로 인민을 위해 실적을 내고 실무로 실적을 내야 합니다. 연변의 자원 천품,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이 맡은 분야의 발전 역정, 현실 상황과 전진 방향을 철저히 파악하며 실제 립각해 발전 구상을 계획하고 실무적이고 유용한 조치를 제정해 재반 조치가 락착돼 효과를 내고 재반 난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며 재반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일은 밤을 넘기지 않고 사안은 쌓아두지 않는 우량한 작품을 대대적으로 발행하고 정해진 일에 대해서는 명령을 듣는 즉시 움직이고 즉시 처리하며 포취한 사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들어줘야 합니다. 이를 성사시킬 방법을 더 많이 생각하고 성사시키지 못할 이유를 적게 찾으며 모든 일에서 앞당겨 추진하고 실제적으로 해내야 합니다. 일찍 할 수 있으면 일찍하고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해 고효율 집행이 사업의 일상이 되고 선진 창조와 우수 쟁취가 행동 자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래도록 공을 들이고 잘 해내야 합니다. 10년 동안 검 하나를 가는 강인함을 함양하고 룡도 삼위식 조급한 마음을 경계하며 산업 육성, 생태보호, 향촌진흥, 변경 안정홍보 등 장원한 발전과 관계되는 사업을 꾸준히 틀어주고 토대를 다지고 장원한 이익이 되며 후속 동력을 증강하는 좋은 일과 실제적인 일을 착실히 잘해내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결심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좌절에 봉착했다고 해서 물러나면 안 되며 정해진 전략 목표와 사업 청사진을 아름다운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규율과 규칙을 엄수하는 데 앞장서 청렴한 정치 본색을 영문이 간직하는 데서 엄하게 자신을 요구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중화 우수 전통 문화에서 덕을 숭상하고 선을 지향하는 힘을 섭취하는 것을 견제하고 혁명 문화에서 청렴 결백한 기계를 함양하는 데 능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 수양을 강화하고 일상에서 자아를 완산하며 사치 추구, 감각 자극, 향락 탐닉의 저급한 취미를 자각적으로 배격하고 도덕과 규범을 잃고 규율과 법률을 어기는 일을 견결히 하지 말며 훌륭한 도덕 품행으로 공산당원의 정치 본색을 빛내야 합니다. 규율과 규칙에 대한 경외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상적으로 한계선을 긋고 행동 경계를 명확해야 합니다. 나는 조사받지 않을 것이라는 요행심리, 점진적인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마비사상, 내 말이 곧 법이라는 제멋대로의 태도를 견결히 버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말에 경계가 있으며 행동에 한계가 있게 해 시종 규율과 법률의 궤도에서 일하고 창업하며 깨끗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당내 감독, 사회 감독, 민주 감독과 군중 감독을 주동적으로 접수하고 조명 등 아래에서 권력을 행사하며 확대경 아래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지하기는 환경 속에서 일하고 창업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어느 때든 각종 검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확보해 조직이 안심하고 대중이 만족하는 마음 떳떳한 공산당원이 되어야 합니다. 회의 앞서 회의 참가 지도 일꾼들은 표창받은 인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조당위 부석이며 훈춘시 당위석인 림소림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 조인대 상무위원회, 조정부, 조정협 지도부 성은, 조중급인민법원 원장과 기타 조급 현직 지도일꾼, 조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조당위 조정부 관련 부비서장, 조직속,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당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표창받은 선진 집단과 인물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오늘 연변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 첫 인민정권 화룡현 약수동 소베트 정부 설립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0년 5월 25일 중공 연변특별지부는 농민투쟁을 영도해 초보적 승리를 거둔 토대에서 화룡현 약수동의 동북 첫 농촌 소베트 정권인 약수동 소베트 정부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월 26일 현지 수백 명의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설립대회를 열고 약수동 소베트 정부를 정식으로 내온 뒤 관리 인원을 선출했습니다. 대회 현장에서는 지주들의 소작 계약과 고리대금 빈 문서를 소각하고 반동 세력의 재산을 몰수해 빈곤농들에게 나눠졌으며 친일 주고 5명을 처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지의 로농 무장을 통합해 약수동 농민 저기대를 조직했는데 저기대를 11개 분대로 나뉘어 마을에 주둔시키며 부대를 확충하는 한편 5.3형 폭동을 위한 무장 역량을 축적했습니다. 약수동 소베트 정부는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제국주의와 반동 봉건 군벌의 탄압과 파괴로 인해 강제 해산됐습니다. 약수동 소베트 정부는 중국 공산당 영도하에 동북지역 첫 노농혁명 정권이고 연변 여러 민족 근로대중이 혁명투쟁을 통해 해방을 쟁취한 위대한 실천으로 연견 이민의 혁명 투쟁 역사에

0: 빛나는 장을 엮어낸 바 중대하고 심오한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결을 해독. 오늘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의의 2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은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사상과 당정의 결체 포치를 깊이 관철 실시하는 중대 조치이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절박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마음과 힘을 합쳐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고 여러 민족 공동 번영 발전을 추동하는 현실적 수요이자 전면 의법 치국 방략을 관철하고 법치 궤도에서 민족 사무 치리 체계와 치리 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객관적 요구이며 100년 미중유해 대변국에 대응해 중화민족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0: 고중입시에 대비해 우리 수에서는 미리 포치하고 조치를 세분화하면서 고중입시 관련 재반 준비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잡아 표준화 일체화 시험 운영 모식으로 순조로운 고중입시를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에서는 전역 포함 시험 운영 사업 구도를 구축하고 고중입시 안전 방호망을 촘촘히 짜 시험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튼튼한 안전 토대를 다졌습니다. 시험 사무 전 과정 관리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시험 사무 인원 선발 관문을 엄격히 통제, 정치적 자질과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규율 이식이 엄격한 인원 1176명을 전주에서 선발해 시험 사무에 투입했습니다. 시험 기간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는 경찰력 500여 명을 배치해 시험 장소 주변 수험생 녹색 통로를 개통합니다. 위생건강부문에서는 의무일꾼 70명을 통합 배치해 돌발 의료 상황에 대처하며 소방구조대 8개 팀이 전 과정 대기합니다.
1: 동북축구연맹전 할빈 대표팀 일행이 25일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연변 각계 축구팬들은 열정적인 환영식을 열어 할빈 대표팀을 뜨겁게 맞았습니다. 25일 오후 동북축구연맹전 할빈 대표팀이 연길 서역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서는 할빈 대표팀을 위해 조선족 특색 막걸리와 명태를 준비해 가장 순박하고 열정적인 방식으로 환영을 표했습니다. 기념 촬영 시간 할빈 대표팀 감독진과 선수들은 이번 연변 방문에 흥분된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환영식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6월 27일 연변 대표팀은 할빈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할빈 대표팀 감독 정빙입니다. 연변 대표팀과 할빈 대표팀은 아주 좋은 형제 팀 관계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을 계기로 연변에 와서 연변 대표팀과 교류하게 되는데 팀의 상태가 매우 좋고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두 지역 팬들에게 멋진 경기를 선사하렵니다. 할빈 쪽 축구팬 무계량입니다. 할빈 대표팀의 연변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는 연결해서 20여 년간 살고 있는데 이번에 동북축구연맹전 경기가 있어 정말 기쁩니다. 연변 대표팀도 응원하고 할빈 대표팀도 응원합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윤일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에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웅장한 기세 가슴 뜨겁고 푸른 잔디 위에 꿈이 활짝 피었네. 대를 이은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산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

0: 연변 우기대학방 2층 회원 중심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0: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강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효를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허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리방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지금 장약 심리방 우려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현금을 이중으로 감해 드리는 우려 활동이지 않습니까? 이번 이 우려 활동 30까지 합니다. 이제 사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번에 우려 활동은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도 우려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이번 우려 활동에서는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도 우리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데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아홉 곽 사자면 원래 2,970원입니다. 그런데 500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그 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2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700원을 빼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아홉 곽을 2,270원에 살 수 있습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17곽 사자면 원래 5,610원입니다. 그런데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1,610원을 절약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 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또 3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이중을 빼드리게 되죠. 합계 1,910원을 빼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7곽을 3,700원에 살 수 있다는 말씀 올려드립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36곽 사자면 원래 11,880원입니다. 그런데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단오 명절 우려 활동 기간에만 또 총 금액에서 5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5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5,252원을 빼드리죠. 합계. 그래서 36곽을 6,628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환자분들이 9곽, 17곽, 그리고 36곽 중에서 본인이 수요에 따라서 생방송에 참가해 문의하신다거나 혹은 241-7979번에 전화해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9곽을 사시면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공골첩 3곽을 증송해드리고 17곽을 사시면 백초공골첩 8곽을 증송해드리고 그리고 36곽을 사시면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겁니다. 이런 야생해삼 한 박스를 드립니다. 이번 우대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이 기회를 잘 이용하십시오.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현금을 이중으로 감해드리는 우대활동이기 때문에 경제상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우대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심리방 먹은 한자입니다.
1: 예.
2: 저는 2년 전에 이 약을 먹고 6건 많이

0: 봤는데요.
1: 예.
0: 나빠서 예. 지금 예, 효과 많이 봐서 정신적인 사람과 똑같습니다. 어제도 심장이 나빠는가 예. 문소리도 허리 놀라고 재채기 소리도 놀라고 어쨌든 그 마음이 불안하고
1: 예.
0: 심장

0: 원래 이 방송은 무슨 방송에 호감이 있어서 잘 듣습니다.
1: 예.
0: 근데 하루는 선생님이 어느 선생님들은 모르지 그때는.
1: 그렇죠.
0: 어쨌든 예. 약간 걸 하는 게 이제 병과 비료 증상하고 똑같게 맞고 좋다 할까네 주문해서 먹었는데
1: 예.
0: 구병이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1: 아, 없어질 예. 수 있습니다. 원래 예, 심장병이
0: 다니고 아이 식사도 잘하지 어쨌든 사람 많이 또 접촉하는 것도 문제 없고
1: 예
0: 밤에도 숨이 제대로 올라오고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1: 아 예.
0: 그래 이야기는 너무 좋아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선전하고 그랬습니다.
1: 예 많이 선전했지니까 이제 쌌습니다 맵집부이.
0: 예 그리고 당연히 또 우리 형가 아프니까 나 또 녹공이 와가지고서 염병원이 줄이 변하고 태어나게 됐거네 어쨌든 피를 잘 돌게 한다 했거나 내 묵고 효과 좋을까 우리 영감 대접시겠는데
1: 피도 잘 돌게 하지만은 주요하게 노공이 오셨잼까 그러니까 나 예. 노공 후유증이 그렇게 치료 잘 된다고 그때 산게지
0: 예예 예. 그래 그런도 효과를 봐 지금 우선은 태어난 지 8달 됩니다
1: 예.
0: 지금 정상증상과 똑같이 그저에 그 쌀롱초로 타고 다니는데
1: 예.
0: 그것도 조시 좋아야 뭐지 그러니까
1: 맞습니다
0: 그거 타고 매일 올라다니는 게 하루도 쉬지 않고 다닙니다 걔네
1: 아 예
0: 좋냐 이런 좋냐고 내 멤버 선택 잘하고 야 이러냐 오늘 우리 두 이영간 어제 살갔습니다
1: 예 좋은 일이죠 예
0: 예 그분 어제 좀 지난 동안도 내 이전 세월이 새로운 생명 찾았다고 내 우리 둘이 야, 맨날 웃음에 우리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1: 예, 그래야지요.
0: 예. 예. 그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내 두 사람이나 소개되는데 아, 품아준 할머니도 어떤 한쪽 할머니인데
1: 예.
0: 다투 다 댕기고 어떤 못한 일이 없답니다.
1: 좋죠. 예.
0: 예, 빨리 돌아서고.
1: 예.
0: 그리고 예, 어떤 아줌마의 좀 70대 초반인 게 우리가 같이 맞아도 너무 자꾸 잡으러서 닭처럼 닭 삐던 것처럼
1: 예.
0: 자꾸 졸리합니다
1: 예.
0: 안잡다합니다 그래 또 그 한 아줌마의 좋아진 거 보고서 자기도 소개를 달라고 해서 그 아줌마도 내 그래 주문에 싸게 했지 그러니까.
1: 맞습니다 예.
0: 예 근데 그 아줌마도 좀 일 없어서 완전 쌔쌔하고 댕깁니다
1: 예.
0: 예 그래서 나는 이번에 할 때 4월밖에 없다가 나도 또 주문할까 내게 된다.
1: 예, 사흘밖에 지금 현금을 이중으로 감해드리는 우리 활동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경제상에서 도움이 제일 되는 우리 활동입니다.
0: 예.
1: 예, 전화를 예, 하십시오.
0: 알았습니다.
1: 예.
0: 예, 알았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장약 시내방을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3: 저는 심장병이 심하고 내일 핵도 두 번 나왔지. 그래서 이 장약 쓰기 전에는 예, 1년에 몇 번씩 어떻게 활용이 실려서 입원을 했습니다.
1: 예.
3: 병이 심할 때는 예, 야, 어지럼증이 나지 또 심장이 통쇠 나지 뒷단등이 아프지 숨이 차면서 땀이 짤짤한데 어떻게 입원해야겠어요. 그래서 입원을 해서 이 관을 놓고 놓고 하던 게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장약 신제방을 먹은 후로는 지금 입원을 먹고 삽니다 지금
1: 얼마나 좋습니까
3: 얼마나 편안히 사는 돈도 많이 절약하고
1: 입원 하지 않으니까 나 예.
3: 아픈데 없으니까
1: 예.
3: 그리고 저는 또 고혈압 환자가 났어요 고혈압약을 서약이 서약을 30년간은 그닥 먹었는데 장약 신제방을 먹은 후로는 선생님이 지도를 어째서 하게 해주는 선생님이 지도가 2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다 오히려 한 번씩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먹고 또 선생님 한 가지 방법도 알려주더란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예.
3: 그래 그대로 딱 먹은 게 정말 9달 된다면 장약만 먹어도 혈압조절이 그래 잘 되니까.
1: 그렇습니다.
3: 야 정말 신기합니다. 이 혈압조절이 잘 될까 얼마나 편안한지 말이야. 이 약은 정말 해발이 높은 소상공인이 지구에서 야생약대로 다른 약대로 그런지 그리고 또 건강한데 홍경천은 또 5,400m도 된 그런 높은 고원에서
1: 예.
3: 사람 약대가 해놨어요. 여기 허락이 연습니다. 서동에서는 저 연황금이라 불리는데 약대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나
1: 들어갔죠.
3: 약대에 들어갔단
1: 예.
3: 말입니다. 결국 약 허락이 영강하고 또 효과가 영 확실합니다.

0: 가서 막.
1: 예.
0: 저는 정말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근근히 가길래 정말 믿습니다. 세게 믿고 이야기 정말 내게는 딱 맞고 여러 우리 이런 심장병이라 하며 이런 병에는 치료하는 제일 좋은 약이라 생각하면서 나는 계속 먹길래 이번 이수호로 돈을 감해준 현금을 감해준 이 활동이 활동이 지금 3일 안 남았대.
1: 3일밖에 안 남았어.
0: 예, 3일밖에 예. 안 남았어. 그 전에 이번에 장가에서 배달 받았다고 그럽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0: 친구가 맨 우리 어후무 활동실에서 그런 활동을 펼치는 친구가 며칠인데 그중에 한동문 어떻게 되면서 이제 그 위가 나쁘 경력이 여기 나쁜다.
1: 네.
0: 주꾸미니까 다 올라오고 그래서 그 얼굴이니까 상하지 입에서 냄새는 어떻게 나는지 그래서 내가 소개해서 이 약을 먹었는데 관절도 나쁘고 물 관절을 딱딱 맞춰 숨겨 내려올 땐 영 바빠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 심장도 또 나쁜데 이러고 숨이 차고 그래서 이 약을 내가 이 약을 소개해서 먹었는데 효과가 좋다면서 이러고 이번에 이중을 가면서 이 활동이 있을 때 약에서 약을 주지 그러니까요 활동 좋다 이럴 때 나도 먹겠다면서 어디서 섭렬수가 배달받겠다
1: 예 배달받으시려면 구분보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예.
0: 241-7979번
1: 예 그래 우리 예. 일요일날에도 241-797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수고하십니다. 제가 고혈압을 내서 한 20여 년 산 환자인데.
1: 네.
3: 혈압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영고상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세 가지를 먹었습니다. 혈압약. 그러면서 집행하고 해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저 치료를 받고 이래다가 저희는 이 선생님 강의를 명심해 듣고 이렇게 서장약을 접해서 먹은 심리방 접해 먹었는데 몇 달 먹으니까 혈압이 오르고 내리고 하던 게 고정돼가지고 좋아지더란 말입니다.
1: 네.
3: 제 선생님이 또 뭐 이 치료 방법이 상당히 영 독특하고 좋습니다. 예.
1: 또 한 가지.
3: 예. 예. 거기다 또 한 가지를 보태서 그래 그 선생님 지도대로 그냥 했는데 야섯 달 봐야 되니까 예. 그저 이전에 심내방만 먹습니다. 혈압약을. 예.
1: 예.
3: 예. 그래도 혈압조절이 상당히 잘 됩니다. 그래서
1: 예.
3: 영 큰 시름 났습니다. 혈압 때문에 고상하게 됐단 말입니다.
1: 네. 그렇지.
3: 예. 그리고 심장이 좋지 않아서 예. 그냥 그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예. 맨안에 불안하고 예. 숨이 차고 그다음에 그 답답하고 예 절대 뒤돌고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예 그 저기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 가슴이 잔뜩도 긴기고 앞가슴도 쏙쏙 찌르는 것 같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 그 자꾸 불안하면서 맨 안에 불안하고 가슴이 뛰던 증상이 없어지고 예 사는 것도 낫고 가슴이 아픈 것도 나사졌습니다. 시원합니다.
1: 예.
3: 지금 숨이 나오는 게 지금 시원하고
1: 심장이 치료가 되면 예. 그렇습니다.
3: 예 상당히 예.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예 소변이 자꾸 예 급하고 예 그다음에 이 소변 말았다 하게 되면은 화장실 가기 전에 그걸 실수라고 이렇게 고사했는데 지금은 예 그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상당히 편안합니다. 왜지 바깥에 나가도 예 근심 걱정 없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자꾸 실수라고 고생했는데.
1: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3: 예, 많이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병 약 한 가지 가지고 이래 해서래 예, 많이 개변됐단 말입니다.
1: 간절도
3: 예. 좋아지고 예, 다 말아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1: 그렇죠.
3: 그래서 예.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할도 또 좋지 않을까 이수도 예. 돈 감해주고 선물도 좋고 예, 우리 둘이 또 같이 쓴단 말입니다. 부부가
1: 예.
3: 이래놔서 예, 이번에 할도 좋고 또 쌓았습니다.
1: 예.
3: 배달 받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이 부부가 쓰고서 좋은 거 보고서 우리 사촌 동생 때문에 예, 여 사촌 동생
1: 네.
3: 눈물이 자꾸 마른다. 깔깔하고 예, 따갑고 예.
1: 예.
3: 그다음에 앞이 흐릿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다음 목이 간질간질하고 예, 기침 마른 기침 자꾸 나고 예,
1: 예.
3: 가래도 성하고 이렇다니까 예. 예, 그래서 예, 이 선생님과 문의해달라더라 말입니다. 그래 좀 쓰겠다고.
1: 아, 예. 예. 눈이 그렇게 마르고
3: 예.
1: 그다음에 또 그 물체라미 흐릿하게 이렇게 보인다 잼까 예.
3: 예.
1: 예, 우리 황진애경연은이 간 칼처 위무라고 똑똑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 간이 전기는 눈이라는 구멍으로 열려 통한다 이 말이죠. 예. 중리는 간과 눈이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 장약심 예방에 보면은 그 소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이라든가 천궁 담남성이라든가 지룡 요 우술이라는 성분이 이 간 경락에 들어가가지고 간이 기가 조절되게 하고 간이 혀를 자양해주기 때문에 그 눈이 마른다거나 눈이

0: 또 빨개진다거나
1: 예,
0: 또 그 물체가 또 그릿하게 이렇게 보인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사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분이 지금 목안이 간질간질 거리면서 또 마른 기침도 나고 가래도 또 많고 이렇다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분들이 그 폐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예. 예,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홍경천이라든가 황계라든가 담남성이라든가 지룡이 여기 이 성분이 폐경락에 들어가 가지고 폐기능을 높여주고 폐를 깨끗이 해주고 폐를 유난하게 해준다. 예. 그리고 이거 송열도 풀어주는 이런 작용도 하고 폐음이 허약해 가지고 열이 난다거나 마른 기침이 나고 가래가 많다거나 염증을 없애주는 이런 작용도 하고 예 폐열도 내려주기 때문에 목안이 간질간질거리고 마른 기침이 나고 가래가 많던 것이 이 약 쓰면은 점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예
1: 예 예 예, 좋습니다.
0: 예, 예 좋죠.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1: 예 2417979.
0: 예
2: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12년간 고혈압고 약을 달고 살다는 환자입니다.
0: 예.
3: 예, 여러 가지를 많이 써봐도 배드 신통한 약을 못 써봤는데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수단 약이 혈압에도 좀 좋다니까 먹기 시작해 먹었습니다.
0: 예.
3: 한 대여섯 달 먹은 다음부터 선생님 지도해서 사흘, 나흘, 닷새 이렇게 열흘씩 이렇게 기간을 늙으면서 실험해보면서 또 다른 또 한 가지 방법 알려줘서 그대로 쓰고 있는데
0: 예.
3: 예, 우선 2년째 지금의 혈압약 아이 먹고도 지탱하고 있습니다.
0: 좋지.
3: 네, 완전히 실험 놓은 것 같습니다.
0: 예.
3: 예, 그리고 다 말씀드린 세기 순환과에 계속 어지럽다는 소리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0: 예.
3: 주님하고 안개 낀 것 같고 정신할 때 없고 계속 주위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이래 됐습니다.
0: 예.
3: 그런데 그 중사에도 예, 지금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는 게 알겠습니다. 고라니 말속에 예.
0: 그렇죠. 예.
3: 예. 참을 이렇게 좀부터 소리 나던 게 그 소리도 많이 없어지고 예. 그거는 그 소리는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3: 야, 그래 혜택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관절도 예, 무릎 관절이 아주 와서 계속 다리 붓기고 그다음에 뭐니까 무릎 꺾기 바쁘다. 무릎 다리가 천근 무게란 맞습니다. 다리 들기 바쁘고 왜 걷기 바쁘고 이랬습니다.
0: 네.
3: 다리가 예, 부순경이 돼서 그런지 무릎 뒤에 한결 가벼워지니까 걷기도 많이 쉬워지고 예, 오르내리는 것도 예, 청취진 게 많이 간편해지고 도와줬습니다.
0: 예.
3: 예, 이번에 또 두 가지로 현금 감해주 꼴맞았으니까.
0: 이중으로 현금 감해주는 우리 활동 이제 3일밖에 예. 안 남았습니다.
3: 예, 저만의 업체인데. 예.
0: 그렇죠. 이번은 알감해주
3: 이번에 배달 받아왔습니다.
0: 예.
3: 그래서 우리 사촌 언니 있으니까 당뇨도 있고 혈압도 높고. 두자로 예. 두 배나 했답니다. 그래서 예. 내 도와진도 보고 부러워하면서 야, 니 물어봐라. 내 병은 이런 병인데 쓰시는가 물어봐서 좋다면 그까지 돌 모이야. 내 먹어보겠다. 이래더라 말입니다.
0: 예. 그게 이 당뇨병이 있는 분들 합병증이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 중에서 혈관성 합병증이가 가장 무섭죠. 예. 이 당독이 있기 때문에 혈액이 혈점도가 높아지면서 예. 예.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예. 그러면 이게 혈액순환을 막아놓게 되죠. 예. 그래서 중풍이 다시 재발할 가능성도 당뇨병이 없는 이런 분들보다 4배 내지 5배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예. 네.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 는 서상이 야생약제 황계라는 요 성분이 혈당 조절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본다. 예. 예, 그리고 혈압도 높다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중리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5가지 원인이 있는데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해결해주고 있고 또 혈압을 아래우로 조절해주는 처방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혈압 조절이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혈압 조절이 모두 잘 돼서 저희한테 많은 분들이 지금 전화 오고 있고 야 정말 이렇게 좋은 이야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예. 예, 그리고 지금 또 이분이 지금 지자로 또 두 개나 또 넣었다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지자를 두 개 넣었다는 것은 그때 당시 이 심장 안이 그 많은 혈관 중에서 그 지자를 넣은 그 두 개의 혈관이 이게 지금 지자 두 개를 넣었다지 않습니까? 예, 그 혈관 그 두 두 개를 구해냈을 뿐이지 다른 혈관이 앞으로 안 막힌다 이런 보자 있을 때 없습니다. 예. 앞으로

0: 하시는 분들 두 개, 세 개, 다섯 개 이렇게 에, 그 지자를 더 넣어야 될 확률이 아주 높은 이런 사람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항상 혈전을 용해시켜주고 어혈도 풀어주고 관상동맥이 막혀있는 흐뜰흐뜰한 이런 잡질들을 녹여낼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간 이런 약을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장약심리방 보면은 소홍화하고 지룡, 소목하고 당귀랑 우슬이 들어갔습니다. 예. 예, 이 현대의학에서는 그 관상동맥이 한 70%부터 75% 이상 이렇게 막히게 되면 지자를 넣으라고 권장하죠. 예. 예, 그 관상동맥이 이렇게 70%, 75% 막히면은 이 지자를 넣어야 되는데 우리 이 장약심리방은 관상동맥 경화를 치료해주는 이런 약이라고 딱 약화기 범 치료 범위에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관상동맥이 혈류량을 높여주면서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혈액이 충분히 흐르게끔 하죠. 예. 예, 이렇기 때문에 예, 거신도가 아주 높은 약입니다. 예. 지자를 한 분들한테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약이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1: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장약 심리방 쓰는 한반대. 예. 농시산에 두 번 와가지고, 아예 반신지를 짓고, 처음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제가 올 때는 지내서 막, 완으로, 그, 심하게 왔다만, 눈도 다 덮이고,
0: 예. 얼마나 바빠했습니까, 그때는, 예?
3: 금방 예, 병원에서 뭐서 이렇게 18일 수원하고 나왔지만은 위생출입도 남이 도움이 없으면 다니기 바빴댔습니다. 예. 그래, 많은 정말 도타는 병원, 아이, 많은 도타는 약을 썼지만은 거기서 얼마 좀 치료되고 또 치료 안 되고 자리 붙어서 빈소 출입할 수 있는 정도 돼가지고 정말 집에서도 이렇게 위생실 들어가서 아마 아래 발꽃이 들기지 않아가지고 거서 여기 걸리고 바깥에 나가면 작은 돌에도 걸려 넘어지고 정말 사는 거
0: 힘들었죠.
3: 뭐 하겠는가 싶고 싶은 생각이 용만 따가 선생님이 강의 들으니까 이게 딱 소장약이라고 옛날부터 소장약이 좋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아예 써먹보니까 나가서 그랬는데 소장약이라 하니까 그래서 기설기 타고 그 다음에 공동주치 선생님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는 그래서 심장하고 그 다음에 중풍 치료에는 아이 제일 이렇게 좋은 약이라 하니까 그래서
0: 예.
3: 반대도 마다 하고 썼는데 얼마 좋아졌겠습니까? 지금은 이 내 가고 싶은 데를 다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누이 덮이고 얼굴 언어상의 얼굴 마비 이런 게 다 정상을 됐습니다.
0: 예, 얼마
3: 야,
0: 좋았어.
3: 약을 써보면 이게 정말 약대 레원이 이게
0: 중요하지요?
3: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또 진귀한 약대가 다 20여 가지 진귀한 약대가 다 아이 야식 약대고 뭡니까 록색이 되고 뭡니까
0: 예,
3: 천연 약대도는 꽤
0: 예.
3: 효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이 면 황금으로 불리는 약이 한 가지다 이거 네 가지가 나 들어가니까
0: 예.
3: 좋은 약제가 좋은 효과를
0: 낳는 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3: 예. 그래서 저는 심장도 두자라는 사람인데 여기 아예 이 약이가 들어가서 뚫어주고 녹여주고 용해시키고 아예
0: 통하게 하고
3: 예, 통하게 하니까 나 이 심장도 모두는 옛날처럼 아까선 딱 빨래지자는 것은 보여놓고 그 다음에는 아예 얼리숨이 올라오고 숨이 차고 그래서 심률이 100차씩 넘어지고 하던 게 모든 게 그래서 정상이 되고 병원 모르고 살대 구멍가
0: 얼마 좋습니까? 예,
3: 예 좋다만 나도 너무 어디다 이 약을 쓰는 사람은 내게 돼서 다 이 정말 행운에 속한다고 말한다. 예, 이 지금 이 약은 어디는 5년 넘겨서
0: 5년 3개월이 우선
3: 돼. 예, 3개월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보면 이 약만큼 이렇게 신노 중풍 치료하고 심장병에는 이 약만큼 엄지손가락 꼽히는 약이란 말입니다.
0: 그렇죠.
3: 이런 예. 좋은 약이
0: 예.
3: 예, 다른 약이 없는 약대들도 많이 들어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 나처럼 이렇게 좀만 댕겨서 해탈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 내 소개라는 분들만 해도
0: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예. 예.
3: 그래서 이번에 활동에 나는 이제 배달 받았는데 내 좋아지는 거 보고 우리 뭔가 이 외숙모 이렇게 당뇨 합병증이란 말입니다.
0: 예.
3: 그래가지고 피부도 몹시 가려워하고 눈도 안 보이고 심장도 나쁘고 경색도 두 번 오고 어쨌든 이 손봉 꼬라니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너무 찍으면 병원 모르고 산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삼촌들이 너무 좋아한다. 예수님도.
0: 당뇨병 합병증에도 좋습니다.
3: 오늘 예. 얘 이렇게 얼굴 마비 와서 눈이 이렇게 남성분인데 벌컥벌컥 뛰면서 막 그저요. 그거 어간에는 지내와는 사람이 팔 사람들 그저 지내 바빠서 막 따라다니고 이래서 하령병원 입원했다 아이디어 가지고 또 용동에 왔다 용동에 아이디어서 용길에서 왔다가 그래도 이 병원이 치료 잘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삼촌네 이 약을 우리 삼촌댁이 쓰고 좋으니까나 써보라고 애 몇 통 여섯 통이지 가져다 써본 게 아이 그렇게 효과 좋아서 전번에 한 번 또 배달 받았었는데 지금은 용 좋단다.
0: 아 좋아질 수 있습니다.
3: 예예 예.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 대풍 오고 예방하길래 해서 우리 삼촌네도 이번에 공사도 나오고 하니까네 우리 삼촌댁이 어제네 전화 통화하면서 이번에는 이중을 감해준다고 서로 이중 쓰리 싸겠으면 아줌마에서 알아 하니까나 어 그거 싸겠다고 서로 그거 아이 조카 내일 배달시켜 달라며 그거 그 옆 집에서도 손 여섯 각 싸겠다 한답니다.
0: 예 그렇게 하시라 하십시오. 예 41797 보입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3: 예,
2: 네.
0: 예, 자연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예, 사계절 가운데 여름이 화에 속하죠. 예, 불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예, 예, 여름철은 매우 덥죠. 예, 예, 이 불인 여름이 오면은 심장병 환자분들 병이 심해지고 사망률도 더 높아지고 심장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더 곤란한 처지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 다 여름에 와서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심장병 중에서 관심병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예. 예, 관심병이 제일 심한 걸 심근경색이라고 하죠. 예. 그다음 심교통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 심교통은 매우 짧은 시간 심장 부위로 해가지고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아파나는 증상을 심교통이라고 합니다. 예. 예, 상약 심대방위 약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심교통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똑똑히 밝혀놨습니다. 예. 예, 심교통이라니 관심병이 있는 사람이 밥을 너무 많이 먹었다거나 혹은 무슨 일로 해서 격동됐다거나 너무 춥거나 혹은 심장 박동이 너무 빨리 뛰거나 이럴 때 심교통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예, 나타나는 그 부위를 보면은 가슴뼈 중간에 와서 많이 아픕니다. 예, 가슴뼈 중간에 오목하게 들어간 데 단중쇄라는 게 있는데 인맥에 있는 경락입니다. 예, 혈점이죠. 예, 예, 여기가 아파서 저기도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죠. 예, 이 혈점이 아파서 자꾸 그곳을 누르게 되고 이런 반사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이 반사통으로 인해 많은 그런 그 아픈 증상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
2: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국경 시간으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속으로.
1: 네, 요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라는 문장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길거리 광고판에서, 인터넷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어른 이런 응원들이, 응원의 말들이 자주 들립니다. 누군가를 응원하는 현장은 언제나 훈훈하고 아름다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기라고 응원하는 것까지지만 사실 응원의 본질은 그 모든 걸 떠나서 우리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꼭 1등을 하라는 것이 응원이라는 이유가 아닙니다. 응원은요, 여러분이 애쓴 기간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누군가를 응원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0: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1: 연주 피부병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1: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1: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병원 문의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주십시오.
1: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병원이 함께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될 만큼 이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세상 속 불가사의를 찾아 떠나봅니다.

저다 이런 일이. 자, 오늘은 인도 케랄라 지방에 내렸던 기상학의 상식을 뒤집은 기적 같은 자연현상입니다. 바로 붉은 비 이야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선홍색을 띠며 땅을 붉게 물들였던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끊이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2001년 7월 25일 인도 남서부 케랄라주의 평화로운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침부터 내리던 비가 평소와 달리 진한 붉은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은 마치 피처럼 보였고 하얀 벽과 빨래는 순식간에 붉은 얼룩으로 뒤덮였답니다. 놀란 주민들은 처음에 공장 폐수나 황물질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날에도 그 다음 주에도 같은 현상이 계속된 겁니다. 무려 9월 23일까지 두 달 동안 케랄라 남부 전역에 걸쳐 120여 차례에 달하는 붉은 비가 내렸습니다. 때로는 노란색이나 검은색 비가 내리기도 했고 네, 빗방울에서는 타는 듯한 이상한 냄새가 풍겼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인도 지구과학연구센터와 열대식물원연구소는 즉시 조사팀을 구성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연구진은 붉은 빗물을 걸러내 현미경으로 관찰했고 그 안에서 규칙적인 원형의 립자들을 발견합니다. 네, 지름이 약 4에서 10 마이크로미터로 마치 세포와 같은 구조를 가진 이 립자들은 배양 실험을 통해 오렌지색 조류임이 밝혀졌습니다. 학명은 트렌테폴리아로 나무 껍질이나 바위 위에서 자라는 열대성 조류입니다. 이 조류는 카로티노이드 색소를 많이 함유해 붉은색을 띠는데 연구진은 강한 상승 기류가 이 포자들을 대량으로 하늘 높이 끌어올렸고 그것이 비와 함께 내려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나 이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과학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코칭 공과대학의 고드프리 루이스 교수였습니다. 그는 두 가지 결정적인 의문을 제기했답니다. 첫째, 두 달 동안 내린 붉은 립자의 총량이 무려 5만 킬로그램에 달하는데 일부 지역의 조류가 갑자기 이렇게 대량으로 하늘로 올라왔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둘째는 그가 실시한 DNA 검사에서 이 립자들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루이스 교수는 더 나아가 충격적인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이 립자들은 지구의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온 외계 생명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첫 비가 내리기 전날 밤 많은 주민들이 하늘에서 굉음과 섬광을 목격했는데 이는 혜성 조각이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폭발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 립자들이 지구의 생명체와 완전히 다른 생화학 체계를 가졌을지도 모르며 섭씨 300도의 고온에서도 구조가 유지되는 특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전 세계 과학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영국 BBC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많은 천체 생물학자들이 관심을 보였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후속 연구진들이 개선된 DNA 추출 기술로 재실험한 결과 이 립자들에서 명확히 트렌테폴리아 조류의 유전자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초기 실패는 조류 포자의 두꺼운 세포벽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런데 2022년 또 하나의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류의 유전자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인도 케랄라의 개체군보다 무려 6,000km 떨어진 오스트리아의 개체군과 더 가깝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만약 이 조류가 지구의 것이라면 어떻게 유럽의 조류가 아시아 남부까지 날아와 비와 함께 내릴 수 있었을까요? 이외에도 미스터리는 여전합니다. 왜 이 현상이 오직 케랄라 남부에만 집중되는지, 왜 립자들이 현미경 아래에서 비정상적으로 균일한 크기와 모양을 보였는지, 왜 붉은 비는 낮에만 내리고 밤에는 거의 내리지 않는지, 이런 질문들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 붉은 비는 과학자들에게 매력적인 수수께끼로 남아있답니다. 지구에서 온 것일까요? 아니면 모나먼 별에서 온 것일까요? 네, 어쨌든 이 비는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의 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그 노...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지식. 살면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인식 세계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바로 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의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물이나 생각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그 위에 다른 것들은 과감히 무시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인식의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광경이라도 아무리 귀에 들려오는 중요한 소리라도 전혀 인식하지 못할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한 번의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단 몇 개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우리의 뇌의 주의 메커니즘은 매우 선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주의라는 말을 자주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신경과학자들이 말하는 주의는 조금 다른데요. 적절한 정보나 생각, 그리고 행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부적절하거나 방해가 되는

것들은 효과적으로 차단해주는 뇌의 정교한 메커니즘을 가리켜 주위라고 한다고 하니 이 주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언가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자발적 주위이고 다른 하나는 갑자기 터지는 폭죽 소리처럼 무언가가 우리의 주위를 저절로 끌어당기는 반사적 주위라고 합니다. 이런 주위 현상에 대한 과학적 탐구는 꽤 오래됐습니다. 이미 1890년대 위대한 미국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주위의 중요한 특징들을 꿰뚫어봤습니다. 네, 우리는 그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는 있지만 그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의 독일의 의사이자 물리학자였던 헤르만 폰 헬름홀츠는 더 구체적인 실험을 통해서 주의의 신비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헬름홀츠는 글자가 적혀있는 스크린의 특정 부분에만 전기 불꽃이 번쩍 비치도록 한 후 자신의 시선은 스크린 한복판에 고정한 채로 특정 방향에만 주의를 쏟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그는 자신이 주의를 기울인 위치에 있는 글자는 선명하게 알아봤지만 정작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한복판의 글자는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그는 우리가 시선을 직접 움직이지 않고도 특정 방향으로 주의를 돌리는 내현적 주의라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눈길을 돌려 직접 바라보는 외현적 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러한 주의의 선택성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경험합니다. 대표적인 데가 바로 칵테일 파티 효과입니다. 시끌벅적한 파티장에서도 우리는 자신이 관심 있는 대화 상대의 목소리만 선별해서 집중하고 주변의 잡음들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1953년 영국 심리학자 콜린 체리는 이 현상을 본격적으로 실험했습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헤드폰을 통해 양쪽 귀에 서로 다른 말을 동시에 들려주고 한쪽 귀에 말만 따라 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집중해서 들은 쪽의 말은 정확히 따라했지만 다른 쪽 귀에 들린 내용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이름처럼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보가 다른 쪽 귀를 통해 들려올 때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했습니다. 이는 우리 뇌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정보라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까지는 모든 정보를 처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심리학자 도널드 브로드벤트는 유명한 병목이론을 제기했습니다. 뇌의 정보 처리 통로는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마치 좁은 병목처럼 통과할 수 있는 정보의 량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 정보,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통로가 활짝 열리지만 그 위에 부차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통로가 닫혀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인식의 문지기이자 때로는 우리를 속이기도 하는 주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의 꾸준한 응원이 있다면 그것이 곧 이 온 세상의 응원이 됩니다. 응원은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응원하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뿌듯하고 충만해질 때는 내가 아는 누군가와 나와 함께 성장할 때입니다. 노란 튤립 같고 프리지아 꽃다발 같은 응원이 여기저기서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안정해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곡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것은 영길시 현대병원입니다. 예, 영길시도 그렇고 전국 각지에 병원이 참 많지만 그런데 영길시 현대병원은 어떤 독특한 점이 있는가? 예, 현대병원 하면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없고 직접 시도 받아보시고 또 효과를 잘 보신 분들도 있는데 예, 주로 예, 전국 각지의 3급 병원에서 장기 치료해도 호전되지 않는 난치성 만성질환 치료에 중점을 두고 병원 자체의 특색인 예, 예, 다 같은 방법이 아닌 예, 현대병원에만 있는 독특한 치료 그게 뭔가 하면 면역각성요법 그리고 부강주사료법을 병행해서 모두 30가지 난치만성질환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에 대해서 완전 책임지도록 합니다. 이 말은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꼭 낫을 때까지 책임져 드린다의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낫지 않는 병의 림상에서는 참 여러 가지 질병과 증상들이 있는데 예, 역시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주 해결이 잘 안 되는 의문에 대해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적지 않는 환자들 중에 한쪽 얼굴에 갑자기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예, 찌릿한 통증이 생기고 또 바람을 맞거나 찬물로 세수하거나 양치질을 하거나 음식을 씹을 때 예, 얼굴에 어느 특정 부위에 닿기만 하면 통증이 갑자기 심해져서 눈물이 나고 얼굴을 건드릴 수 없는 정도로 예, 아주 극심한 통증이 생긴다 하는데 예, 이게 얼마나 큰 병인지 의사 선생님께서 해결해 드리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전형적인 원발성 3차 신경통의 증상입니다. 예, 사람들은 예, 알아본 예, 이런 경험으로서 세상에서 제일 아픈 병이라고까지 불리웁니다. 그 특점을 놓고 말하면 유발성 통증으로서 예, 말하자면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은데 예, 그 특정 부위에 닿기만 하면 예, 예, 그 찬물에 세수하거나 또 양치질하거나 또 이빨을 닦거나 예, 이렇게 예, 자극을 주면 순간적인 예, 예, 통증이 나타납니다. 예, 많은 환자들이 예, 이럴 때면 너무 아프니까 예, 참기 어려워서 예, 카마시핑 예, 이런 일반 진통제를 복용하는데 처음에는 좀 효과 있지만 반년 이상 복용하면 그때 가서는 내성이 생겨서 약의 용량을 누려도

이 통증이 그냥 반복합니다. 만약 장기적으로 이와 같이 가마시핑 복용을 할 때 나중에 가서는 어지럼증도 생기고 특히 우리 몸의 중요 장기

0: 이런 문제를 그럼 지통제를 사용하지 않고 영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계도 수술, 미세 침습 수술 하지 않고 수술 없이 신경 부위 이완, 자가 면역 조절 방법으로 신경의 압박을 완화시켜주고 신경의 민감도를 회복시켜줍니다. 단연간 이 질병으로 고통받은 환자들도 영길시 현대병원에 와서 치료한 후에 정상적으로 아무 영향 없이 세수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양치질도 식사도 편히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관리의 팁을 드린다면 이런 환자분들은 찬물보다 지금 몹시 더우니까 찬물 사용만 해야 하는데 찬물보다 얼굴 온도에 비슷한 물로 세수해서 온도의 자극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리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곡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1: 계속 말씀 주시죠.
0: 환자 얘기인데, 한 2년 내지 3년째, 이런 진통제를 먹고 버텼는데, 처음에는 한 알씩 먹던 데로부터, 점차적으로 4알, 5알로 느렸지만, 얼굴에 여전히 찌릿한 통증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약을 더 누릴 수도 없어서 통증을 누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문의의 해답을 드린다면 이같이 지통제 약이 용량을 누리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3차 신경의 반복적인 극심한 이 통증은 단순히 신경염이 아니라 신경 주변 조직이 섬유화되고 유착이 돼서 신경을 압박하는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지통제는 통증의 감각만 마비시켜줄 뿐 유착된 조직을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약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얘기 드렸지만 고용량이 지통제는 간과 신장의 부담을 예, 늘려줄 뿐이고 예, 우리 인체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특히 연세가 좀 있는 중년 장년층에서 예, 이 지통제 자꾸 쓰게 됨으로 해서 매겹다, 예, 무기력해지고 예, 밤에는 조금 자는 것 같고 지통도 좀 되는 것 같지만 낮에도 자꾸 예, 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위장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예, 지통제들 대부분이 다 예, 위를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하고 인침 복용해라는 주의사항이 늘 붙어 있습니다. 예, 연결시 현대병원의 비침습 이완 치료는 개도 수술 위험을 피하고 그리고 병소의 유착 조직을 정밀하게 풀어서 신경의 압박을 해소해 줍니다. 많은 환자들이 점차적으로 현대병원 치료받고 이 지통제를 끊게 됐고 그 다음에 통증이 발작 횟수가 줄어서 평생 약을 먹지 않고 통증을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상세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모두 예, 현대병원 2652120에 네, 2652120에 전화하셔서 상세한 예, 해답을 받으시거나 또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떨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사 예, 무엇인가 예, 장기간 어지럼증도 나고 두통도 있고 그런데 전신의 검사를 해도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예, 이런 분들이 예, 예, 꽤 많은데 예, 이럴 때 불편하니까 건강검진 예, 검사 즉 그 MRI의 자기공명 영상이거나 또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도 해봤고 또 피검사의 체혈도 해서 검사를 해봤지만 모두 정상입니다. 예, 의사는 건강하다고 하지만 예, 이 어지럼 해소는 안 돼서 예, 그래서 이 어지럼을 해소해주는 예, 증상공지 약을 먹어도 예, 여전히 반복됩니다. 그 원인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 그 우리 그 병원의 정밀한 의료기기는 장기가 파손될 때나 또 혈관의 플라크에 지금 경동맥 그 플라크 한으로 빵콸이라는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은 검사해냅니다. 이런 기질적인 병변만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숨겨진 병의 원인이나 특히 자율신경문란과 장기와 뇌말단 미세혈관 섬유화로 인해서 혈액이 막혀서 피흐름이 안 되는 것은 검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뇌혈류 통로가 좁아지고 신경조절 기능이 망가진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예, 그래서 양약은 임시적으로 혈관을 확장해주고 예, 어지러움을 가라앉힐 뿐 근본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연결시 현대병원의 치료는 예, 다만 이 어지럼 증상만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고 목이나 어깨, 전신 미세순환을 개선하고 섬유화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어 자율신경의 리듬을 안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3년 내지 10년 동안의 원인 불명의 어지럼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이 이같이 체계적인 관리, 치료 받고 난 후에 예, 아침 기상이에 어지럽거나 또는 가만히 앉아있는 자세에도 어지럼이 생기던 것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예, 이런 증상을 늘 가지고 있는

0: 는 환자는 생활상의 팁을 드린다면 늦게 자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자는 것이 좋고 그리고 장시간 휴대폰을 보지 않는 것으로 경부에 혈류의 막힘을 방지해야 됩니다. 지금 뭐 애들이나 뭐 중년 노인들 모두 아침부터 저녁까지 휴대폰 사용이 아주 심합니다. 휴대폰 사용은 생활에 좀 편리는 있지만 이같이 미세순환 장애 특히 눈에도 청색광이라는 것이 있어서 시신경을 손상 줄 수가 있습니다. 더 상세한 문의가 또 있으신 분들은 2652120, 2652120, 이거는 영길시 현대병원 문의 전화입니다. 문의 전화하셔서 상세한 해답도 받을 수 있고 또 직접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1: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연길시 현대병원 하면 그렇게 대단히 큰 병원은 아니지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병원에는 자기공명 영상장치 MRI도 있고 그리고 CT나 DR, 컬러 더플러 초음파 등 첨단 진료 장비가 완비하게 있으며 표준화된 검사실도 있고 혈액검사, 생화학 검사, 각종 검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완비된 설비로서 정밀한 진찰과 변증치료 계획이 수립이 가능해서 진료의 과학성을 보장해 드립니다. 떨림상에서 흔한 증상과 질문, 갑작스러운 어지러움과 다르게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머리에다 무거운 물건을 쓴 듯이 멍하고 눈이 무겁고 반응이 느리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수액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점적주사 그리고 화렬약 지금 중약으로는 모두 오혈부

불어서 피를 맑게 해주는 예, 화를 약. 그리고 경부 예, 물리치료를 해도 전혀 효과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하는 문의가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어지러움은 그 혈류, 예, 혈류의 부족이지만 장기적으로 머리가 멍해나는 증상은 이 경부의 어깨 연부조직, 예, 비대 또는 유착과 전신의 미세혈관이 광범위한 예, 막힘이가 바로 그 근인으로 예, 원인이라고 봅니다. 예, 일반적인 수액 약물은 큰 혈관에만 주로 작용하고 예, 피부, 점막, 예, 깊은 층의 미세혈관까지 전부 다 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연결시 현대병원은 아, 이 근막의 깊은 예, 곳에까지 또 이완해주고 자혈 면역 이중 관리로서 깊은 혈관이 막힘이나 미세혈관도 예, 전부 통과시켜주고 뇌부의 산소 공급 능력을 활성화시켜줍니다. 타지에서 예, 외제에서 오랫동안 치료받아도 낫지 않는 환자들이 한 반주기 치료한 후에 예, 머리도 개운해지고 그리고 멍한 증상이 사라졌다고 모두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의가 있는가, 어떤 증상이 있어서 고민하시는가, 혹시 나도 하면 예, 한번 잘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연결시 현대병원의 문의 전화는 265-2120, 265-2120입니다. 아프기는 아픈데 예, 통증, 예, 아픈 것은 통증, 예, 한 곳에 고정되지 않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전신의 그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이 예, 아, 예, 뭐 본인만 불편한 것인데 예, 이것이 또 무슨 병인지 혹시 내가 큰 병에는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답해 드린다면 이 통증의 위치가 매일 바뀌고 예, 오늘은 어깨 등이 아프고 또 내일은 고관절, 예, 엉덩이 관절 또는 다리가 아프고 또 모레는 가슴이나 옆구리가 아프다. 예, 예, 이게 참 환자한테는 대단히 불편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좀 예, 큰 병을 찾아보자. 예, 이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큰 병원 예, 3급 의원이 가서 전신에 검사해봤지만 아, 결과는 모두 정상이지만 예, 정상이 좋기는 한데 몸은 여전히 쑤시고 찌릿찌릿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는 병원에서 예, 특히 소약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효약이 없는데 참 괴롭습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하면 예, 이 기이동성 쪽으로 나타나는 통증 이건 사실 예, 검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질적인 손상, 병변이 없습니다. 예, 우선 실험을 놓아도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근본 원인은 전신에 광범위한 섬유화 자율신경 문란 이 자율신경이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말하자면 심장이 뭐 두근두근하다 맥박이 고르지 않다 땀이 온몸에 흠뻑 난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배하는 신경 이게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예. 두통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율신경 문란의 하나의 증상입니다. 이게 지금 예, 진짜로
해결하기

0: 이 어려운 증상.
1: 예.
0: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 신경이 보통 좀 예민합니다. 예. 신경이 예민하고 그리고 좀 예, 병조가 예, 주로 근막이 팽팽하게 유착이 되어 있거나 예, 이래서 통증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양약 즉 서약은 신경의 감각을 잠시 억제하는 예, 안정제, 진통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 안 되면 의사는 예,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잘해라 예, 이런 권고를 하게 되는데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영길시 현대병원을 찾으면 예, 전신에 면역 이완 기본 관리로서 전신에 섬유화 이 근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신경 통증의 민감도를 낮추어서 예, 근본적으로 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이동성 통증을 예, 제거해 줍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현대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난 후, 이와 같이 시도 때도 없이 여기저기 나타나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의 예약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캄보디아 인민당 주석이며 참여원 주석인 훈센을 접견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방글라데시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국가조속령에 서명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베네수엘라 강진과 관련해 베네수엘라 대통령 대행에게 위문 전보를 보냈습니다.
1: 뉴스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조석인 습근평이 26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캄보디아 인민당 조석이며 참의원 조석인 훈센을 접견했습니다. 습근평 조석은 캄보디아 인민당 창립 75주년의 축하를 표하고 나서 캄보디아 인민당이 캄보디아를 인솔해 국가건설과 민족부흥 사업의 새 국면을 부단히 개척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조석은 지난 4월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하고 캄보디아 지도자와 함께 신시대 전천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새로운 장을 함께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양국의 상호 신뢰는 지속적으로 증강되고 재분야 협력이 부단히 심화됐으며 중국과 캄보디아 전통 친선은 새로운 시대적 내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종일관 캄보디아를 주변 외교의 중점 방향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캄보디아가 국가 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고 자국 국정에 부합되는 발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지지합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와 함께 평화를 수호하고 발전을 모색하며 번영을 창조해 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을 실속 있게 추진함으로써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본보기를 수립하길 바랍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당면 국제와 지역 정세에 복잡하고도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캄보디아 두 나라는 마땅히 손잡고 변곡 속에서 책임감을 보여주고 혼란 속에서 올바른 길을 지켜 지역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안정성을 조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전략적 상호 신뢰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야 합니다. 쌍방은 역사 속에서 힘을 응집하고

0: 현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해 상호 신뢰 수준을 새 높이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중국은 캄보지아와 함께 정당 간의 왕래를 심화하고 당 사무 관리와 국정 운영의 경험 교류를 강화해 당의 집권 능력을 공동 제고할 것입니다. 둘째, 안정적인 발전 진흥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상망은 공업 발전 회랑과 의미 회랑 전략이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 캄보지아 자유무역 협정의 발전 예비를 충분히 방출하고 실무협력 성과가 더 많이 민생에 혜택을 주도록 추진하며 중국과 캄보지아 진선의 민심 토대를 부단히 다져야 합니다. 셋째, 각자 국가의 항구안 안정을 수호해야 합니다. 중국은 캄보지아 측과 안보 동반자 관계를 건립할 것입니다. 중국은 통신 인터넷 사기를 척결하려는 캄보지아의 결심과 행동을 높이 찬성하며 캄보지아와 함께 지속적으로 힘을 들여 통신 사기 독종을 철저히 제거할 것입니다. 넷째, 전략 협력의 모범을 수립해야 합니다. 중국은 캄보지아가 한계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중국이 제출한 중대 리듬과 창의를 솔선적으로 지지해 준 데 대해 찬상을 표합니다. 중국은 캄보지아와 함께 조율과 배합을 강화하고 지역 설린 진선의 기본면과 협력 상생의 대방향을 더 잘 수호할 것입니다. 훈세는 캄보지아와 중국의 철같은 진선과 양국이 손잡고 신시대 전천 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습근평 총서기의 적극적인 평가를 전적으로 찬동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조항의 정확한 영도 아래 중국이 세인이 주목하는 발전 성과를 거두어 세계 각국, 특히 캄보지아를 막나간 전 세계 남방 국가들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한 데 대해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합니다. 중국이 캄보지아 정부와 인민이 자국 국정에 부합하는 발전의 길을 선택한 것을 지지하고 캄보지아 경제사회 발전과 국가 핵심 리익 수호를 지지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합니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를 막론하고 캄보지아는 시종일관 대중국 친선을 견지하고 한계 중국 원칙을 봉행할 것이며 중국이 국가 완전 통일을 실현하고 모든 형식의 이른바 대만 독립 분열 행각을 반대하는 중국의 노력을 지지할 것입니다. 캄보지아는 중국과 함께 오각 전략과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 간의 접목을 강화하고 경제, 안전, 국방, 인문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길 바랍니다. 통신 사기 범죄를 척결하는 것은 캄보지아 당면 사업에서 최우선 사항입니다. 캄보지아는 중국과의 통신 사기 단속 집법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합니다. 캄보지아는 습근평 조석이 제출한 4대 글로벌 창의를 확고하게 지지하고 중국과 함께 관련 창의를 관철해 지역 나아가 세계 평화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캄보지아 인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장기간 밀접한 협력을 유지해왔습니다. 캄보지아는 중국과 함께 새로운 양당 교류 협력 비망록을 잘 관철하고 캄보지아와 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을 위해 조력할 것입니다.
1: 습근평 국가 수석이 26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한 방글라데시 타리크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시종 양국 관계 발전에 깊은 총취를 돌려왔고 줄곧 전체 방글라데시 이민에 대한 설린 친선 정책을 견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정치가 어떻게 변화하든 중국은 흔들림 없이 양국 진선의 큰 방향을 견제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타리크 총리와 함께 신시대 중국 방글라데시 운명 공동체 구축을 선포하고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중국 인민을 단합 인솔해 가난하고 쇠약하던 때로부터 성공적으로 중국식 현대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독립자주, 자립자강을 견지하고 국가 발전과 진보의 운명을 자신의 손에 단단히 틀어주는 것을 견지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가 국가 독립, 주권, 영토 완전을 수호하고 외부 간섭을 반대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와 함께 국정 운영 경험 교류를 강화하고 각급 간의 왕래를 밀접히하며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 관심사와 관계된 문제에서 서로 지지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화목, 안전, 부유한 이웃 정책과 친선, 성심, 호혜, 포용의 리듬을 견지하면서 중국의 새로운 발전으로 끊임없이 주변 국가들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동력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 새 정부의 순조로운 정책 시행을 지지하고 방글라데시와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추진하며 발전 전략에 접목을 심화하고 발전 경험을 교류하며 종점 협력을 질 수 있게 기획하고 친환경 저탄소, 디지털 경제, 정보기술,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의 협력 예비를 발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 문화, 교육, 지방 등 교류를 전개하고 중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경제회랑 건설을 추진하고 지역 간 상호 연계와 소통을 강화할 것입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와 유엔 등 다자 구도 내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평등하고 질 수 있는 세계 다국화, 보편적 혜택과 포용적인 경제 글로벌화를 함께 추진하며 양국의 정당한 권익과 글로벌 남방의 공동 리익을 더 잘 수호할 것입니다. 타리크 총리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축하하면서 중국은 위대한 나라로서 방글라데시 외교 정책에서 줄곧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방글라데시의 소중하고 믿을 만한 동반자라고 비했습니다. 양국 관계를 신시대 방글라데시 중국 운명 공동체라는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시킨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습금평 주석의 확관 용도 아래 중국은 위대한 발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방글라데시의 번복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중국과 당적 교류를 강화하고 일대일로를 함께 건설하며 경제 무역, 상호 연계와 소통, 농업, 과학기술, 친환경 에너지, 교육, 보건 등 분야의 협력 교류를 밀접히 함으로써 방글라데시의 현대화 실현에 도움 줄 것입니다. 방글라데시는 한계 중국 원칙을 단호히 지키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어떤 형식의 대만 독립 세력이든 모두 반대하고 유엔 총회 제2758호 결의의 권위성을 단호히 수호할 것입니다. 습금평 주석이 제기한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리념과 4대 글로벌 창의는 세계 평화와 발전, 국제 공평 정의를 수호하는 데 극히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중국과 국제지역사무에서의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질서를 함께 수호할 것입니다. 왕위가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습근평 국가주석이 26일 제77호, 78호, 79호 조성령에 서명했습니다. 제77호 조성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2026년 6월 26일 수정 통과됐기에 지금 이를 공포하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제78호 조성령은 중화인민공화국 회계사 등록법을 개정할 때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2026년 6월 26일에 채택됐기에 지금 이를 공포하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제79호 조성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가 2026년 6월 26일에 결정에 따라 관지구의 자연자원부 부상 직무를 해임한다고 했습니다.
1: 습금평 국가 속이 6월 26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과 관련해 베네수엘라 로드리게스 림시 대통령에게 유문 조언부를 보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놀랍게 접했다고 비했습니다. 나는 중국 정부와 중국인민을 대표하여 조난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재해구조와 재후 복구에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인솔 아래 베네수엘라 인민이 조속히 재해를 극복하고 고향을 재건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0: 국무원 리강 총리가 26일 오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캄보지아 인민당 주석이며 참의원 주석인 훈센을 접견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습근평 총서기가 캄보지아 인민당 훈센 주석과 회담을 가지고 양국 관계를 한층 더 심화할 것과 관련해 기획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캄보지아 측과 함께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발전 전략의 접목을 강화하며 무역과 기반시설, 농업, 청정에너지, 디지털 경제, 인문 등 분야의 교류 협력을 확장함으로써 양국 인민의 복지를 더 잘 증진할 것입니다. 당면 국제 정세는 갈수록 혼란하고 불안합니다. 중국과 캄보지아는 더욱 확고히 단결해 손잡고 외부의 위험 부담 도전에 대처하면서 양국의 공동 리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훈센은 캄보지아와 중국은 철석 같은 친구이고 양국 관계는 신시대 전천 후 캄보지아 중국 운명 공동체 구축의 새 단계에 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캄보지아는 장세기 동안 캄보지아에 제공한 중국 측의 소중한 지원과 도움에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캄보지아는 중국 측과 함께 제 분야의 실무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오성룡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1: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가 26일 오후 북경인민대당에서 폐막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이 폐막회를 주재했습니다. 회의는 표기를 거쳐 개정된 상표법과 회계사 등록법 개정 결정을 통과시켰으며 관지구의 자연자원부부장 직무를 면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향양특별행정구에 대한 황강구 통상구 출입경 관리구역 및 관련 연장구역 관할권 분야에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결정을 표기를 통과했습니다. 회의는 표기를 통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2025년 조항결산 비준에 관한 결의를 통과하고 2025년 조항결산을 비준했습니다. 회의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의 개별 대표에 대한 대표자격심사보고를 표결을 통해 통과했습니다. 회는 표기를 거쳐 왕 총림을 전국인대 환경자원보호위원회 부주임위원으로 종평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부주임으로 임명했습니다. 회는 또한 기타 인사 임면안을 통과했습니다. 회의가 관련 표결 사항을 모두 마친 후 조락재 위원장이 연설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법치 선진 교육은 전면적 법치 국가 건설의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입법 전의 과정에 걸친 선전과 해설은 전 과정 인민민주의 중요한 리념을 입법 업무에 구현한 것으로 법률 시행을 위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유리합니다. 입법의 각 단계, 즉 입법 계획 수립, 조사 연구, 초안 작성, 의견 수렴, 심의, 제정 등 모든 과정에서 선전과 해설을 강화하여 각 방면의 입법에 대한 인정과 법률 규정에 대한 이해를 정진시켜 입법 과정을 법률 지식 보급과 법치 정신 고양의 과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방식과 방법을 혁신하여 료수 브리핑, 대변인 제도, 법률 시행 좌담회, 해설 기사, 강좌 보고 등 다양한 형식을 잘 활용하고 대중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와 방법으로 권위 있고 종합하며 효과적인 입법 선전과 해설을 수행해 법률이 대중의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여 개방형 입법을 견제하고 입법 교육과 일정, 법률 초안, 법률 정식 문안의 법에 따라 사회에 공포하여 민의를 폭넓게 수행하고 민의를 모아야 합니다. 사회적 관심사에 적극 대응하여 각 방면에서 제기된 입법 관련 건의와 의견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입법 업무와 관련된 이슈와 여론을 면밀히 주시하며 공정적으로 유도하고 의문을 해소하며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폐막회 후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제23차 특별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26일 오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헌법 선서식을 진행했습니다.
0: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26일 오전 북경에서 방글라데시오 타리크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중국과 방글라데시는 전통적인 친선 인국이라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이 총리 선생을 접견할 때 양국 관계의 장문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놓았습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 측과 함께 양국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관찰하고 평화공전 5항 원칙을 선행하고 실천하며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호혜 협력을 확장하며 중국과 방글라데시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인 내는

0: 방글라데시 국민의회와 함께 립법, 감독, 업무 면의 경험 교류를 심함으로써 양국 실무 협력에 훌륭한 법치 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조락지 위원장은 또 중국 생태환경법전 관련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방글라데시 타리크 총리는 방글라데시와 중국 사이의 친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고해진다며 대중국 협력은 방글라데시의 더욱 훌륭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표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한계 중국 원칙을 존수하고 습근평 주석이 제기한 계열 글로벌 창의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중국과 포괄적 전략 협력을 강화하고 립법기구 사이의 교류를 심화하길 바랍니다. 이날 오전 방글라데시 타리크 총리는 천안문 광장에서 인민용 기념비에 꽃다발을 진정했습니다.
1: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공문부 총리인 정설상이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기간 신강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습근평 총서의 총리한 지시 정치를 열심히 학습 관찰하고 신시대 당의 신강 관리 방략을 완정하고 종합하며 전면적으로 리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중앙이 부여한 5대 전략적 위치를 확고히 하고 우세와 특색을 돌출하여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고 확대함으로써 신강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중국유로 무열차 오름치 집결센터를 방문하여 비단의 길 경제대 핵심 구역 건설 추진 상황 등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중국유럽 열차가 아시아와 유럽 간 국제 운송의 새로운 구도를 열었고 신강 발전에 거대한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고 표했습니다. 지리적 우세를 발휘하여 주변 국가들과 경제 무역 협력을 심화하고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황금 통로이자 서방 개방의 교두보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리구코 김홍아였습니다.

오늘은 극우 외부인이 콜롬비아 대통령에 당선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롬비아 전국선거위원회가 24일 공식 심사 및 개표 결과에 따라 극우 정치단체 조국수호사의 독립후보인 아벨라도 델라 에스프레야가 근소한 차이로 콜롬비아의 신임 대통령으로 선출돼 8월 7일 취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와 언론은 드라에스 프레야가 유권자들의 현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등에 업고 승리했다고 보고 있지만 좌파와 중도 좌파 세력이 국회에서 여전히 약 절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그의 정책 조치가 실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미국의 검은 손이 다시 나타났고 라틴 아메리카 정계는 이른바 당로주의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계속해서 우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21일에 열린 대통령 선거 2차 투표에서 두 후보의 선거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공식 검표 결과에 따르면 드라에스 프레야와 좌파 집권 연합인 콜롬비아 역사 협약 연맹의 후보 이반 세페다는 각각 약 1,296만 표와 약 1,271만 표를 얻었습니다. 두 후보의 표 차이는 약 25만 표입니다. 올해 47세인 드라에스 프레야는 사업을 하고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소셜미디어에서 방대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FP 등 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드라에스 프레야는 정치계의 외부자 자격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는 국가 경제와 치안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한 감정을 이용해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콜롬비아의 경제 성장은 비교적 더디고 국내 여러 지역의 안전 상황은 심각합니다. 불법 무장 조직과 마약 밀매 조직의 활동의 영향으로

0: 안티오키아 등 지방에서 폭력 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드라이스 프레야는 무인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강도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반정부 무장세력과의 평화회담을 중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무력을 통해 콜롬비아를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강경한 입장은 전통적인 우파 정당과 산업계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드라이스 프레야는 약 40%의 국가 공공지출을 줄이고 수압 파쇄 기술을 사용해 자원을 채굴하는 등 방법으로 재정 수입을 늘릴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드라이스 프레야의 선거 주장이 집권 중에 실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의 구도에 의해 제어되는 것입니다. 현재 콜롬비아 역사협약연맹을 중심으로 한 좌익 및 중도좌익 연합이 국회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국가의료개혁 등의 법안을 추진하려면 국회에서 과반수 의원의 지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실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둘째, 강경 치안 정책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드라이스 프레야는 미국이 지원하는 공중공격을 재개하고 코카 재배를 강제로 제거할 것을 주장하면서 취임 90일 내 현재 불법 무장 조직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탈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방부 장관 페드로 산체스는 이에 대해 불법 무장 조직 배후의 경제 네트워크에 얽매여서 드라이스 플레야의 구상이 단기간 내 전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급격한 정책 전환으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는 공공지출을 대폭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 복지보조금에 의존하는 수백만 저소득 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론은 이 조치가 대규모 파업과 반발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정부와 불법 무장 조직이 전면적인 군사 대립으로 복귀함에 따라 단기간 내 외딴 지역에서 폭력 충돌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언론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회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드라이스 프레야가 곧 직면할 시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025년 1월 취임 이후 미국 트럼프 정부는 여러 차례 라틴 아메리카 우익 정치 세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심지어 일부 국가의 선거에 직접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온두라스, 코스타리카에서 오늘날의 콜롬비아에 이르기까지 당로주의의 그늘날에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의 정치권은 우회전하거나 우익 기반이 더욱 공고해지는 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드라이스 프레야는 승리를 위해 자주 미국 측의 호의를 표하면서 조직 범죄와 이민 문제에 대해 미국과 일치된 입장을 취할 것을 약속하고 콜롬비아 미국 관계 전면적인 회복과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드라이스 프레야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만약 후자가 승리할 경우 콜롬비아에 전폭적인 지원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입장은 콜롬비아 현 정부의 비난을 받았고 이를 콜롬비아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좌파 세력을 약화시키려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스파냐 정치학자 후안 카를로스 모네데로는 트럼프의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 개입이 콜롬비아 국가 주권에 대한 침해라면서 이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극도로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당로주의의 패권 역류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가와 국제사회의 단결된 행동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극우 외부인이 콜롬비아 대통령에 당선된 원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국호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의 인격은 생활 속에

0: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면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총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위대한 장정정신을 발행하면서 홍색문화관광사업을 발전시켜 민중의 부유를 증진시키고 있는 감숙성 회령현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이란전쟁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계산을 했는지 이른바 미국의 전쟁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오늘 저희는 중국 석유대학 막수지학원 장명명 원장님과 운남성 리강 화평여자고급중학교 주은료 선생님을 평어근인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초대했습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0: 어서 오십시오. 장개비 선생님의 건강은 어떠신가요? 관절 통증은 여전히 심하신가요?
1: 네, 아직도 아픕니다.
0: 장개비 선생님을 생각할 때면 깊은 존경심과 더불어 애틋한 마음이 듭니다. 장병명 교수님, 이번 화평여고 방문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2: 장개미 선생님이 확성기를 들고 학생들을 독려하며 사기를 북돋아 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0: 주 선생님, 매일 장개미 교장 선생님의 확성기 소리를 들으면 긴장되지 않나요?
1: 사실 우리에게 그 소리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 확성기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졸업할 때부터 장 선생님은 대학에 가면 꼭 이곳을 잊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죠. 그런데 제가 요고로 돌아오겠다고 했을 때 교장 선생님은 처음에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제가 이 학교 덕분에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저도 선생님과 같은 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자 그럼 돌아오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0: 장명명 교수님, 앞으로 수업에서도 이런 힘을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전달하실 거죠?
2: 그렇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사상정치의 작은 교실에서 사회라는 큰 교실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조국 대지를 돌아다니며 현장에서 논문을 쓰고 끊임없이 우리의 혁명 자원을 발굴하며 사상정치 교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이끌 것입니다.
0: 혁명의 씨앗을 학생들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심어주고 이러한 신념과 정신을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전달하시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장개미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은 홍남, 극작품은 강족견, 가장 즐기던 노래는 홍매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장개미 선생님의 오랜 보시자 공군 정치문공단의 전통국 강족견의 두 번째 강족견 역을 맡은 손소란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손소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손소란 선생님을 보니 인터넷에 유명해진 그 사진이 떠오릅니다. 바로 선생님과 장개미 선생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죠.
2: 그때 장개미 선생님은 저를 매개물로 강족견과 대화를 나누는 듯 했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기대 계시도록 했죠. 사실 제 휴대폰 녹화는 언영 끝난 상태였지만 그대로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거의 이 3분 동안 기대 계셨던 것 같아요.
0: 장개미 선생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나요?
2: 네,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저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강족균, 그가 존경하는 여웅의 품에 안겨있는 듯했어요. 그는 강족균을 따라 배웠고 이제는 강족균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0: 강족균에서 장개미 이르기까지 우리는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마음속으로 지켜온 불변의 초심과 사명을 엿볼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죠.
0: 그럼 오늘 모두 함께 홍매찬을 한번 불러보죠.

0: 홍매찬을 들으며 장개미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군가 나에게 왜 이러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 땅에 대한 감사와 정 때문이라고 말하겠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한 공산당원으로서의 초심과 사명 때문이다. 삼구의 혹한도 두렵지 않으니 한 점의 단심으로 해를 향해 피어나니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 오직 인민을 마음에 품은 사람만이 발랄의 단단한 바위와 같은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어 차선덕 교수님께서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라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1: 신시대에 왜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다를 강조하는가의 세 번째 핵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이 론다는 강한 현실 대응성을 지닙니다. 장기 집권하는 당이 가장 쉽게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는 인민을 탈리하는 것입니다. 당면 세계는 정보화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인터넷 관문을 넘지

못하면 장기 집권의 관문을 넘지 못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총서기는 간부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군중 노선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49년 모택동 주울래 동지가 역사적 시험을 보기 위해

0: 알려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반하자 이어집니다.
2: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반하자.
1: 오늘은 위대한 장정정신을 발행하면서 홍시향문화관광사업을 발전시켜 민중의 부유를 증진시키고 있는 감숙성 현흥현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숙성 현흥현은 뜨거운 홍생의 땅입니다. 중국 로농홍군 제1방면군, 제2방면군, 제4방면군, 새방면군은 적의 겹겹한 포위와 추격, 저지선을 뚫고 설산을 넘고 초지를 지나 가진 고생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1936년 10월에 제1방면군과 제4방면군이 현행에서 승리적으로 회합하고 제1방면군과 제2방면군은 장대보에서 승리적으로 회합했습니다. 현흥현의 회사탑은 높이가 33.33m로 세 탑이 둘러있는 모습입니다. 회사탑 아래에서 공공후 해설자 양조동이 탑을 가리키면서 로농홍군 세 방면군의 회합은 장정 승리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홍군의 승리적인 회합으로 하여 회능은 회합의 도시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고 이 땅에는 풍부하고 귀중한 홍색 자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22여 곳의 홍군 전투 유적지와 천여 점의 혁명 유물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담요, 가죽자고리, 큰칼, 구리 주전자 등 현행의 홍군 장정 승리 기념관에는 전시품들이 마치 격동의 세월을 이야기하는 듯 싶습니다. 현행의 홍군 장정 승리 기념관과 홍군 현행회합 유적지를 기점으로 총 길이가 약 11km에 달하는 홍색 수학 여행 로선이 구불구불 뻗어 홍군 장정 승리 경원 내에 축소경관 군집으로 이어집니다. 공원은 현지의 원색적인 골짜기와 계곡, 산봉들을 활용해 로종교 탈취, 랍자구 격전 등 전형적인 장정 장면들을 재현함으로써 사람들이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몰입감 있게 장정의 웅장한 여정을 돌아보게 합니다. 회능행 홍군소학교 고마 홍군 강당 내에서는 진과 북소리 울리는 속에서 학교 진창 동아리가 현대 진창극 홍군이 우리 마을에 왔네를 공연하고 있었습니다. 홍군소학교는 회능현 박물관과 함께 홍군소학교의 40명 꼬마 해설원을 양성함으로써 어린이 목소리가 위대한 장정정신을 생생하게 발행하는 매개체로 되도록 했습니다. 장정의 길을 다시 걷는 것은 역사에 대한 회고일 뿐만 아니라 발전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때 깊은 산골짜기에 묻혀있던 옛 혁명근거지는 이제는 도로망이 종횡무진하고 교통이 편리해졌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현흥현은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전현 농촌도로 총 길이가 6,178km에 달했습니다. 옛 산길 곁에는 청란고속도로, 국도 312선, 국도 247선 등 세 선이 교차되는 곳에는 홍색 문화를 주제로 하는 홍색 역참 하나가 있습니다. 강수성에서 온 관광객 풍아박은 원래는 아이를 데리고 역참에서 잠시 쉬려고 했는데 장정 주제의 부조 벽과 새 방면군의 향군 로선도를 통해 혁명

0: 이야기를 알 수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억참 농산물 매대에는 잡곡과 중약재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억참의 책임자 유한상이 소개한 데 의하면 사람들은 홍색 문화를 느끼기 위해 특별히 이억참에 왔다가 현성으로 가서 더 많은 특산품을 구매합니다. 현재 홍색 이억참은 해마다 연인수로 800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 회능현은 홍색 유적지들을 한호로 이어놓아 홍색 목걸이로 만들고 지역을 연장해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역참에서 전시를 관람하고 대동량 열사릉원에서 홍군의 전투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홍군 마을에서 군민 생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회능현은 연인수로 846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하였고 관광 종합 수입은 61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회능현 당위원회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유자동은 앞으로 홍색 자원의 내실을 계속 깊이 발굴하고 회합의 도시 브랜드를 더욱 밝혀 홍색 관광이 더욱 부유한 산업으로 전환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보면 당시 홍군이 회합했던 웅장한 장면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히 펼쳐지는 듯 싶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회능현을 찾아 회함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혁명 유적지들을 참관하고 열사릉원을 참배하면서 장정정신을 느끼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힘을 얻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네, 분석과 설명 이어집니다.

0: 과학과 설명.
1: 오늘은 이란 전쟁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계산을 했는지 미국의 전쟁 수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 국방부는 이란 전쟁 비용과 관련 비용 8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다. 전쟁의 총 비용은 500억 내지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미국 소비자들은 600억 달러가 넘는 전쟁으로 인한 부담을 짊어져야 할 것이다. 등등. 최근 많은 미국 언론과 기관들이 이란 전쟁과 관련한 천문학적 계산서를 잇따라 공개하면서 국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처럼 돈을 태우는 숫자들 뒤에는 누가 묵묵히 비용을 지불하였고 막대한 군비가 유통되는 상황에서 또 누가 전쟁의 초연을 틈타 횡재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전장의 무기 소모로부터 자본시장의 이득까지 그리고 부풀린 국방예산으로부터 군수 주문이 급증하기까지 미국의 전쟁 장사 소환은 중동전쟁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군수산업복합체는 고도제도화된 이익주도하에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재벌을 미친 듯이 수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 전쟁은 일단락되었고 각국 전문가들은 각자의 이해 득실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관찰자 류고베토 디고로가 답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미국에게 있어서 전쟁은 항상 풍성한 이득을 가져다 준다면서 이를 가장 수익성이 많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

0: 전에 쓴 비용이 어디로 흘렀는지는 전쟁에서 미국 군수기업의 이익 창출 경로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전장에서의 소모가 빠르게 무기 주문과 자본 수익으로 전환되었고 지속적으로 부풀린 정부의 군비 예산은 다시 군수기업에 지원됩니다. 이런 순환 속에서 전쟁은 점차 전쟁 장사 기재로 변합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후 미국 군수 업체들은 계속 대박을 내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무기가 집중적으로 소모되면서 군수기업의 재고 보충 주문이 급증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내부 추정과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측은 전쟁에서 1200여 발의 400만 달러짜리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과 1000여 발의 360만 달러짜리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을 사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초 록히드 마틴 등 주요 국방 계약 업체 임원들을 소집해 재고를 최대한 빨리 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총 가치가 최대 200억 달러에 달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여러 건의 대규모 군수 산업 주문을 잇따라 제출했습니다. 네, 전쟁이 지속되고 지출이 급증하면서 국방상은 더 많은 군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전쟁 초기부터 2회에 2천억 달러 이상의 이란 군사작전 특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칼리지의 공공재정 전문가인 린다 빌스는 미국의 이란 작전의 최종 총 비용이 최소 1조 달러라고 추산했습니다. 네, 소모, 보충, 확장 이와 같은 순환에 따라 미국의 군비 지출은 지속 가능한 이익 사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브라운 대학교의 전쟁 비용 계산 프로젝트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기업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주문 총액은 2조 4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방부 재량 지출의 약 54%를 차지합니다. 2025년 미 국방부는 2026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1조 1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금융시장은 이미 이 사실에 익숙합니다. 미국이 이란의 공습을 감행한 첫날 미국의 세 주요 무기 대기업인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의 모 회사인 RTC, 노스톱 그루먼의 주가는 대체로 4%에서 6% 상승하여 이들 기업 주주들에게 총 약 250억에서 300억 달러의 장부상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쟁이 불붙으면서 이들 기업의 주가는 계속 상승했고 록히드 마틴 주가는 연중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0: 미국 균시 통치 전략 연구소의 전문가 벤 프리먼은 이란 전쟁이 무기 거래 상에게는 사업이지만 미국 정부에게는 군비 확장의 촉매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 의원 린지 그레이엄은 이를 훌륭한 투자라고까지 했습니다. 네, 미국 역사를 돌아보면 전쟁 사업의 핵심 추진자는 미국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군수 복합체입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이 거대한 이익 집단은 정경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안전 결정에 개입하며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는 등 방식으로 군비 수요를 확대하여 전쟁을 싸우면 싸울수록 돈을 버는 돈벌이 기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군수산업복합체는 기업의 이익, 국방예산 및 정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른바 전쟁사업을 제도화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군수산업 프로젝트, 정부 기부금 및 로비 단체를 통해 정치인과 이익을 결속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인과 미디어를 통해 다른 나라를 악마화하여 안보 위협을 과장하고 유권자의 감정을 선동하여 국방 예산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 출병, 이라크 침입, 리비아 공습, 수리아 간섭 등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 군수복합체의 전쟁 사업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1990년대 미국의 한 군수산업 계약자 회의 주최자는 해만 전쟁 발발을 공공연히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수십억 달러의 군수산업 주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무장폭력에 대한 행동기구의 글 한마디를 인용하자면 미국에게 있어서 전쟁은 곧 사업이고 군수산업복합체는 바로 끝없는 충돌의 진정한 승자입니다. 네, 미국 학자들은 대이란 전쟁 등 대외 군사작전의 막대한 지출 뒤에 정부와 군수기업이 공동으로 구축한 이익보장체계가 있고 그 규제와 책임 추궁 기제는 유명무실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미국에는 의회나 정부 책임국을 비롯한 감독기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방부의 수조 달러에 달하는 방위비 지출 계정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는 여러 해 동안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익 네트워크와 체인 복합체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군비는 이미 엉뚱한 빚이 되어버렸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랍스터 게이트 스캔들을 폭로했습니다. 미국 비정부기구인 공개 계정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5년 9월, 이를테면 전년도 마지막 회계년도에 934억 달러를 집중적으로 지출하여 알래스카의 킹스랩과 바닷가재 꼬리를 구매하는 데 약 900만 달러를 지출했을 뿐만 아니라 단가가 12,000달러의 3층 과일 바구니와 단가 약 10만 달러의 고급 피아노를 구매하여 2008년 이후 미국 연방기관의 월간 지출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2018년부터 2025 회계년도까지 미 국방성은 8 회계년도 연속으로 연간 감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025 회계년도는 감사에서 감사인은 26개의 중대한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 국방부의 재무체계가 심각하게 통제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수 있다면서 체계적인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높은 전쟁 비용은 군수기업을 살찌게 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물론 미국의 납세자들은 여기서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추산에 따르면 이란 전쟁으로 인해 미국 국민들이 세금과 일상 소비에서 약 1조 3,32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손실은 여전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영 라디오는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데이터를 인용하여 유가 절정기에 미국인들이 매일 5억 달러 이상의 연료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 언론과 싱크탱크는 미 국방성이 신청한 2천억 달러의 군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 돈이면 미국의 년간 절반 이상의 기초시설 건설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미국 전국의 교사를 두 번이나 개조할 수 있으며 수천 명 미국 노인들이 더 이상 의료보험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 군수복합체에 대한 비용은 미국의 동맹국도 부담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3월 19일 아랍연합 초장국 쿠웨이트, 요르단에 대한 총 약 165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 중 약 170억 달러는 공식 발표되지 않은 257억 달러 규모의 방공 시스템의 요격탄 등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지역 전쟁에 불을 지핀 후 지역에 무기를 판매하여 동맹국의 불을 거두는 것이 바로 미국의 해외 전쟁 동맹 장부입니다.

전쟁의 왜곡된 수익 경제로 하여 미국은 무력을 남용하는 길에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 킹스턴 대학교의 자그나다 탐와다 교수 등 많은 학자들은 전쟁이 미국 특정 집단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들이 전쟁의 방향에 영향 줄 능력이 있지만 이들은 전쟁의 파괴성 같은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미디어 웹사이트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정책 수립은 오랫동안 전쟁 경제의 지속적인 수혜에 의해 좌우되어 왔습니다. 전쟁은 미국이 부를 얻고 경제 운영과 글로벌 영향력을 유지하는 핵심 구성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심층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해 김송령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감로장약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지금 시간 저녁 6시 2분인데요. 네,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6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결시

0: 떡길 장약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떡길 장약빵은 전문적으로 장약만 판매하는 예, 이런 전매점으로서 정부에서 발급한 장약 판매 허가증이 있는 민족의학유한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이 감로 장약 예, 독점 영업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덕길 장약방의 약품들을 보면은 그 특징이가 전통적인 장약 이론하고 현대 상업을 결합한 이런 장약 체계에서 유래한 특색이 있는 장약만 판매합니다. 예, 즉 일반 약국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이런 장약만 판매하기 때문에 예, 장약으로서 좀 병을 치료해 보겠다 하는 분들은 덕길 장약방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장약품이 독창성하고 문화적 배경, 예, 좀 특별한 자격 요건하고 전문적인 이런 서비스를 갖춘 정기화한 약방으로서 안심하고 장약을 또 쓰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우월한 점이라 할 때에는 환자분들이 전반적인 치료 과정을 또 지도해 드립니다. 예, 때문에 덕길 장약방을 찾아가시면은 예, 우리 직접적으로 찾아가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우리 환자의 이런 증상에 따라서 매개 환자마다 약이 다 다릅니다. 예, 때문에 덕길 장약방을 직접 찾아가시면은 치료 효과도 더 잘 볼 수 있고 또 과도한 치료라든가 불필요한 약을 쓰지 않고도 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주요하게 눈질환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장의학에서는 눈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단순히 눈 자체만을 돌보는데 그치지 않고 인체 전체의 균형하고 오장육부의 조화에 대해서 같이 중시를 돌립니다. 예, 그리고 눈은 우리 중의학에서는 간과 깊은 관련이 있고 간의 기능이 좋아야 눈이 밝고 건강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을 비롯한 오장육부의 기혈순환하고 음양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의학에서는 눈은 오장육부의 전기가 모인 곳으로서 특히 간의 상태가 눈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0: 예.
2: 아, 제가 오늘 문의 좀 하려고 전화드렸는데, 제가요, 요즘, 얼마 전에 한 보름 전인가, 막 이 배도 아프고, 사적 이 위장이 무슨 문제인지 몰라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내시경하고, 위시경하고 위하고 이 대장하고 다 그런 거 검사했거든요.
0: 네.
2: 이 대장에서는 한 세 개로 뭐 암은 아니라고 하는데 한 세 개를 떼냈다고 합니다.
0: 용종 떼냈습니까?
2: 예예 예, 예.
0: 어느 병원에가 했습니까?
2: 저 그런 그런데 저
0: 왜 장의원에 가서?
2: 아이
0: 요미병원.
2: 그 불쌍 말다 해나간다.
0: 하남.
2: 아 중의원
0: 중의원에 가서. 예.
2: 예, 예.
0: 맞습니다. 그런 정기한 이런 병원을 찾아가셔. 예,
2: 예, 예. 중요한 예. 그거 했는데 대장이 문제 아니고 시장 위장이 지금 너무 문제 많이 생겼다고 이랬다. 그래 거간에 자꾸 트림도 나고 좋지 않았거든. 그리고 변도 설사했다. 그다음 변이 굳었다 설사했다 오기라며 어쨌든 안 좋아서 그래 가서 했거든. 그런데 위에 염증이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위축성 위염도
0: 예.
2: 아주 심하다고 첨약을 써라고 하는데 내가 첨약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0: 예.
2: 그거 자꾸 이래 올라와서
0: 예.
2: 그래서 내 첨약을 아예 쓰고 다른 방법을 하자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거
0: 예.
2: 장약이 생각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해드렸어요.
0: 생각 잘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정황 보문의 그 위장도 문제가 생긴 지 시간이 좀 오란 것 같습니다. 어느 때부터 그랬을까?
2: 아이, 그전엔 아픈 것도 몰랐는데 불쇠로
0: 근데 음식물을 하나도 못 드신가?
2: 아이,
0: 자꾸 매스가 없은가?
2: 먹기는 먹었는데
0: 네.
2: 어쨌든 기분 나쁘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게 그래가지고 소리 그래서
0: 네.
2: 검사한 게 그랬는데 점약 지금 써야 되지 아이 된다고 이랬대다.
0: 예. 그래서 예, 우리
2: 점약 먹기 좀 힘들어 가지고 예전에도 점약 먹어봤는데 그거 먹으면 자꾸 이래 올라오면서 이 토하면서 이
0: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2: 예, 받지 못해요. 예.
0: 그러니까는 그 오래 전부터 그 간하고 담낭 비장 이게 좀 단 그 남보다 건강하지 못한 이런 부위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약물도 받지 못하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 장약은 이 조수다시나 망제나 하루에 한 번씩 드십니다. 공이 약이가 1g짜리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좀 특수한 방법으로 제조해서 냄새라는 게 없습니다. 예. 냄새라는 게 없고 그 절개다 가루 절개다 톡톡 그저 치면은 그러면은 가루 인차 내집니다. 예.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 조수다시는 우선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용저에 있었기 때문에 런칭 망제도 또 써야 되고 예. 그리고 배참과 어떻습니까?
2: 예, 좀 참.
0: 배 아픈 게 배꼽이 아래 아픈가 위 아픈가?
2: 배꼽 아래.
0: 배꼽 아래 아프죠.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장도가 문제 많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조주다시 런칭 창제 따탕활 이 세 가지 잡수셔. 요거 한 달은 먼저 잡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상태의 영양도 따라 못 간다 지금 환자분이 영양 상태는 어떻습니까?
2: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내 그래서 지금
0: 혈압이란 빈혈이라 이런 게 없은가?
2: 혈압 높고 예. 수술을 여러 번 해가지고 빈혈도 있고
0: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먼저 요약을 쓰셔 한 달은 예. 그 다음에 한 달을 쓴 다음에는 이 몸의 그 기초 기본적인 거 예. 혈액의 성분도 또 높여주고 예. 이 또 그 다음 달에는 그것도 하고 예. 세 번째 달에는 우리 모든 거 같이 조절해주고 예. 한 4개월 동안은 쓰면 많이 변화됩니다.
2: 그거 쓰면 되겠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예, 내리 그 요즘에 검사했다는 거 다 가지고 장대편대 가시오.
2: 예. 방금 얘기 다 뒀거든요.
0: 예, 다 가지고 가시오. 지금 쓰고 있는 약은 무엇을 쓰고 있는가. 예. 그리고 자세하게 어떤 분들 와서 또 자세하게 얘기 못한다. 그래 온전하게라도 집에서 예, 그 좀 알턴 과정 병사로 예, 적어 가지고 오시오.
2: 예, 예. 예. 아팠던
0: 그,
2: 거예요.
0: 그렇죠. 그래야 예, 한 가지 이런 일이라도 이 약을 배합하는데 아주 중요한 작용합니다. 예. 계속 적어 가지고 어느 해 이래고 예, 몇 해 전에 이래고 이런 거 다 적으셔.
2: 예.
0: 예. 예 우리 장약 쓰는 분들은 다 이 일지를 씁니다.
2: 글쎄, 그러네. 갑자기 이따가 점약 먹을까? 갑자기 장약이 생각나가지고.
0: 예, 생각 잘 했습니다. 예. 예, 그래 내일이 오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0: 예,
2: 안녕하세요.
0: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여기 목 디스크랑 어깨 발이 다 아파서 그랬는데 장약을 어떤 거 쓰면 좋겠는지 해서 그랬다.
0: 지금 증상이 내리 줄이 뻗칠까 어깨 발이는 저린가?
3: 팔이 새벽이면 통증이 오고
0: 예.
3: 이 목이 오른쪽으로 잘 안 돌리고요.
0: 예.
3: 좀만 이래 해도 어깨 통증이 오고.
0: 네.
3: 예. 예.
0: 그 소화라는 어떻습니까?
3: 위도 좀 안 좋습니다.
0: 그렇죠. 예. 그 그래서 이 환자분은 먼저 골과 치료를 해야 됩니다. 골과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이 소화기통 치료 해야 됩니다. 지금 골과 치료에서 이 환자분이 지금 이 경추가 제일 문제 허리는 어떻습니까?
3: 원래 또 허리 디스크도 있습니다.
0: 그렇죠.
3: 예.
0: 그래서 얼차완에다가 예, 우리 또 같이 쓰는 약이가 예, 몸이 허약하면 류쇠완도 쓰고 예, 서샹완도 쓰고 머리란 막 어지럽습니까?
3: 원래 또 고혈압 약 먹은 지 몇 년 됩니다.
0: 예, 그래서 환자분도 지금 예. 이 딱 골과 질병인 게 아니라 심혈관 질병도 있고 소화계통 질병도 있고 다 있죠. 예.
3: 예.
0: 그래서 이 그 내일이 예, 오전에 이 덕길 장약방을 찾아오셔. 예, 예, 찾아오셔서 바쁜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골가는 통증이 있기 때문에 통증 이게 통증 스트레스라는 게 혈압이란 또 막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0: 예, 고관절염 먼저 치료하면서 심혈관 조절하고, 예, 그 다음에 소화계통 조절하고, 이렇게 전면적으로 한번 하면 됩니다.
1: 아, 그럴까?
0: 예, 예. 예, 내일이 오십시오, 예.
1: 예, 그, 알겠습니다.
0: 예, 예. 예.
1: 감사합니다.
0: 예.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바싹 뭐 소유하는 목숨다 어째 먹는가 하나 뭐 예, 저는 원래 체질이 허약한 사람입니다.
0: 예.
3: 혈압도 낮고 맥박증도 깨뛰고 예, 요 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 귀에서 소리 나는지 머리에서 소리 나서 예, 밤에 뭐 자지 못하겠습니다.
0: 예.
3: 그리고 예, 소변이 이 가슴대가 밤 소변이 더군다나 닫아가지고 예, 밤에 한 대여섯 차씩 일어나니까 하더나 예, 잘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휘감해서 예, 혈압이 나타나니까 하더나 예, 머리가 휘감해서 예, 머리가 아프고 예, 그리고 혈압이 나서니까 오지름증도 나고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예, 딱 밥 먹기 싫습니다. 그리고 밥 먹으면 예, 소화가 안 돼가지고 예, 영 힘듭니다. 그래서 목에 딱 내키는 것 같고 가슴에 내키는 것 같고 이래서 예, 예, 방송도 듣고 선생님이 강의도 듣고 예, 화상모 소유 안에다가 망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 망치를 먹은 게 얼마 안 된 어간에 영 효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0: 맞습니다.
3: 면역력이 예. 올라가는지 예, 혈압이 났던 것도 정상 수치로 올라가고 맥박도 그도 정상 수치로 이전 후에 예, 뛰기도 하고 예, 이러니까 예, 예, 저기 맥이 없는 것도 많이 나가졌습니다.
0: 잠도 잘 온다. 파상무 소용한.
3: 예. 예. 그리고 특히 잠을 못 자던 것도 예, 인전에 예, 잠을 계속 소리 나던 것도 많이 없어지니까 예, 잠도 잘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하루 저녁에 한두 차밖에 일하이 납니다.
0: 예.
3: 이러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하고 예, 소변도 예, 시원하게 잘 나가니까 예, 영국에 푹 꺼지는 것 같은 게 정신합니다.
0: 예.
3: 그리고 예, 밥 먹기 딱 싫어서 밥 못 먹던 게 예, 이하고 먹은 다음부터 예, 밥맛이 돌아옵니다.
0: 맞습니다. 예.
3: 예, 밥맛이 돌아오니까, 예, 밥을 잘 먹으니까, 예, 예, 맥이 나고, 정신하는 것 같습니다.
0: 예.
3: 그리고 골이 시행하게 아프고, 오지럼증도 나사지고, 결국에, 예, 저기, 눈이 이렇게 힘이 삼해서, 예, 앞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았던 게, 지금은, 예, 눈이 맑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어때?
0: 맞습니다. 그 망주의 설명서에, 눈을 밝게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3: 아, 그렇길래, 그렇게 하고 먹은 다음에, 예, 눈앞에 힘이 삼해서, 부어본 것 같았던 게, 눈이 예, 맑아지면서, 사물이 똑똑하게 잘 보이됩니다.
0: 예, 맞습니다.
3: 이러니까, 나 예, 정신하고 살 것 같습니다.
0: 예.
3: 오장육부가 어디 날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예, 예. 지금 예. 활동기가, 이 파상모 소유한 예. 여수과기 런칭 망죄로 다수과고 또 정숭합니다. 예, 밀어 드립니다. 예. 그 두 예. 가지 같이 좀 쓰느라면은 이 오장육부 다 이 균형이 잡아집니다. 예. 예
3: 그러길래 예, 이렇게 옆구리 그리고 간도 나쁜지 옆구리 아프면서 예, 뒷단돌이도 키우던 것도 나가지고 어쨌든 예, 몸이 불편하던 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네. 예. 그리고 이 두 가지하고는 예. 오래 쓸 수 있는 약입니다.
3: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예. 오래 쓰겠습니다.
0: 예.
3: 이렇게 활동에서 올 때, 예, 예, 저기, 도수 하려고 계속 다 먹으려고 치료하려고 합니다.
0: 예,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3: 감사합니다.
2: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문을, 저, 너, 내 동생이가
0: 예.
4: 머리가 그냥 어지럽대요.
0: 예.
4: 예.
0: 그 혈압이 높습니까?
4: 혈압 좀 높습니다.
0: 예. 그리고 저 중풍 진단은 아예 받고, 예?
4: 예, 예.
0: 예. 그러면은 이 치수의 전두환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리, 뭐, 손이란 저리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4: 손이랑 들이고 간지는데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은 아침마다 계속 먹고.
0: 예, 그 잡사도.
4: 좀 내려.
0: 예. 잡사도 서약으로 혈압약을 잡사둥이 이 말초 혈관하고 말초 신경은 손상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오래

0: 이 혈압약 쓰신 분들이 손끝이 저리다 합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이 치수의 전주환, 쌍후환, 장샹환 이렇게 같이 쓰셔. 결국 심장이 이롭순가 예. 심장도 가슴 답답하지요. 예?
1: 심장이 답답하지. 그 혈압 올라갈 때 막 이게 그 심장이 떨린다.
0: 잠이 아예 오고. 예?
1: 예.
0: 예. 그래서 환자분도 처음 쓰시걸 해서 예. 레일이 덧길 장약방 찾아가셔. 그래서 예. 예. 여기 지금 네 가지인데 지금 심한 분들은 네 가지를 반드시 배합합니다. 그래 한 달을 쓰느라 하면 그 다음에는 한 낚시 또 줄입니다. 그래 환자분도 예. 가서 그 이 과정 잘 얘기하고 처음에는 예. 그리고 약을 배합해 쓰셔.
1: 그, 저, 머리가 어지러운 거에?
0: 그렇죠. 그, 네. 어지러운 거, 이 해결이 영 잘 됩니다. 예.
1: 그렇게, 예.
0: 그래, 내일이 덕길장약방 어딘 건 알만하죠, 예?
1: 예, 공원 그,
0: 예. 맞습니다. 거기 예. 찾아가셔, 예?
1: 예.
0: 예, 그리고, 아, 어디 외지인가?
1: 조금 외지입니다.
0: 아, 그래, 외지면은 5089929번에 연계해서 또 자세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어떤 분들 예. 오기 바쁜 분들은 예 그래도 됩니다. 예. 예. 예. 그래 계셔. 예.
1: 예. 예.
0: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이 그런 뭘까? 우리 집은 이 가족 사이 다 말입니다. 간이 다 모두 나쁩니다.
0: 그래서 네.
3: 우리 조카가 쓰고 좋으니까 우리 시애기가 또 이렇게 단남 채수도 하고 그다음에 장도에 시료가 있어가서 그것도 두통이나 이렇게 떼어 뿌리고 그리고 간에 물집이 있고 그다음에 곰팡이도 물집이 있고 그다음에 간이 표면이가 이렇게 그런 뭐 광택이 없다는가?
0: 예, 초조하다 하지.
3: 선생님이 강의 듣고 이 뭔가 그 수관전항에다가 그 런칭창제, 런칭망제 이 세 가지를 쓴 게 지금은 용 이렇게 옛날만 사람이 용 많이 이렇게 변해서 용 좋아졌습니다.
0: 예, 그렇게 쓰고 간낭 중에 없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3: 그래 아직 검사나 해보고 꾸준히 한 반년 거지 썼습니다.
0: 네. 반년 썼으면 검사하죠.
3: 그것이 말이죠. 옛날에는 이 단남 채수 한다면 자꾸 이렇게 아주 설사하자면 또 변비 생기고 이러면 용 고생하고 식사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0: 그렇죠.
3: 용 거죠. 그렇던 게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이 전번에 또 활동할 때 또 싸답대다. 우리 동서 말하는 게 또 싸답해서 수관전항 싸면 런칭망대도 됐고
0: 네 맞습니다.
3: 그럴 때 이렇게 또 배달 받았다 그러더란 말입니다. 지금도 이 활동이 있습니까 이게?
0: 활동이 있고 레스던 분들은 그냥 활동하던 대로 드릴게입니다. 지금 이게 자꾸 변화가고 직접 이 거기다 연계해서 다 알아보셔.
3: 예. 옛날처럼 계속 5089929번이
0: 맞습니다. 이 약이 너무 많아 여기서 다 모릅니다. 들어는 예. 그
3: 예,
0: 지금
3: 알겠습니다.
0: 예 그래 예. 직접 연계하셔. 예.
3: 예.
0: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나는 이 뭐입니까 정조환하고 예 화신커프회를 먹는 환자입니다.
0: 네.
4: 예. 예 어떤 한 예, 두 달 어떤 거의 이제 한 사흘서 뭐 두 달서 이제 머리가 그래서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나지. 그다음 그게 따랐다에 막 이렇게 열이도 나고 손발도 이렇게 막 들기도 하고 예 가슴도 좀 이렇게 도르는 것 같은 이렇게 이거 쓰기 시작했네. 이 약이 뭔가 정수화에 좋은지 화신커브에 좋은지 어쨌든 머리 어지럽지냐는 게 사결됐다
0: 한 결합돼서 그렇습니다. 지금이 지금 현대 약 이 서의들이 장약의 흥치를 가지는 게가 이 서약하고 이 저기 현대의학하고 장약을 같이 결합하니까는 효과 빨리 납니다. 그래서 이 예, 지금 우리 화신코프예하고 이 전주화를 같이 써서 이 예, 임상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4: 예. 한 열흘 쓰니까 머리 어지럼이 꽤 났지. 그다음에 그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머리는 그 뜨거워 난다 말한다. 근데 그것도 없어지고 예. 두 달 어서 거의 쓰는데 그리고 또 뭔가 이 목이도 좀 불편했습니다. 그 비염하고 그 목이 넘어간 예행도 먼저 그것도 또 나서지 가슴 답답한 게 나고 손발이 이렇게 저리고 예 시리고 그것도 예 이건 아주 완전 애됐지만은 일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4: 예. 그러니까 이게 부으면서 어다가 이래 된가 생각해서 부으면서 어김처럼 어선이 매일냈다는 생각이 좀 더 선발이 덜이지 않으니까.
0: 맞습니다. 예.
4: 이 머리 어지럽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부여하겠습니까? 이거 계속 써야 되지.
0: 예. 예.
4: 그래, 내 이거 두 달 썼는데 이제 언제 쓰면 내 이거 좀 대게 이렇게 공각이 되겠습니까? 완전히.
0: 예. 그래서 원래 이게 한 개 료정기가의 화신코프의 두 달입니다. 예. 그래, 아. 지금 다 덕길 장양방에 오는 분들은 다 좀 병이 좀 심한 분들이 옵니다.
4: 어렵습니다.
0: 그래서 이,
4: 예,
0: 약을 쓸 만큼 다 써서 안 되는 분들이 오죠. 예. 그래서 지금 두 개 료정은 쓰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넉 달을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약으로 또 배합하면 됩니다.
4: 맞습니까?
0: 예. 그럽니다. 아. 예.
4: 그, 뭡니까, 그, 장선세를, 그, 가 배워야 되겠네.
0: 예,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쓰시는 분들이, 덕길 장약방 오시라 합니다. 예.
4: 나 찾아가 보이고 이래고 있으니까, 예, 영 좋을 때.
0: 맞습니다.
4: 편안하게.
0: 예.
4: 예.
0: 예. 아침.
4: 그, 거기도 경험, 무슨 소개도 조금 얘기를 했다, 걔도 한 10분 동안.
0: 예.
4: 걔도 약도 이렇게 배워야 될까네.
0: 그래.
4: 가서 이사 직접 배우고 해, 그런데 약이 딱 맞아, 그런지 몸에 맞아, 그런데 영 효과 좋지.
0: 그렇죠.
4: 누를 수가 벌써 어렵지 않은 게 없으니까 살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4: 그. 남자장관이 어쩌면 좀 좋습니다.
0: 네.
4: 예. 다음번에, 예, 다음번에 또 가겠습니다. 또.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4: 예. 네, 수고하세요.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6: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이렇게 지금 우리 현대의학이라든가 또 중의학은 예,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쓰면서 예, 더 이상 나사해지는 이런 한계에 도달하는 게 현실입니다.
2: 네.
0: 예, 때문에 지금 장약에 대한 관심이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장약이라 할 때에는 인전은 더 이상 예, 고전 서적 속에 오래된 전설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인들이 예, 직접적으로 많은 좋은 효과를 보면서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결합해서 지금 우리 장약이 특점이라 할 때에는 이론적으로나 약물이 제조 방법이나 그리고 고복 방법 이것이 참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좋은 효과를 봅니다. 예, 그래서 최근 몇 년간은 우리 이 장약에 대한 이 관심도 높아지고 지금 중이나 서이나 예, 모두 장약에 대한 관심이 높으면서 같이 결합해서 지금 장약을 쓰시라 하는 이런 원칙도 모두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장약으로서 치료하겠다 하는 분들은 직접 덕길 장약방을 찾아가셔서 약물로 잘 배합한다 할 때에는 처음부터 효과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치료 과정에 자주 찾아오시라 하는 이 얘기는 예, 우리 불필요한 약이라든가 혹은 예, 너무 과도하게 약을 쓰는 거 피면하기 위해서 수시로 찾아가셔서 정황에 맞게 예, 환자의 정황에 맞게 잘 치료한다 할 때는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주와 그의 친구들이 두꺼비 아저씨의 비밀을 알게 되고 악어 아가씨의 보호를 받으며 공원 깊은 곳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죠. 오늘도 주주와 그의 친구들은 공원에서 더 많은 신기한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모험을 겪게 될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그런 즐거운 기대 속에도 위험이 숨어 있어요. 갑자기 나타난 대형 얼룩뱀의 습격에 새 친구는 정말 무사히 피할 수 있을까요? 용감한 아가 아가씨는 과연 대형 얼룩뱀과 잘 맞서 싸워 조조 일행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조조 일행은 마침내 무사히 대회장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조조의 멋진 모험 이어서 함께 들어볼까요?

0: 조주의 여행 모험기 제4장 대형 얼룩뱀의 습격.
1: 꼬마 주주 친구랑 여행 떠나요.
0: 연잎 수레가 공원 깊은 곳으로 천천히 향했어요. 조주가 눈빛을 반짝이며 아그 아가씨에게 물었어요. 아그 아가씨, 방금 공원에 대회가 있다고 하셨죠?
2: 아그 아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인차 그 대회장에 도착할 거예요.
0: 무슨 대회인가요? 농구 대회인가요? 쟁쟁이가 얼굴을 수레 밖으로 내밀며 물었어요. 쟁쟁이는 농구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예전에 활공기를 타고 하늘을 날 때마다 야외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멋진 농구 시합을 보면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2: 쟁쟁아, 이 공원에는 파충류들만 살고 있잖아. 대회를 한다 해도 달리기 대회

0: 했지. 총군이 마치 정답을 맞추기라도 한 듯 콧대를 높이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1: 하지만 아구 아가씨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말했어요.
0: 여러분들의 추측이 다 틀렸습니다.
1: 그럼 무슨 대회인가요? 조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궁금해서 물었어요.
0: 이때 두꺼비 아저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1: 노래 시합입니다.
0: 알고 보니 오늘 이 공원에 사는 모든 개구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래 대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누가 목소리가 가장 크고 노래를 가장 잘 부르는지 모두가 힘껏 겨루는 특별한 대회였거든요.
1: 조준은 노래를 무척 좋아하는 친구라서 노래 대회가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날개라도 달아서 바로 대회장에 날아가고 싶을 정도로 들떴어요. 그는 손을 흔들며 서둘러 말했어요. 두꺼비 아저씨, 빨리 갑시다.
0: 걱정 마세요. 늦지 않을 거예요. 두꺼비 아저씨는 웃으며 수리줄을 조금 더 꽉 쥐고 속도를 조금 높였어요.
1: 다들 신나서 대회장으로 가던 길에 아구 아가씨 시선이 길가에 놓인 돌 하나에 꽂혔어요. 그는 재빨리 꿈틀꿈틀 기어가서 입을 벌려 돌을 꿀꺽 삼키고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정말 행복해했어요.
0: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돌이 아구 아가씨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아구 아가씨는 살짝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추주 일행에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오늘 정말 운이 좋은데요. 이렇게 크기가 딱 적당한 돌들은 보통 흔치 않거든요.
1: 아구 아가씨는 돌 옆으로 빠르게 기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입을 벌리려는 순간 뒤에서 주주 일행의 비명소리가 갑자기 들려왔어요.
0: 아구 아가씨가 급하게 뒤를 돌아보니 몸통이 몹시 굵고 긴 대형 얼룩뱀이 주주 일행에게 거침없이 달려들고 있었어요. 아구 아가씨는 이제 깨달았어요. 자신이 좋아했던 그 돌들은 모두 대형 얼룩뱀이 일부러 놓은 미끼였던 것이에요.
1: 대형 얼룩뱀은 아구 아가씨가 돌을 먹으려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방어력이 약한 주주 일행을 습격하려는 악한 속셈이었어요.
0: 대형 얼룩뱀은 큰 입을 벌리고 쟁쟁이에게 덮쳤어요. 하지만 쟁쟁이는 아주 령리했어요. 몸이 작고 날렵한 장점을 이용해 연잎 수레에서 땅으로 재빨리 굴러 내려왔어요.
1: 대형 얼룩뱀은 쟁쟁이를 놓치자 곧바로 조주에게 다시 덮쳤어요. 조주는 아직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 채 두꺼비 아저씨 뒤에 꼼짝없이 숨었어요.
0: 두꺼비 아저씨가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2: 너 이놈! 손님들한테 무리하게 굴지 마라!
0: 대형 얼룩뱀은 두꺼비 아저씨를 얕보듯 콧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3: 자기 자신도 지키기 벅찬 놈이 용 행세를 하다니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보여주지?
0: 말을 마친 대형 얼룩뱀은 머리를 높이 쳐들고 몸통 절반 이상을 연잎 수레우로 올렸어요. 주주 일행은 너무 긴장해서 숨을 참은 채 꼼짝하지 못했어요.
1: 그만해! 아그 아가씨가 황급히 달려가 대형 얼룩뱀을 힘껏 한 방 내리쳤지만 얼룩뱀은 재빠르게 피해버렸어요.
0: 대형 얼룩뱀은 우러 훌쩍 뛰어 올랐는데 몸이 연잎 수레의 천장에 부딪힐 뻔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가 세게 내리쳤어요.
1: 대형 얼룩뱀은 아파서 비명을 지르며 온몸이 연잎 수레를 넘어 땅에 무겁게 쓰러졌어요. 혼란스러운 싸움 속에서 모두는 그 순간을 자세히 알아차리지 못하고 대형 얼룩뱀이 스스로 균형을 잃은 줄로만 생각했어요.
0: 아가 아가씨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쫓아가 대형 얼룩뱀을 길가 바위 앞으로 몰았어요. 대형 얼룩뱀은 몹시 화가 나 계속 혀를 내뱉으며 으르렁거렸어요.
2: 아가 아가씨 조심해요.
1: 조주가 두꺼비 아저씨 밑에서 조심스럽게 기어나와 아가 아가씨와 대형 얼룩뱀이 맞서는 모습을 보며 몹시 긴장했어요.
0: 쟁쟁이와 총군은 뱀을 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몸통이 굵고 사나운 대형 얼룩뱀은 처음이었어요.

0: 두 친구는 손을 꼽고 긴장한 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1: 하지만 아그 아가씨는 도망가기는커녕 오히려 한 걸음씩 천천히 대형 얼룩뱀에게 다가갔어요. 대형 얼룩뱀은 아그 아가씨를 위협하며

0: 됐어요.
1: 굵고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땅이 살짝 진동했어요. 만약 대형 얼룩뱀이 이 공격에 맞았었다면 결과는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었을 거예요.
0: 대형 얼룩뱀은 아그 아가씨가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강력한 상대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고 주변 덤불 속으로 재빨리 기어들어 도망쳤어요.
1: 걱정했던 싸움이 끝나자 쟁쟁이는 다시 몇잎 수레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찔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는 몸서리 치며 말했어요. 세상에, 대형 얼룩뱀이 계속 혀를 내뱉는데 정말 무서웠어.
0: 아그 아가씨가 다가와 조조 일행의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했어요.
1: 대형 얼룩뱀의 혀는 무섭지 않아요. 그건 그저 전파 탐지기일 뿐이에요. 정말 무서운 건 그의 독 이빨이에요.
0: 호기심이 생긴 쟁쟁이는 눈을 반짝이며 다시 물었어요. 그럼 얼룩뱀이 계속 쉬쉬쉬 하고 있는 건 왜서인가요?
1: 아구 아가씨가 앉아서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그건 주변 환경의 정보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얼룩뱀의 혀는 냄새와 주변 정보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0: 그렇게 대형 얼룩뱀의 습격을 무사히 피한 주조 일행은 다시 대회장으로 길을 떠났어요. 마음이 조금씩 안정된 그들은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주제는 자연스럽게 동물들의 신기한 혀에 관한 것으로 옮겨졌어요.

0: 합격해서 악어 아가씨가 용감하게 나서주고 주주와 친구들도 겁먹지 않고 잘 버텼네요. 그렇게 무사히 얼룩뱀을 물리치고 이제 드디어 대회장에 도착할까요? 오늘 개구리들의 노래 시합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1: 주조 일행은 또 동물들의 어떤 신기한 지식을 배울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그 사나운 대형 얼룩뱀은 정말 그대로 도망간 걸까요? 혹시 화가 나서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요? 주조 일행은 과연 안전하게 대회를 즐길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주조의 더 흥미로운 모험 함께 만나볼까요?
0: 그럼 다음 시간에도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만나요. 친구들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임춘영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박문국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빗방울을 준비했습니다.

이 땅에 떨어지면 아름다운 노래 되어 새싹을 깨워요. 흥이 나는 음악 속에 창단 맞추며 우석우석 어서 크자, 송이송이 어서 피자 약속을 해가요. 빗방울 음악소리 솔라미솔 레미도. 빗방울 똑똑똑 냇가에 떨어지면 잔잔하던 시냇물이 기지개 펴지요.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리봉 김민혜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행입니다. 올 들어 훈촌시에서는 정책의 중첩 효과를 발휘시키고 훈촌 동산구 다국전자상 거래와 철경 세금 환급의 협동 발전을 추진해 다국전자상 거래 무역과 경매 려객 출경 세금 환급에서 모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 전국 노동자 선봉호 칭호를 수여받은 길림 5동 세항약업 주식위안회사 가공약 작업장 침출 작업반 여종업원 집단은 장인 정신으로 약품 품질을 수호하고 종양 문화를 전승해 가고 있습니다.
2: 2026년 연변조 초중학업 수준 시험이 27일에 시작됐습니다. 우리 조 수험생 12,469명이 시험에 참가했습니다. 올 들어 훈촌시에서는 정책의 중첩 효과를 발휘시키고 훈촌 동산구 다국전자상 거래와 철경 세금 환급의 협동 발전을 추진해 다국전자상 거래 무역과 경매 려객 철경 세금 환급에서 모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월 10일까지 훈촌 다국전자상 거래 상품 무역액은 104억 원을 실현해 동기 대비 106% 증가했으며 반년 앞당겨 100억 원 관문을 돌파했습니다. 올 5월 말까지 경매 려객 쇼핑 출경 세금 환급 신청 금액은 109만 원으로 지역 외향형 경제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훈촌 종합보세고 물류 분류 중심 변경 창고, 로우로 된 주소가 찍힌 소포들이 정연하게 쌓여있는 가운데 일꾼들이 상품 선별, 포장 등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국 각지선 다국전자상 거래 화물이 기본상 당일 도착, 당일 발송을 실현했으며 러시아로 향하는 물류 시효도 7일 내지 10일로 단축됐습니다. 훈촌 창달 전자상 거래위원회사의 올해 1.4분기 수출 총액은 55억 원이었고 상품 품목과 수량 모두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그 자회사인 훈촌의성국제물류위원회사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길림 훈촌의성국제물류위원회사 통관 업무 책임자 리근입니다. 1210 수출 업무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우리 제품 종류는 최초의 30여 가지에서 100여 가지로 늘었습니다. 우리는 또 1210 수출의 사전 비축 우세를 빌어 물류 시효를 크게 단축했으며 판매량과 시장 경쟁력 모두 뚜렷이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훈촌 종합보세고 다국전자상거래 9610 무역액은 83억 8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14% 증가했고 1210 무역액은 3억 9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236% 증가했습니다. 거래 상품은 최초의 소수 품목에서 가정생활용품, 의류와 착용품, 디지털 전자제품, 자동차 오토바이 부속품, 철물공구, 아웃도어, 반려동물용품, 미용용품, 장식품, 문화창의제품, 완구, 문예오락용품 등 10대 주류 품목으로 확대됐습니다. 다원화된 상품 구조는 산업사슬 집결 발전을 1층 추동해 업무 규모뿐만 아니라 발전질과 효율의 향상을 실현했습니다. 길림 훈촌 종합보세고관리국 책임자 류연군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변경 개방 창구인 훈촌은 구역 우세에 의탁하고 종합보세구 정책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면서 다국 전자상 거래 분야를 깊이 파고들어 일련의 실무적인 조치로 전자상 거래 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동했습니다. 훈촌 다국 전자상 거래의 비약적인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2025년 종합보세구는 수출입 무역액 166억 5천만 원을 올려 처음으로 1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전성 대외무역 장성의 새 엔진으로 됐습니다. 반년 만에 다국전자상 거래 단일 무역액이 앞당겨 100억 원을 돌파한 것은 훈촌에서 변경구역 위치와 종합보세구, 종합시험구의 정책 중첩 효과를 깊이 발굴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2024년 말 훈촌

0: 세관에서는 동북에서 솔선 쪽으로 1, 2, 1형 보세 수출 모식을 실시해 기업들이 구역 진입 즉시 세금 환급 정책을 형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훈천은 도로 플러스 철도 플러스 항공 다원 운송망을 구축하고 체조, 대로시아, 큰소포, 전용선 및 동북 첫 다국전자상거래 TIR 업무를 개통했으며 8만 평방미터 해외 창고를 건설해 전사슬 물류체계를 형성했습니다. 다국전자상거래 상품 수출과 함께 뜨겁게 달아오른 것은 입경 소비입니다. 2025년 9월 1일 길림성 경매 여객 쇼핑 출경 세금 환급 정책이 정식 실시되면서 훈천 통상구는 전성 제일진 세계 출경 세금 환급 통상구 중 하나로 됐으며 중국은행 길림성 분행에서 여객 검사 청사 출경 대청에 세금 환급 창구를 설치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9월 15일부터 러시아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측 면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사측 면제 플러스 세금 환급 이중 혜택이 빠르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연변조 출경 세금 환급 매장은 25개로 늘었으며 올해 1월부터 5월 세금 환급 신청서 979건이 발급돼 정책 시행 초기 대비 155% 증가했습니다. 훈천시 도시구역에는 이미 구매 즉시 환급 매장이 8개에서 러시아 관광객들은 상가 현장에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사측 면제로 입경 30분, 세금 환급금 입금 10분을 실현했습니다. 장명자 주재 장춘세관 판사처 주임 류양입니다. 훈천세관 역시 대러시아 통상구 특점에 입각해 러시아력에게 통관 수요를 예의주시하며 출경 세금 환급 전용 통로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업무 절차를 최적화하고 2개국 언어 신고 안내를 강화해 세금 환급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실현했으며 다국 소비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세금 환급 정책 혜택을 충분히 방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료사입니다. 중국의 출경 세금 환급 정책은 아주 좋고 세관에서의 처리 과정도 아주 편리합니다. 다음에 또 중국에 와서 쇼핑할 겁니다. 현재 훈천 세관에서는 출경 세금 환급과 다국 전자상거래 1, 2, 1형 구역 진입 즉시 환급이 정책적으로 서로 호응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산 제품이 구역 진입 즉시 환급으로 러시아에 원활히 수출되는 한편 경매여객 구매 즉시 환급으로 훈천에서 마음껏 쇼핑할 수 있는 쌍방향 정책 중첩으로 이 변경 소도시는 국산 제품 해외 진출 거점인 동시에 입국 소비 목적지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다국전자상거래 상품 무역액의 꾸준한 상승은 훈천 다국전자상거래 산업의 발전 활력과 거대한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한편 출경 세금 환급과 사적 면제 정책의 협동적인 추진은 통상구 문화관광 소비의 새 장성 공간을 열어줘 수출입 쌍방향에서 성과를 거두며 지역 외향형 경제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유격대 사업대강의 공포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중공 동만특위는 설립된 뒤 혁명 무장대호 건설에 특히 중지를 돌려 중공 만주성이 지시에 따라 중공 동만특위 군사위원회를 설치했고 양림이 서기를 맡았습니다. 1931년 2월 양림이 앞장서 부대 창설 경험을 총화해 총 7,500여자 분량의 9개 부분으로 구성된 동만유격대 사업대강을 엮었습니다. 대강은 유격대의 임무와 의의, 유격대에 대한 당의 용도, 유격대 조직, 선전, 훈련, 전술, 포로 사업, 후방 보장 등 면에 대해 상세히 서술했습니다. 또 지주, 토, 열신 등의 재산을 몰수하는 문제, 유격대 급양 문제 해결, 유격대 민주관리 등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서술했습니다. 이 대강은 혁명무장투쟁의 긍정적, 부정적 경험교훈 총화를 통해 제정한 것으로 중국 공산당이 동북 혁명 무장 투쟁에서 비교적 일찍 유격대 창건 사업을 체계적으로 논술한 하나의 중요한 군사 문헌입니다. 대강은 동만 지역에서 당의 령도 아래 항일 유격대가 근거지를 개척하고 항일 유격전을 전개하는 데 거대한 정치적 영향을 미쳤으며 극히 중요한 지도 역할을 했습니다.
0: 전국 노동자 선봉호 칭호를 수여받은 길림호동 세항야급주식위원회사 가공약 작업장 침출작업반 여종업은 집단은 중약

0: 자궁약 침출에 전념하면서 장인 정신으로 약품 품질을 수호하고 중약 문화를 전승하며 평범한 일터에서 평범하지 않은 노동의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도나 오동 공급단지에 위치한 길림오동 세항약업 가공약 작업장, 선별, 침륜, 썰기, 복기, 지기 등 공정이 질서정연하게 펼쳐집니다. 침출 작업반 작업일꾼들이 깨끗한 작업복을 입고 설비를 조작하면서 세부 사항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매 한 조각의 약재가 모두 이곳에서 제품으로 거듭납니다. 오동 집단 산하의 대형 중약 가공약 가공 기업으로서 세항 약업은 장백산 산지 약재인 인삼, 로경, 오미자 등 품종의 침출 가공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가공약 작업장 침출 작업반은 기업 품질 통제의 핵심 역량입니다. 중약 침출은 원활한 절차에 조금만 차질이 있어도 약효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에 침출 작업반은 시종 장인 정신을 고수하면서 작업에 임합니다. 길림오동 세항약업 주식위원회사 가공약 작업장 주임 정비비입니다. 성숙된 공정과 실제 조작 경험을 표준화, 수책화해 품질 최저선을 지킵니다. 핵심 기술과 장인 정신을 대대로 전승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자 선봉호 칭호를 받은 것을 기점으로 질 제고와 효익 증대, 기술 혁신, 난관 공략, 본보기 수립에 초점을 맞춰 실제 성과로 선봉호 기치를 떠맬 것입니다. 반복성이 강하고 표준이 엄격한 침출 작업에서 작업일꾼들은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매 한 가지 약재의 침출 정도를 정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영리의 배후에는 팀의 헌신과 담당이 있습니다. 작업반에서는 시종 스승이 제자를 이끄는 전통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기회를 전수하고 경험을 가르쳐주며 후배들은 허심하게 학습하고 빠르게 성장해 엄밀하고 실속을 추구하며 단결 분진하는 우량한 작품을 형성했습니다. 길림오동 세양약업 주식위원회사 생산부총경리 정봉매입니다.
1: 这支工人先锋号炮制班组
0: 이 노동자 선봉호 침출 작업반은 회사 일선 대오의 본보기로서 작품이 착실하고 기예가 정교하며 책임감이 강한 바 실무로 품질을 지키고 생산을 보장해 선봉호라는 칭호에 손색이 없습니다. 침출 작업반은 모든 작업반의 정밀함을 추구하고 표준을 엄수하며 일터에서 기예하고 단결해 난관을 공략하는 훌륭한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2: 2026년 연변조 초중학업 수준시험이 27일에 시작됐습니다. 우리조 수험생 12,469명이 신심 가득히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조갱위 기사입니다. 여기는 2026년 전조 초중학업 수준시험 연변이종 시험 장소입니다. 지금 경계선이 이미 설치됐고 시험 장소 주변의 재반 준비 사업도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우리조 수험생 12,469명이 고중입시에 참가하게 됩니다. 아침 7시 30분. 연변이종 시험장소 주변은 이미 인산인해를 이뤘지만 질서 정연합니다. 수험생들을 동반해온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은 아름다운 기대를 담은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수험생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당부에는 3년간의 동행과 기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수험생들은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학우들과 함께 서로 응원하고 부모님과 손을 흔들며 작별한 뒤 안전검사 통로로 향했습니다. 수험생 곡기봉입니다. 오늘 첫 과목은 어문인데 잘 치르면 첫 시험부터 순조로운 출발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과목들도 모두 순조롭게 통과해서 전부 다 잘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 양태구입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리상적인 고중에 합격하고 싶습니다. 학우들 모두 고중 입시에서 힘내길 바랍니다. 수험생 학부모 안디파입니다. 3년간 노력이 마침내 열매를 맺을 때가 됐습니다. 아이가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랍니다. 연길시 제12중학교 교원 류경욱입니다. 학생들이 인생의 길에서 열심히 분투하고 진취적으로 나아가 시대에 부끄럽지 않고 청춘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중화민족

0: 민족 위대한 봉의 종국꿈 실현에 청춘의 힘을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고중입시 봉사 보장 사업을 착실히 하고 수험생들이 실험 놓고 시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길시 도시관리 행정집법국에서는 골간 집법일꾼을 파견하고 집법 차량 5대를 배치해 연길시 전역 5곳의 고중입시 시험 장소에서 전과정 순회 관리 통제를 실시하게 했습니다. 연길시 도시관리 행정집법국 행정심사비준 판공실 부주임 리동입니다. 사업일꾼들에는 미리 시험 장소 주변의 로점상과 위법 광고를 정돈했고 시험 장소 옆에 편민 봉사소를 설치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식수와 우산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시험 장소 주변 시정 공사를 모두 중단시키고 소음을 엄격히 통제해 조용하고 깨끗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연길시 공안국에서는 경찰들을 배치해 고정 근무와 동태 순찰을 병행하도록 시켜 전방위적이고도 전면적인 교통 안보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당직 교통경찰들은 교통관제 조치를 엄격히 리행해 시험 장소 주변 도로의 临시 교통 소통과 분산 관리 통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무음 관리 통제를 전개해 교통소음이 시험 장소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여 조용한 시험 환경을 마련해줬습니다. 올해 전주 초중학업 수준시험 기간은 29일까지인데 8개 시험구, 14개 시험 장소, 424개 시험장을 설치했으며 8개 예비 시험 장소, 52개 예비 시험장을 마련했습니다. 초중 2학년 지리 생물학업 수준시험은 29일 오후에 치릅니다.
1: 용암의 재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도나시 전용 정무 AI 지능 조소 돈돈이 정식 주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24시간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이 AI 조소는 도나시 전역의 모든 정무 봉사 업무를 통합시켜 주민과 기업에서 업무 관련 문제를 입력하기만 하면 관련 처리 조건, 필요한 서류, 취급 장소, 문의 전화를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공식 온라인 처리 입구와 완전한 온라인 취급 조작 안내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0: 연결시에서는 HPV 백신 접종 비용 감면 해민 활동을 조직 전개해 정령기 인원의 자궁경부암 관련 질병 예방 통제 지식 인지도와 HPV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1: 26일부터 장백산 풍경구 입장권 및 차표 예약 가능 시간이 기존의 15일 전에서 7일 전으로 변경됐습니다. 기타 예약 관련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윤을이었습니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석양은 유난히 아름답고 저녁노을은 유달리 황홀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시대 석양노을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양노을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인생의 가을, 그 깊이만큼 아름다운 시간 속에서 살아갈 힘과 지혜를 나누는 이 시간. 오늘은 특별히 95세 나이에도 불꽃 같은 열정으로 조선족의 역사를 기록해온 한 노인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을을 위해서 꼭 알아두실 유익한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첫 주인공을 소개해드립니다. 생전에 내하고시의 조선족 역사를 기록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하나로 80세 컴퓨터 앞에 앉아 독수리 답법으로 수십만자에 달하는 역사 자료를 직접 정리해온 분, 바로 95세 배재수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동북 항일연군의 역사에서부터 지역사회 영웅 열사에 이르기까지 잊혀가는 우리 민족의 발자취를 붙잡기 위해서 애쓰는 그분의 하루와 신념, 그리고 건강 비결까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배제수로이는 매화고시에 살고 있는데요. 생전에 매화고의 조선족 역사를 기록하고야 말겠다는 신념으로 80세에 타자를 배우기 시작해 조선족 역사사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그 글자 수가 수십만 자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화고시 모폭중 아파트에 살고 있는 95세 고령 배제수로인의 하루 일과는 컴퓨터를 통한 시사뉴스 시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컴퓨터는 인터넷 검색 기능도 있기에 컴퓨터를 통하면 텔레비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실시간 뉴스들을 볼 수 있기에 컴퓨터를 더 선호한다는 배제수로인입니다. 네, 배제수로인이 컴퓨터와 인연을 시작한 지는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함께 살고 있던 막내딸이 출국 로무 수속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컴퓨터 작업을 하는 모습에서 그는 몹시 부러웠다고 합니다. 80대 초반의 배제수로인은 막내딸로부터 타자 검색 등 컴퓨터 조작법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기상하자마자 컴퓨터를 켜서 뉴스를 시청하고 관심사를 검색하는 것은 10여 년째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네,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상이 있었으니 바로 인터넷 검색과 현지 조사를 통해 동국 항일연군 역사, 중국 조선족 역사, 특히 매화고시 조선족 역사, 매화고시 조선족 영웅 열사 사적 등 수십만 자에 달하는 문자 자료를 직접 타자해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직 시절에 교원 사업을 한 배제수로인은 손으로 5개 한족 학교의 교장직을 지낸 적도 있습니다. 퇴직 후 많은 조선족 젊은이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역사 자료를 발굴 정리해야겠다는 긴박감과 사명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획 한글자 독수리 타자로 시작한 그의 제2인생은 95세가 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배제수로인은 매화고시 신화가도의 건국 등 여러 사회구역에서 동북 항일연군 정신계승 등 홍색 강좌를 수십 차례나 진행해 사회구역 간부와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95세에도 60대 못지않게 건강하고 통하는 건강 비결을 물었더니 낙천적인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분 난전 일이 있더라도 오늘을 넘기지 않고 있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부인에 따르면 배로 있는 성격이 아주 유머러스한 바 매일 인터넷에서 웃은 얘기를 몇 마디씩 검색해 부인에게 해주어 그를 웃겨준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붓에 물을 묻혀 회석건조 종이에 붓글씨를

쓰는데 그 흔적이 말라서 없어지면 하루 최소 15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빠짐없이 부인의 손을 잡고 동네에서 최소 7,000보를 산책하는 것이 일과 중계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생전에 매하고시의 조선족 역사를 기록하고야 말겠다는 배재수로인 그 과업을 원만히 완수한 그는 95세 고령에도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탐색하기 위해 매일 컴퓨터 키보드를 열심히 두드리며 즐거운 만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95세 나이로 조선족 역사를 기록하고 계신 배재수로인의 감동적인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나이를 잊게 만드는 그분의 열정과 유머로사한 성격, 또 매일 붓글씨와 산책을 게을리하지 않은 생활습관에서 우리 모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건강하고 즐거운 로호를 위해서 꼭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소식과 정보들을 전해드릴게요.

먼저 전국적으로 새 시대 양로 봉사지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자리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민정부 사회복지중심이 조치한 전국 양로봉사 교류협력회의가 최근 천진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 양로사업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15호 기획 첫 해를 맞아 양로정책과 혁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천진의 실천 사례처럼 각 지역에 맞는 복지 모델이 공유됐으며 우리나라 양로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깊은 논의가 오갔다고 하니 귀 기울여 보시죠. 네, 이번 회의는 정책 해독, 경험 교류, 전문가 소입, 분조 연구 토론 등 여러 가지 형식으로 당면 양로봉사사업 수요를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회의에서 민정부 양로봉사사 책임자가 중국 특색의 양로봉사체계 구축을 둘러싸고 정책 해석을 하고 전국 양로봉사사업 총체적 책략과 중점 임무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전진시 민정국 책임자가 본지역 양로봉사 혁신 조치와 실전 성과를 소개해 각지에 복제 가능한 사업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관련 전문가가 인구 노령화 전략 실시, 양로기구 안전관리 등 중요 의제를 둘러싸고 특별 지도를 펼쳤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3급 양로봉사망 건설, 표준화 에너지 부여, 인재 대호 건설, 봉사 디지털화 전환, 양로기구 발전 금융의 조력 등 핵심 의제를 둘러싸고 연구토론 교류를 전개하면서 상호학습하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전국 양로봉사 분야가 상하가 련동하고 같은 방향으로 힘을 내며 협동해 함께 발전하는 사업협력을 더 한층 강화키로 했습니다. 네, 2026년은 15호 기획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양로봉사사업을 잘하는 것은 의의가 중대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민정부 사회복리중심이 2025년 양로봉사사업의 성과를 전면 총화하고 15호 시기 양로봉사발전의 새로운 형세, 새로운 요구와 새로운 임무를 과학적으로 연구 판단했습니다. 회의는 실천학습교양의 결부에 올해의 중점사업을 포착하고 각지 사업 단위와 심층 접목해 교류 협력 의향을 상담하고 새로운 단계의 양로업종이 규범화되고 효익을 높이며 질 높게 발전하는 데 사로를 분명히 하고 토대를 튼튼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돌보는 점, 말로만 들어도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점을 제도화한 소식입니다. 민정부 등 11개 부처가 최근 호조숭 양로봉사 발전에 관한 의견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호조숭 양로봉사는 마을이나 동네에서 이웃 간에 자발적으로 돕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2030년까지 이런 서비스를 갖춘 시설의 피봉률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특히 농촌 지역의 노인들께 식사나 청결, 응급 지원을 더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졌다고 하니까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됩니다. 호조성 양로봉사는 동네 혹은 촌 주민 간의 상호 방조를 통해서 노인들에게 자발성, 비영리성, 양로봉사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2030년에 이르러 호조봉사 기능을 갖춘 도시와 농촌 사회구역 양로봉사시설 피봉률이 70%를 넘어서고 향진 특수난민 노인 방문 관심봉사사업 기계가 전면 건립되며 호조성 양로봉사가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봉사의 지속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강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의견은 누가 봉사하고 무엇을 봉사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회답했습니다. 호조봉사 모식을 건립 보완해야 하고 사회구역이 지지하는 자택 호조봉사를 발전시키고 전간부 사회구역 사업률꾼 등을 골간으로 건강론을 주체로 하며 사회조직 사회사업전문일꾼 등 명량의 참여를 적극 끌어들여서 호조봉사대회를 구성하고

특수곤란노인에게 식사지원, 청결지원, 의료지원, 응급지원 등 봉사제공 지지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실정에 맞게 농촌 호조봉사를 전개하며 향진위생관, 촌위생실이 향진구역양로봉사중심, 촌양로봉사소의 합작계약 체결, 봉사제공 등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네, 호조 양로는 어디에서 봉사라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호조 봉사 진지를 통괄적으로 건설하고 이미 양로 봉사 시설이 건설된 촌에서는 기존의 시설이 립각해 호조 속 양로 봉사 기능을 증가하고 중복 건설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직 양로 봉사 시설이 없는 촌에서는 실정에 따라 건설, 개조, 임대하는 원칙으로 호조 속 양로 봉사 시설을 건설해야 합니다. 공공봉사시설을 이용해서 봉사를 펼치며 양로봉사기구 등의 적극 참여를 인도해야 합니다. 의견은 또 요소지지보상을 강화하고 봉사자원의 연결을 강화하며 호조성 양로봉사를 도시와 농촌 3급 양로봉사망 건설에 넣고 구역 내 호조성 양로봉사자원을 통괄 결합해 정밀하게 접목시키고 고농률로 배치하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기층노인협회, 로인체육협회 등 로인 관련 조직이 양로문 봉사를 전개하는 것을 경려하고 공익자선조직, 애심기업과 인사들이 자선기부 등 방식으로 호조성 양로봉사에 참여하도록 경려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봇가 로인들의 일상을 돌보는 시대에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가 이미 3억 2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양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소요가 로봇 산업에도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내청도시에는 이미 45개 기업이 210개 제품의 건강 양로 로봇가 훈련을 받고 있고, 또 어떤 로봇은 약 배달은 물론 안전순찰, 치매 진단 재활까지 척척해낸다고 하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 대여료가 4천원에서 5천원에 달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라니 그 인기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인구는 이미 3억 2천여만 명에 달하고 양로 돌봄에 대한 사회의 수요는 로봇 업종의 새로운 시장 전망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청도시 건강양생 로봇 훈련 검증 중심은 현재 이미 45개 기업, 210개 제품을 선정해 입주시켰는데 생활 돌봄 정서위안, 심기관여, 감정동행 등 10여 개 모듈화 훈련 과목이 포함됩니다. 이 중심의 양로기구 약배달 로봇, 아파트 단지 안전순찰 로봇, 소방점검 로봇, 독거로인 가정돌봄 로봇, 알츠하이머 진단 재활 설비 등 항목이 하나씩 개발 낙착되고 있습니다. 중심과 기업 사용자가 협력해 완수하는 대상들도 있습니다. 네, 산동성 제남시 첨단기술산업개발구 제로소프트위오 단지에 위치한 우보툭 회사 사무구역은 늘 분주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자조 연구 개발한 건강양생 로봇 행자 태산의 대량 출하를 실현했습니다. 지난해 회사의 적용 로봇 출하량은 수백 대에 달했고 올해 목표 출하량은 1000대입니다. 로봇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제남시 미래의견 로봇 6S 중심에서는 건강양생 로봇 한 대 1 대여료 비용이 4천원에서 5천원에 달하지만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식탁 위에는 작은 습관이 어떻게 건강한 노화를 돕는지에 관한 연구 결과입니다. 베리류 과일, 사과, 커피, 차 등의 풍부하게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폴리페놀이 세포로화의 핵심 지표인 텔로미어가 짧아질 위험을 최대 52%까지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한 잔 정도의 커피를 마신 분들이 전혀 마시지 않는 분들보다 텔로미어가 짧을 위험이 26%가 낮다고 하니까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이제는 더 건강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물론 지나친 섭취보다는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골고루 꾸준히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작은 실천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베리류 과일과 사과, 커피, 코코아, 차 등에 함유된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 건강한 노화를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핵심 성분은 항산화 노화로 알려진 폴리페놀입니다. 최근 독일 이스탄불에서 열린 유럽비만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폴리페놀 섭취량이 많은 사람은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질 위험이 최대 52% 낮았습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말단에 존재하는 DNA 구조물로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점차 짧아집니다. 네, 텔로미어가 지나치게 짧아지면 세포 기능이 저하되고 노화가 빨라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짧은 텔로미어는 심혈관 질환과 제2형 당뇨병, 일부 암은 물론이고요. 조기 사망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폴리페놀이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항산화 및 항염 작용을 해서 이러한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성인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으로 2008년과 2015년의 체취한 표본을 분석해서 텔로미어 길이를 측정하고 이들의 폴리페놀 섭취량을 평가해서 연관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한 잔 정도 커피를 마신 사람은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텔로미어가 짧아질 위험이 26%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루 4, 5인분의 과일을 섭취한 사람들은 가장 적게 먹은 그룹보다 텔로미어가 짧을 가능성이 29% 낮았습니다. 연구에서 말하는 1인의 구체적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중간 크기 과일 1개 또는 약 80g 정도를 의미합니다. 영국의 한 전문가에 따르면 폴리페놀은 심장질환과 인지저하 등 노화 관련 질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면서 림상 연구에서도 폴리페놀 섭취가 혈압을 낮추고 혈관 및 뇌 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양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꾸준하게 섭취하는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베리로 과일을 아침 식사에 곁들이고 남세 섭취를 누리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텔로미어가 왜 중요할까요? 텔로미어는 염색체 말단에 있는 DNA로 세포 분열 과정에서 점차 짧아집니다. 지나치게 짧아지면 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노화 및 각종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이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을까요? 베리류 과일, 사과, 커피, 차, 코코아, 남새, 허브와 향신료 등의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는 얼마나 마셔야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 연구에서는 하루 한 잔 이하 수준의 적당한 커피 섭취가 텔로미어 단축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과도한 섭취보다는 균형 잡힌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갑자기 찾아오는 어지럼증이나 한쪽 얼굴에 저림 그냥 지나친 적이 없으신가요? 전문가들은 뇌경색이 오기 전 며칠 혹은 몇 주 전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신호들을 절대 홀시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이거나 심지어 성격이 갑자기 변하는 것도 모두 후순환 기 허혈이나 언어 중추, 전두엽의 이상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손발 저림만 뇌경색의 전조를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보다 더 위험한 신호들도 따로 있다고 하니까 오늘 알려드리는 여섯 가지 증상 가족과 함께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발 저림을 뇌경색의 전조 신호로 생각하지만 사실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추나 요추 문제로 신경이 압박되어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저림을 느꼈을 때쯤이면 혈관이 상당 부분 막힌 상태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뇌경색 전 며칠 동안, 심지어 몇 주 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갑자기 현기증이 나타납니다. 가만히 앉아있거나 걷고 있는데 갑자기 집이 돌아가고 스스로 넘어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어지럼증은 보통 몇 분이면 괜찮아지지만 하루에 여러 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복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쉬우나 이는 바로 후순환기 허혈의 징후입니다. 네, 그리고 말이 어눌해집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마치 입에 무엇을 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컵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물 마시는 거라고 뱉고 몇 분 지나면 다시 나아집니다. 이것을 일시적인 실어증이라고 하며 이는 언어 중추의 허혈 증세입니다. 그리고 한 사물이 두 개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구 하나가 두 개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눈앞이 커튼을 친 것처럼 갑자기 어두워졌다가 몇 초 만에 회복이 됩니다. 이것은 안동맥이나 뇌의 후동맥의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쪽 얼굴이 저립니다. 거울을 보며 웃을 때 입꼬리 양쪽이 비대칭이 되거나 얼굴 반쪽이 마치 맞춰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증상은 많은 사람들이 안면마비라고 생각하지만 안면마비는 손발 증상이 없으며 뇌경색으로 인한 안면마비는 종종 같은 쪽 손발의 이상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책에 있는 글자를 전부 알지만 한 대 엮어놓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며 심지어 시계바늘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는 뇌의 고급 기능이 손상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격이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원래 온화한 성격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고 원래 밝던 사람이 갑자기 침묵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대하면 칫솔을 컵에 넣는 등 동작의 순서가 혼란스러워지는데 이는 전두엽이나 측두엽 허혈의 신호입니다.

스웨리 카롤린스카 연구소 연구팀이 치매가 없는 노인 2,157명을 15년간 조석 관찰해서 용도 섭취량이 치매 발병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식품 섭취 빈도 조사를 통해서 참여자들의 전체 섭취량 대비 용도 섭취 비율을 계산하고 인지 건강 지표 간 연관성을 분석했습니다. 네, 가공육 섭취는 가공되지 않은 용도를 섭취했을 때와는 달리 인지 기능 변화나 치매 위험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용도의 풍부한 비타민 B12 등 신경기능 관련 영양소와 단백질의 대사 건강 개선 효과가 인지 기능 저하를 늦췄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전문가는 이번 연구는 알츠하이머병 고위험군의 인지 기능 보호를 돕는 식습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추후 연구를 통해서 APOE 유전자형에 맞춘 식이 권고상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95세 나이에도 우리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쉼없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배재수로인의 열정과 건강한 노화를 돕는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소중한 신호들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행복과 건강한 웃음이 가득하시고 또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여운으로 남길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리미란, 진행의 최명옥, 제작의 손규혁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벌써 6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길거리 풍경이 어느새 여름 한가운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잠깐 밖에 나가보니 사람들의 옷차림이 많이 얇아지고 한결 화사하더라고요. 가벼운 셔츠, 시원한 원피스, 각양각색의 반팔 티셔츠. 이렇게 하나 둘씩 얇고 밝은 옷차림을 보니까요, 덩달아 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정말 어찌할 수가 없나 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날씨 참 쉽게 영향받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흐린 날은 왠지 우중충하고 또 햇살 쨍한 날로 보게 되면 발걸음이 또 가벼워지기도 하고, 게다가 옷 한 벌만 새로 입어도 그날 하루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기분이 날아갈 듯 들뜨기도 하죠. 아마 그래서 여름이 오는 게 더 기다려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길어진 낮, 더 환한 거리, 더 자유로워지는 옷차림, 그 작은 변화가 우리 일상의 활기를 불어넣어주니까요. 화사하고 디자인이 특별한 옷으로 선택을 해서 입어보십시오. 어느새 발걸음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기분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삶의 지혜는요, 벽면을 꾸미는 요령입니다. 그림과 액자는 벽면을 아름답게 채울 수가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액자를 통해서 어떤 작품이나 사진을 어떤 방식으로 그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되고요. 집안 분위기를 달리 연출을 할 수가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벽을 사진과 그림 등으로 꾸며 포인트를 주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요. 기본 벽 인테리어에 따라서 회화 작품부터 그래픽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까지 다양하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벽지가 화려하거나 벽면에 많은 포인트 소품이 걸려 있다 보면 액자는요, 컬러감이 없는 심플한 것을 선택해 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자칫 서로 너무 과하면은 과한 벽 장식으로 방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위해서 여름 질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에어컨 가동은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요 에어컨 가동 시 내부의 온도가 갑작스럽게 변해 우리 몸이 적응하지 못해 냉방병이 생기게 됩니다. 또 에어컨 냉각수에서 발생을 하는 세균이 에어컨 바람과 함께 공기 중으로 퍼져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냉방병의 주요 증상은요 콧물 발열, 기침 등이며 일반적으로 여름 감기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에서 춥거나 두통, 기침 증상이 있다가 실내에 나왔을 때 호전되는 경우는 여름 감기가 아닌 냉방병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방병에 걸리면 아주 어지럽고 두통이 있으며 식욕이 감퇴되고 피로감을 느끼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냉방병 예방 팁으로는요 에어컨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냉각수를 1년에 2회에서 4회 정도 교체하기, 내외 온도 차이 5도에서 6도를 유지하기, 두세 시간마다 환기하기, 비타민 함량이 높은 과일 섭취로 면역력을 키워주기, 차가운 물은 피하고 미지근한 물 수시로 또 마시기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살림의 재현은요, 주방 인테리어 팁입니다. 과거에는 어머니들께서 혼자 벽을 보고 요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요즘은 혼자 요리하는 것이 아닌 거실을 바라보며 요리를 할 수가 있는 오픈형 주방이 흔하죠. 이는 가족들과 함께 소통을 하며 식사 준비를 할 수가 있고

거실과 주방이 이어져서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는 듯한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통 주방은요, 화이트 컬러를 사용하기에 일반적입니다. 흰색은 공간을 넓게 표현을 해서 주며 또 더러워진 부분도 눈에 쉽게 띄어 바로바로 청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흰색이 밋밋하다고 생각 든다면 중간중간 포인트가 되는 소품을 통해서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온색의 컬러는요, 색상이 커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방 포인트 컬러로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여름철 차량 관리 방법입니다. 여름 장마철에는요, 수분, 먼지 등으로 인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졸음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세균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목적지 도착 2, 3분 전부터 에어컨을 꺼서 차량 내 수분을 증발시켜 주는 게 좋으며 에어컨 필터는요, 1년에 한두 번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똑똑한 락스 활용 방법입니다. 싱크대 안에 배수구에 물때가 잔뜩 끼었다면요, 가급적으로 청소를 하는 밤에 하는 게 좋다고 해요. 청소는 밤에, 그렇죠. 먼저 랩과 고무줄을 이용을 해서 배수구 구멍을 막은 다음 락스 희석액을 붓고 하룻밤 동안에 그대로 두면은 손을 댈 필요도 없이 물때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락스 희석액 안에 지저분한 거름망이나 싱크대 뚜껑도 같이 넣어두면은 함께 깨끗해집니다. 화장실 청소도 같은 원리로 욕실 화나 또 샤워 커튼 아래 잔뜩 낀 물때도 대야에 락스 희석액을 붓고 하룻밤 동안 그냥 담가두면 전혀 힘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여름철 침실 인테리어 팁입니다. 침실의 시원한 느낌을 연출해주는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소재인데요. 무겁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극세사. 장모 대신에 가볍고 뭐 시원한 소재의 벽지나 이불, 커튼, 쿠션 등을 함께 배치하면 분위기를 더욱 시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 대표 소재는요, 린린리틴. 네, 린린리틴인데요.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직물 소재를 사용하면요, 소재가 주는 특유의 시원한 느낌으로 침실 분위기를 쾌적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린린은 수분을 흡수해서 이를 활용을 해 열을 분산하거나 저장을 하는데요, 실내의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습한 여름 보송함을 느낄 수가 있는 레이온 소재의 침구는요, 잠자리를 더욱 시원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레이온은 땀 흡수가 꽤 빠르고 촉감이 차기 때문에 여름 침구 소재로 추천드립니다.

안에서 곰팡이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화장실은 늘 습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기 좋은 환경 중에 하나죠. 특히 여름철 온도가 올라가면 곰팡이 서식을 하는데요. 가장 좋은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요, 김이나 약도 과자 봉지에 들어있는 건조제를 모아두었다가 부직포 주머니에 담아서 욕실에 매달아 놓으면 습기가 없어지면서 곰팡이 발생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곰팡이가 있는 욕실 바닥이라면 헝겊에 소다 풍물을 적셔 닦아주십시오. 소다와 식초를 함께 사용하면 오래된 곰팡이 얼룩도 문제없이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지혜는요, 좋은 원목 가구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원목 접합 부분이 짜맞춤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가구의 소명과 질은 결합 방법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죠.

싼 가격의 가구라면은 대량 생산을 위해서 조립이 손쉬운 못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충격에 약해서 오래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원목 가구는요, 짜맞춤 기법으로 만드는데 이는 나무와 나무가 맞물려 매우 튼튼하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감재와 접착제는요, 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미침으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마감재는 화학 도료와 천연 도료의 또 첨가제를 섞어낸 기능성 오일로 구분할 수가 있지요. 네, 요즘은요,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학 도료로 칠한 경제품이 많이 있으나 친환경 제품이 많이 있으나도 아직도 일부 가구 공장에서는요, 생산 원가 절감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값싼 화학 도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살림의 지혜와 함께하느라 자발찬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살림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천성 부순의 열사 라이언화입니다. 라이언화는 1925년생으로 사천성 부순현 출신입니다. 아담한 제고의 단아하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으며 순박하고 성실하며 소박한 성품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1943년 6월 청도에서 왕일평과 결혼을 했고 결혼 후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소학교를 졸업한 후에 회계학교에 다녔으나 당시에는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집에서 가사노동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이언화의 남편은 1934년 7월 야안에서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으나 얼마 안 되어 지하 당 조직이 와해되면서 적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출국 후 한동안 당 조직과 연락이 끊겼다가 1948년 3월에 다시 입당을 했습니다. 1945년 당 조직은 청도와 야안 곳곳에 여러 회사와 단체들을 잇따라 설립을 하고 이러한 합법적인 직업을 위장막 삼아 당의 자금을 조달하는 당 업무를 전개하게 됐습니다. 왕일평은 지하당원 동지 소개로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비밀리 당이 맡긴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사천군 제24군에서 부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특수신분으로 하여 지하당 동지들은 왕일평과 라이언화의 청도집을 비밀 활동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라이언화 역시 회의가 열릴 때마다 동지들을 위해서 보초를 서고 망을 봐주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1947년 11월 적지 않은 진보 청년들이 지하당을 도와 지하 간행물 편찬과 인쇄를 지원했습니다. 이들은 주간지 중요한 소식과 기사를 엄선하여 비밀리에 인쇄를 하며 혁명선전을 활발히 펼쳐나갔습니다. 이 간행물은 처음에는 여러 진보 청년들의 집에서 인쇄되었으나 시간이 지나 발각될 위험을 피하고자

이연화의 집으로 작업실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나르고 접으며 간행물을 발송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1948년 2월 적들이 왕일평을 체포하기 위해 이 안으로 들이닥쳤으나 다행히 그는 전날 이미 총도로 떠난 뒤였습니다. 허탕친 적들은 이 안에 왕일평 집에 머물고 있던 혁명 간행물을 인쇄하던 지하당원을 체포했습니다. 일이 잘못됐다는 소식을 접한 왕일평은 즉시 라이언화와 아이들을 데리고 피신길에 올랐습니다. 이동하던 중 라이언화는 아이들의 옷을 챙겨오지 못한 것이 생각나서 다시 집으로 가지러 갔다가 그곳에 잠복해 있던 적들에게 불행히도 잡히고 말았습니다. 왕일평의 행방을 캐내기 위해서 라이언화의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붙잡아갔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와 여동생은 풀려났지만 라이언화는 중경의 감옥으로 이송이 되어 수감이 됐습니다. 감옥에서 그녀는 강죽균, 좌소영, 등해종 등 공산당원들의 높은 전투적 열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혁명정신을 곁에서 지켜보며 깊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옥중에서도 당 관련 지식을 적극적으로 학습했으며 문화지식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정식 공산당원이 아니었기에 당의 내부 사정을 잘 알지를 못했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 즉 남편 왕일평의 행방, 진보 선전물 인쇄 활동 등에 대해서는 적들에게 단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옥중에서 동지들을 살뜰히 챙기며 고문으로 부상을 입은 혁명 동지들을 자진해서 도와나섰습니다. 좌소영이 아이를 출산할 때는 온 정성을 다해 도왔으며 함께 수감된 동지들이 전개한 각종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1949년 11월 27일 대학살 당시 좌소영과 팽찬병은 갓난 아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아이를 침대 아래 구석진 사각지대로 밀어넣었습니다. 두 어머니가 총에 맞아 희생된 후에 영아들은 어머니 피로 물든 바닥에서 자지러지게 울어댔습니다. 이때 이미 총격을 받고 쓰러져 있던 라이언 화는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극심한 통증을 참아가며 침대 구석으로 기어갔습니다. 자신의 몸을 방패삼아 어린 생명들을 지켜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잔혹한 학살자들이 확인 사살을 위해서 방으로 들어왔고 라이언화는 끌어낸 뒤에 권총으로 그녀 머리를 조준해 사격을 했습니다. 결국 라이언화의 머리는 참혹하게 훼손이 됐고 두 아기 역시 검에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라이언화가 체포될 당시 그녀의 막내딸은 채 돌도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소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녀는 옥중에서 남편의 아내와 남겨진 아이들에 대한 애 끓는 그림을 굳세게 견뎌냈습니다. 특히 생사의 갈림길에선 마지막 순간까지도 추호의 두려움 없이 죽음으로써 어린 생명을 지키려 애를 썼습니다. 기생 당시 그녀의 나이는 겨우 24살이었습니다.

요즘은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여성 열사 라연화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선착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선착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고향련의 글입니다. 시음떡의 향입니다. 이 냄새 진짜 오랜만이네.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건넨 반찬통 뚜껑을 여는 순간 톡 쏘는 새콤달콤한 향이 순식간에 방안을 가득 채웠다. 포슬포슬하고 동글납작한 모양의 설익긴 아침 숨결처럼 새하얀 쉬움떡이 들어있었다. 막 시루에서 꺼내는지 아직 남아있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코끝을 간지리자 잊고 있던 기억이 꿈결처럼 되살아났다. 어린 시절 부엌의 김 서린 창문, 그 안에서 떡 반죽하던 할머니, 뜨거운 김에 데이며 솥에서 떡을 급히 꺼내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쉰떡이라니, 그 지독한 냄새의 주인공을 내가 마주하다니. 내 고향 연변에서는 발효된 것을 쉬었다라고 표현하기에 맵쌀가루에 발효된 감주를 넣어 만든 증편을 쉰떡이라 부른다. 어린 시절 우리 집 부엌에는 새벽마다 시큼한 냄새가 가득했다. 할머니가 직접 쉬움떡을 만들어 연결해서 가장 큰 장터 서시장에서 팔았기에 우리 집은 동네에서 쉰떡집으로 불렸다. 할머니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떡 장사를 시작해 집이 재개발로 이사를 가기까지 아마 떡 장사를 10여

했을 것이다. 골무떡과 만두기도 함께 만들었지만 절묘한 식감과 은은한 단맛이 일품이라며 모두가 극찬하던 쉬움떡이야말로 할머니의 대표작이었다. 할머니는 항상 전날 저녁부터 쉬움떡을 만들 준비를 했다. 하얀 맵쌀가루에 끓는 물을 넣으며 살살 저어 익 반죽하고는 감주를 넣어 가마솥 아랫목에서 발효시켰다. 새벽이 되면 반죽이 부풀며 술 향기가 은은하게 피어올랐다. 그 냄새가 알람이 되어 할머니와 어머니는 잠에서 깨곤 했다. 무쇠솥 찜기에 젖은 면보를 깔고 반죽을 한 숟가락씩 떠서 동글 납작하게 쪘다. 갓 쪄낸 떡은 하얀 구름처럼 포슬포슬 부풀어 올랐고 그 위에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고명을 곱게 뿌린 뒤 참기름을 발랐다. 간식거리가 귀하던 시절이라 친구들은 너는 맨날 떡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며 나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나는 쉬움떡이 정말 싫었다. 백설기처럼 부드러운 것도 찰떡처럼 쫀득한 것도 아닌 어중간한 식감도 싫었지만 무엇보다 거북했던 건 코끝을 찌르는 낯선 신내였다. 나에게 쉬움떡 냄새는 매일 맡아도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냄새였다. 쉬움떡이 싫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맞벌이 부부였던 부모님은 할머니까지 모시며 아이들을 키우느라 늘 바빴다. 특히 어머니는 출근하면서도 집안일과 육아까지 도맡아야 했다. 지금처럼 가전제품이 잘 갖춰져 있던 시절도 아니었기에 부엌에서 불을 피워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해야 했고 목욕물을 끓여서 마련해야 했다. 게다가 물을 아껴야 한다며 매일 저녁 가까운 강가로 나가 가로등 불빛을 의지해 손빨래를 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해가 뜨기 전에 떡을 만들기 위해 세상의 무게를 다 아는 듯한 무거운 눈꺼풀과 싸우며 일어나던 어머니의 모습은 어린 나에게 유난히도 안쓰럽게 보였다. 며느리로서 당연히 할머니 일을 도와야겠지만 뜨거운 김에 데여 소나무 껍질처럼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을 볼 때마다 나는 그놈의 떡 때문에 어머니가 더 고생하는 것만 같아 쉬움떡이 더 미워졌다. 나는 쉬움떡과 평생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마음속에 높은 담을 쌓았다. 떡을 팔 때도 안 먹던 떡을 할머니가 떡 장사를 그만둔 뒤로는 더더욱 입에 댈 일이 없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 여기서 직장 생활까지 하게 되자 쉬움떡을 먹을 기회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렇게 세월을 건너 다시 마주한 쉬움떡. 타국에서 고향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건넨 마음이 느껴져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떡을 집어 한 입 베어 물었다. 폭신하고 말랑말랑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기운이 입안을 감돌더니 곧 고소한 맛이 따라왔다. 오래 먹은 된장처럼 깊고 담백한 풍미가 번졌다. 쉬움떡이 이렇게 맛있던 떡이었나. 분명 이 맛이 아니었는데. 고개를 갸웃하며 남은 떡도 덥석 입에 넣었다. 떡 향기가 혀끝을 간지르며 입안 가득 퍼졌다. 그렇게 싫었던 쉬움떡의 신맛이 이토록 정겹게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옛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아침마다 떡을 한 점 물고 학교에 갔으면 어머니가 따로 밥을 차릴 필요 없었겠는데 나는 떡은 죽어도 싫다며 꼭 밥을 달라고 고집을 부렸다. 지금 생각하면 나의 철없는 고집이 어머니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하루는 밥 대신 쉬움떡이 올라와 있었다. 또 떡이야? 나 밥 먹을래. 투정을 부리며 접시를 엎자 쉬움떡이 바닥에 툭툭 흩어졌다. 이 아까운 걸. 어머니는 묵묵히 쉬움떡을 주워 자신의 밥그릇에 담고는 다시 밥을 지었다. 할머니가 나의 행동에 언짢았는지 이놈의 떡 장사를 그냥 확 그만둬야지. 온 가족이 무슨 죄냐? 라고 했다. 떡 장사를 그만두면 우리 식구들은 매일 죽을 먹어야 할걸요? 허허, 얘가 또 죽은 죽어도 싫다고 음식 투정을 할 거고. 어머니의 우스갯소리에 할머니가 크게 웃었다. 손녀를 밥 먹이려면 떡 장사를 그만두면 안 되겠네. 그 뒤로도 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새벽에 깨어나 할머니가 떡을 만드는 것을 도왔다. 쉬움떡을 만드는데 발효의 시간이 필요하듯 내가 그 맛과 향을 이해하는데도 세월이 필요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 그 시절에 쉬움떡은 할머니, 어머니의 인생이었고 삶의 압축이었으며

빔떡을 빚던 그 새벽의 시간은 가족을 위해 사랑을 반죽하고 인내를 쪄내던 시간이었을 것이다. 가족이 조금 더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였음을 이제는 알 것 같다. 최근 어떤 기사에서 맛의 획이라는 말을 읽었다. 한 다국적 식품기업이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위해 잊을 수 없는 음식 활동을 진행했다고 한다. 어린 시절 즐겨 먹던 음식을 재현해 선물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치매로 자기 이름과 가족조차 기억하지 못하던 환자들이 유년 시절의 음식을 맛보는 순간 옛 기억을 또렷이 떠올리기 시작했다. 고향, 돌아가신 부모님,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까지 추억의 음식이 잊고 있던 시간을 되살려낸 것이다. 어릴 때 먹었던 음식을 다시 찾는다고 해서 맛의 획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내 지인 중 한 명도 어릴 적에는 시큼한 김치 냄새가 너무 싫어 수십 년 김치를 먹지 않았는데 50대가 되더니 이젠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김치가 좋아졌다고 한다. 맛의 회기를 경험하는 음식에는 즐겨 먹었던 음식만이 아니라 한때 싫어했던 음식도 포함되는 것 같다. 어릴 적에는 몰랐던 맛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마음속에 스며드는 그런 음식이 나도 있다. 세상에는 더 맛있는 음식도 더 고급스러운 재료도 넘쳐나지만 이상하게도 내 혀는 오히려 오래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토속적인 맛을 찾아 헤맨다. 예전엔 쓰다며 뱉어버리던 두릅의 쌉싸름한 맛이 요즘은 그렇게 좋고 썩은 냄새 같다며 밀쳐냈던 청국장이 지금은 너무 구수해 주말이면 일부러 멀리 있는 식품마트까지 찾아가 사오곤 한다. 왜 싫어했던 음식을 수십 년이 지나서 찾게 되는 걸까? 시간이 지날수록 옛 음식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입맛에 남아있는 깊은 뿌리 때문은 아닐까? 중국 조선족으로 살아온 우리가 여러 세대에 걸쳐 대대로 전해진 음식을 통해 DNA 자체에 각인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맛의 회기는 단순히 혀의 기억 때문만은 아니다. 고향의 맛에는 자식을 위해 험한 세월을 견뎌낸 부모의 손맛, 밥상에 앉아 오손도손 나누던 웃음의 냄새, 온 가족이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와중에 몸속 깊이 밴 인생의 향과 같은 것이 깃들어 있다. 그 맛은 뇌속 어딘가에 고여있다가 문득 깨어난 활성세포와 함께 순식간에 되살아나는 것이리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신맛에 두 딸이 코를 찡그렸다. 나는 쉼떡을 하나씩 쥐어주며 웃었다. 한 번이라도 먹어보면 엄마처럼 이 향을 그리워할 날이 꼭 있을 거야. 옥수수 온면, 고추 순대, 연변식 된장국 등 여러 가지 고향 음식을 만들어주면 지금은 입맛에 안 맞는다면서 겨우 맛보기만 하지만 언젠가 먼 훗날 우연히 이 음식들을 다시 마주했을 때 두 딸은 문득 엄마의 고향 맛이라며 그리워하지 않을까.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쉼떡을 만드는데 발효의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가 그 맛과 향을 이해하는데도 세월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시절의 쉼떡은 할머니, 어머니의 인생이었고 삶의 압축이었으며 쉼떡을 빚던 그 새벽의 시간은 가족을 위해 사랑을 반죽하고 인내를 쪄내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0: 시대.
1: 저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아닌 것입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5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0: 앞에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좋은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환은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청심 치명 발매 아니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약각의 큰 글씨는 청심 치명 발매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그 공능 조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귀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에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초원 청심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단순 심장에서 심장으로의 불편함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는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중에서의 일정 심각한 증상에 관한 한 개의 리던 체계를 포함한 학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림상조현표는 그러면 심폐열이 심한 구체 림상표는 무엇인가? 우리 많은 분들이 심장병으로 주사를 하셨거나 혹은 심부에 물이 찼다고 진단을 받았거나 그 외에 비후성 심근증이라든지 뭐 뇌졸중까지 이미 심장에 혈전이 내려 올라가서 뇌졸중까지 쓰러진 경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왕왕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심장과 폐열이 심하다. 그러면 림상에서 주한 표현은 무엇인가? 심장과 폐열이 심한 구체 증상. 여러분들이 계속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 방면에서 아주 익숙한 뭐 여기에 대한 인정이 있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잡

0: 알겠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기침을 잘겠습니다. 그리고 가래가 많이 생깁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특히 고초 구취가 생기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뭐 치부는 남들이 하나 쓸 때 개담 두 개 세 개 그보다 더 많이 쓰고, 하루에 남들이 두 번 양치질 그 지절질 한다면 나는 그보다 더 배수를 해도 애들과 대화할 때면 엄마 입에서 냄새가 나, 아빠 입에서 냄새가 나, 이런 말을, 지절질 좀 잘해, 이런 말을 들을 때 개담면 어쩔 수 없었는데 본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니까 지금 완전히 자적으로 하치해봐도 알기지만 해도 식구들하고 물어보게 되면 전혀 냄새가 없네, 아무 냄새도 없네, 이 정도까지 그 확인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초원청심환은 심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으면서 여러가지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모두 똑같은 우대정책과 똑같은 가격을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한 가게 가격은 바로 199원입니다. 세 가게 한 각, 그리고 아홉 가게 세 각, 18가게 여섯 각, 이 정도 되면 한 가게 평균 가격이 14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각은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데요. 세 각에 한 각에게 다면 뭐 한 달 반 좌우, 그리고 아홉 각에 세 각에게 다면 바로 넉 달 한 개 치료 과정입니다. 18 각에 여섯 각에게 다면 여덟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데, 우리 지구 특점으로 봐서 많은 분들이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면서 와서 갖고 나가시거나 혹은 부채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동안 지금까지는 해관을 지나면서 다른 문제점을 발견한 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은 보통 한두 각 갖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곁에 친인들, 친구들, 이렇게 동료들 같이 이런 그 모병에 있는 분들을 함께 쓰게 되어 있으니까 비교적 아주 많이 나가는 이런 폐단이 있지만 해도 실은 놓고 갖고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 제품 자체는 배달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배달 전화번호는 33-5번, 여기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 혹은 신약대학방에 직접 가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원만하게 본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저원 정심할 수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 집에로 쳤었습니다. 안지나 선하고서 헐떡헐떡하고, 그러고 뒷가슴, 앞가슴이 바늘 쏙쏙 뛰는 것 같은 게, 그저 식은땀 그냥 흘리고, 예. 그리고 입안에서 냄새가 어찌 그렇게 지독한가. 지설질을 그렇게 여러 번 해도 안 되고, 그저 정말 하루에 네 번, 다섯 번 해도 안 되고, 남은 하나 쓴다는데, 네 개, 다섯 개 써도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입고 통신에 다 먹고 저 식은땀 다 흘리고 정말 맴돌이 쳤습니다. 저희 선생님까지 한 세 통 싸면 한 더 줍디다. 그래 한 달 칩디다. 그래 먹고 나니까 우선 먼저 그 한 달을 먹고 이봐이 허소하던 게 그게 없어지고, 이빨이 아프던 게 그걸 사라지고, 땀 흘리면 안지나 선하고 좀 삼질 나가던 게 쏙쏙 지르던 게 이렇고, 목에서 그렁그렁 하던 게 이렇고, 그리고 멀리해서 그저 숨이 헐떡헐떡 하던 것도 그게 가세져서 없습니다.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몸이 헷가봐지고, 소화가 잘 되고, 밥은 뭐,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정원 찾은 것 같으란 게, 계속 이거 떨구지 말고 장기적으로 쓰려고, 전화드립니다.
0: 예, 모두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각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본 제품을 쓰시니까 좋은 해결을 가져오셨으니까 아무튼 료성을 따라서 견제하시게 되면 심장병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의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해결되게 되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전향
2: 알선해 줘서.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네,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감사합니다.
3: 예. 저는 심장이 자꾸 후두두두 떨리고, 그 다음에 심조통도 있어가지고, 저는 밤에 잠도 잘 못 잤습니다.
0: 예.
3: 예, 근데 그 주변 가면 병원에 약도 먹어보고 뭐 어쩔 수 없을 때도 그래서 이 광고 듣고 선생님 광고 듣고서 통통심한 혹시 신장이 좋다는데 먹어보다 그래 어제 한 개를 좀 먹었습니다.
0: 예.
3: 예, 근데 이게 통통심한지만 뭐 부작용도 없고 아, 예.
0: 효과가 빠르죠. 예.
3: 예,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0: 예, 효과가 확실하고. 예, 예, 그렇죠.
3: 확실합니다.
0: 예.
3: 그래, 어전 신장도 아이들 기고 주민감 이제 한 가량도 먹었는데, 그 신조증도 없어지고, 밤잠도 잘 자고, 그리고 또 혈압이 조절 잘 되겠다.
0: 예, 심장병이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합니다. 예, 예. 예 심장병이 예. 치료되니까 혈압이 조절받으셨던 분들이 기본 비례가 높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통통심하면 또 고려 진주 약이지 뭐 시름 넣고 먹을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0: 네,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서 활동소를 중에 또 9가구 주문하다 겁니다.
0: 예, 보험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아,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3-5번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예, 수고하세요.
0: 건강 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아, 저도 심장이 나빠서 좋은 소식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심장이 나빠서 그 미네 맥이 없고 조금 아래에 한 바다지 지금 맥이 없습니다.
0: 예.
4: 그래서 여기 와서 검찰하기 뭐 100분지 70이 무슨 몇 개다라도 그래.
0: 어허, 예, 예.
4: 심장이 다투는 게 저절에 했습니다.
0: 예.
4: 그런데 몇 년 되니까 또 다시 가슴 키우고, 숨이 차고, 맥없고, 그래서 예, 지금 좋은 소식 하나 쓰고 있는데, 언제는 영 효과가 영 떴습니다. 맥이 나고, 예. 그래, 영 한 발짝 뒤집어버리 지금 마음대로 먼저 그래도 숨이 차지 않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예.
4: 아, 우리 집이 한 7층인데, 이전에는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는 그거 아세 서너 번 셌다가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 좋은 소식 하나 쓰니까 단숨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0: 아, 심장병이 전형적인 증상이 움직임에 숨이 찬 건데 그게 해결받으셨다. 그렇죠.
4: 예, 예. 그래, 이전에 이거 쓰기 전에는 예, 그러면서 계속 주수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0: 예.
4: 막 가슴을 싹 그걸 키우고 예, 딱 맥히는 것 같았는데 그거에 아이 먹으면 아이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언제는 이거 주수원을 가지고 안다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뭐.
0: 아, 예.
4: 가슴이 키우지 않고 그렇습니다, 숨도 차지 않고.
0: 예.
4: 아니, 좋은 소식은 이 효과도 없고, 예. 아, 저는 더 써서 쓰다 그랬다.
0: 아, 그렇게 해서 좋은 청심환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배달 혹은 직접 신약대학방에 가셔도 됩니다. 배달 전화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4: 예. 예, 감사합니다.
0: 건강 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나도 이 좋은 청심환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5: 나는 약은, 저기, 광고약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중일기 하고 천약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이 좋은 청심환 쓰지 많은 효과를 봤어요.
0: 아하, 예.
5: 심장이 좋지 못해서, 저기, 저녁에다 숨이 차서 답답해서, 저기, 네, 벌써 깨어났다 했습니다.
0: 아, 예.
5: 그런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요.
0: 예.
5: 그 다음에 10년도 저기, 100이 넘던 게 지금 80으로 정상이 됐어요.
0: 예.
5: 예, 여러 가지 면에는 많이 좋아졌어요. 네,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9각 싸다고 그럽다.
0: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아무튼 마음 놓고 복용할 수 있는 우선 효과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없는 특점이 있으니까 열심히 잘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5: 네, 감사합니다. 예.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는 청심환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6: 심장이 나빠서 예. 가슴이 구두둑 구두둑 이제 떨긴 것은 떨김의 소리. 그것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근데 떨기지도 않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약순 후에.
0: 예.
6: 이라고, 예. 그것도 이 더우면 심장이 더구나, 예. 막 숨이 아예 올라옵니다.
0: 예. 더운 더워서, 추우면 추워서, 심장병

0: 자들 가운데서는 예, 환경적인 지배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지금 더 보도 이 없습니다.
0: 예, 예, 그렇죠.
1: 어, 예, 이곳 속에서는 겨울에도 가슴 위에 가슴다 입으로 못도 벗습니다.
0: 예.
1: 그래서 근데 겨울에도 얘네 이전 안 썼습니다. 이래 입을 더 보도 이렇고 어, 이야기 선생님 진짜 좋습니다.
0: 예.
1: 그리고 예, 그다음에 또 이 좀 그 숨이 찬다 이 중계를 올라올 때 뭐.
0: 예.
1: 숨이 차서 중계마다 앉아서 올라왔는데 이전 단순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0: 예, 그럼요. 예, 예.
1: 혈압이 높은 게 정상되고, 예. 잠 못 자는 게 잠을 잘 잡니다.
0: 어, 혈압이 정상, 말은 간단하지만 해도 그게 쉽지 않은데, 평생 혈압약을 드셔야 되는 건데, 뭐, 넉 달 그 이상으로서 혈압이 정상 돌아오니까 혈압약 끊었던 분들 꽤나 계시고 있으니까, 심장병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었는데, 이 보온 제품 쓰셔서 혈압이 조절받으신 분들이 아주 비례가 높습니다. 예.
1: 예, 그리고 예, 기침 자꾸 합니다. 그러든지, 기침 다리하고 목이 가려도 싹 없어졌습니다.
0: 아, 예. 심혈이 심한 증상이 있게 생겨졌습니다.
1: 예. 예. 심장약 좋은 이야기나 제공한 것 같습니다.
0: 예.
1: 예. 그 선생님이 이렇게 효과서가 달아받아 또 쓰겠습니다.
0: 예. 이 제품 자체는 요정을 따라서 견제할 필요성이 확실히 있습니다. 숨 얼른 내려오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길게 견제하시는 게 기본일 겁니다.
1: 예,
0: 건강하세요.
1: 씻으다 선생님이 저는 한번 씻어도 효과 좋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건강 견우입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보온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어제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넉 달 그 이상으로서 계속 혈압이 정상 범위에 있으니까 끊어봤는데 완전히 다른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심장이 수축할 때는 높은 혈압, 높은 혈압은 120부터 139까지는 정상 범위에 속하죠. 그런 다음에 심장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확장하는 그 순간은 바로 낮은 혈압을 말하는데요. 60부터 90까지 정상 범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보온 제품 저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온 제품 자체는 우리 심장병의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혈압이 조절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에서 개선을 가져와서 처음엔 심장병이 아닌가 하고 엉뚱한 치료에 매달렸는데 그때뿐이고 기신은 장기적인 효과는 따라하지 못했는데 보온 제품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심방세동이생이 팡찬이라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심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분들 가운데서 적지 않은 분들이 나올 때 진단을 보게 되면 팡찬이란 집이란 팡에 찬이란 거는 보다도 떨린다는 걸 말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은 하루에 10만 차자우 수축 이완 수축에 쟀다 놨다 우리 고무구 같은 거 하루에 10만 차를 쟀다 놨다 하자면 당신은 절대 할 수 없을 겁니다. 심장은 이 일을 합니다. 근데 이 팡찬은 우리 심장 구조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방과 심실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심방 피가 들어오는 칸 심실은 피가 나가는 칸인데 우리 많은 피가 심방 좌심방 우심방 어간에 판막이 있습니다. 심실은 좌심실 우심실 피가 나가는 칸인데 심방의 피가 또 심실로 나올 때 얼젠반 산젠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래서 판막이 모두 4개인데 이 판막이 하루에 10만 차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판막에 이상이 있다면 관상동맥에 이상이 있는 것보다도 더 못지지 않을 정도로서 큰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때 되면 많은 큰 병원에서 진단이 나오는데 이야기하면 판막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돼지 그 심장 판막을 채취해서 이식하는 이런 표단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당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판막에 이상이 생겨서 그 수술 받는 건 보통 병원에서 못합니다. 아주 큰 병원에 이런 심장 전문 이런 그 병원에서만이 그 수술이 가능한데 돈도 많이 쓰고 한 30~40만 거 있어야 될 겁니다. 물론 뭐 이로해서 어느 정도 보험이 해결해 주겠지만 해도 돈도 돈이겠지만 해도 이 수술은 보통 수술이 아닙니다. 수술을 한다음에도 아주 보통 사람처럼 씩씩하게 우리 지금 본 제품을 써서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의 개선을 가져와서 씩씩하게 마음대로 그런 병이 있었던가 쉽게 활약한다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까지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중풍 위험도 이런 그 황찬이 없는 심방세동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중풍 위험이 5에서 배 더 높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부지런히 아무런 10번 생각하고 한번 결정하기보다도 그런 진단이 나왔다면 초원 청심하는 기본으로 견제하는 것이 기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한 번에 복용하는 알수가 20알레지 25알을 했는데 이런 분들은 25알씩 연속 복용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진을 벌어서 뭐 심장내과에 가서 진을 벌 검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해도 아무튼 저희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하는 이런 차원에서 권념해드리는 이런 차원입니다.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혀끝이 재빨갑니다. 혀 변두리가 재빨갛다면 간열로 인해서 혀바닥이 재빨갛거나 철계가 앉는다면 위열로 인해서 혀끝이 재빨간다면 심장열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열로 인해 가지고 심장이 그 산소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입술이 까맣게 질립니다. 짙은 자주색을 느끼는 이것도 심장열의 산소 부족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열의 산소가 만약에 40% 모자란다면 만파 상태의 98% 내지 100% 이런 만파 상태가 되는데 심장 혈액 산소가 40% 모자라면 당신은 어느 순간에 쓰러집니다.
2: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2: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0: 예, 말씀하세요.
3: 예, 주차님 안녕하십니까?
0: 예.
3: 예, 내 어제 가서 이 보건 청심한 심장자 빨가 싸왔는데
0: 예.
3: 식전에 먹음떻습니까? 식후에 먹음떻습니까?
0: 아, 식후에 복용하시오. 식전 식후가 다 가능하지만 해도 식후에 복용하시오. 식후에 30분 예. 좌우에 복용하시오.
3: 한 봉다리에 20알입니다.
0: 예, 한 봉다리씨 보통 증상이라면 만약에 심각 주자를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거나 그렇다면 25알씩 하루에 두 번 드시고 보통 심장병 가슴이 침침하거나 잠자기 힘들어지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20알씩 하루에 두 번 드셔도 됩니다.
3: 네, 하루 그것도 두 번씩 먹으라고.
0: 두 번.
3: 아이, 우리 남편이 좀 소리 나도 놀라고 했네요. 제가 싸웠는데.
0: 아, 잘했습니다. 아, 예.
3: 예, 기댕기. 언제 먹으라던지 딱 주고 오니까 까먹어가지고.
0: 아, 예. 식후에 복용하면. 식후 30분 자후에 복용하세요.
3: 그래, 또, 그 신약 잡아서 뭐 빨간 통 하나씩 또 먹으라면 좋다는 뜻이가 제 그것도 또 쐈습니다.
0: 아, 예, 예.
3: 예, 그 같이 먹으면 더 좋다는
0: 뜻. 야, 아, 거기서 식인 대로 하세요.
3: 예, 혈압이 영 높단 말입니다.
0: 아, 이 심장병 치료하면. 점차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을 겁니다.
3: 예, 그랬다는 어떤 나쁘게
0: 신신 같고, 예, 예. 보통 40대 중후반부터 남성들은 50대 중후반부터 사이에서는 심장에 이상이 절대 안 생긴다 이런 보증이 거의 없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미 증상이 예. 나타나니까 이 제품 들은 게 맞습니다.
3: 어떤 70이 넘었습니다.
0: 아, 예, 예.
3: 원래 혈압이 높아놓고 혈압만 전체는 어디 때문에 갖고 온 사람은 다 놀란다.
0: 아, 그래요? 예.
3: 전체적인지 그래서 양만 아이 두면 계속 양배 30, 그래서 그 사람 말입니다.
0: 위험한데요. 예, 예. 좋기는, 예. 25알씩 드세요. 25알씩.
3: 아니, 지금 또 그 봉다리 해치길래.
0: 하나. 봉다리 아, 그래서 지금 시도해보시오. 자기 절로. 예, 예.
3: 두 번씩.
0: 예, 예. 하루에 두 번 꼭 견제하셔. 예,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네, 그 이대성이 좋은 소식만 들었고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전화기 잠도 못 자고 두개도 올라 못 가고 하던데 지금 뭐든 하나 사줬습니다. 그래서 친구분이 보고서 이거 자기도 좀 달랍대다.
0: 예.
4: 9통 배달해 달랍니다.
0: 예. 배달해 예,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됩니다.
4: 아, 예, 알았습니다.
0: 아,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우리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숨이 많이 차고 반드시 누워자기 힘들고 반드시 누워 자자면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가을 느낀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심열이 정상 범위는 범위로 놓고 말

0: 평균 1분의 60부터 100 차가 증상 범위에 속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1분의 60차 벗어서 7, 80차 잡으면 됩니다. 너무 떨어져 40몇 차 빨리 떼서 100, 20, 30차 모두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까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는데요.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하품을 대고 하고 어깨가 견전처럼 뜸뜸 아파나고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었고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이 생기거나 혹은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쉽게 놀라고 하신이 부종이 생기고 다리나 발목이거나 발등이 그리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거나 배가 강다짐으로 아파나는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고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복강동맥에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증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어떤 분들이 복용할 수 있는가 하면 이미 주자를 하셨거나 주자를 준비하고 있거나 심부의 물이 어느 정도 이미 천체에서 빼냈는데도 계속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이런 분들,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심근염이라는 감기인 뒤끝에 진단을 받으신 분들, 비후성 심근증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막내해서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좋은 치료가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인데 지금 소화가 잘 되지 않더라 이렇게도 하게 되었는데요. 이건 마치 무엇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지도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아프면 엄마가 기가 많이 나가게 되어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서 심장에 이상이 있게 되면 소화 공능도 떨어지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도무치라는 말이 이런 말도 있게 되어 있고 심의 동지한다 심장과 위는 동치된다 하는 이런 말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엉뚱한 치료에 매달려서 돈만 나가고 뭐 간과 콤파체 부담이 가고 이럴 뿐 제대로 심장치료가 되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 초원청심환이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나이가 드시면서 혈액공 조혈 공능이 떨어지는 분들 가운데 기본으로서 뭐 갱년기 이후에는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됐는데 청담배 도타이라는 걸 조혈 공능을 도와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초원청심환은 진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라디오 극장
1: 전옥귀작 소설 귀신 로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젊은이가 급히 골목길을 따라 마을 밖으로 나아가는데 뒤에서 주수가 쫓아와 그들을 불러세웠다. 그는 자기 방에 숨어서 몸체에서 나누는 대화를 모두 엿듣고

있게 되었다. 그는 곧장 땅딸벅에 물었다. 우리 아버지가 간다면 당신들은 돈을 얼마나 줄 겁니까? 두 젊은이는 입이 막혀 멍하니 서 있었다. 이 문제는 그들이 사전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 틀림이 없었다. 혹은 어떤 이렇다 할 대답이 없다고 말해야 맞을 것이다. 그들은 그냥 파기를 받고 사람을 모시러 왔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눈길을 주고 봤더니 역시 땅딸보가 입을 열었다. 회사에서 당신의 부친을 절대로 부대접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수는 굳은 표정을 짓고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송풍기를 고쳐주면 또 얼마를 줄 타산입니까? 에? 두 젊은이는 얼굴을 붉히며 일손 대답을 하지 못했다. 추수가 말했다. 이런 일은 사전에 약정해야지 절대로 서울에서는 안 되지요. 땅딸보가 따지듯 되물었다. 아, 당신 생각에는 얼마면 되겠습니까? 추수가 머리를 한번 흔들더니 두 식지를 내밀어 십자 모양을 지었다. 이 숫자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 땅딸보는 얼굴을 찡그렸다. 당신 아버지 뜻입니까? 추수의 야비고 길쭉한 얼굴이 금세 붉어지었다. 얼굴에 가득 찬 여드름이 반들거리고 있었다. 그가 어찌 감히 아버지를 대표할 수 있단 말인가. 골목길로 마을 사람들이 걸어오자 추수는 바삐 몸을 돌려 돌아가면서도 한마디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기억하세요. 영감쟁이 도로 절대 공짜로 일하게서는 안 됩니다. 그날 오후 추추는 아버지가 침대 밑에서 먼지를 가득 뒤집어 쓴 공구함을 끌어내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공구함을 울 안으로 옮긴 후 다시 엄마들어 낡은 침대보를 가져오라고 하여 땅바닥에 펴놓았다. 마치 무슨 의식을 치르듯이 진지한 표정을 가지었다. 그는 접이 의자에 앉아 돋보기를 걸더니 걸레로 낡을 대로 낡은 공구함을 깨끗이 닦아낸 후에야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마치도 상자 속에 깊이 잠든 신비한 요정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말이다. 상자를 열자 위에는 검은색 유포가 덮여 있었다. 그것들을 드러내자 안에는 틈새 게이지부터 가늠자, 로기스, 졸칼, 벤치, 스패너 등 없는 것이 없었다. 아직도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는 그것들은 질서정연하게 배열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고 몸을 옹성거리고는 넋잃은 듯 그것들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반나절 움직이지도 않고 석고상처럼 그렇게 앉아 있었다. 뒤에 서 있는 양춘아가 옆에 아들한테 소곤거렸다. 저건 모두 아버지 보배들이라네. 아버지는 손을 내밀어 공구들 속에서 한자 남짓한 스테인리스로 된 가느다란 막대기 하나를 더듬어내어 손으로 슥슥 닦더니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씩 뽑아내기 시작했다. 원래 막대기는 줄였다 늘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글쎄 길이가 2m나 되었다. 이게 나의 예의봉인 셈이지. 그는 이 보기에 평범하기 그지없는 막대기를 골똘히 살펴보면서 중얼거리었다. 이건 스승 왕대룡이 임종을 앞두고 나에게 남겨준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눈앞에도 눈물이 고이었다. 아버지, 보안이 정말 공장에 가시려나 보네요. 에? 아들이 빈정대는 듯한 어조로 말을 했다. 아버지는 머리를 들고 그를 쳐다보았다. 눈길에는 차가운 빛이 어려 있었다. 왜? 가면

0: 되는 거냐? 아버지가 가면은 보수를 얼마 주겠다는 말도 없는데요. 응? 아들은 이번에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었다. 아직 일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무슨 보수란 말이냐? 아버지는 머리를 돌리며 글을 쏘아보았다. 목소리도 따라서 변하면서 계속 말을 이었다. 오랜 동안 기계 정비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꼭 잘해낼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냐? 혹시라도 일을 그리신다면 보수가 다 뭐냐? 설령 보수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찌 그냥 눈뜨고 보면서 모르는 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일도 하지 않고 보수부터 따지다니 그게 다 무슨 일하는 태도냐? 응? 그는 6% 공구들을 하나하나 닦아서 낡은 침대포 위에 쌓아놓기 시작했다. 옛날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영도들이 임무를 맡기면 무조건 따르고 바로 일에 착수를 해왔지. 언제 조건을 묻고 보수를 따졌겠냐? 해마다 대정비 시즌이면은 왕대령 스승님이 나를 데리고 올리뛰고 내리뛰면서 정신없이 일을 했었지. 선반에서건 기계 내부에서건 일을 한다 하면은 몇 시간이고 몸을 웅크리고 부지런히 일만 했단 말이야. 어떤 때는 생산이 급하고 임무가 딸리면은 24시간이나 연속으로 작업을 해도 누구 하나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지 않았지. 우리 스승님 말을 빌면은 누가 힘들다 나 앉으면은 누가 후리 자식이라고 했지. 그래, 가령 그 시절에 내가 손재주가 있었다면은 바로 그렇게 일을 해서 배운 거야. 알겠어? 응? 주수는 이런 것을 듣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그런 식의 설교 이미 질들여 있었다. 그가 아버지 말을 끊었다. 저도 이번에 기술을 배울 겸 아버지를 따라가겠어요. 어떠세요? 아버지는 어리둥절해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아들을 살펴보는데 그 눈빛에는 기쁨과 더불어서 믿기 어렵다는 뜻이 역력하였다. 인터넷 게임 안 놀아도 돼? 집안에 들어박혀 휴대폰 안 뒤져도 되고? 그가 빈정대는 옷으로 시카스를 났다. 아들이 인차 고개를 가로저었다. 양춘아가 기뻐서 주로교의 어깨를 툭 쳤다. 영감, 이번에 아들이 제자가 되겠다는데 기쁘지 않아요? 네? 아버지는 쓴 웃음을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튿날 일찍 아버지는 퇴직할 때 공장에서 마지막으로 내준 새 작업복을 바꾸어 입고 역시 그때 받은 선물인 스웨이드 신발을 신었다. 그러자 그 시절 노동자의 어엿한 모습으로 되돌아간 듯 싶었다. 그는 수염을 깎고 며돌이 남지 않은 머리털을 물로 정리한 후에 마누라가 쓰는 크림까지 얼굴에 발랐다. 떠나기 전에 그는 양춘아에게 밭일에서 주의할 점과 닭, 오리, 돼지 등 집짐승들의 사료비 등에 대해 귀찮을 정도로 구구절절 설명을 해주었다. 양춘아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1: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참 영감 두상도. 당신이 나한테 가르칠 게 뭐가 있다고요? 네, 마음 놓고 당신의 그 고사한 기계나 수리하러 가세요. 네, 영감.
0: 아들은 배낭을 메고 손에는 무거운 공구함을 들고 있었다. 아버지는 차를 우린 유리컵을 그에게 넘기며 엄숙하게 말을 했다. 나를 따라 일을 배우려면은

진짜 스승처럼 모셔야 하느니라. 예전에 내가 왕대령 스승에게 제주를 전수받을 때 차컵 따위 들고 다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스승의 화장실에서 쓰는 종이도 내가 준비했었지. 엉덩이를

다는 것을 아는 상 싶었다. 적잖은 세월이 흘렀어도 추록에만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오랫동안 농민으로 살아왔어도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재주를 몸에 지니고 있었다. 울 안에서 나와 어둡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걸어나가면서 추록에는 내딛는 매 걸음마다 씩씩하고 떳떳한 느낌이 들었다. 세월에 다를 대로 달아 주름이 가득한 길쭉한 얼굴에는 평생 떠올려본 적이 없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동네 사람들이 아는 채 하며 악수를 청하고 지할 때 그는 겸손하게 사형을 했지만 속으로는 여간 흡족해하지 않았다. 이런 감각은 퇴직한 후에 종래로 있어본 적이 없었다. 그를 데리러 온 사람은 역시 어제 그 두 젊은이였다. 땅딸보는 은강이라 불렀는데 회사 판공실 주임이었고 안경쟁이는 이름이 장명이었고 비서직을 맡고 있었다. 자유로운 추록에는 차창을 열고 동네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감사를 전했다. 전쟁터로 떠나는 장사인 듯 가슴 속에서는 삽시의 만감이 교차했다. 그는 자신의 방불이 그 격정의 세월로 되돌아간 듯하였다. 봉구차는 점차 멀어져가.

0: 고화로운 현대식 회사 사무청사에서 추록에는 회장 왕덕혜 등 회사 용도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왕덕혜는 중년이었는데 신체가 건장하고 얼굴이 넙대대하고 눈도 크었다. 그는 광동 조선 말투가 들어간 표준어를 했다.
1: 어르신, 직접 찾아뵈러 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0: 그는 주록의 손을 잡고 힘차게 흔들었다. 그 바람에 주록에는 감동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하기도 했다. 이런 장면은 그가 여지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여 회장은 그를 회의실로 이끌었다. 거기서 추록에는 비칠거리며 소파에서 일어서는 두 노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몸집이 비둔해진 대로리와 백발이 성사한 장이구였다.
2: 추록에! 대로리! 장이구!
0: 세 노인은 서로 마주보면서 너무 격동된 나머지 일순간 말문이 막히었다. 세상의 손이 서로 겹쳐졌고 눈에서는 눈물이 고이고 있었다. 얼마 후 회의실에서 두꺼운 안경을 걸고 말을 끄끄거리는 총공정사가 송풍기 고장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한 절반쯤 얘기했을 때 졸곧 눈을 감고 잠이 든 것 같던 추로괴가 갑자기 손을 들고 총공정사의 말을 끊었다.
2: 아무래도 현장에 직접 가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0: 그 한마디에 회의실은 잠깐 술렁거리기도 했다. 그의 뒤에 앉아 여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아들은 아버지가 갑자기 이 시각부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널찍하고 조용한 작업장은 사두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아래에는 질서 정연하게 배열된 루추 송풍기가 여러 줄 있었는데 굵직한 파이프들이 지면에서 벽을 따라 사면으로 구불구불 뻗어갔다. 그와 달리 거대한 원심 송풍기는 다섯 대가 한 조를 이루어 테라스 위에 자리를 틀고 있었다. 모든 송풍기들은 마치 지령을 받은 듯 조용히 그 자리에 누워 미동도 없었는데 마치

당년 역에 조인이 와서 살펴보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추록에는 그리운 자식을 만난 기분이었다. 아니, 순식간에 격정으로 넘쳐 흐르던 젊은 날로 되돌아간 느낌이었다. 그는 이 송풍기들이 뜻밖에도 대부분이 옛날에 자신이 직접 설치하고 테스트 및 정비했던 설비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것들이 아직도 가동이 되고 있을 줄 누가 알았으랴. 그는 그것들을 자기 자식보다 더 환히 알고 있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하였다. 아니, 그것들이 고장이 난 것은 어쩌면 그가 보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와 헤어진 지 너무도 오래되어 고의로 자신들의 난치병으로 그대로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틀림이 없었다. 주로게 눈이 젖어드는가 싶더니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었다.

소설 귀신 로그의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이 시간 소설 낭독의 서태문, 편집 남철, 제작 정삶의 기획 허복순, 감독 정홍매, 총감독 이용민이었습니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지와 신뢰에 보답하고자 존에 각 현시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일은 280원에 해드립니다. 상인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살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적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이십니까?
1: 예, 오늘은 단행간 기업을 운영하면서 문학 창작을 계속해 오고 있는 홍영남.

0: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1: 예. 그럼 오늘도 먼저 홍용암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0: 예, 홍용암 시인은 1970년 6월에 흥룡강성 동령에서 태어났습니다.
1: 예.
0: 가정의 경제난으로 연변대학 2학년 때 중퇴하고 하해해서 장사에 진출합니다. 어느 한 번에 그 강아지를 안고 저희들 그 신문사에 찾아온 일도 있었는데, 제가 강아지는 뭔가 모르니까 그걸 팔자고 지금.
1: 예.
0: 그걸 누구한테 팔자고 지금 안고 다닌다. 초창기에 아주 극심한 생활난에 봉착했을 때였는지라에 아주 짐작이 됐습니다. 그는 16세 때 첫 시집 꽃무지개를 출판한 후 지금까지 중국, 조선, 한국에서의 조선문 중문으로 무려 50여 권의 저서를 출판했습니다.
1: 네.
0: 해내외 문학상 30여 차를 수상하고 중국에서 또 중국 100명 개혁 창업 걸출 인물로 선정되고 또 중국 당대 걸출할 인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변에서는 연길시 10대 우수 청년, 연변 청년 5사 상장 획득자, 연변 10대 청년 창업 샛별로 명명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중화공훈훈장, 조선에서 로력훈장, 한국에서 중환우호교류 공로메달을 수훈받았습니다. 2002년에는 연변 텔레비전 제작 중심에서 연변 조성족 자치주 창립 50돌을 맞으면서 홍용암의 인생 일대기를 반영한 텔레비전 드라마 흰구름의 길 상하집을 촬영 제작에서 방송했습니다.
1: 예.
0: 현재 련행성 단동시 웰빙 건강제품유한회사 이사장, 연변주 정협위원, 연변 두만강 지역 경제발전연구중심 고급연구원 등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럼 홍용암 시인의 구체 동시들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인은 제목이 꽃입니다.
2: 꽃, 홍용암. 겨운에 추웠던 대지, 봄맞아 하늘 향해 높이 든 축배. 천잔 만잔 잔마다 봄 향기가 하나 가득. 잘 잘.
0: 이 당시 주요 포인트는 바로 꽃송이를 술잔으로 본 것입니다.
1: 예.
0: 그것도 봄을 맞는 축배의 잔으로 본 것이죠. 그리고 그 꽃이란 술잔에는 천잔 만잔 잔마다 봄 향기가 하나 가득 차 넘친답니다. 즉 철철 넘칩니다. 봄을 맞아 피어난 꽃송이를 축배잔으로 본 것으로 시가 이미 다 된 거죠. 시인의 상상력을 잘 과시해주고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꽃망울입니다.
2: 꽃망울, 홍용암. 무엇에 성났을까 뽀로통. 입 꼭 담은 꽃망울. 아지랑이 살금살금 간지럽혀 놓자 참지 못해 캐드득. 아이, 숨 막혀 그만. 노염 가시고 빵긋 웃네요.
0: 예, 이번에는 꽃망울을 묘사하고 있는데, 첫 연에서의 꽃망울을 성이 나서 뼈로 통해 있는 걸로 묘사하고, 그래서 입까지 콕 담은 걸로 묘사하고, 다음 연에서는 아지랑이 살금살금 간지럽혀 놓자 참지 못해 캐드득 웃어버린 것이 그만 꽃이 활짝 피어난 거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3연에서는 아예 노염 가시고 빵긋 웃는 꽃송이를 쓰고 있습니다. 참다 참다에 아지랑이 간지르니까 빵 꽃으로, 즉 웃음꽃으로 터진 꽃망울입니다. 묘하다고 생각하는 좋은 동시입니다. 시어를 고를 때에도 아이들이 동심에 맞게 잘 골라서 참다 참다 너무 숨막히다 다시 빵 터지게 만든 이런 것이 이 동시에서 참 잘 묘하게 표현됐습니다.
1: 예.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눈입니다.
2: 눈, 홍용암.

온 하늘에 하얗게 춤추며 나풀나풀. 하늘에서 겨울나비 날아내려온다. 어느새 팔랑 매화꽃이 앉은 나비 봄 꿈을 꾼다. 나비와 꽃의 입맞춤 바야흐로 새 봄이 시작된다.

예, 이 동시 작품은이 면으로부터 점으로 점진적으로 써내려가는데 먼저는 온 하늘을 온통 하얗게 색칠한 그런 그 춤추는 나비 군상들을 묘사하고 즉 눈을 위해 면으로 묘사하던 대로부터 시작해서 매화꽃에 앉은 나비란 이런 점으로 예, 좁혀서 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나비와 꽃의 입맞춤을 예, 순간적으로 나비와 꽃이 딱 입맞추는 이 순간을 예, 새봄이 시작되는 대로 예, 이끌어갔습니다. 면과 점을 잘 재단해서 짜이게 만든 형상이 잘된 동시 작품입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잠이 들었네입니다.
1: 잠이 들었네. 홍용암. 엄마는 아가만 귀여워 아가를 안고 깜빡 잠이 들고, 아가는 고양이 제일고와 고양이를 안고 쌔근 잠이 들고, 고양이는 또 털실볼 재롱스러워 털실볼 안고 가릉 잠이 들고.
2: 예, 이 동시는 모두 다 자기가 제일 귀여워하고 자기가 제일 고아하거나 자기가 제일 재롱스러운 실물들을 안고 자는 그런 모습을 아주 보기 좋게 그렸습니다. 엄마는 아기를, 아기는 고양이를, 고양이는 또 털실보를 안고 잡니다. 시어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깜빡, 쌔근, 가릉 이런 정제된 시어들을 선택했고, 모든 것이 그 잠들 때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참 묘하고 잘 구사한 동시입니다. 독자들은 또 이 동시를 통해서 각자의 특성상 그 사랑하고 귀여워하고 재롱스러운 것만 골라서 그 맛을 새김질하게 만들었습니다. 잠드는 순간이 그 잘 정제된 짜인 동시 작품입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못입니다.
1: 못, 홍용암. 마당에서 타박타박 뛰어놀다 못을 밟았다. 아차. 섬직한 생각에 고개를 숙이고 자세히 보니 긴 못이 신바닥에 뚫고 꽃신우까지 나왔네. 와, 하늘이 무너지는 아기의 울음소리. 밥 짓던 엄마가 허둥지둥 달려와 조심스레 신을 벗기고 보니 웬걸, 마침 못이 발가락 새를 꿰고 나온걸. 뚝 멈춘 아기의 울음소리.
2: 예, 이 동시에는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즉, 아이가 그만이 못을 밟았는데, 그 못을 처음 발견했을 땐 못이 신바닥 쭉게 뚫고 꽃신 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만에 깜짝 놀랐어요. 아기가 와, 하늘이 무너지는 이 울음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밥 짓던 엄마가 허둥지둥 막 달려와 보니까, 아, 밑에 떡 본 게, 아, 맨바로 그 못이가 예. 바로 다치지 않고 발가락 사이로 나왔단 말이에요.
0: 네.
2: 그래서 그제야 엄마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그 다음에 아이도 뚝 멈춘 아기 울음소리. 예, 아이도 울음 멈췄습니다. 결국에 발가락 사이로 못이 나오다 보니 아무데도 상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아짜아짜한 순간이었습니다.
0: 네.
2: 동시에 이렇게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한 그 순간을 딱 포착했죠. 엄마와 아기 마음을 죄다 놓는 순간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동심은 이미 독자들의 마음을 억제해 놓았습니다. 동심에 부합되고 마음을 사로잡아낸 순간 포착을 아주 묘하게 고안해냈습니다. 이 스토리만으로도 시는 다 완성된 거죠. 시인이 재치를 잘 말해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식은땀이 쫙 나오게 만들다가 결국 네. 들어가게 만들었죠.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사슴뿔 나무입니다.
1: 사슴뿔나무. 홍용암. 한낮을 놀다 지쳐 소르륵 잠이 깜빡 든 새, 누군가 꽃사슴 머리 위에 가만히 홈을 파고 심어놓은 나무씨 두 알. 내리는 비 맞고 가지런히 우석우석 자라났네. 멋있는 나무 두 그루. 꽃사슴 머리 위에 동실 실려 신선같이 이산저산 넘나들며 자유로이 천하강산 유람하는 그 나무가 부러워. 땅속 깊이 뿌리 박혀 한평생 못 박힌 듯 우두커니 한자리에 서서 사는 개암나무, 본나무, 참나무 모두가 술렁술렁 설레이네.

0: 예, 이 동심리, 이 사슴뿔나무란 이 제목은 이분이 어느 동시집, 예, 시집이 제목이기도 한데, 아주 요것도 명확히 고안해 냈습니다. 지금 꽃사슴 위에 누가 화물을 파고 심어 놓았는지 가지런히 으쓱으쓱 멋있는 나무 턱으로 탁 자라났단 말이에요. 꽃사슴 머리에 동실 실려 신성같이 지금 이산 저산 넘나들며 자유로이 지금 천하강산을 유람하는 그 나무가 부러워서 한평생 못 박힌 듯 우득허니 한자리에 서서 사는 깻나무, 밤나무, 참나무가 모두 슬렁슬렁 설레입니다. 야, 저 나무는 좋겠다. 사슴이 머리 위에 자라났으니 마음껏 세상 금수강산 다 구경하면서 사는 게. 이렇게 엉뚱하고 묘하게 사슴이 머리 위에 난 사슴뿔을 나무로 화해서 기막히게 동시를 엮어냈습니다. 이 화면만 생각해도 한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이미 됐습니다. 시인이 재치가 이만저만의 안음을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1: 아마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생각되는 그 화면이 있는데, 예, 지금의 그 청집 뜨리는 그런 것이 없지만 예전에는 아마 한 30년 전에는 보게 되면 청집 그 꼭대기가 평평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런데 그 평평한 꼭대기에 나무씨가 앉아서 거기에서 그 자양분을 섭취해서 청집 꼭대기에 나무가 자라던 그런 장면도 있었지.
0: 예, 있지요.
1: 예, 예. 있지. 그것이 바로 그 지금 이 시에서 그 이 시인이 보아낸 바로 이 사슴뿔 위에 또 오면 바로 그렇게 그 씨가 떨어져서 그렇게 그저 뭐 나무가 자란다는 그런 장면이 어떻게 아주 묘하게 매치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0: 예, 아주 예. 그 합당하게.
1: 네. 아마 생활 논리적으로도 이게 아주 합리하죠.
0: 예. 예.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제마전입니다.
1: 제마전 홍용암. 호시탐탐 디오란 제마전 엿보던 뽀드렁 이빨 욕심돼지 울바자틈 씩씩 도지고 들어와 흉악한 대가리 쑥 들이미니.

그 도깨비야. 졸장공은 밥바라 바자 타고 오르고 고구마는 혼비백산 땅굴 속에 몸 감추고 꽈리는 부랴부랴 주머니에 숨었는데 이놈 어리 덤벼봐. 강냉이는 호통 빼며 발굽을 씩 걷어붙이고 고추는 내몰차게 비수를 내흔들고 가지는 기세 등등 방망이를 꺼내들죠. 침략자다 뚜뚜 청동원. 성급한 호박꽃만 긴급나팔 부느라 보리 잔뜩 부어 헤덤비며 떠들썩. 디오란 채마자는 삽시간의 수라장.

0: 예, 이 동시도 아주 기막히게 잘 설계했습니다. 지금 참화전을 하나의 전투장으로 묘사해냅니다. 먼저는 이 대제가 욕심 가득 물고 참화전을 넘보면서 어슬렁거립니다. 그걸 발견한 이 각가지 곡식과 남사들이 삽시간에 지금 1급 전투 준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면 이 줄단콩은 바삭바삭하고 오르고 고구마는 혼비백상 땅굴 속에 몸 감추고 꼬리는 부랴부랴 주머니에 숨었는데 강냉이는 이 발굽을 쓱 걷어붙이고 고추는 또 매몰차게 비수를 내흔들고 그러니까 시퍼렇게 독이 오른 고추를 비수에 비유한 거죠. 그리고 가지는 또 방망이를 꺼내들고 호박꽃은 야 침략자다 뚜뚜 나팔을 불며 총동원령을 내리고 이래서 참화전은 삽시간에 수라장이 됩니다. 곡식과 채소의 특성에 따라 잘 풀어냈습니다. 온통에 살아 숨쉬는 참화전의 그 진풍경을 잘 그려내서 동시로 하여금이 싱싱이 솟아오르는 그런 삶이 지난 현장 냄새를 풍기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독자들은 이 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채소들의 특징을 잘 알게 될 수도 있고 또 재미와 유머 속에서 참화전을 들여다보며 많은 걸 배웁니다. 참 멋진 그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 그냥 그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돼지 한 마리가 제마선에 뛰어들었다 나올 수도 있죠.
0: 그렇죠. 네,
1: 그런데 이 시인은 여기서 아주 상상력을 발동해서 이 그 뭐 남자들이 가지각색의 그 특성을 살려서 그 어떤 자기의 그 뭐 그 뭐 뭐 전투력이라 할까 뭐 이런 그 반응 능력에 따라서 이 침략자 돼지와 지금 싸우는 그렇지. 이런 장면을 그 상상해낸 거죠.
0: 그렇지.
1: 그래서 또 이 마지막에는 가면서 뭐 고추는 어떻고 가지는 어떻고 또 무슨 뭐 강냉이는 어떻고 그런 이런 특성을 또 아이들이 후에 다시 또 이 시를 본다면은 제가 관찰하게 되죠. 아 정말 그런가?
0: 아 정말 정말 예. 비수 같구나. 예. 아 정말 그 방망이 같구나.
2: 예. 아무래도 여기서 그 작자의 아주 기발한 착상이 그 빛을 뿌리는 그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동년의 랑만입니다.
3: 동년의 랑만 홍용남 도주먹 불끈 쥐고 나 혼자 나는 듯이 강가 모래밭을 달리면 그 뒤에 줄레줄레 발자국이 따라오고 또 헐레벌떡 그림자가 따라오고 그 다음 달싹달싹 땀벌창이 혀를 빼문 발바리가 따라오고 발자국과 그림자와 발바리가 한사코 바싹 내기하듯 따라온다.
0: 예, 지금 한창 젊었을 때는 더구나 동년 시절에는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립니다. 공부도 바쁘고 노름도 아주 더 바쁩니다. 그래서 무작정 달리게 된 거죠. 달린 만큼 또 발자국이 찍혀서 나를 따라옵니다. 헐레벌떡 나이 지나온 그림자도 바싹 뒤를 쫓아옵니다. 어쩔 사이 없습니다. 그 뒤로 또 혀를 빼문 발바리가 한사코 바싹 따라옵니다. 신뢰하실 수 없고 주춤할 수도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나는 내기하듯 계속 앞장서서 새길을 개척하며 앞으로만 달립니다. 그러다 이제 뒤돌아볼 때면 나는 이미 저만치 동년을 다 말아먹고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같이 무적에 갖고 천진난만하던 7세기 동년은 이젠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한 인간의 허겁지겁 달려온 한단하게 행복

0: 익숙했고 더 바쁘던 동양 세월을 되새겨보는 좋은 반추의 과정이고 청화의 과정을 반영했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성인 생활 목표가 확정된 규칙 속에 움직여야 하는 생활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작정 앞으로 달려서는 아내들 시절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옮겨 디뎌야 할 때입니다. 무심히 흘러간 나의 동년 시절은 안개 속에 이미 사라졌습니다. 다시 더 올 수 없는 그 파란 시절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1: 예.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아기와 할머니입니다.
1: 아기와 할머니 홍용암. 할머니 품이 안겨 태득 웃는 아기에게 앞니빨이 도개. 아기벌에 뽀뽀하며 방실 웃는 할머니도 앞니가 두개. 눈이 안 보이게 웃는 아기와 할머니는 헤헤 모두 이가 두개.
2: 예, 지금 예, 할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아기가 예, 할머니 품에 안겨 있습니다. 헌데 예, 애가 예, 변하고 포근해 좋다고 할머니를 보고 가득 웃음. 근데 아기는 예, 앞이가 두 개만 도달했습니다. 갓난 하얀 이빨입니다. 미래가 있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얀 이빨 두 개. 이 세상 만나는 걸 다 먹어볼 수 있는 희망찬 이가 두 개입니다. 동시가 예, 여기서 끝난다면 별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시인은 한술 더 뜹니다. 아기벌에 뽀뽀하며 방실 우는 할머니도 앞니가 두 개. 그런데 이번엔 갓난 이가 아니라 다 빠지고 삭고해서 겨우 남은 마지막 두 개의 이가 보입니다. 세상 풍파를 다 씹어삼킨 하얀 마지막 이 두 개. 파란만장한 새우를 씹어넘기고 남은 마지막 하얀 이 두 개의 이빨입니다. 둘 다의 눈이 안 보이게 웃고 있지만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는 간 나온 이, 하나는 린로하여 마지막으로 남은 이.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분간키 어려운 복잡한 심태를 마주하게 됩니다. 마음이 짠해 남다. 둘 다 눈이 안 보이게 웃고 있지만 그 서로 다른 경우 때문에 독자들은 마음이 착잡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예, 모를 수를 놓고 그냥 헤헤 모두 다 이가 두 개라고 흥연한 마음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감동받고 안 받고는 이 독자들 자체의 몫입니다. 이 동시는 이렇게 두 세대의 하얀 이를 초점에 놓고 렌즈를 박았습니다. 웃음 속에 눈물 속에 사랑을 잃게 하는 마음 짠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오늘은 홍영암 시인의 잘 구사된 멋진 동시들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이상 오늘 문학살롱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실황송의 최명호, 포로 제작의 정설매, 포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0: 지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사랑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화려한 말보다는 때로는 조용한 마음의 울림으로 전해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우리 사랑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 고향이란 무엇일까요? 태어나서 자란 그 땅, 가족과 함께한 그 시간, 그리고 가슴 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은 그리움일 것입니다. 최선숙 작사, 황영하 작곡의 김은연 가수가 부른 고향은 전해드립니다.

백씨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면서 김동진 작사 최명철 작곡의 리영군 가수가 부른 백씨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행자,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그분, 바로 부부입니다. 김광룡 작사, 문윤자 작곡의 최승화, 방혜란 가수가 부른 부부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한평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인연과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L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L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L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M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강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과기 가격 498원이고요. 8과를 사시면 7과를 더 드리고 15과를 사시면 15과를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과기 가격 598원이고요. 6과를 사시면 4과를 더 드리고 12과를 사시면 12과를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과기 가격 698원이고요. 5과를 사시면 3과를 더 드리고 10과를 사시면 10과를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약가로 한 과를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시신이로 그리고 눈병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은 이번에 이어 며칠 사이만 진행한다고 하는 특수한 우대 활동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제때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이런 새로운 우대 활동을 진행할 때면 그만한 여기에 제약회사에서의 그 후추 내놓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점이 많게 되어 있는 기회라는 걸 충분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498원인데요. 15가게 15가게를 줍니다. 이 정도게 되면 한 가게 가게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홍남광 치료액이라는 게 따라갑니다. 이제 주차할 때 홍광 치료액이라 했는데 그게 남색광이 또 따라가게 돼 있는 특수한 그 하버드대학 그 노벨상까지 받은 홍남광 치료액이 이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지금 10각을 사면 10각을 물어넣어 드립니다. 그러면서 홍남광 치료이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게 되면 홍남광 치료이기에다 세신으로 약품까지 쓰게 되면 우리는 건파체에 있어서 건파체를 비롯해서 오장을 든든하게 하는 데는 아주 유효적인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지금 한 가게 가격이 598원인데요. 12각을 사면 12각을 물어넣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 세신이로는 제 아래 다시 설명드리겠는데요. 세신이로는 한 가게 가격이 698원인데 지금 10가게 10가게를 받게 되면 한 가게 평균 가격이 한 34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면서 홍남강 치료기가 따라가고 명서방은 598원입니다. 12각을 싸면 12각을 드리고 홍남강 치료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딱 그 홍남강 치료기를 제외하고 본 제품 12가게 12가게에 따면 모두 그 한 가게 평균 가격이 290원 짜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회는 여러분들이 이용하셔야 기회지 지나가면 기회는 기회대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501-7766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OEC 가루 한 각을 준다 하였는데요. 이 OEC 가루는 우리 보통 인정하는 오일은 그 늙은 오일을 파서 씨를 말려서 가루는 여기에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북경 동인당에서 만들어진 일종 약품에 속하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그 셀레늄이라는 미량원소가 들어갔습니다. 셀레늄은 지금 현대의학에 있어서는 건강학에 있어서는 아주 면역력을 제거해주고 우리 모든 계통을 조절해주는 데는 우선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OEC만 해도 좋은데 여기 셀레늄까지 들어갔으니까 방송에 문의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우대정책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0: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집에 저 아저씨도 뭐가 요즘 한 2년 전에 한 2년 거 되겠습니다. 이 노세산에 와서 지금 구유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예. 그냥 예, 뭐가 주말가 뭐 혈압이 높으면서 어림증이 자꾸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 천희 박사 먹었는데요, 효과 좋습니다.
1: 천희 박사는 그런 데는 예. 명품에 속할 겁니다.
2: 혈압이 온전히 잘 되면서 어림증이 많이 났다고 예. 이게 절반 얼굴이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자꾸 우리 버건드는 괜찮지
1: 버니까 한 가지
2: 예. 부들부들 자꾸 떨린다면 이랬지라 근데 그게 지금 얼어서 다 이랬다
1: 예.
2: 그리고 발음이 발음이 똑똑하지 못해 됐습니다. 굉장히 발음도 똑똑하고 예. 안좋은 반신을 좀 다리를 좀 간다 다리를 오른 다리에서 그래서 끌려 끌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많이 어서 끌리지 않는다 이랬다
1: 예.
2: 머리 밑에다며 그냥 쑥쑥 찍어버리니 그것도 많이 났단다
1: 예.
2: 그래서 손 이렇게 오른쪽으로 맞다 나가 왼손은 밥 먹는 게 바로 뭔가 먹지 못해 왼손을 먹는 게 자꾸 그냥 흘려져서 바로 이렇게 흔들흔들 굴면 푸지 못해서
1: 그럼요
2: 예 견뎌서 그것도 숟가락 일시 잘안 넣어서 밥 잘 떠먹습니다.
1: 아, 예, 예.
2: 많이 좋아졌습니다. 숨 떨던 것도 많이 나아지고, 예. 그 거기다가 또 무슨 소세니까 숨이 좀 차서, 예. 또 심장이 좀 나쁘답니다. 그렇죠. 나 먹으니까 다 기관이 나빠집니다.
1: 그렇죠. 예, 예.
2: 예, 그래서, 막 숨이 잘 올라와가지고, 예. 저 내 길 산에 와서 그냥 가슴이 툭, 무슨, 옷도 다니지 않고 그냥 앉아도 있고 이랬댔습니다.

0: 요즘에는 그 숨이 잘 올라온다고 대단하단다 요즘에는.
1: 그렇죠.
0: 예, 둥그리도 것도 많이 났고, 그러면서 맥이 다 꼽다도 이게 맥이 난답니다. 정신도 나고, 예.
1: 그렇죠.
0: 사람이 뻥 그냥 멍해 있던 것은 정신 차렸을 때다.
1: 그렇죠. 예, 예. 천희 박사가 그 방면에 있어서는.
0: 예.
1: 일단 뇌졸중 후유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예. 아주 확실한 효과성은 느끼지 않을 이유가 없을 예. 정도입니다.
0: 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나 몸이 차가워서, 예. 손도 시리고 발도 그냥 차가워서, 그러면서 아래 배까지 그냥 차도 했습니다. 근데 그 병원 검사분 괜찮다니, 그, 이 소변 잘, 뭐랄까, 한 여러 번 본단 말도, 되면서 미래는 없다, 그래. 근데 소변 자꾸 자주 본단 말이다. 그, 꼬마 치다면 실수 나서 있더라 말도 하다시피. 근데 그 차수지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요즘에는.
1: 네. 콤파치 많이 허했습니다. 예. 중풍 후유증 환자들이 단순 심장과 뇌혈관의 예. 문제는 꼭 콤파과 관련이 있습니다. 콤파치 문제가 예. 생겼습니다.
0: 그래, 그 다음, 뭔가 뭐, 이거 뭐, 다리라면서 시큰시큰거리고, 어디에 마지막에 속한 다리도 다 아프다며라든지, 그게 많이 아프지 않을까. 내가 걸음이 잘 걸른다며랬대요. 저는 예. 다리 걸리지 않을까. 좀 잘 걸른다며랬대다.
1: 예.
0: 맥게 맥이 난답니다. 확실히 난리 난다, 맥이 나는 게.
1: 그럼요.
0: 그럼 내 방송 들어보니까, 전번에 그 우리 약사 때 홍강 치료 이거 배달 받았는데, 그것도 줬는데, 이번에는 더 좋은 것도
1: 나왔다. 홍남강 치료 이기니까 예. 배의 효과를 아이. 본답니다.
0: 예. 빨간 빛이 파란 빛이 같이 나온다가 언제 썼을까?
1: 그렇죠.
0: 빨리 치료받으면 언제 썼겠을까? 예. 그래서 그거 빨리 배달받으라고 나한테 앉아서 방송 날마다 들으면서.
1: 그렇죠.
0: 예. 예. 그래, 오늘 약을 또 싸매도 또, 아, 약 싸매도 거주지 않고 언제 썼을까? 거주지
1: 그렇죠. 몇천 원에 한, 예. 5천 원에 해당하는 기계입니다.
0: 예, 거절해도 싸겠는데, 그래서 어찌겠어. 약을 싸면 무료로 배달받을까? 언제 썼을까? 그래서 오늘 또 약 싸겠습니다. 이
1: 그렇게 하세요. 집에 중풍 후유증 환자가 있다면, 이 1억 이엔을 쓰고 본 예. 제품 천희 박사를 쓰고 하게 되면 예.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0: 예, 예.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하하, 건강하세요.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 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제 위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을 해결해 주고 40여 가지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하나하나 다 소설하지 못하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흥조펀이라고 대추가루입니다. 그리고 마야 후징이라고 있고 그러니까 메밀 그 우물로 나온 그걸 말려와서 가루 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특수한 성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루칭 단발펀도 들어가 있고 옥죽 가루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식물 자이춘즈라는 이런 건 여러 가지 아주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성분이 이처럼 뭐 73세의 신경외과 미국 박사가 10년을 누에 앉아서 손가락 발가락 깔 딱 못하던 게 이 제품이 나서서 구분을 일궈세운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 CAMP가 아니겠습니까? CAMP라는 이 기술은 우리 지금 인류의 수명을 원래는 100세 100세 하였는데 120부터 150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생명과학이 최신 돌파성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에 속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나도 천희 박사를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그래,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지금 여기 써가지고, 저기, 여러 면으로 다 효과를 봤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예, 심장도 후두도 하던 게 낫고, 어지럼증이 나던 것도 낫고, 예. 코까지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1: 아, 콤파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3: 소변이 차수도 드물어지고.
1: 예.
3: 이래서 그랬는데 이제 이번 기회에 좋을 때 싸먹자고 그럽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저는 최신이로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예, 허리가 예, 시큰시큰 아프고 예, 소변이 급하고 벌써 영 다들 예, 빈번하고 예, 또 저리기도 하고 예, 통제도 나고 예, 이런 것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 맥이도 없고 맥이도 예, 맥이 없고 그래서 예, 그런 병원에 가서 하마하니까 예, 서변이 300이 나갑니다.
1: 예.
4: 이 비행기 소리 거기도 듣깁니까?
1: 안 듣게요. 예, 여사분은 듣기 좋은 우리는 안 들려요. 예. 예. 안 들려요. 예.
4: 그래, 예. 그래서 예, 서변이 한, 저 담백이 나갈까 약방에서 약을 싸 먹다가 소리 아,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소리 인천 이거 싸서 먹는데 한 청우나 세기 전부터 예, 벌써 예, 서변이 자수가 적어지고 예, 예, 저리던 것도 낫고 또 맥도 없대다. 그래서 예, 점점 좋아지니까 어떤 예, 여러 달 쓰니까 예, 거의 지금 예, 정상으로 된 것과 한 가지입니다.
1: 예.
4: 서변이 예, 담백이 없고 예, 허리가 아예 아프니까 예, 정상이지. 그것도 예, 신우신염이라는지 어떤
1: 신우신염. 예, 예, 그럴 겁니다.
4: 예, 그랬던 게 지금 많이 낫은 것 같은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1: 예.
4: 그리고 예, 소화가 되지 않아서 예, 식사 후에 그냥 소화제를 한두 가지 먹어야 됐는데 지금은 예, 소화제를 먹지 않고 예, 음식을 무식이나 가리지 않고 먹고 있으니까 예, 몸이 영소하지고 맥이 납니다.
1: 예.
4: 그리고 예, 가슴이 것도 항상 그것도 예, 항항하고 예, 춤이 차고 예, 답답하고 이랬던 게 지금 편안하고 있습니다.
1: 예.
4: 예, 그리고 예, 기침이 좀 있고 가래도 있고 기침이 있고 목이 간질간질함이 좀 있고 예, 예, 다래도 있었는데 이 증상이 없습니다.
1: 예.
4: 그리고 예, 저는 예, 좀 간도 워낙 기관감이 있었습니다.
1: 예.
4: 그랬던지 이번에 이야기에 간이 소설되었는지 혈소판이 혈소판 가서 숨으로서 서로 개인으로 모델가 터졌는데 이 증상이 지금 이거 없습니다. 이거 먹은 후에는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1: 예, 조혈공역이 예. 정상으로 돌아왔던 걸 말합니다. 간도 좋아지고 만약에 간이 질병으로 문제 생겨서 간 경화까지 있다면 간 문정맥이 높아지면서 간에 피가 간주 잠기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그 피가 어디를 가는가 하면 그 비장에 옵니다. 비장은 피를 저장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피가 변을 통해 나가거나 피하에 얼룩이 지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간도 좋아지고 콤파트 좋아지고 소화공능도 좋아지고 호흡계통도 좋아지고 단순 콤파트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콤파트 오장을 관리하게 되었으니까 이런 효과를 보게 된 여사분의 말씀에 아주 준합합니다.
4: 예, 선생님, 좋은 약을 강의해서 그 서른두 가지 약들이 되게는 매우 효과 있어서 맥이 나서 지금 예, 누워 있습니다. 이전에 누워 있던 게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아,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제가 천이박사를 먹고 많이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5: 소변이 자자 예, 고생했는데 소변 자수가 줄어드니까 예, 다음편 나야 잘 쓸 수 아침에 일어난 정신이 나고 예, 소화가 잘 되니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나고 혈압이 파동이 심한데 예, 혈압이 지금 운동되니까 예, 우시름증이 안 나고 머리 아프고 흐리멍텅하던 증상이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5: 저기 경력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예.
5: 예. 기간이 지음으로 예, 항상 기침가래가 심했는데 이것도 다 나도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1: 그럼요. 예.
5: 예, 그리고 허리 아파 걷기 바쁘던 것도 지금 많이 나왔으니까 예, 지금 내가 활동도 잘하고 걷는 것도 영롱 걸을 수 있고 아까 영 좋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5: 약이 이렇게 여름에 늘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예. 세심히 이런 우리 남편이 전려선 비대로 소변이 자꾸 시원히 보지 못하고 잠 자지 못하게 고생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져서 지금 아침에는 안 정신을 안다.
1: 네, 그렇죠.
5: 그리고, 예, 그리고 허리 아파 걷기 바쁘던 것도 많이 났고 가인 아빠 언제 항상 옆구리 키우고 저 눈이 뵈지 않는다는 것도 지금 많이 났단다.
1: 예.
5: 약이 여름에 늘 좀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쓰니 좀 약이 좀 싼 게 몇 달이 없어서 좀 야, 오늘 약을 배가 맞았어서
1: 이번에 우리 활동이 특수한 활동이 진행되니까 이번에 우리 활동 가운데서는 홍남강 치료이기라는 게 이게 특수한 치료이기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기가 집에 한 것만 좋은 게 있다면 내간에 함께 쓸 뿐만 아니라 여러모로서 종합적으로서 세포의 대사를 유지해주는 데는 우수한 이기가 안전한 이기가 따라가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이 전이 박사를 쓰는 환자인데 러벨사 두 번 받아 그런지 효과도 얼마 받으니까 머리가 흐릿흐릿하고 안동맥경화 심해서 이 거리가 터지는 것 같아요. 이랬습니다. 그래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그래든 차이 선생님 강의 듣고서 러벨사 두 번 받아 그런데 며칠 아이 먹어도 찌끄덕이 머리가 흐릿하고 나던 게 맑아지고 혈압 조절 잘 되고 밤잠 잘 자고 하니까 몸이 퍼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예 최신 1호로 어제 썼는가 뭐 소변이 그냥 잦아서 실수할 때도 욕만 했습니다. 그래 같이 두 가지를 같이 쓰니까는 얼마나 효과 빠르겠습니까? 그래 실수도 아이하고 많이 봐두고서 두 번 보고 했는데 계속 이래 먹고 잘 끓이고 해놓고 오전 반이 넘었으니까 아무리나 타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 좋아질 적에 활동에 참석해서 배달 받았습니다.
1: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 기회는 며칠 안 진행하는 깜짝 우대 활동에 속한다 하게 되시니까 제때 잘 파악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6: 예, 수고하십니다.
1: 선생님.
6: 예, 저희 남편분이 신체가 허약하고, 이 신노시갈 지증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뭔가 폐지종을 한 번도 입원한 적도 있고 해서.
1: 예.
6: 예, 계속 있으니까 감기 자주 걸리고, 백이 없어 합니다.
1: 예.
6: 예, 심리가 없어서, 예, 식사를 잘 못하고, 활동 못하니까, 예. 식사도 당연히 못하고 식사하면 계속 속이 더부룩하고 예, 원친 것처럼 미래아이 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 천이 박사로 돼서 됐는데 우선 그거는 흑달 잡쌌습니다.
1: 그래요?
6: 이게 많이 활동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예.
6: 예, 감기 자주 걸리던 게 그게 벌써 좋아지고 매일 이가 되고 되니까 예, 또 식사도 밥맛도 돌아서서 밥도 잘 잡수고 맥이 없어 하던 것도 많이 낫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 워낙 또 이게 뭔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전에서 전례센터 있었단 말입니다.
1: 그렇죠. 남성들은 예, 기본입니다.
6: 예. 예. 예. 그래 천이 박사로 이렇게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또 남편분이 써보고 하니까 용 효과 좋은 게 알기니까 예. 전례센터 있고 하가 이 세심이로 같이 쓰면 좋다고 또 이번에 활동용 좋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6: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좀 싸서 또 아직 같이 개섭할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1: 내간이 함께 쓰셔도 좋습니다. 천이 박사 세신이는 배합이 너무 잘 맞으니까 천이 박사는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해주고 세신이는 콤파츠 위주로 하면서 위, 비장, 간장, 담낭 여기에 그리고 심장과 뇌혈관까지 포함해서 우수한 좋은 효과를 보는 제품이 세신이로에 속하게 되었으니까 천이 박사 세신이로 배합하는 게 너무 좋은 선택으로 될 수 있습니다.
6: 네, 그러면 오늘 얘기 받겠습니다.
1: 예, 건강교육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가운데서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신 결과 여러모로서 다각도로서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 특히 이름 그대로 세라는 건 시칠 세자에 신은 곰팥이란 말이 아니겠습니까? 곰팥을 씻어주는 젤이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그 기본 콩능으로 놓고 말하겠다면 독혈증 그리고 전독근 32가지 중약제 이런 처방은 아주 이 제품 이 그 처방이 유일한 처방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효과성에 대해서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그리고 곰팥을 위주로 하면서 단순 곰팥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혈 공능을 도와주고 간과 곰팥이 화음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공능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면서 곰팥이 양을 돋아주고 그리고 그 곰팥 공능이 부족으로 나타나는 원기 부족으로 나타나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생기고 허리다리가 시클고 양기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 조혈 공능이 저하를 말합니다.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이름 그대로 간단히 뭐 곰팥을 치료해주는 이런 제품이다 이렇게 이해라도 되는데 그런데 단순 곰팥은 곰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곰팥은 직접 심장은 곰팥을 떠날 수 없습니다. 건파제 신부전증으로부터 뇌덕증까지 가게 되며 마지막에는 심장의 체중이 100분지 7 내지 8을 차르지 않은 이 혈액은 어디에 가서 뇌가 될 길이 없습니다. 뇌덕증이라 하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뇌덕증으로 인해서 건파제 문제가 생기면 심장에 근방 문제가 생기면서 얼굴이 새까맣게 됩니다. 독성물질이 빠져나가지 말고 못하고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얼굴에 비치면서 얼굴이 새까맣게 되는 이러면서 마지막에는 뇌덕증을 투석을 하지 않고 건파제를 바꾸지 않는다면 마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여기 이 제품 세신이라는 현대의학에서 중의학에서는 아주 거의 높은 이 그 계단에서의 좋은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가운데서 녹혈증은 효과가 빠릅니다. 빨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을 이쪽에 그 전녹근을 쓰고 닷새 만에 세신 1호 가운데서 녹혈증을 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번에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698원인데 이전에 25세 복용했던 것 이번에는 35세 복용량으로서 이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지하시게 되면 건파지 든든해야 심장이 좋아지고 오장이 든든해지는데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자체는 적지 않은 분들이 쉽게 추위를 타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 육종용이라든지 바지탄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가면서 한기를 몰아내고 건파지 양을 돋아주게 되어 있고 특히 여기 많은 성분들 가운데서는 간을 도와주는 성분이 토사자라든지 그리고 염보글지라든지 건파지 양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모든 功능은 간 건파지 좋아져야 되고 이로 인해서 심장이 좋아지게 돼 있고 소화계통이 좋아지는 여기 성분이 또 들어갔는가 하면 소화계통이 좋아지는 성분 자체로는 닦은 저바이수를 한 닦은 백술이라든지 혹은 여기 또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저황계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가는 호흡계통을 도와주는 성분도 들어갔기 때문에 전면적으로서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 줌에 있어서 건파질 떨어지고 정적으로 해결해 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8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5월 열나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라디오 극장
1: 전옥귀작 소설 귀신 로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널찍하고 조용한 작업장은 상하 두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아래에는 질서 정연하게 배열된 루추 송풍기가 여러 줄 있었는데 굵직한 파이프들이 지면에서 벽을 따라 사면으로 구불구불 뻗어갔다. 그와 달리 거대한 원심 송풍기는 다섯 대가 한 조를 이루어 테라스 위에 자리를 틀고 있었다. 모든 송풍기들은 마치 지령을 받은 듯 조용히 그 자리에 누워 미동도 없었는데 마치 당연 여기에 주인이 와서 살펴보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추록에는 그리운 자식을 만난 기분이었다. 아니, 순식간에 격정으로 넘쳐 흐르던 젊은 날로 되돌아간 느낌이었다. 그는 이 송풍기들이 뜻밖에도 대부분이 옛날에 자신이 직접 설치하고 테스트 및 정비했던 설비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것들이 아직도 가동이 되고 있을 줄 누가 알았으랴. 그는 그것들을 자기 자식보다 더 환히 알고 있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하였다. 아니, 그것들이 고장이 난 것은 어쩌면 그가 보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와 헤어진 지 너무도 오래되어 고의로 자신들의 난치병으로 그대로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틀림이 없었다. 주로의 눈이 젖어드는가 싶더니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었다.

그는 왕덕회 뒤를 따라 한 대 또 한 대의 송풍기를 지나치면서 슬그머니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야 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안전모를 쓴 일행이 작업장을 한 바퀴 휘돌아본 후에 테라스 위에 모여왔다. 추로계가 진단 결과를 내놓기를 바라는 눈치였지만 그는 시종 얼굴을 굳힌 채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왕덕회가 테라스 위에서 응급수리 작업팀의 성립을 선포하고 추로 사부님을 팀장으로 임명을 하였다. 회사에서는 정비반과 젊은 공정사, 기술자 몇 명을 배비하고 모두 추로 사부님의 명령에 따르도록 하였다. 그는 대로리와 장이구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만약 두 분께서도 참여하겠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추로 사부께서도 환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로리가 즉각 손을 저었다. 마누라를 도와서 손자와 외조카를 돌봐야 한다면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장이구도 난색을 보이었다. 마누라가 중병에 걸려 입원한 지도 여러 해가 되는데 자식들은 곁에 하나도 없어 자기가 간호해야 한다면서 미안하다는 듯 연신 허리를 굽석거리야 한다. 두 노인은 마지막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커다란 안전모를 써서 더욱 말라 보이는 졸곤 말이 없는 추로계를 가리키며 말을 했다. 저 친구가 있으니 우리는 더욱 쓸데가 없습니다. 왕덕회는 눈길을 추로교 한테로 돌리면서 그 한테로 다가갔다. 왕덕회는 눈길을 추로교 한테로 돌리면서 그 한테로 다가갔다. 비록 응급수리를 마쳐야 할 구체적인 시간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억양에는 빠를수록 좋다는 뜻이 담겨져 있었다. 추로계는 그의 말을 들을 흥취가 없다는 듯 손을 흔들어 아들을 불렀다. 아들, 여기 와봐라. 조슈가 그 묵직한 공감을 들고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추로계가 말했다. 열어서 그 스테인리스로 된 막대기를 꺼내거라. 대로리가 바로 영문을 알아챘다. 로계, 당신 진짜로 그 신기한 물건을 가져왔구려. 추로계는 막대기를 받아들고 한마디 한마디씩 당겨냈다. 그는 왕덕회에게 말했다. 회장, 시동할 수 있는 송풍기를 전부 돌리도록 분부하십시오. 한 대 한 대 검사해봐야겠어요. 얼마 안 지나 전기가 통하자 날카롭고 귀를 지르는 기계 소음이 금세 작업장 안을 가득 메웠다. 추로계는 오랫동안 전쟁터를 누빈 장군 마냥 손에 막대기를 잡고 사납게 울부짖는 기계들에 침착하게 다가갔다. 그는 먼저 손으로 기체의 진동 부위마다를 만졌는데 동작이 노련한 외과 의사마냥 부드러웠다. 연후 스테인리스 막대기 한쪽을 송풍기의 몸체에 들이대고 다른 한쪽을 머리를 기울여 귀에 대고 소리를 들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고 정신을 가다듬어 스테인리스 막대기 끝머리를 기체에서 천천히 움직여가며 부위마다 상세히 체크를 하였다. 이 시각 현장의 모든 사람들의 눈길은 검고 야윈 추로계의 길쭉한 얼굴에 쏠려 있었다. 그러나 실눈을 하고 있는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머릿속에는 기계 내부의 구조와 운행 상태만 있는 듯 싶었다. 귀신 로괴가 자신의 특기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건 역시

0: 스승 왕대령이 친히 그에게 전수한 독보적인 기술이기도 하였다. 그는 그렇게 모든 송풍기에 대한 검사를 마치었다. 시동을 건 지 얼마 안 되어 휴즈가 하나가 멈춘 것을 포함을 해서 테라스 우부터 아래까지 전원이 꺼지고 멈출 때까지를. 작업장 내는 다시 물 뿌린 듯 조용해지었다. 추록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필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다. 계실 그의 뒤에서 따라다니던 대로리가 어느 때부터인가 분필을 쥐고 다녔는데 그의 손이 쥐어져왔다.
1: 안녕, 준비해두었어.
0: 하여 추록에는 돌아다니면서 청진해본 매 송풍기의 구체적인 부위의 표기를 했다. 그 표기라는 것도 간단하여 크고 작은 X를 친 것이 전부였다. 마치도 선생님이 검사한 숙제책과 꼭 같았다. 표기를 마치고 난 주로괴는 손에 묻은 분필가루를 털면서 무릇 자신이 X를 친 송풍기와 시동이 안 되는 기계를 당일로 모두 해체하라고 분부하였다. 대로리가 그의 야윈 어깨를 가볍게 쳐주었다.
1: 로괴, 자네는 역시 옛날 그 신인이 틀림없어.
0: 장이구도 느릿느릿 다가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1: 딱 자네한테만 손들었네. 로게 역시 자네가 멀리 내다본다고. 어?
0: 이 말은 추록에만이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그때 공장은 뒤죽박죽이 되어 모두들 곧 자본가들을 위해 일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는 주인공들은 한 옆으로 밀려나야 한다고 허탈해하였다. 누구도 일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기계를 가만히 파손시키는 나쁜 짓거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무렵 마침 기업개혁 전에 마지막 송풍기 대정비가 있었다. 널따란 송풍기 작업장에는 최초 몇 명이 스산하게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주록의 외로운 그림자만 분주히 움직이었다. 그는 매일 바쁘게 돌아치는데 기름때가 반들반들한 작업복이 땀에 흠뻑 젖는 줄도 몰랐다. 장이구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어느 날 커다란 송풍기 속에 들어가 그를 핀잔했다.
1: 로괴, 고생을 사사하는가? 아?
0: 그는 똑같은 대정비를 하는 도관 부서에서는 자재를 규정보다 적게 드리는가 하면은 지어 도관 속에다 면사와 모래를 집어넣는다면서 목적이 바로 앞으로 도관 고장이 많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라고 속삭이듯 추록에게 퉁겨주었다.
1: 추록에는 대뜸 얼굴이 불그럭 푸르락해서 말했다. 나는 송풍기 정비원이요. 제대로 해야지 건성건성하게서 되겠소? 양심을 여기고 그런 비려한 짓을 저지르면 누구나 안 되지. 이 기계들이야 무슨 죄가 있단 말이오. 이것들이 운행이 되면 이 회사의 재물을 창조해주는 것이 아니겠소? 까놓고 말해서 백성들이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겠소?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돌아와 이것들을 수리해야 할지 누가 알겠소? 내가 지금 나쁜 심부를 가졌다가 그때 가서 죄값을 치러야 할지도 모르지 않소?
0: 주록의 요구에 따라 점심은 작업장으로 날라와 먹기로 하였다. 효수는 불만인 듯 몇 입 먹지 않고 도시락을 한 옆으로 팽개쳤다. 그것을 본 추록에는 긴 의자에서 엉덩이를 움직여 아들이 버린 것을 자기 도시락에 쏟아서 계속 먹었다. 옆에 다른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어서 슥 둘러보고는 뭐라 말하지 않았다. 밥을 먹고 난 후 그는 주수를 작업장 밖으로 불러냈다.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나의 작업일지를 전부 찾아서 가져오너라. 주수는 고개를 숙이고 대꾸하였다. 마을로 들어가도 아버지 작업일지가 어디 있는지 전 몰라요.

0: 서서 갔다 오너라. 왜요? 아들은 목을 치켜 세우고 억울한 듯 말을 이었다.
1: 우리가 여기 온 것은 그들 공장을 위해서 일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차를 파견 안 하면 누가 해요?
0: 주로교는 누나를 불아리한다.
2: 이 자식, 내가 안 된다면 안 된 줄 알아라. 그만 짓거리고 얼른 가서 작업일지 가져오지 못해. 급히 써야 하니까.
0: 조수는 눈앞에 이 왜소하고 마르고 말수 적은 시골 영감쟁이가 공장 작업장에 돌아오더니 갑자기 사납고 거칠며 포악한 노사부로 변한 것을 발견하게 됐다. 주로교의 작업일지에는 당연 역대 대정비와 일상정비 때 고장 처리를 했던 세부와 중점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 조수의 눈의 아버지는 용속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는 도무지 마음속으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우러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초청을 받아 송풍기 술에 나서게 되자 그는 보수가 적지 않으리라고 단정을 하였다. 그가 여기까지 따라온 것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너무나도 돈이 필요했던 것이다. 다단계 판매에서 실패한 경력은 그의 일확천금의 꿈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리기에 충분하였다. 어떻게 돈벌이를 새로 시작해야 할지 사실 그는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이때 그의 눈이 무능해 보이던 아버지가 참신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다. 마치 고의적으로 이 찌질한 아들이 보란 듯이 뒤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기술로 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였다. 이번에 아버지가 용숭한 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 그는 포근한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 그가 여직 얕잡아 보았던 이 영감쟁이가 진짜로 세상을 놀려올 특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 가느다란 스테인리스로 된 막대기를 기계에 대면은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즉시 알아낼 수가 있었다. 어려서부터 귀에 딱지가 붙게 들었으나 직접 눈으로 확인할 기회가 없던 귀신 로교의 독보적인 재간이었다. 그는 지어 그러한 기능이 하마는 세월과 실패와 고난을 겪으면서 연마에는 절기라는 것을 전혀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조종문화 수준밖에 안 되는 아버지가 어떻게 남들이 대체할 수 없는 이런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인지 상상할 수가 없었다. 아들이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본 양춘아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아들이 틀림없이 영감쟁이한테 욕먹고 쫓겨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넉 달이는 시종 아들의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자집 도룡 행세를 시답지 않게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의 작업 일지를 가지러 왔다고 하자 양춘아는 인차 만면에 화산 웃음을 띠었다. 그때로부터 침실의 침대 밑에서 작업일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 그녀 입은 졸고 쉬지 않았다. 아들, 이번에 가서 아버지 위풍을 봤지? 진작 너한테 말했잖아. 너 아버지는 결코 허술한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는 선진분자로 당선되기도 했고 노동모범으로도 뽑혔었었어. 그런 것들은 수분 하나 없이 쟁쟁한 것들이야. 이번에 가서 아버지를 따라 잘 배우려무나. 아버지가 써놓은 것에는 모든 재주가 담겨있어. 아버지는 체면도 중요하지만은 내실을 따지거든. 겉보기에는 답답해 보여도 속셈은 누구

소설 귀신 로괴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이 시간 소설 낭독의 서태문,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기획 허복순, 감독 정홍매, 총감독 이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행자, 평생을 함께 걷기로 약속한 두 사람, 바로 부부입니다. 조려화 작사 박송철 작곡의 강화 최래련 가수가 부른 부부의 노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황매화 가수가 부른 고향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감상하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그리운 고향의 품으로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인연, 바로 친구입니다. 진순자 작사, 김홍일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친구야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우정,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가까운 그런 지난 정을 노래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깃듭니다. 리기순 작사 최군 작곡의 전용룡 가수가 부른 사랑으로 살아가시를 전해드립니다.

사람이 함께 걸어온 길,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길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과 같은 노래입니다. 리춘희 작사, 박성국 작곡의 안병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아름다운 동행을 전해드립니다.

매졸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에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웅장한 기세 가슴 뜨겁고 푸른 잔디 위에 꿈이 활짝 피었네. 대를 이은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산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 대약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종이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

요청,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리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리정수, 조이특색과 현대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02-6298-8000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시간을 내서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수고를 하고 있는 숙중량 원장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숙중량 원장님을 놓고 본다 할 때 일찍이 장천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35년이라는 중의사의 임상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현재는 중화중의약학회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또한 맹노 국가급 맹노중의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숙중량 원장님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보게 되면 다면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 가지 재간을 말이죠. 갖춘 이런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는 말이죠.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론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진찰하면서 처방을 내드리고 있고요. 이외에도 준확한 혈의 시오회랍니다. 주사료법이라든가 친구료법 그리고 칼침 쇼전도로 합니다. 이런 기술을 장악하고 있고요. 또한 환자의 병정에 따라서 말이죠. 정맥주사도 말이죠. 놓아드릴 수 있는 이런 재간을 갖춘 분입니다. 우리 림상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이 숙중량 원장님이 치료라는 범주가 비교적 높습니다. 심리혈관계통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의 관심병에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 이런 말저의 심리혈관계통의 질병을 치료할 때 보게 되면 하나는 중약을 말저 처방을 내서 지어드리고 전공에 근거해서 정맥주사라든가 친구료법이라든가 결합을 하는데 그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환자들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갑상선 질병 치료에서도 특기를 보이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가 기능 저하에 여러 가지 갑상선 염증에 갑상선 결절 이러한 말이죠.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에 와서 또 골관절계통 질병 치료에 소문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조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조근통, 이런 골관절계통의 질병치료에도 조회를 보입니다. 그리고 모종 말이죠. 피부병치료에서도 특장을 보이는데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말이죠. 소버짐이라든가 습진이라든가 여드름이라든가 반복성이 강한 이런 말이죠. 피부병에 완고한 피부병 이런 질병치료에도 말이죠. 조회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 이런 병으로 앓는 분들이 계신다 할 경우에는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에 오셔서 숙사란 숙제를 쓰는데 수원장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이 석중량 원장이가 심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심혈관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과 같이 토론해 봅시다.
0: 네.
1: 심장 자체하고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에 이런 혈관계통의 문제가 발생해서 생기는 말죠 질병들 같다 심혈관 질병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환자 총수에서 보게 되면 이 심혈관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0: 네.
1: 대략의 3억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14억이랄 경우에 보셔 대단히 이게 비율이 높거든요. 문제는 또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심혈관계통의 질병을 말이죠.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제때 말이죠. 정확한 진단 확진을 하지 못하고 구급조치를 말이죠. 강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말이죠.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사망 총수에서 보게 되면 대략 말이죠.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0: 네.
1: 구체적으로 우리 심혈관계통의 질병들을 해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심근에 관계되는 질병에 신지엔이라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죠? 그리고 신지梗스라든가 그리고 말이죠. 심장박동하고도 관계되는 질병 심리스장에 그리고 심포에 관계되는 질병 심보엔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구급을 해야 말이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심원성 추스라든가 심장 더우팅이라든가 심리 사이즈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질병들을 우리 여러 들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 골라서 심혈관계통 질병에서 발생률이 아주 높고 그리고 또 위험한 이런 질병에 관심병에 대해서 대해를 해봅시다.
0: 네.
1: 관심병이라 할 때는 조약에 말이죠. 지질대사가 모든 원인으로 말이죠. 문란이 생깁니다. 지질대사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혹시 화음이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당구천 들어보셨죠?
0: 네.
1: 강요산지에
0: 네.
1: 이런 지표가 말이죠. 현저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심장에 있는 말이죠. 관상동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말이죠. 동맥 관강이가 말이죠. 협착증이 생깁니다. 졸바진다는 뜻이 되겠죠. 졸바지면 어떻습니까? 이 관상동맥에 있는 이 관도가 졸바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0: 그렇죠.
1: 더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말이죠. 폐색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막혀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내가 지금 이런 병 진단은 받은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말이죠. 증세가 있으면 이 방면에 대한 말이죠. 검사를 하고 확진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관심병이 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가슴이 말이죠. 답답해 납니다.
0: 네.
1: 어떨 때는 말이죠. 왼쪽 가슴이라든가 이런 부위가 말이죠. 아파 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십니까.
2: 예, 이 대형고입니다. 원장님 보이고 효과 좋아가지고 지금 다시 좀 예약하려고 그랬는데.
1: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2: 네, 가슴이 답답하고 좀 숨이 차가지고.
1: 맞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지금 그 길태중에 박윤덕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어떤 종에서 치료받습니까?
3: 예, 저는 예, 원래 고혈압이 있어서요. 예, 어떨 때는 별로 저기 어제는 일 없는데 어후에 좀 올라가고요. 예, 예.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4: 예.
3: 그리고 소변이 잦아가지고 방에 잠 잘 못 잔단 말입니다.
4: 예. 예.
3: 어제 이런 지용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 수소문 끝에 그 저기 길대 중에 박윤덕 선생님이 영 치료를 잘한다 해서 거기 가서 치료를 받고 진맥 받고 해서 예, 상세하게 좀 아예 거기 설명도 잘 해주면서 어제는 약을 한 두 주일 넘어 먹었습니다. 근데 효과 영 상당히 좋습니다.
4: 예, 예.
3: 그래서 예, 정말 이거 그런 오늘 예약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오늘 약질러 가자고 예약합시다.
4: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4: 예,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4: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세요. 저 김태준 의원이 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강철수 선생님이 무슨 예. 증상감이 있잖아요.
4: 예.
5: 제가 이거 예, 뭐 약 무게가 이거 얼리 버티지 못하겠어요.
4: 예, 견주염이 넘어요.
5: 예, 견주염이 이래가지고요.
4: 예.
5: 예, 한번 치료를 또 받으려고 오늘로 저기 예약하려고 강철수 선생님.

0: 대명을요.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예, 예.
0: 예,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전에 소문 듣고 김태중연의 원장님이 심장뼈 잘 치료를 한다겠어. 요즘에 신사에 어떤 때는 그 바늘 팍팍 찌르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칼로 오래 내는 것 같고.
1: 예, 신조도 있고.
3: 그래도
1: 예.
3: 어떤 때는 예. 막 이리 심황해서 어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1: 신사
3: 어쨌든 아이 좋은 것 같아서 오늘 그 원장 선생님과 보이자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3: 예. 수고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1: 안녕하십니까.
4: 예.
2: 네.
4: 예, 안녕하세요.
1: 네. 네. 말씀하세요. 예.
4: 예. 네, 또 원장 선생님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1: 예, 어떤 전화했나요?
4: 예, 예 목대 튕겼지, 뽀뽀다면서래.
1: 예.
4: 그리고 머리가 좀, 그치, 너무 무거워, 비오미설이. 좀, 어깨 박죽도 아프고 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4: 예, 아유, 수고하시오.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매석을 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김태중이 강태주 설정 예약하겠죠.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5: 아, 허리 다리가 아프면 좋지 않아서.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5: 예, 매석을 하십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내선합니까?
1: 예, 맞습니다.
6: 아,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6: 선생님, 나는 오늘 예, 그러니까 박윤덕 선생님 예약하겠죠. 내 주머니 갔다 왔습니다. 그래, 오늘 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 또 오늘 한 번 더 가려고.
1: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6: 아, 네, 당량이 안 좋았습니다.
1: 예, 예, 예.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예, 됩니다. 예,
6: 예. 예, 예. 예. 수고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됩니까?
1: 예, 예, 맞습니다.
7: 예, 저 오늘 저, 그, 최 선생님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어전에 출근하지, 예.
1: 예, 예, 지문 맞다 그럽니까?
7: 예, 예, 그 선생님 지문 잘 넣는다.
1: 40년 넣었습니다. 예, 예, 예.
7: 예,
1: 예,
7: 예. 예. 좀 지문 맞아보려고.
1: 예, 그러세요.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예, 이 가슴이 답답하고 늘상 압박감을 느끼고 예,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예, 아직 확진을 받지 못했지만 이런 증세가 있을 때니 인천에 예, 심장내과에 가서 아, 상관된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네.
1: 예. 심할 때는 아까 말이죠 환자분들처럼 가슴이 말이죠 칼로 에이는 것처럼 아픈 감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아픔이가 말이죠 방사성 통통이 생깁니다.
2: 네.
1: 왼쪽 어깨라든가에 팔이라든가에 심지어는 말이죠 아래 턱까지 말이죠 줄이 쫙쫙 뻗침에 아파납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네.
1: 안녕하십니까.
8: 예, 선생님, 축하합니다.
1: 예.
8: 예. 나 오늘, 저 원장 선생님을 예약하다고 그랬는데.
1: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다가?
8: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계속 혈압이 자꾸만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1: 예.
8: 깨우다 그랬는데.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8: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예. 여보세요.
9: 예,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9: 예. 저기 이제 내 그 머리에서 무슨 바람 소리인지 전기 소리 같은 게 자꾸 나고
1: 예.
9: 그다음에 밥맛도 없고 다름맥이 없고
1: 예.
9: 그다음에 좀 어지러워가고
1: 예.
9: 전번에 그 박창호 주임 참여하고 몇 번 썼댔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9: 지금 보니까니 밥맛이 좀 돌고 소화도 개체한다 하고 그 소리 나는 것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9: 그래 오늘 또 그 좀 첨약 더 쓰려고 그 박창호 그 주임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9: 예, 예
1: 연계 다 됐습니다. 예,
9: 예 감사합니다.
1: 예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10: 예.
2: 말씀하세요.
10: 예. 네, 그, 박창호, 그 주민이라는, 그, 폐를 전문의 약심게 많이 좋아지니까 한 번 더 쓴다 그랬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0: 예.
1: 연결됐습니다. 예.
10: 예.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예, 저는 박윤덕 주임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상황에서 예. 치료받습니까?
0: 그 전에 전에 잠도 잘 못 자고 기억력이 없음에 많이 추워하고 또 짜증도 나고 했습니다.
1: 예.

0: 现在广场性做氧化动脉硬化的吧。
1: 动脉硬化，肯定오시면 됩니다.
0: 그
1: 심하고만요.
0: 그다음에 저 수면도몽하고 신쇼하고 그래서 원장 선생님 잘한데서 오늘도 좀 가보자고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0: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개인적 질문인데요. 네, 혹시 심장이 안 좋아도 귀에서 소리가 나나요?
1: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2: 아,
1: 예,
2: 네.
1: 예, 오장육부의 공능이가 다 서로 말좀 맞물게 네. 되는데, 예, 이 심장하고 말이죠. 예, 예, 중요하게 선천지본이 선장이랍니다. 예.
2: 네.
1: 이 선장하고 심장의 관계가 말이죠. 예, 선주수인데 신주허입니다. 예.
2: 네. 아, 심장. 물과 불.
1: 예.
2: 네.
1: 물로 말이죠. 불을 끄게 됐어요. 예. 이 관계가 말이죠. 잘 조화롭지 못할 때는 말이죠. 콩팥이도 허해집니다.
2: 네.
1: 이럴 때는 머리가 텅 빈 것 같고, 예. 귀에서 소리가 나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예. 어떨 때는 말이죠. 예. 아찔해 난단 말입니다.
2: 네.
1: 어지럽단 말입니다. 이 공능이가 실소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2: 네. 예. 잘 알겠습니다.
1: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숨이 차다는 분들이 많아요. 예, 더 심할 때는 호흡곤란을 느끼는데 산소호흡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2: 네.
1: 그리고 이분들을 보게 되면 예,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가 말이죠. 예, 졸바지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폐색 상태에 처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혈이 통하지 못하죠.
2: 네.
1: 혈이 통하지 못하니까 심장 자체의 혈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심장박동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2: 네.
1: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뇌에 대한 말이죠. 혈이 공급이가 말이죠. 잘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2: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마치 뇌혈관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머리가 어지럽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다리라든가 얼굴이라든가 특히 눈은 저리 이런 데 말이죠. 수동현상이 생깁니다.
2: 네.
1: 부언한단 말입니다.
2: 네.
1: 요거는 부언할 때 말이죠. 우리 환자분들이 꼭 이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도대체 심장에 문제 있는가, 비장에 문제 있는가, 혹은 폐장에 문제 있는가, 콩팥에 문제가 있는가.
2: 네.
1: 어느 장기가 문제가 있어도 다 말이죠. 이 수종현상, 부원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꼭 원인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상응된 치료 조치를 강구해야 말이죠. 이 치료 효과가 말이죠. 리상적으로 됩니다.
2: 네.
1: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말이죠. 3억으로 되는 분들이 심혈관계통 질병으로 고생하는데 거기에서도 특히 보게 되면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대략 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황에서 대략 1,139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때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요 심공능 쇄갈증이 나타납니다. 이 심공능 쇄갈증에서 보게 되면 대략 890만 정도로 되는 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관건 문제는 오늘 심혈관계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교대를 하지만은 제때 말이죠 확진을 못하고

0: 치료수단이가 말이죠.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예, 사망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략 프로를 보게 되면, 다섯 명이 우리나라에서 사망됐다 합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두 명 정도가 말이죠. 이 심장질환으로 사망됐다 이겁니다. 네. 프로가 거의 절반 되죠.
1: 그렇죠.
0: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심혈관계통 질병을 말이죠. 관찰해 보게 되게 되면 치료 효과가 이상적이 못 되고 사망되거나 혹은 말이죠. 지찬이란데 우리 애락이 십자가 되면 병신이 된단 말인데 이런 비율이 높은데 치료도 치료겠지만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교대라는 거는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더 말이죠 중요하다 이겁니다.
1: 그렇죠.
0: 중요한데 말이죠 알아야 되죠 상식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 심장병이 잘 인기될 수 있는가 특히 발병률이 높은 관심병에 하나는 말이죠 연령 단계하고 관계됩니다. 중노년 분들. 그런데 이 중년에서 지금 보게 되면 연령이가 지금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40대 자의 분들이 우리 연대에서도 말이죠. 이런 젊은 중년들이 말 진단받은 분들이 많은데 이 중년 분들이 그리고 가족사가 있는 분들이 특별히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속에서 말이죠. 고혈압이라든가 말이죠 관심병이라든가에 이런 질병으로 고생한 적이 있다게 되면 그 자식 되는 분들이 이 방면에 상당한 중시를 불러일으킬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고펑션이란데 위험이 이 관심병이라 이런 말이죠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서 고펑션이라는데 상고증을 말이죠 엄격히 공제를 해야 됩니다.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고혈당의 당뇨병 환자에 이거는 말이죠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 하게 되면 이거 기초 질병이라네요. 꼭 말이죠 이거 제때 말이죠 풀어나가야 됩니다. 해결해 버려야 된다 말입니다.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이 심장병이 꼭 인기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담배를 너무 반가워하시거나 술을 너무 반가워하시거나 이런 분들 속에서 이 말이죠 관심병을 비롯한 심혈관계통의 말이죠 질병이 발생한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체중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조 의학에 말이죠 태암이 일어난 체질이 있는데 비교적 말이죠 뚱뚱한 분들, 비만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관상동맥의 말이죠 주경경화가 발생하면서 관심병이라든가 말이죠 기타 심혈관계통의 말이죠 질병으로 말이죠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이게 말이죠 관심병을 비롯한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말이죠 하나는 말이죠 진단을 받은 다음에 치료도 잘 안 되고 반복성이 강하고 재발 자주를 한단 말입니다. 또한 말이죠 위험하다 이런데 말이죠 어떻게 하면 예방 조치를 강구할 수 없는가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해드렸지만 첫째는 기초 질병에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고혈당의 쌍고증이랍니다. 이런 기초질병은 제때제때 풀어나가야 됩니다. 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음식 습관을 말이죠 양호한 음식 습관으로 키워야 됩니다. 풀채를 많이 줘요. 많이 자시고 과일도 말이죠 적당히 드시고 곡물을 많이 잡수시고 지방 함량이 높거나 말이죠 꺼야 너무 작게 자시는 이런 습관을 말이죠. 꼭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회에서 말이죠. 뇌란데에 이야기 되면 어떤 분들은 말이죠. 자기 체질에 맞지 않게 말이죠. 운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질병이 심장질병이 있다거나 하는 분들은 갑자기 악화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가? 이 운동 항목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많거든요. 수영이요, 뭐, 육아요, 뭐.

0: 말이죠. 빨리 닳는 거는 빨리 걷는 거네. 요거는 꼭 말이죠. 병원에 오셔서 이런 전문가 선생님들이 지도를 받을 필요 있습니다. 내가 무슨 운동을 하면 내 체질이 말이죠. 이런 심혈관계통이나 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한 상태를 말이죠. 보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담배수를 절제를 하시고 체중을 꼭 공제해야 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네, 길태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영입니다. 올 들어 훈촌세사는 정책의 중첩 효과를 발휘시키고 훈촌 통상구 다국전자산 거래와 철경세금 환급의 협동 발전을 추진해 다국전자산 거래 무역과 경매 려객 철경세금 환급에서 모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 전국 노동자 선봉호 칭호를 수여받은 길림 5동 세항약업 주식위안회사 가공약 작업장 침출 작업반 여종업원 집단은 장인 정신으로 약품 품질을 수호하고 종양 문화를 전승해 가고 있습니다.
2: 2026년 연변조 초중학업 수준 시험이 27일에 시작됐습니다. 우리조 수험생 12,469명이 시험에 참가했습니다. 올 들어 훈촌세사는 정책의 중첩 효과를 발휘시키고 훈촌 통상구 다국전자산 거래와 철경 세금 환급의 협동 발전을 추진해 다국전자산 거래 무역과 경매 려객 철경 세금 환급에서 모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월 10일까지 훈촌 다국전자산 거래 상품 무역액은 104억 원을 실현해 동기 대비 106% 증가했으며 반년 앞당겨 100억 원 관문을 돌파했습니다. 올 5월 말까지 경매 려객 쇼핑 출경 세금 환급 신청 금액은 109만 원으로 지역 외향형 경제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훈촌 종합보세고 물류 분류 중심 변경 창고, 로우로 된 주소가 찍힌 소포들이 정연하게 쌓여있는 가운데 일꾼들이 상품 선별, 포장 등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국 각지에서 온 다국전자산 거래 화물이 기본상 당일 도착, 당일 발송을 실현했으며 러시아로 향하는 물류 시효도 7일 내지 10일로 단축됐습니다. 훈촌 창달 전자산 거래 위원회사의 올해 1, 4분기 수출 총액은 50억 원이었고 상품 품목과 수량 모두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그 자회사인 훈촌의성국제물류위안회사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길림 훈촌의성국제물류위안회사 통관업무 책임자 리근입니다. 1210 수출 업무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우리 제품 종류는 최초의 30여 가지에서 100여 가지로 늘었습니다. 우리는 또 1210 수출의 사전 비축 우세를 빌어 물류 시효를 크게 단축했으며 판매량

시장과 시장 경쟁력 모두 뚜렷이 향상됐습니다. 현재 훈춘 종합 보세구 다국전자상거래 구육 일령 무역액은 83억 8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14% 증가했고 1, 2, 1령 무역액은 3억 9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236% 증가했습니다. 거래 상품은 최초의 소수 품목에서 가정생활용품, 의류와 착용품, 디지털 전자제품, 자동차 오토바이 부속품, 철물공구, 아웃도어, 반려동물용품, 미용용품, 장식품, 문화창의제품, 완구, 문예 오락용품 등 10대 주류 품목으로 확대됐습니다. 다원화된 상품 구조는 산업사슬 집결 발전을 1층 추동해 업무 규모뿐만 아니라 발전질과 효율의 향상을 실현했습니다. 길림 훈춘 종합보세구 관리국 책임자 류연군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변경 개방 창구인 훈촌은 구역 우세에 의탁하고 종합보세구 정책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면서 다국전자상거래 분야를 깊이 파고들어 일련의 실무적인 조치로 전자상거래 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동했습니다. 훈촌 다국전자상거래의 비약적인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2025년 종합보세구는 수출입 무역액 166억 5천만 원을 올려 처음으로 1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전성 대외무역 장성의 새 엔진으로 됐습니다. 반년 만에 다국전자상거래 단일 무역액이 앞당겨 100억 원을 돌파한 것은 훈촌에서 변경구역 위치와 종합보세구, 종합시험구의 정책 중첩 효과를 깊이 발굴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2024년 말 훈촌 세관에서는 동북에서 솔선 쪽으로 1, 2, 1령 보세 수출 모식을 실시해 기업들이 구역 진입 즉시 세금 환급 정책을 향수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훈촌은 도로 플러스 철도 플러스 항공 다원 운송망을 구축하고 체조, 대로시아, 큰소포, 전용선 및 동북 첫 다국전자상거래 TIR 업무를 개통했으며 8만 평방미터 해외 창고를 건설해 전사슬 물류체계를 형성했습니다. 다국전자상거래 상품 수출과 함께 뜨겁게 달아오른 것은 입경 소비입니다. 2025년 9월 1일 길림성 경매 려객 쇼핑 출경 세금 환급 정책이 정식 실시되면서 훈촌 통상구는 전성 제일진 세계 출경 세금 환급 통상구 중 하나로 됐으며 중국은행 길림성 분행에서 려객 검사 청사 출경 대청에 세금 환급 창구를 설치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9월 15일부터 러시아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측 면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사측 면제 플러스 세금 환급 이중 혜택이 빠르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연변조 출경 세금 환급 매장은 25개로 늘었으며 올해 1월부터 5월 세금 환급 신청서 979건이 발급돼 정책 시행 초기 대비 155% 증가했습니다. 훈촌시 도시구역에는 이미 구매 즉시 환급 매장이 8개 있어 러시아 관광객들은 상가 현장에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사측 면제로 입경 30분, 세금 환급금 입금 10분을 실현했습니다. 장명자 주재 장춘세관 판사처 주임 류양입니다. 훈촌세관 역시 대러시아 통상구 특점에 입각해 러시아 역에게 통관 수요를 예의주시하며 출경 세금 환급 전용 통로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업무 절차를 최적화하고 2개국 언어 신고 안내를 강화해 세금 환급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실현했으며 다국 소비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세금 환급 정책 혜택을 충분히 방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료사입니다. 중국의 출경 세금 환급 정책은 아주 좋고 세관에서의 처리 과정도 아주 편리합니다. 다음에 또 중국에 와서 쇼핑할 겁니다. 현재 훈촌 세관에서는 출경 세금 환급과 다국전자상거래 1, 2, 1년 구역 진입 즉시 환급이 정책적으로 서로 호응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산 제품이 구역 진입 즉시 환급으로 러시아에 원활히 수출되는 한편 경매력액 구매 즉시 환급으로 훈촌에서 마음껏 쇼핑할 수 있는 쌍방향 정책 중첩으로 이 변경 소도시는 국산 제품 해외 진출 거점인 동시에 입국 소비 목적지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다국전자상거래 상품 무역액의 꾸준한 상승은 훈촌 다국전자상거래 산업의 발전 활력과 거대한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한편 출경 세금 환급

0: 방역과 사적 면제 정책의 협동적인 추진은 통상구 문화관광 소비에 새 장성 공간을 열어줘 수출입 쌍방향에서 성과를 거두며 지역 외환경 경제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유격대 사업대강의 공포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중공 동만특위는 설립된 뒤 혁명 무장대호 건설에 특히 중지를 돌려 중공 만주송이 지시에 따라 중공 동만특위 군사위원회를 설치했고 양림이 서기를 맡았습니다. 1931년 2월 양림이 앞장서 부대 창설 경험을 총무해 총 7,500여자 분량의 9개 부분으로 구성된 동만유격대 사업대강을 엮었습니다. 대강은 유격대의 임무와 의의, 유격대에 대한 당의 용도, 유격대 조직, 선전, 훈련, 전술, 포로 사업, 후방 보장 등 면에 대해 상세히 서술했습니다. 또 지수, 토, 열신 등의 재산을 몰수하는 문제, 유격대 급양 문제 해결, 유격대 민주관리 등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서술했습니다. 이 대강은 혁명무장투쟁의 긍정적, 부정적 경험교훈 총화를 통해 제정한 것으로 중국 공산당이 동북 혁명 무장 투쟁에서 비교적 일찍 유격대 창건 사업을 체계적으로 논술한 하나의 중요한 군사 문헌입니다. 대강은 동만 지역에서 당의 령도 아래 항일 유격대가 근거지를 개척하고 항일 유격전을 전개하는 데 거대한 정치적 영향을 미쳤으며 극히 중요한 지도 역할을 했습니다.
0: 전국 노동자 선봉호 칭호를 수여받은 길림호동 세항야급주식위원회사 가공약작업장 침출작업반 여종업은 집단은 중약가공약 침출에 전념하면서 장인정신으로 약품 품질을 수호하고 중약문화를 전승하며 평범한 일터에서 평범하지 않은 노동의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도나 오동공급단지에 위치한 길림호동 세항야급가공약작업장 선별, 침륜, 썰기, 복기, 지기 등 공정이 질서정연하게 펼쳐집니다. 침출 작업반 작업 일꾼들이 깨끗한 작업복을 입고 설비를 조작하면서 세부 사항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매 한 조각의 약재가 모두 이곳에서 제품으로 거듭납니다. 오동집단 산하의 대형 중약가공약 가공기업으로서 세항야급은 장백산 산지 약재인 인삼, 으로경, 오미자 등 품종의 침출 가공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가공약 작업장 침출 작업반은 기업 품질 통제의 핵심 역량입니다. 종약 침출은 언한 절차에 조금만 차질이 있어도 약효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에 침출 작업반은 시종 장인 정신을 고수하면서 작업에 임합니다. 길림호동 세양야급 주식위원회사 가공약 작업장 주임 정비비입니다. 성숙된 공정과 실제 조작 경험을 표준화, 수책화해 품질 최저선을 지킵니다. 핵심 기술과 장인 정신을 대대로 전승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자 선봉호 칭호를 받은 것을 기점으로 질 제고와 효익 증대, 기술 혁신, 난관 공략, 본보기 수립에 초점을 맞춰 실제 성과로 선봉호 기치를 떠밀 것입니다. 반복성이 강하고 표준이 엄격한 침출 작업에서 작업 일꾼들은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매 한 가지 약재의 침출 정도를 정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영리의 배후에는 팀의 헌신과 담당이 있습니다. 작업반에서는 시종 스승이 제자를 이끄는 전통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기회를 전수하고 경험을 가르쳐주며 후배들은 허심하게 학습하고 빠르게 성장해 엄밀하고 실속을 추구하며 단결 분진하는 우량한 작품을 형성했습니다. 길림호동 세양야급주식위원회사 생산부총경리 정봉매입니다. 이 노동자 선봉호 침출 작업반은 회사 일선 대오의 본보기로서 작품이 착실하고 기회가 정교하며 책임감이 강한 바 실무로 품질을 지키고 생산을 보장해 선봉호라는 칭호에 손색이 없습니다. 침출 작업반은 모든 작업반의 정밀함을 추구하고 표준을 엄수하며 일터에서 기여하고 단결해 난관을 공략하는 훌륭한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1: 2026년 연변조 초중학업 수준시험이 27일에 시작됐습니다. 우리조 수험생 12,469명이 신심 가득히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조갱위 기사입니다.
2: 我现在位于2026年泉州初中学业水平考试
1: 여기는 2026년 전주 초중학업 수준시험 연변이종 시험 장소입니다. 지금 경계선이 이미 설치됐고 시험 장소 주변의 재반 준비 사업도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우리수 수험생 12,469명이 고중입시에 참가하게 됩니다. 아침 7시 30분, 연변이종 시험 장소 주변은 이미 인산 인해를 이뤘지만 질서 정연합니다. 수험생들을 동반해온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은 아름다운 기대를 담은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수험생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당부에는 3년간의 동행과 기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수험생들은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학우들과 함께 서로 응원하고 부모님과 손을 흔들며 작별한 뒤 안전검사 통로로 향했습니다. 수험생 곡기봉입니다. 오늘 첫 과목은 어문인데 잘 치르면 첫 시험부터 순조로운 출발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과목들도 모두 순조롭게 통과해서 전부 다 잘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 양태구입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리상적인 고중에 합격하고 싶습니다. 학우들 모두 고중 입시에서 힘내길 바랍니다. 수험생 학부모 안디파입니다. 3년간 노력이 마침내 열매를 맺을 때가 됐습니다. 아이가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랍니다. 연길시 제12중학교 교원 류경욱입니다. 학생들이 인생의 길에서 열심히 분투하고 진취적으로 나아가 시대에 부끄럽지 않고 청춘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 꿈 실현에 청춘의 힘을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고중입시 봉사 보장 사업을 착실히 하고 수험생들이 시름 놓고 시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길시 도시관리 행정집법국에서는 골간 집법 일꾼을 파견하고 집법 차량 5대를 배치해 연길시 전역 5곳의 고중입시 시험 장소에서 전과정 순회 관리 통제를 실시하게 했습니다. 연길시 도시관리 행정집법국 행정심사비준 판공실 부주임 리동입니다. 사업일꾼들은 미리 시험 장소 주변의 로점상과 위법 광고를 정돈했고 시험 장소 옆에 편민봉사소를 설치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식수와 우산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시험 장소 주변 시정 공사를 모두 중단시키고 소음을 엄격히 통제해 조용하고 깨끗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연길시 공안국에서는 경찰들을 배치해 고정 근무와 동태 순찰을 병행하도록 시켜 전방위적이고도 전면적인 교통안보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당직 교통경찰들은 교통관제 조치를 엄격히 리행해 시험 장소 주변 도로의 临시 교통 소통과 분산 관리 통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무음 관리 통제를 전개해 교통소음이 시험 장소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여 조용한 시험 환경을 마련해줬습니다. 올해 전주 초중학업 수준 시험 기간은 29일까지인데 8개 시험구, 14개 시험 장소, 424개 시험장을 설치했으며 8개 예비 시험 장소, 52개 예비 시험장을 마련했습니다. 초중 2학년 지리 생물학업 수준 시험은 29일 오후에 치릅니다.
0: 용암의 재간 출입 뉴스입니다. 최근 도나시 전용 정무 AI 지능 조소 돈돈이 정식 주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24시간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이 AI 조소는 도나시 전역의 모든 정무 봉사 업무를 통합시켜 주민과 기업에서 업무 관련 문제를 입력하기만 하면 관련 처리 조건, 필요한 서류, 취급 장소, 문의 전화를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공식 온라인 처리 입구와 완전한 온라인 취급 조작 안내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연결시에서는 HPV 백신 접종 비용 감면 해민 활동을 조직 전개해 정령기 인원의 자궁경부암 관련 질병 예방 통제 지식 인지도와 HPV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0: 26일부터 장백산 풍경구 입장권 및 차표 예약 가능 시간이 기존의 15일 전에서 7일 전으로 변경됐습니다. 기타 예약 관련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윤을이었습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3: 연주 피부병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3: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3: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병원 문의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주십시오.
3: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병원이 함께합니다.

여름철에는요 더위로 체력이 소모되고 식욕도 줄어들기 때문에 시원하고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하고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래 여름에 섭취하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분 보충에 좋은 음식으로 수박, 오이, 토마토가 있습니다. 수박은 수분이 90% 이상이며 칼륨이 풍부해서 탈수 예방에 도움을 주죠. 오이는요, 리뇨 작용이 있어서 체내 열을 내려주고요,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더위는 지친 체력 회복에 좋은 음식으로 삼계탕, 오리고기, 마늘이 있는데요. 삼계탕에는 닭고기, 인삼, 대추, 잡살이 들어가서 여름 보양식으로 탁월합니다. 오리고기는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체내 열을 내리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죠. 네, 그리고 마늘에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서 피로 해소와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시원하게 먹는 음식으로 냉면, 콩국수, 팥빙수가 있습니다. 네, 냉면은 시원한 국물과 함께 탄수화물을 보충할 수가 있고 콩국수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영양 보충과 더위 완화에 좋습니다. 팥빙수도 좋은데요. 팥의 리뇨 작용과 얼음의 시원함이 더위를 식혀주거든요. 하지만 당분 섭취는 적당히 해야 합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미역, 냉국, 청포도, 요구르트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미역, 냉국을 섭취하면 좋은데요. 미역에 알긴산이 소화를 도와주고요. 시원한 국물이 체온을 낮춰줍니다. 청포도에 들어있는 유기산이 소화의 분비를 촉진해서 식욕을 도와주지요. 요구르트도 좋은데요. 유산균이 장 건강을 개선해줍니다. 매운 음식도 적당히 먹을 수도 있죠. 매운탕이나 김치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이 체온을 일시적으로 올려 땀배출을 촉진하며 체내 열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피해야 할 음식도 있는데요. 아이스크림을 과도하게 먹거나 냉음료를 많이 마실 경우 오히려 속을 차게 해서 소화 기능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 여름에는 가볍게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름철에 섭취하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피부의 아름다움과 깨끗함은 예로부터 미의 중요한 표준으로 간주되어왔습니다. 여름철은요, 땀과 피지 분비가 늘어나고 강한 자외선으로 피부가 손상받기 쉬운 시기인 것만큼 피부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피부 노화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자외선을 꼽을 만큼 자외선 차단은요, 피부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햇볕에 노출이 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피부는요, 수분 부족으로 건조해지기 쉬우며 또 실내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은요, 우리의 피부를 더욱 민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올바른 피부 관리 요령을 알아두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네, 구경 어떻게 하는 것이 여름철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래 연결태평양 미용병원 전신아 선생을 모시고요. 여름철 올바른 자외선 차단 방법과 피부 유형에 따른 관리, 좋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 등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피부는 외부의 자극이나 이 여러 가지 병원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벽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요, 기온이 높고 또 자외선이 강한 등 원인으로 피부에 이런저런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름철이 오면은 우리 피부에 어떤 문제가 나타난다고 봐요?
3: 우리 무더운 날씨에 우리 피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피부에 대해 간단히 요약한다면 우리 피부는 우리 몸이 제일 큰 기관입니다.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피부는 제일 겉에서 여러 가지 세균, 병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수분, 유분을 유지해주는 작용도 합니다. 만약에 방어벽 작용을 하는 우리 표피층, 더 깊이는 진피층이 손상되게 되면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름철에는 기온이 급증과 강한 자외선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피부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데, 주로 기미, 주근깨, 잡티, 여드름, 피부과민, 습진 등등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여드름이나 피부과민, 그리고 주근깨, 색소침착 등 피부질환으로 피부전문병원을 찾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심해지고 겨울엔 옅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강한 자외선, 해 직사광선 등이 주요 유발 원인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유선으로 인해 대략 5살 저음에 나타나는데, 관찰에 의하면 여자애들이

0: 남자애들보다 발병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주로 대칭되게 생긴 깨알만한 갈색을 띠는 색소 반점을 말합니다. 우리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제일 거봉기를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토방법으로 산성 약물 같은 걸로 없애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은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자칫하면 흉터만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효과가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돌이킬 수 없는 흉터가 생기면 그때 가서 후회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 병원을 찾아 진단하시고 뭐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뭐 3번 정도 5번 정도 항계려정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거의 흉터도 안 남거니와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으니 바로 시술 받으시고 바로 출근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들어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0대, 20대 청춘기 때 많이 나타납니다. 병원에 찾아오시는 걸 보면 주로 부모님들이 동맹하는데 금방 대학 입학시험을 마치고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겠죠. 보통 여드름이라고 다 같은 유형이 아닙니다. 우리 피부를 보면 특별히 빨간 뾰루지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만졌을 때 피부가 매끄러지 못하고 우리 모공이 막혀있는 상태를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경우는 명확한 염증 반응을 보실 수 있고 엄중한 경우는 정상적인 피부를 관찰하실 수 없을 정도로 낭종도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여드름 유발 원인은 아주 복잡합니다. 우리 쌓인 스트레스나 그리고 불규칙적인 생활, 밤에 밤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한다든가 그리고 너무 달거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섭취하신다든가 그리고 호르몬 원인, 세균 감염으로 인한 등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대해서 치료를 많이 추천합니다. 드시는 약이나 그리고 바르시는 약, 평시에 생활 습관도 조절하시면 전문의사 선생님과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여기시고 집에서 뭐 혼자서 약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약을 잘못 쓰시면 오히려 피부 진화를 악화하실 수 있기에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단 여드름 흉터가 남거나 색소 침착이 생긴다면 치료가 점점 어려워지고 효과 만족도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생기든 주근깨가 생기든 특히 레이저 치료 시술 후 우리 햇볕을 주의해 주시고 우리 피부에 신경 쓰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네. 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여름철에 오게 되면 기미, 주근깨, 여드름 뭐 이걸로 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뭐 적당한 햇볕 주의면요 우리 몸이 유익하지만은요 강한 이 자외선을 피해야 하는 것은 모두 다 이제 알고 있겠죠. 근데요 근년에는 태양광선으로 인한 피부 과민이 많던데 왜 예전에 비해서 이 과민 현상이 쉽게 나타난다고 봅니까?
0: 네, 우리 요즘 들어 피부가 민감한 분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광 과민 현상을 일광성 피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피부의 저항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들한테 흔히 발생하는데 우리 봄철,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 가을철, 겨울철이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체질 원인으로 인해 태양과민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극소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외출 시 보호 방지를 잘 하셔야 합니다. 보통 나타나는 현상을 햇볕을 조인 부위에 붉은 반점 그리고 붓고 가렵고 아픈 증상 등이 동반합니다. 대하모나 양산, 자외선 차단제는 물론이고요. 주의해 주셔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진채, 부추, 버섯 같은 채소에는 특수 체질이나 우리 레이저 치료를 받으신 후 낮에는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식은 감광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음식은 중금속 원소가 풍부하기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검은 색소 생성 물질 수량을 증가시키거나 활성화시킵니다. 자외선 자극을 받으면 피부가 검을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우리 일단 비타민 K12 그리고 비타민 B, 비타민 E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약으로 우리 몸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다른 한 가지 원인은 우리 너무 잦은 각질 제거입니다. 표피 노폐물을 씻겨내는 것은 옳은 행동이지만 너무 빈번하게 각질을 제거하시면 오히려 우리 피부를 세균에 노출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만약에 기름기가 많은 유성 피부라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각질 제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혼합성 피부, T자 부위만 유성 피부이고 볼 양쪽은 건조한 편이시라면 두 주일에 한 번씩 각질 제거를 하시는

0: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온으로 인해 땀이 많이 나면서 먼지거나 특히 중금속이 함유된 먼지가 우리 피부에 닿았을 경우 과민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기에 외출하고 제때 땀을 닦아내고 보습팩이나 크림으로 수분을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기한테 맞지 않는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그리고 격소 함유 중금속이 소과된 화장품, 질량 보장이 안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할 경우 우리 피부에 과민 반응을 유발하기에 때문에 민감한 피부가 많아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이미 민감한 피부라 할 때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 보통 보면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화장품보다 보습 효과가 있는 성분이 간단한 우리 일회용 화장품을 쓰시고 전문적으로 피부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햇볕에 오래 노출이 되다 보게 되면은요, 뭐 피부가 빨갛게 된다든가 또 간혹 아파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
0: 네, 우리 무더운 여름철 자외선이 제일 강한 시기입니다. 햇볕에 장기간 피부가 노출되면 얼굴뿐만 아니라 목, 팔, 다리에도 나타나는 현상이 주로 빨간 반점, 붓고, 가렵고, 아픈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예방이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미 발생했을 경우 먼저 우리 피부를 고온 상태에서 구출하는 게 우선입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마스크팩으로 피부를 진정시켜줍니다. 팩을 선택하실 시 기능성 성분이 들어간 팩보다는 보습 효과가 뛰어난 알로에 성분, 그리고 해조 성분, 콜라겐 성분이 들어간 일회용 팩이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붙여주면 빨갛은 피부가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정도로 유명한 방법이죠. 간편에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일을 갈아서 붙이는 방법도 있는데 오일은 풍부한 비타민C를 함유하기에 우리 피부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우리 그리고 피부가 좀 진정된 후 감자를 갈아서 팩처럼 20분 정도 붙이시다가 씻어내시면 되는데 감자에는 풍부한 비타민이 함유되어 우리 피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피부 광채를 유지시키며 미백 효과도 뛰어납니다. 피부가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면 기미 수분깨 같은 색소 반점이 많이 생기는데 감자팩이 미백 효과는 이런 현상을 많이 완화시킵니다. 그리고 시술하거나 정맥주사를 맞고 멍이 든 부위에 감자를 얇게 썰어서 붙이시면 멍이 빨리 빠집니다. 하지만 상처가 아물지 않은 부위는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상처가 다 아무신 뒤에 사용하시고 하루에 3번 정도 한 번에 20분을 소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크서클이 심한 분들한테도 추천드립니다. 감자를 아주 얇게 썰어서 눈 밑 아래에 붙이고 10분 정도 있다가 떼어내면 됩니다. 다크서클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주로 혈관 색소가 맹확한 분, 유전인 분, 그리고 색소가 원래 많은 분들도 나뉘어지는데 감자팩은 색소의 효과가 좋습니다. 만약에 피부 상태가 많이 엄중하실 때 꼭 전문 미용 병원을 찾으셔서 치료하시는 것을 바랍니다. 네.
1: 네. 그래요. 여름철에는 자외선으로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외선으로부터 이 자외선으로 인한 영향을 줄임에 있어서 자외선 차단제를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 외출 몇 분 전에 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우리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 여름입니다. 우리 선크림을 왜 발라야 하냐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빛, 방사선, 화학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피부를 태우거나 살균작용을 하여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피부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름철은 1년 4계절 중에서도 자외선이 제일 강한 시기입니다. 하루 중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는 자외선이 제일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외출하시기 전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야 되는데 보통 외출 전 20분, 30분 전에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외출하시기 바로 직전에 바르시는데 그건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우리 피부가 흡수되고 효과를 발휘하는데 약 20분에서 30분 시간이 걸립니다. 반드시 외출 시 20분, 30분 전에는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변가에 가시거나 물놀이를 가신다든가 할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기다리 시간이 길면 좋습니다.
1: 네.
0: 네, 우리 뭐 바르고 피부에 보호막이 형성될 때까지 시간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바로 씻겨 내려가서 작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해변가 바닷물은 자외선을 반사시키기에 자외선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건축

0: 눈물이나 가릴 수 있는 것이 없기에 더 직접적으로 햇빛에 노출되기 때문에 더 보호를 잘해줘야 합니다. 우리 물놀이를 하면 옷도 좋고 적게 입기에 노출된 부위가 햇빛을 받는 면적이 늘기에 우리 햇빛을 더 받게 됩니다. 바닷가에 몸을 잠궜다 나오면 피부 수분량이 올라가며 수분이 많으면 자외선 반사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자외선 상해를 더 쉽게 받게 됩니다. 바닷물에 그리고 염분이 많기에 피부를 건조하고 거칠게도 만듭니다. 요즘에 갖고 다니기도 간편하고 젖은 피부나 메이크업 후에도 뿌릴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가 많습니다. 우리 자기 수요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선택해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1: 근데요, 이 자외선 차단제는 한 번만 바르면 온 하루 효과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몇 시간 간격을 두고 사용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외선 차단제는 한 번만 바르면 온 하루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3시간에서 5시간 간격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특별히 땀이 자주 나신다든가 자외선이 강한 지역 또는 해변가에 놀러갔을 경우에는 2시간, 3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분들은 애들은 이런 걸 안 발라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릴 적부터 관리를 잘 해준다면 우리 피부의 검은 색소 활성을 억제하여 더 맑은 피부를 지니게 됩니다. 모든 예방이 중요하기에 어릴 적부터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뒤 집에 돌아가셔서 꼭 세안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모공이 막혀 피부가 거칠게 되고 여드름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방수성 선크림을 발랐을 경우에는 더 철저히 세수를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네.
1: 근데요, 이 자외선 차단 지수 어느 정도가 좋은지 평소 바르는 것하고 야외 활동을 할 때의 자외선 차단 지수는 조금 뭐 차이가 있는 거라고 봐요?
0: 네, 우리 자외선 차단제는 관찰해보면 차단제 지수 SPF 숫자와 PA 두 가지 지수가 있는데 이는 자외선 방어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수치가 낮을수록 방어 차단 효과가 못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효과가 더 좋습니다. 우리 SPF는 중파 자외선이 차단지수이고 PA는 장파 자외선이 차단지수입니다. 네. 네, 우리 PA는 플러스 표시로 되어 있는데 플러스가 많을수록 차단 기능이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무작정 지수가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를 들어 SPF가 35를 초과하면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야외 활동 시에는 SPF 30 그리고 PA 플러스 2개 정도의 제품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3시간, 5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는 것은 기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더 자주 바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번 사용량은 70짜리 동전 하나 크기만큼 바르시면 됩니다. 적당한 양을 발라주셔야 효과를 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산화되므로 우리 유효 기간이 지나면 자외선 차단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개봉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차단제 지수는 언제 발라야 하나요? 아니면 기초 스킨 뒤에 마지막에 바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외선 차단제는 사용하는 정확한 방법은 스킨, 에센스, 로션 등등 기초 스킨케어로 피부 표면을 정돈한 후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에 전체적으로 바릅니다. 자외선은 눈가에 주름과 기미를 유발하기 때문에 피부를 처지게 하므로 눈 주위까지 꼼꼼히 발라주시는 것이 네, 좋다고 봅니다. 네.
1: 또한 이 흐린 날에도 보면은 뭐 자외선이 있다고 하던데 피부에 주는 영향은 뭐 그리 크지는 않겠죠?
0: 네, 우리 자외선은 1년 4계절 존재합니다. 당연히 흐린 날에도 존재하겠죠. 자외선 강도는 다섯 부문으로 나뉩니다. 우리 1급은 제일 약할 때 그리고 비 올 때를 말하고 2급은 약한데 보통 흐린 날씨, 3급은 중금, 중등 구름이 많을 때, 4급은 개인 날씨, 5급은 햇빛이 제일 창창할 때를 가리킵니다. 겨울철이나 실내 혹은 흐린 날, 나무 그늘 같은 곳에서 자외선 강도가 30%밖에 감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4계절 비가 오나 바람이 불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자외선은 딱 단 몇 분 동안이 피부 접촉만으로도 우리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기에 꼭 중요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외선이 마냥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외선은 우리 몸에 비타민 D를 합성해주는데

0: 주요 레온입니다. 특히 어린애들이 햇볕조임을 함으로써 칼슘 보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다만 제일 강한 시기를 피해서 오전 9시부터 10시, 오후 3시부터 4시쯤에 하루에 반시간 정도 햇볕조임 야외 활동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1: 그리고 외출 시에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는 외에 또 어떤 다른 뭐 피부 보호 조치가 필요한지요?
0: 네, 우리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노출된 부위에 골고루 바르거나 뿌리곤 합니다. 우리 차단제는 차단 방식에 따라 물리적 차단 방식과 화학적 차단 방식으로 나뉩니다. 화학적 차단제란 자외선을 피부 속으로 흡수한 뒤 화학 반응을 통해 열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아무래도 화학 성분이 피부에 스며들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자극을 주지만 아주 미세하다고 봅니다. 네, 또 하나는 우리 물리적 차단제입니다. 물리적인 보호망을 씌워 마치 거울처럼 피부에 닿은 햇볕을 반사시켜주는 방식으로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우리 특히 햇빛이 제일 쨍쨍한 점심때 장기간 햇빛에 노출될 때 차단제를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나들이를 나가신다든가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낚시를 하신다든가 하실 때는 주로 선글라스를 착용하신다든가 모자를 쓰신다든가 양산을 쓰는 방법도 아주 유용하다고 봅니다. 네.
1: 네. 요즘 등산을 즐기거나 또 낚시를 하는 남성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뭐 휴식 시간도 좋고 주말도 좋고 뭐 퇴직 후에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 건강을 위해서라면은요 남성분들도 피부 보호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좋겠죠?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 남성분들은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는 물론 크림도 안 바르시는데 다들 네 귀찮다고 말씀하십니다.
1: 맞아요.
0: 네, 그러나 낚시를 하시거나 등산하실 때 장기간 햇빛에 피부가 노출되면 우리 피부가 빨갛게 되고 심지어 껍질이 일어나고 후에는 검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제때 올바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엄중해질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피부를 진정시키고 우리 버스팩을 해주시는 등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예방이 첫째겠죠. 모자를 착용하신다든가 양산을 쓰신다든가 그늘 밑에 있는다든가 등등입니다. 그리고 흰색 옷보다 검정 등 짙은 색 옷을 입으면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답니다. 네, 그리고 등산할 때 해발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외선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기에 더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 알겠어요. 그리고 또 여름철 보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땀을 어느 정도 흘리면은 뭐 노폐물 배출해서 좋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땀을 많이 흘릴수록 피부가 그래서 더 빨리 노화가 된다는 얘기도 해요. 어때요? 맞는 말인가 이거?
0: 네, 우리 계절과 온도에 민감한 피부는 특히 여름철에 노화가 빨리 됩니다. 네, 온도가 1도씩 오를 때마다 피지 분비량이 10% 증가한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피지 분비량이 늘면 모공이 커지면서 우리 피부가 처지고 나이가 들어 보이기에 피부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관리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높은 피부 온도는 노화의 지름길이라고 하는데 노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피부가 뜨거워지면서 피부 진피층이 약해지고 콜라겐 분해 효소가 증가하여 피부 탄력이 저하되고 주름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노화 방지를 하거나 노화 현상을 늦출 수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주로 웃을 때 생기는 눈가 주름, 표정으로 인한 뭐 미간 주름, 깊게 패인 팔자 주름이나 미간, 이마 등 주름은 자기 지방이나 채워주고 콜라겐을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 진피층에 보충해준다든가 그리고 뭐 레이저 치료로 모공을 수축시켜준다든가 피부를 하얗게 만든다든가 그리고 일회용 기계로 뭐 콜라겐 형성을 높이고 피부 세포 재생 능력을 늘려 피부를 탱탱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1: 그리고 또 더위를 식히느라고 찬물에 세수를 자주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세수를 자주 하는 건 피부 건강에도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봐요? 어때요? 이거?
0: 네, 우리 찬물에 세수를 하면 좋은 점도 있고 반면에 우리 나쁜 점도 있습니다. 네, 찬물에 세수하면 좋은 점은 모공을 숙축시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피부 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 나쁜 점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 피부는 피부 노폐물이 모공에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찬물에 세수 보수를 하시면 모공이 축축되면서 제때 씻겨 내리지 못해 여드름이 생기거나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기에 미지근한 물에 세수하시니

0: 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찬물로 마무리하시면 우리 머공이 숙축되는 작용이 있습니다. 네.
1: 그렇죠. 네.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하고 맨 나중에 찬물로 해서 모공 수축. 이 외출을 했다가 또 집에 돌아오는 후에 적잖은 분들이요.

0: 더위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외출하고 들어온 후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시는 것이 더위를 극복하는 데 더 좋습니다. 우리 체온보다 조금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땀이 배출되고 땀을 흘려 열이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한다면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는 이열치열이란 방식으로 더위를 극복하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과하게 체열을 올려 탈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 후 물 섭취는 필수입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을 마셨으면 좋다고 봅니다. 네.
1: 그렇군요. 그래서 뭐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는데 흘린 땀만큼 수분 보충을 잘해줘야 한다 해요. 그래서 수분 보충을 어떻게 주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우리 여름철 강한 자외선을 오래 쬐면 피부 속 수분이 감소되고 그리고 탄력을 잃어 노화를 촉진합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손상을 예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먼저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하루 평소 8잔 이상의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차가운 음료수가 아니라 끓인 물을 식혀서 드십시오. 실내 온도는 섭씨 25도, 습도는 60% 정도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네, 물도 충분히 마셔서 직접적으로 팩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마시는 물도 적당하고 팩도 열심히 붙이고 그렇지만 화상을 하면 화상이 뜨고 모공이 크고 피부가 민감해지고 주근깨 기미가 많이 생긴다면 물광주사를 추천합니다. 우리 물광주사는 우리 피부 진피층에 직접적으로 영양물을 우리 피부에 꼭 필요한 비타민, 콜라겐 등을 주입하여 피부의 수분을 보충하고 피부 세포 재생을 도우며 우리 피부 저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네.
1: 그래요.
0: 네.
1: 여름철에 뭐 땀과 높임을 맡겨버린 모공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얼굴 청결에 각별히 또한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세안 뭐 피부 청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0: 네. 네, 여름엔 우리 기온이 높고 습하기 때문에 피지 분비도 많아지고 그리고 여드름이 생길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럴 때는 모공 속에 있는 먼지나 노폐물을 말끔히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여름에는 피부에 기름기가 많은데 특히 유성 피부, 복합성 피부인 경우에는 거품이 풍부한 클렌즈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건성 피부거나 민감한 피부일 경우 클렌즈는 온화하고 자극이 적은 클렌즈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제품은 세안을 하고 난 뒤 쨍쨍한 느낌보다 촉촉한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평시에 메이크업, 화장을 많이 하실 경우에는 꼭 먼저 화장수에 화장을 지우시고 다시 한번 세수를 하시고 보습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세수를 하실 때도 먼저 미지근한 물에 세수를 하고 마지막에 차가운 물로 마무리하시면 확장된 모공이 숙축되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네.
1: 부드럽고 윤택이 나는 피부를 위해서는요, 팩도 적당히 해야 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네. 근데 팩 사용에 있어서 어떤 상식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우리 집에서 피부 관리라 하면 주로 팩을 하는데 우리 팩은 단기간에 우리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팩은 15분에서 20분 정도 붙이면 됩니다. 네, 오래 붙이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팩을 떼내고 마사지를 하시면 흡수가 더 잘 될 겁니다. 가벼운 마사지는 우리 림파순환,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면 적합한 차수라고 봅니다. 네, 1번 이번에는 뭐 녹차 하나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미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녹차 세안. 얼굴 클렌즈를 꼼꼼하게 하고 나서 차가운 물에 녹차 가루를 풀어 얼굴을 헹궈내보세요. 녹차 속에 비타민 성분이 기미와 주근깨 형성을 억제해 맑고 깨끗한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헹군 후 수건을 이용하지 마시고 자연 건조시켜주신 후 기초 화장품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녹차 미용팩. 녹차가루 두 숟가락과 요구르트, 그리고 밀가루, 그리고 계란 노른자를 섞어서 걸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얼굴에 발라주고 다 마르면 미지근한 물에 깨끗이 씻어냅니다. 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찬물이나 찬 수건으로 모공을 닫아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녹차 스팀. 스팀이란 마사지를 통해 우리 피부 모공 속에 있는 먼지나 노폐물을 말끔히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극적이지 않아 건조한 피부에 적극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녹차 화장수도 만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보습 효과가 뛰어나고 흡수가 바릅니다. 청주 400ml에 가루 녹차 2, 3, 2, 3g, 레몬,

0: 토개를 준비합니다. 뚜껑을 닫은 용기에 데웠다가 식힌 청주 400ml를 담은 다음 녹차 가루 2-3g을 넣습니다. 레몬 2개를 납작하게 썰어 청주에 넣은 다음 뚜껑을 닫고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한 달쯤 지난 뒤 레몬을 꺼내 버리고 화장수로 사용하면 됩니다. 네, 한번 또 써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시간을 지금 다 가고 있는데 마지막 한두 문제만, 이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것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좋은 피부를 위해서라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우리는 평소에 이식하지 못하는 다양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여기는 생활 습관이 예상치 못하게 우리 건강에 위험을 주기도 합니다.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마시는 물이 수분 보충의 첫째입니다. 매일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음료수로 대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끓인 물을 식혀서 드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숙면 관리. 좋은 피부는 숙면 시간과 맞비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숙면은 피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낮 동안 자외선과 공해 등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받았던 피부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피부 휴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과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지고 노화된 세포와 새로 생성된 세포가 교체되는 재생활동을 통해 우리 피부는 건강에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 운동을 많이 한다고 건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갖다 줍니다. 우리 운동은 꾸준히 견제하시는 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과식하지 맙시다. 자신이 식사량이 80%만 드시고 수저를 넣습니다. 식사량을 줄이는 것은 노화를 막고 수명을 늘립니다. 그리고 음식은 골고루 섭취하셔야겠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신선한 과일, 채소, 그리고 곡류는 우리 몸에 아주 좋다고 봅니다. 네.
1: 우리 몸에 좋은 음식, 뭐 피부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네, 우리 제가 알고 있는 여름철 피부 노화 예방에 좋은 몇 가지 음식을 추천해 드린다면 첫 번째로 도마도. 도마도는 여름철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붉은 색을 띤 도마도는 항산화 물질인 리코펜,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모드입니다. 비타민E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고 합니다. 아몬드는 견과류 중에서도 피부 노화에 예방하는 좋은 비타민E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올리브오일. 역시 피부에 좋은 식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비타민 B군과 각종 미네랄 등이 많이 들어있어 피부 조직 재생 능력을 돕습니다. 다섯 번째는 꿀입니다. 꿀에는 풍부한 비타민과 광물질들이 함유되어 미백 보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검은 콩, 검은 쌀. 흡수되기 좋은 풍부한 단백질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주름 개선에도 아주 좋습니다. 뭐 이외에도 블루베리, 양파, 당근 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당연히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1: 알겠습니다. 여름철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오늘 연결 태평양 미용병원 전신아 선생님을 모시고 여름철 기후 특징으로 해서 피부에 나타나는 문제와 올바른 자외선 차단 방법, 그리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생활 습관 등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여름철은요, 피부가 손상받기 쉬운 시기인 것만큼 여러 가지 효과적인 조치로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외출 시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또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는 등 조치로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이 좋고요. 또 이른 수분만큼 물도 많이 마셔주고 팩도 부지런히 하며 보습제도 충분히 발라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부 청결과 자외선 차단, 피부 보습 등 면에 좀 더 신경을 쓴다면 여름철에도 능히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 360을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십시오.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2: 덕분에 행복합니다.
1: 덕분에 잘 됐습니다.
2: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1: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2: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